0: 물질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그러게요.
0: 이 물질 때문에 근육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스테로이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고 수천 수만 개의 스테로이드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근육을 만들고 어떤 것들은 염증을 치료하고 어떤 건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피임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1: 예.
0: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근육을 만드는 스테로이드랑은 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염증
1: 치료하는 거랑 근육 만드는 거랑 네. 다른 스테로이드
0: 완전 다른 스테로이드예요.
1: 스테로이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의 하나라는 말씀이신데 왜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0: 이 물질이 제일 먼저 분리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은 골때리는 사건들을 많이 겪는데
1: 예, 골때리는 사건.
0: 1889년의 일이거든요. 1889년에 이제 브라운 셰카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생리학자가 있어요.
1: 네.
0: 이 사람이 파리에서 있던 생리학회에서 연설을 해요.
1: 네.
0: 뭐냐면은 내가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나는 회춘했다라는 거예요.
1: 아, 회춘 주사를.
0: 네. 이 사람 나이가 그때 72이었어요. 72. 그 당시로 치고도 좀 많죠. 그죠? 72이었고 그 주장한 거 그거예요. 난 그 전까지는 뭐 2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이거 먹고 와서 4시간 5시간 힘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죠. 네. 열광한 사람들도 있었고 학회에 있던 학자들은 말도 안 돼.
1: 곱방비.
0: 네. 왜냐하면은 그 실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실험 샘플이 한 명이에요. 자기 자신. 그다음 거기 그러면 그 주사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그 이게 개와 기니아피그 다섯 마리씩 한테서 이제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 네.
0: 그
1: 뭘 모아요?
0: 혈액을 일단 뽑아요.
1: 혈액.
0: 그다음 정액을 뽑아요. 혈액과 정액을 뽑아서
1: 지난주에 또 정액.
0: 또 정액이 나옵니다.
1: 혈액과 정액을. 네.
0: 왜냐하면 정액은 네. 항상 이제 연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1: 아 예.
0: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1: 뭐요?
0: 이게 좀 잔인하긴 한데 개와 기니아피그의 수컷이었어요. 고환을 예. 잘라요. 고환을
1: 네.
0: 네. 고환을 잘라가지고 으깨요. 그거를 생리 식염수로 추출해요. 최소한의 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 밑에 걸으면 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이게 정액도 아니라 이 고환 추출액을 뽑아가지고 섞은 거예요. 상당한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거 하면 되나 보다. 예. 그럼 그 실험법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주사를 우리도 맞자 해가지고 예. 세쿠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돼요.
1: 엄청나게 판매가 돼요?
0: 전 공전의 이틀 기록하거든요.
1: 이게
0: 그렇긴 합니다만 1890년, 91년
1: 그때는 테스토스테론 모르니까
0: 몰라요.
1: 예, 예.
0: 그냥 정액에 있던 예. 그 세쿠아린 그것만 쓰는 거예요. 수구장창
1: 예.
0: 써대니까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효과 없는데 브라운 셰카드한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이 사람 죽었어. 얘네들이
1: 예.
0: 죽었잖아.
1: 그렇죠.
0: 물어볼 수가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어떡해요?
0: 하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혈액과 정액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아마 고환 추출액에서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떡하냐고 고환을 그대로 옮겨와요. 이식을 하는 거예요. 동물한테
1: 물리적으로 이식을
0: 물리적으로
1: 하더라고요.
0: 복강 같은 데다가 고환을 넣어요.
1: 개 기니피그 고환을요?
0: 네. 개와 기니피그의 고환을 동물에다 넣다가 나중에는 사람한테도 넣어요. 심지어.
1: 예.
0: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1920년대 말 가면 이제 이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죠.
1: 그렇겠죠.
0: 예. 이 사람 말고 이제 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레오 스탠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1: 예.
0: 이 사람은 실험군과 대소군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좀 더 약간 실험틱한 느낌을 나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서 이제 1000명한테 이제 실험을 해요. 그리고 그걸 1000번의 고환 이식을 했다고 논문으로 발표까지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비결이 그 사람은 교도소 의사였어요. 그래서
1: 네.
0: 사형수 있잖아요.
1: 예.
0: 사형 집행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에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1: 네.
0: 당신 남편 이제 조만간 내일 사형 당할 건데
1: 예.
0: 나한테 돈을 주면은 고환을 내가 적출하겠다 잘라서 다른 사람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17번의 고환을 가져옵니다.
1: 아니 사형수라고 해도 아무리
0: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
1: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사마천 배웠거든요. 사마천 궁형도 아니고 이거 뭐야. 사마천은 궁형 받으면 4년은 줬어요.
0: 아, 그러니까
1: 심지어.
0: 그랬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살려 사마천 살았잖아요. 그 사기를 없었잖아요.
1: 예.
0: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을 지금 했던 것이죠. 아까 제가 1000번의 고환 이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고환을 받은 사람이 656명이에요.
1: 와, 많이 됐네.
0: 그게 수차 1대1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두 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1: 아...
0: 마치 영양 주사 맞듯이 그냥 두 번. 제일 많은 사람 7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고환 7개. 다른 동물에.
1: 그리고 뭐 표본 확보라 치고, 표본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치고,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0: 없죠. 없죠. 효과도 네. 없고, 이 사람은 효과 있다고는 하는데,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내분비학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네. 내분비 범죄학이라고 불렀어요. 내분비, 내분비학의 탈을 쓴 범죄다. 고환을 이식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은,
1: 두 번째 그룹.
0: 정액이나 고환, 오케이, 다 좋아. 근데 그 분명히 정액 고환을 다 옮겨오는 게 안 된다면 정액 안에 있는 주성분이라도 분리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
1: 그래,
0: 거죠.
1: 그래,
0: 이게 좀 과학적이죠. 네, 이제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잔뜩 모아요.
1: 동물의 정액을.
0: 네, 정액은 아니었고 이때는 고환을 모으는데
1: 아, 네. 네,
0: 왜냐하면 소도 도축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도축을 하다 보면 소의 고환을 어디 쓰겠어요.
1: 아, 그렇죠.
0: 모으는
1: 그렇죠.
0: 거예요. 네. 스위스의 한 학자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네. 모아내는데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환 테스티스니까 테스티스에서 나온 물질이다 해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1935년인데
1: 아.
0: 스위스의 학자가 드디어 주성물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1: 남성 호르몬을 찾아낸 거죠.
0: 네, 드디어 남성 호르몬을 찾아낸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한 학자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환은 아니고 소변에서 모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환에서 뭔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혈액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사실도 알려져 있었으니까.
1: 네.
0: 그러면 혈액으로 흐르면 분명히 소변으로 나갈 거예요. 그 뭔가 배설돼서 나가니까. 실제로 네. 그렇기도 하거든요.
1: 아, 실제로 그래요?
0: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소변을 모으는 거예요.
1: 아, 말이 되는 거구나,
0: 네.
1: 이게.
0: 그 소변은, 고환은 한번 자르면 끝이잖아요. 소변은 계속 받아낼 수 있잖아요.
1: 아, 그 공급은 훨씬 잘해요.
0: 네, 훨씬 쉬운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소변은 한번 받는 꼭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굳이 동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소변
1: 사람 소변하면 더 정확하죠.
0: 네, 그래가지고 예.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이 학자한테 소변 샘플을 모아서 잔뜩 주는 거예요. 15톤.
1: 예.
0: 15톤을 모으는데 소변도 그냥 소변도 아니야. 남성 호르몬 진짜 뿜뿜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변. 경찰관들 아무나 안 받아요.
1: 아,
0: 경찰관들 뭐
1: 일부러 경찰관 소변만
0: 네, 경찰서에서 소변 받아가지고 거기서 15톤을 받아가지고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1: 예, 예.
0: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1: 어처구니 없긴 한데
0: 네, 그 스위스 학자가 5월달에 35년 5월달에 발표하고 이 사람 8월달에 발표를 해요.
1: 예.
0: 그리고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왔고
1: 네.
0: 이게 브라운셰카드 박사가 이제 주장했던 회춘의 주성분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1: 네.
0: 이거 하다 보니까 성기능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근육도 좋아지고
1: 예.
0: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가지고 그 대량 생산법도 나왔죠.
1: 네.
0: 또 이걸 가지고 드디어 이걸 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 네.
0: 대박을 치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먹었더니 흡수가 안 돼요. 우리
1: 아,
0: 몸에
1: 먹었더니.
0: 몸 안에서 만들어내서 몸 안에서 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음식을 통해서 넣으면은 이제 위장관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가면은 근육이 배설되거나 끝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뭔가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 몸이
1: 아.
0: 야 얘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물질이 아니야. 원래 안에 있던 물질이지 다른 물질로 바꿔버려.
1: 내보내거나 네. 다른 물질로 바꾸거나
0: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1: 소용이 없죠.
0: 그리고 억지로 좀 많이 먹어가지고 잠깐이라도 흡수를 시켰더니 독성이 나타나요.
1: 아,
0: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간에서 이 물질을 분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야, 이게 여기 있으면 물질이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냐 나가 하면서 구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바뀌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간이 우리를 하는 거죠. 간 독성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1: 소용이 없네.
0: 안 되네. 학자가 포기를 안 하죠. 구조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뭐 대량 생산법이 남아있었으니까
1: 네.
0: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 예.
0: 1941년에
1: 네.
0: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와요.
1: 어떤 거예요?
0: 네, 시카고에 있던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전립선 암이 있는 동물한테
1: 네.
0: 동물과 나중에 사람 실험도 하거든요. 사람은 의사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줬더니만 전립선 암이 확 자라더라는 거예요.
1: 이게 자랐다고요?
0: 자라
1: 암이?
0: 네. 오. 이게 네, 처음 생각했던 거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1: 전립선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
0: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1: 예, 예.
0: 회춘해야 되니까 전립선 비대라든지 뭐 암 같은 것도
1: 그래.
0: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1: 예.
0: 비대와 암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 예.
0: 어쨌든 노인성 질환인데 분명히 테스토스테론을 주면은 이게 아니 전립선 암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것 같다.
1: 그 정도로.
0: 그리고 이 사람은 실험 한 번 더 해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을 이제 주는 거 말고 여성 호르몬을 줘봤어요. 예. 여성 호르몬 주니까 전립선암이 또 안 자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이 전립선암을 키운다는 게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좋은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1: 신약이 됐더니 네, 암이 커졌네.
0: 암이 커졌네.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약간 바람이 식어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예,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연구가 살짝 줄어들기도 했는데
1: 네.
0: 그때 1941년에 딱 2차 세계대전이죠.
1: 그렇죠.
0: 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카고 비뇨기과 의사는 1966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1: 네.
0: 허긴스라고 하는 찰스 허긴스라고 하는 비뇨기과 의사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냉전이 됐어요.
1: 그렇죠.
0: 냉전 시대에는 예, 스포츠로 자,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주목을 받는 거죠.
1: 아.
0: 왜냐면 이게 그 회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근육을 키운다는 것도 알려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물질을 복용하면은 근육이 엄청나게 자란다.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동독에서 먼저 쓰고, 소련에서도 쓰고, 그걸 보고서 미국에서 써요.
1: 예.
0: 미국에서 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기도 했고 보디빌딩 선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보디빌딩 그 역도를 하는 걸 보게 됐어.
1: 어.
0: 보다 보니까 어, 쟤들 뭐야 테스토스테론을 쓰네.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술집에서 그 예. 다른 그쪽 주치를 만나가지고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아.
0: 이거는 마치 무기 없이 적한테 돌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러니까
0: 어. 소련한테 지는 거죠. 그런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
1: 네.
0: 공산권과 자본주의권 언제 다시 어. 붙을지 모르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 책 계속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1: 그 무기란? 그
0: 우리도 알약이 필요하다.
1: 아.
0: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 사람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니까 옆에 제약회사를 많이 알았어요.
1: 네.
0: 제약회사에서 마침 우리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물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1: 예.
0: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 좋다. 이거 꼭 써야 되겠다. 내 주변 사람들 그 자기 같이 운동하는 크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줬고 이 사람들 효과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1: 스포츠에 금지약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0: 금지약물이 들어오죠.
1: 예.
0: 그때는 금지도 아니었어요.
1: 그쵸, 그쵸.
0: 그냥 노하우였어요. 비밀의 수단이었죠.
1: 예.
0: 그러면서 그 약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도 손을 털고 나가요. 아니 이 약이 그 사람 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약이 그래도 적당히 먹을 때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전립선이 땡땡 부어가지고
1: 뭐 고환 작아지고 이러잖아요.
0: 네, 고환 축소돼요. 고환이 아무 기능도 못하거든요.
1: 예.
0: 전립선이 땡땡 부어가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고환이 쪼그라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1: 고환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0: 그럴 것 같아.
1: 예, 예.
0: 이게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을
1: 예.
0: 만드는 과정에서 정액이 나오거든요.
1: 예.
0: 만드는 과정이에요.
1: 예.
0: 테스토스테론이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정액이 나오고 고환이 커져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뇌에서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테스토스테론도 만들고 고환도 만들 그 고환도 발달하고 성기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1: 아하.
0: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1: 예.
0: 그럼 뇌는 그걸 바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오, 너무 많네? 그럼 그만. 뇌에서 각종 호르몬들을 보내가지고 이 신경이 회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전체 막혀요. 그럼 이거는 얘가 많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정액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 스테로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뇌에서 오는 호르몬까지도 맞아요.
1: 아, 예. 예.
0: 그러면은 스테로이드가 많지만 그래도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1: 거죠. 상쇄된다.
0: 근데 그 호르몬도 다시, 그럼 또 상위 호르몬이 있거든요.
1: 예.
0: 다시 거슬러 가는 거죠. 그 나중에 거슬러 갈 수가 없죠. 결국
1: 아.
0: 나중에 그게 다 고환 퇴화되거든요.
1: 4, 50년대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한 그땐 금지도 아니었으니까
0: 네.
1: 운동선수들은 그런 부작용들이 네, 되게 그럼, 현저히 나타났겠죠.
0: 현저히 나타났죠.
1: 아.
0: 그래가지고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적당히 좀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특징이 효과를 한번 보면 계속
1: 몸끊죠. 몸끊죠.
0: 한 번에 하루에 두 알 먹던 거를 이제 열 알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바랬던 게 이런 게 아니다.
1: 그렇지.
0: 우리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 이거 뭐 원자폭탄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가질 정도에 가면서 이 사람은 그냥 학을 떼고 나가요.
1: 이렇게 약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네. 도핑 테스트가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0: 당연하죠.
1: 네. 이제 도핑 검사가 점점 정교해질수록 또 검사에 안 걸리기 위한 또 다른 약물이 나온다.
0: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각종 각성제들도 많이 쓰이고 이 경기력 강화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인데
1: 네.
0: 그거 말고 각종 각성제들, 마약들 등등 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970년대에 들어서 금지가 돼요.
1: 예, 예.
0: 그러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이제 미국의 자유시장에서 참가를 안 하죠.
1: 아, 그런데
0: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 예.
0: 84년에 LA 올림픽에는 그쪽에도 참가를 안 하죠.
1: 소련이 안 하고.
0: 차원에서 안 하죠.
1: 서울에서 둘 다 오죠.
0: 그게 다 모이잖아요. 예, 예. 그게 최첨단 기술들이 만난 거예요.
1: 예.
0: 도핑 기술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들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1980년, 88년 올림픽에는 정말 각종 스테로이드들이 범람했거든요.
1: 네.
0: 100m 올림 100m 결승에서도 그런 문제 많이 벌어졌었죠. 벤 존슨이 캐나다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 우승했는데 3일 만에 도핑 적발된단 말이에요.
1: 네.
0: 2등 칼루이스가 이제 우승 금메달을 받게 되죠. 네. 칼루이스도 사실 미국 대표 선발자에서 뭐 이슈가 됐었거든요.
1: 아.
0: 그 사람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니고 각성제를 복용해가지고
1: 칼루이스가
0: 네. 그 각성제 복용하면 이제 검사 추가 검사를 해야 됐거든요.
1: 네.
0: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표팀에서 그거를 안 해요.
1: 예.
0: 그 100m 8명 중에서 6명이 그때 약물에 관련이 돼요.
1: 아.
0: 그 현장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뒤에 훗날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가장 추악한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1: 올림픽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한 90년대 말이나.
0: 네.
1: 박찬호 선수 한창 메이저리그
0: 스틸 때.
1: 그땐 좀 약물의 시대였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진짜 네. 대단한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진짜
1: 예.
0: 약으로 무장한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1: 박찬호 선수 안 했으니까.
0: 네, 안 했으니까요.
1: 예.
0: 그 진짜 대단한 거예요.
1: 예.
0: 그 많은 그 약쟁이들 앞에서 저 버틴 거니까.
1: 뭐 저는 미첼 리포트 이런 거.
0: 네, 정말 인정입니다.
1: 예.
0: 그때 약물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게 역시 올림픽과 좀 많이 관련이 되는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에서 100m, 2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약물을 줬다라는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보가 트레이너한테서 왔어요. 처음에 익명 제보였어요.
1: 예.
0: 미국 도핑센터에
1: 네.
0: 관련 당국의 트레이너가
1: 네.
0: 제보를 했고, 처음에는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약을 쓰고 난 주사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실명을 제보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 선수한테 투여를 했더니만 네.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더라.
1: 아.
0: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약물을 제조한 회사를 덮쳐요.
1: 아, 예.
0: 이 회사가
1: 예.
0: 그 수사당국이
1: 네.
0: 그 수사당국이 덮친 회사가 발코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약물을 찾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없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이미 시드니 올림픽에서 도핑에 적발이 됐겠죠.
1: 네.
0: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전에 몰랐던 물질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적발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완전하지는 않았으니까
1: 네.
0: 그걸 다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1: 네.
0: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틈을 치고 나간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효과를 본 것 같긴 해. 그런데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어. 예,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예.
0: 나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안 되잖아요.
1: 예.
0: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넣어서 얼마만큼
1: 팔고
0: 그러면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관련 전문가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UCLA에 있었던
1: 네.
0: 관련 교수였어요.
1: 네.
0: 그 도핑 관련 최고 전문가였었거든요. 그 교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물질을 찾아냈다.
1: 네.
0: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1: 네.
0: 좀 알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합물질 구조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질의 원소 구성이 어떻게 됐다든지 어떤 구조 특징이 있다든지 그리고 효과를 보아서는 딱 봐서 스테로이드예요.
1: 그러니까
0: 여러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1: 예.
0: 이런 구조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화학 반응까지 해요.
1: 예.
0: 화학 반응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물질이 맞는 거예요. 다행히도.
1: 아, 그러면 입증이 된 거죠.
0: 드디어 완전히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인 걸 알게 된 것이죠.
1: 아.
0: 야, 이게 진짜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소하고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발코라고 하는 회사를 털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 판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판매 기록을 보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유명한 베리 본즈도
1: 네, 그렇죠.
0: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잖아요.
1: 근데 명예전당도 못 갔죠.
0: 명예전당 못 갔죠.
1: 때문에. 마치면서 네. 그럼 이번엔 그 얘기를 해보죠. 염증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
0: 네.
1: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테스토스테론 계열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0: 네.
1: 이건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0: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한 95%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고환에서 5% 정도가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은 이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 몸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이 물질이 좀 나와서 우리 몸을 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1: 아, 좋은 거네요. 네,
0: 나름 좋은 물질입니다. 네. 이 물질은 염증을 줄이는 데는 최고의 물질이에요. 아. 정말 신의 물질이다. 뭐 그런 그 표현까지 할 정도로
1: 신의 처방.
0: 효과는 정말로 끝내줘요.
1: 어, 예.
0: 이거 하나 조금만 먹어도 염증이 거의 다 가라앉으니까 효과는 네. 정말 좋은데
1: 코르티솔.
0: 또 그 나름의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1: 어떤 게 있나요?
0: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칼슘 같은 게 좀 빠져나가요.
1: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요?
0: 네. 그러니까 뼈가 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1: 아, 그럼 그러니까 또 많이 나오면 또 좋은 게 아니네요.
0: 그러니까 이 약이랑 전문의약품이란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1: 아, 이건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0: 네,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지만 네. 그것보다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을 우린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1: 아, 약으로?
0: 네. 예. 코르티솔을 그대로 먹지는 않아요.
1: 예.
0: 코르티솔의 효과를 입증해낸 사람은 1948년에 임상시험을 하고 1950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1: 네.
0: 스테로이드 관련 상관된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런데 네, 코르티솔이 그 뒤로 그러면 세계 약물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 뒤로 관련 부작용들이 너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1: 뼈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0: 네, 여러 가지 예. 정신 착란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1: 네네.
0: 효과를 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작용이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 약이란 게 효과가 네. 좋긴 하지만 네. 제대로 썼을 때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더라고요. 그
1: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나아지는 느낌 나면 아 그냥 계속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0: 그렇죠.
1: 과하면 항상 안 되고 부작용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네. 걸 알 수가 있네요.
0: 네, 당장은 효과가 나겠지만 하지만 또 언젠가 결국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약물이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정확한 종류, 용량, 사용 기간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백승만 교수님과 스테로이드의 역사 또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금지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는 왜 도핑 테스트라고 할까요? 과거 남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 중에 제법 독하고 흥분을 유발하는 둡이라는 음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어로 들어오면서 마약류를 뜻하는 도프로도 확장이 됐는데요. 19세기 후반 경주마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제를 투여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거를 도프 홀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고 후에 도핑이라는 스포츠 용어가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경주마에 대한 도핑 테스트는 굉장히 엄격한데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쓰지만 반대로 진정제를 써서 일부러 지게 만드는 승부조작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스포츠 선수 못지않은 또 철저한 도핑 테스트가 경주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의 그 큰 가능성 중에 여러분이 딱 관철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인생에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작가님 몇 천 권의 책을 읽으셨다는 책을 왜 읽으세요? 그러면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소리 질러! 자, 오늘 성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지 말고 생각을 팔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성장한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세상을 찾아서 그 세상을 가지는 거겠죠. 저도 예전에는 물건만 팔았었는데 요즘 제 책이 뭐예요? 제 생각을 쓴 거죠. 제 강의가 뭐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제 유튜브 뭐예요? 제 생각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도 팔 수 있지만 이제 시대가 그 누구도 생각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팔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못 팔까요?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은 기준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수많은 가능성, 천재, 거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살면서 수많은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과 어떤 기준을 만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기준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이겨내지 못해요. 그 기준 아래에서 자꾸만 뭘 하려 하지. 이 기준을 아니 왜 내가 이 기준 넘지 못할까라고 질문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내가 취업을 해야겠어요 라고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이 나를 뒤집어 씌워서 날 작게 만드냐면 아 내가 사회 첫 발 내딜 때의 내 첫 연봉은 우리나라에서 4천, 5천, 6천 이 정도야 라고 해요. 우리가 25, 6, 7, 8에 사회에 첫 발 내딜 때 그냥 자동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자기가. 난 4천, 5천, 6천 이 안에서 어떻게 할까. 연봉 1억, 10억, 100억 얼마든지 그 나이 때에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 연봉 1억, 5억, 10억 벌어볼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 한번 안 던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이게 퇴직금으로 뭐 하나 해가지고 월 2,300만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어 이래요. 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 10년을 다니면서 월 5,600만 월 1,2천만 따박따박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평생을 어떤 기준으로 돈을 벌어 오셨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돈을 내 시간하고 돈하고 1대1로 교환해서 벌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 60, 70, 80. 그래 내가 젊었을 때는 일을 악물고 18시간도 일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나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시간이 줄어. 내 수입도 줄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하면 깰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겠죠. 여러분, 양자역학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중첩돼 있다, 관찰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5천,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 중첩돼 있어요. 내 안에 정치인, 예술가, 의사, 뭐 연예인, 원하는 과학자 다 중첩돼 있어요. 근데 내가 관찰해버리면 그 관찰한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 생각의 결과 다 이래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그 큰 가능성 중에 여러분이 딱 관찰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의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저는 인생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인생에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가둬버려요. 나 연봉 4천이야 5천이야, 나 월 2-300만, 이렇게 내가 나를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수많은 기회와 정보와 그런 어떤 좋은 사람 늘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 눈에 절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답은 찾아졌죠.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나를 관찰하는 그 믿음을 키우면 되겠죠. 그죠? 나 연봉 50억짜리야, 100억짜리야, 아니 난 무한대야,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도 긍정화가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뭐 100억 벌 수 있다, 뭐 500억 건물주 된다 라고 외치지만 내가 나를 진짜 믿는 거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나 월 2-300만, 뭐 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조용한 방에 문득 그냥 내가 툭 나오는 그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럼 내 언어가 확장되면 왜 내 세계가 확장되느냐? 여러분, 독서를 간접 경험이다 이러죠. 우리 뇌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이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 외야수들, 저 멀리서 수비하는 분들, 타자가 공 깡 치면 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반복 훈련 경험을 쌓아놨죠. 그래서 야구공은요, 그 외야수들은 미리 가서 기다려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야구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뇌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야구하시는 분들은 공이 깍 날아오면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뇌가 명령을 내려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못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정도 오면 이제 알아, 뇌가. 그러면 뛰어라 하면 이미 공이 훨씬 빠릅니다. 돈의 궤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쫓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돈이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남들 다 알 때 쫓아가면 돈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 뇌가 돈의 궤도가 어디로 날아올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 가서 기다려야 돼. 우린 그걸 트렌드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죠. 우리가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내 뇌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쌓는 경험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님들이 젊어서 사서 고생해라, 이게 그 말이에요. 너네 돈이 있는 곳에 가서 사서 고생해서 경험을 쌓으면 그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네가 그 돈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의 현실 세계에서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근데 내가 미래를 좀 더 잘 예측하려면 우리의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경험 플러스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아주면 내 뇌는 미래를 더 잘 예측해요. 제가 최근에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덮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 탕류에 나오는 이 모든 주인공들의 삶을 살아보려면 최소 70년은 더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살았었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이 책 한 권으로 70년의 경험을 내 뇌에 쌓은 느낌이다 이랬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위대한 작가라는 사람들은 주인공 말고도 그 주변 인물들의 삶도 엄청나게 묘사를 잘해놓은 거죠. 여러분 책 중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만약에 평생에 10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500권은 문학을 읽으세요 이래요. 왜 문학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경제 경영이나 뭐 철학이나 그런 것보다 문학은 여러분 감정이입이 되죠. 제가 현진건의 무용탑을 읽다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제가 실제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제가 강하게 간접 경험을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책들보다는 책 중에서도 아 문학작품이 내 뇌가 간접 경험을 쌓는데 훨씬 가성비가 좋더라. 또 뇌에 도움되는 게 제가 탕류라는 작품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발견했냐면 20살 안팎에 한참 피어나는 계집아이들이 넷이나 한데 모여 재깔거리고 그러다가는 탄력있는 웃음이 대그르르 맑게 구르고 침침해도 명랑하기란 바깥에 가득 내리는 5월의 햇빛과도 바꾸지 않겠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런 훌륭한 문장을 좀 배워보고 싶다. 우리는 모방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저 20대 초반에 저 아가씨들의 웃음을 이 최만식 작가님은 5월의 햇빛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나도 한번 모방을 해보자. 이 아가씨들의 웃음을 5월의 햇살 말고 난 뭐? 제가 딱 레몬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레몬과도 바꾸지 않겠다. 아, 레몬만 하기엔 너무 약해. 그래서 좀 강하게 하려면 개수를 많게 해야겠죠. 그래서 1000개의 레몬과도 바꾸지 않겠다. 그래도 이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의 웃음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1000개의 레몬과도 바꾸지 않겠다. 하고 제가 잠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연습하고 제가 잠들어 있을 때 내 뇌는 뭔가 문장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한 2시간 잠들었다가 딱 깼는데 눈 뜨자마자 와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와락 와락 와락 하는 거예요. 제 뇌에서. 그래서 내가 잠들기 전에 뭐 하다가 내가 잠들었지 봤더니 아 내가 이 문장 연습하다가 잠든 거예요. 어? 내가 그래서 하늘에서 와락 떨어지는 천 개의 레몬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랬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독서는 역시 핸드폰보다 잠들었을 때보다 내 뇌에 간접 경험 플러스 이런 계속해서 어떤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또 한 권의 책은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는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데요.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 책은 화두가 뭐냐면 우리 일본이 원폭을 맞았죠. 그 원폭을 맞은 이유가 있다. 외부 탓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뭐 경기가 좋아지면 정치가 뭐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사람들이 어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해결을 찾아보고 이거를 배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가 이 책의 주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원폭을 맞았고 원인을 알고 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등장인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현역 교육자와 은퇴한 교육자 간의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역 교육자가 은퇴한 교육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시대에 일본의 아이들은 끔찍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거짓말들을 주입식으로 배웠습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질문하지 못하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속으로 빠져든 이유입니다. 이래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작가가 이 소설의 주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저는 이 문장에서 책을 덮었어요. 그날. 그리고 과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내가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독서하시면서 어떤 내가 성장하시려면 좀 계속 읽어나가는 것보다 아까 문장 연습이라든가 이런 문장 뭔가 가슴에 덜컥 걸리는 문장이 있으면 책을 좀 덮으시고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물건 파는 세계가 아니라 생각을 파는 세계가 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요 한 5년 전에 깨달은 건데 저는 왜 50년 동안 원화만 벌려고 했을까요? 외화 벌면, 달러 벌면 누가 잡아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원화만 벌어오셨나요? 미국 주식 이런 거 빼고!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세상, 질문하지 못하고 모든 건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져요. 모든 행동의 시작은 질문이에요. 저한테 작가님 몇천 권의 책을 읽으셨다는 책을 왜 읽으세요? 그러면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좋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계속 아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 오늘 세바시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라하시기 바래요. AI 시대에 남들과 정말 내가 같은 시간 일하고 내가 야구르지 않으려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간 일하고 이거 이렇게 한 친구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은 요만큼밖에 안 돼. 뭐가 돼야 되냐면 AI 시대에 여러분 나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야 돼. 내가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자 따라합니다.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 이름 세 글자가 네이버에 검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지금 답을 안 찾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만 나면 여러분들 한번 숙제예요. 내년 연말까지 틈만 나면 내 이름 세 글자가 네이버에 검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이름이 구글에 검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뇌는요 어떻게든 내 안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답이 없어. 그러면 못 찾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책을 읽게 만들고 뭔가를 배우게 만들고 이런 의욕 도전 정신을 막 만듭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뇌는 답을 못 찾으면 뇌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책을 안 읽어도 저는 책을 안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대답만 준비하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제가 34년 동안 저한테 제대로 된 질문 한번 못 던져봤더라고요. 저는 그 큰 교통사고라는 금방 1초 후에 죽는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교통사고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은 우리가 이 우리가 받은 그 대답만 준비해오던 그 삶 때문에 질문이 잘 안 던져져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내용 지식도 있지만 나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질문을 던진 건 명아라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책을 몇천 권 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갖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요 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발자크, 뭐 헤르만 헤세, 헤밍웨이 그러니까 저도 문학에 대한 사대주의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근대 문학 아까 말한 그래서 제가 최만식 선생님, 지금 현진건 선생님, 이광수, 무슨 시문, 이상, 김동리, 김동인 다 읽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독서를 간접 경험을 쌓으려고 읽는데 이 번역에서 오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왜 한국 문학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거를 왜 몰랐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 주석이 달려있지만 느낌으로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라든가 그러니까 똑같은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뇌의 간접 경험을 많이 쌓기를 원하거든요. 같은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저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참깨,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 이런 책에 교육의 목적은 경쟁에서 이겨 남들보다 더 나은 소유,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그 출세 준비 과정, 우린 그렇게 배웠죠. 이 아니라 관대해지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관대해져야 돼. 그리고 존 러스킨의 또 다른 책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포도원의 비유 얘기인데 현대판으로 만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용직 시장에 와서 이제 일하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식당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제 가게에 와서 10시간 일하시면 오늘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가게로 다 오셨어요. 근데 5시간 지났는데 우리 가게 손님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또 일용시장에 왔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게 가서 일하시오. 일했어요. 또 저녁 때인데 손님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우리 가게에서 2시간 반 일하세요. 일단 와서 일했어요. 자, 여러분은 다 10시간 일하신 분이니까 제가 10만 원 드렸어요. 자, 제가 5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줬어요. 그리고 2시간 반 일한 사람한테도 또 10만 원 줬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화나죠? 왜 5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줍니까? 5만 원만 주세요 하고 말리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 10만 원 준다고 여러분 1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뺏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5만 원 준다고 해서 여기서 돈 남은 거에서 1원이라도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뜯어 말리고 간다고 기분 좋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 중에 여러분 말리고 싶지만 나중에 온 사람 중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시간 이꼴 돈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 기준에 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내가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쫓아다니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았나. 그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내가 굳이 화낼 이유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5만 원 주려고 하는 사장한테 우린 괜찮으니까 이분도 아들 둘, 딸 둘 있을 텐데 그냥 10만 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관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내 돈에서 1원이라도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돌았으면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 그리고 관대해지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주말을 향해 열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8월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고도 싶지만 다음 주면 뉴욕은 비로 장마 같은 젖은 날들이 며칠 이어질 거라는 날씨 예보가 또 보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남쪽으로 달려가 만나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날씨는 다음 주 섭씨 32도가 넘는 한여름 날씨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손을 잡는 계절의 길목 혹은 줄다리기를 한다? 어떤 표현이든지 8월에 며칠 남은 절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뉴욕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내년여름에 뜨거운 열기,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서로 온도 체크를 하는 이 무렵에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테니스 축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US 오픈 테니스 올해 그랜드슬램 대회 마지막 열기 페스티벌이 지금 뉴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맥스 윌렛스 포인트역에 웬일인지 사람들이 오프피크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타서 펜스테이션 맨하탄에서부터 서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바로 이 US 오픈 때문에 빌리진 킹 테니스 센터와 이 시티필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기차역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고 나는 요즘입니다. 뉴욕을 느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원래 올 계획이 있었나요? 밤에 밤사이에 다녀간 비가 오늘 아침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렇게 퍼를 조그만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을 또 군데군데 만들고 있고 비둘기들이 와서 목을 축이는 모습, 아침길에 여전히 또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뉴욕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예정된 건지 아닐지 모르지만 뉴욕시에는 12시 정오 무렵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 4시까지는 어제 들었던 그 꽝꽝꽝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는 맑은 날이 될 거라는 예보. 이번 주 썬데이에 뉴욕 지역에는 비가 오후 무렵에선가 시작이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금으로 봐서든 온도는 뭐 섭씨 평균 27도 정도가 되겠는데 뉴욕에 비가 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장마 같은 그런 날이 되겠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Fairfax, 워싱턴 DC를 보면 맑은 날에 화씨로 95도까지 올라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이 최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남쪽의 날씨도 조금 선선한 기온으로 돌아올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보는 또 처음 봅니다. 갑자기 보스턴이 궁금해지는데 보스턴은 날씨가 들쑥날쑥하면서 그래도 뉴욕과 거의 비슷한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보스턴에도 비가 내리겠다. 이런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0: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가? 자연재해가 이 정도로 많은 것이 무슨 뜻일까? 라고 거듭되는 지진 소식과 또 이번에는 네팔과 티베트 국경 지대에 이 대규모로 아마 빙산의 그 한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크게 그 지형을 움직여서 지역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듯이 처음엔 지진이 난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 기습, 폭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네팔 국경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홍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연재해가 그전보다 더 많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손바닥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이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전에 모르고 지나갔던 이런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자연, 재난, 재해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또 요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험하다고 해서 구조대원들이 잠시 구조작업을 멈췄던 것을 다시 복구작업, 그러니까 구조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헬리콥터를 타고 히말라야 가파른 강 계곡으로 올라가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 시신을 지금 찾아내면서 지금 실종된 사람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한편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높은 산에 있던 그 빙산이 떨어져 나왔나 폭이 한 600m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충격이 한 1km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그 지역에 계곡에 만들어서 거대한 산사태, 빙하, 붕괴, 수백만 톤의 얼음, 암석 아래 계곡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진흙과 물로 이것들이 갈아진 이 댐을 터뜨리고 강을 유압램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유압램의 현상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이 산사태로 빙하가 이렇게 붕괴가 되며 막대한 양으로 무너져 내리고 순간적으로 아래 흐르던 강을 틀어 막으면서 이게 밸브가 갑자기 닫히는 원리 이게 hydraulic ram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배관 안에 빠르게 흐르던 물을 갑자기 밸브로 꽉 막으면 거기 가던 관성이 막히면서 관 내부의 압력이 치솟아서 파이프를 터뜨릴 것 같은 강력한 그 수격 충격파가 발생하는 이 현상. 그래서 이 계곡의 목이 좁은 그 구간에 토사가 갑자기 밀려들면서 순간적으로 막혔다가 축적된 수압을 견디지 못한 과정에 비유를 한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거대한 파괴력, 유압, 램, 피스톤이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채 정도가 갑자기 폭발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파괴력으로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것이 천천히 흘러내려온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천 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동시에 폭발하고 그 잔해가 협곡을 따라 내려간 것 같다. 이 파괴 길이 40마일 이상 이어지면서 도로가 쓰러져 나간 건 물론이고 다리가 반으로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달아나려던 사람들을 통째로 삼켰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큰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파괴 이 현상이 우리가 이미 소셜미디어 또 TV 화면 여러 가지로 해서 모든 인하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우스 아시아를 취재하는 기자를 네팔에 보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함께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은 죽고 저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45세 여성이 천둥 소리를 수요일 아침 그곳 시각으로 9시 정도에 듣고 산들바람을 느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집이 완전히 진흙탕 속에 밀려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쓸려가서 다 죽었나. 과학자들은 이번 주에 홍수에 홍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이 대홍수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히말라야 히말라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기후 변화가 그 위에 높은 곳에 있던 빙산을 분리되게 한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빙산으로 얼려 있었던 동토층이 녹고 있다. 불안해지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산과 빙하가 불안정해지고 산사태, 그리고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뭐 5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망자. 대한민국에서도 급히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국적의 또 월커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지금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자세히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인들도 한 90명 정도가 실종자 중에 들어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번에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Lake Ontario, Ontario 호수의 이름을 Lake America로 그렇게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Gulf of Mexico, Mexico만을 Gulf of America로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그걸 역시 또 지도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지금 양쪽 나라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상징적인 타겟이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서명을 하면서 캐나다가 treats us very badly, 우리를 진짜 나쁘게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very badly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가?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라고 한 행정명령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연방기관들이 온타리오 호를 아메리카 호로 바꾸는 것 뭐 상관없다고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인정을 할 필요가 없는 변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미국 사람들이 그건 I don't care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캐나다에 있지만 감정이 상한 거는 뭐 당연하겠죠. 미국과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의 장관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 프랑스 언어 그리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캐나다의 법률에 미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도 했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Lake Ontario를 Lake America로 바꾸겠다라고 서명한 직전까지는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사태에 엄청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레이벌 데이가 지나면 9월 8일부터 이런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풀리게 되는 그 결정적인 프랑스 언어라든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의 기업들이 이 레이블을 붙이고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걸 간섭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것만 안 하면 다시 협상 재개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이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것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지금 현재 퀘벡 지역에 이 프랑스 언어와 문화가 그렇죠. 그전에는 더 세퍼레티스트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영어를 쓰는 것 자체도 눈총을 주고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강조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퀘벡에 지금 퀘벡 자체의 총리가 또 올해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서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는 거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 반감을 이용을 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에 대해 뭔가 자신의 캠페인의 중심으로 삼을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데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드닉이 또 내가 퀘벡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더 강경한 관세 적용을 또 강조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분란 상황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 관세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되면서 이게 수산물에 대해서까지 캐나다 쪽에서 발견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여러 가지 뭔가 생선이라든가 그리고 랍스터를 왜 수입하냐면 그걸 랍스터를 이렇게 잘 만져서 다시 미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 가지 품목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200억 달러였나요? 그걸 부과를 하니까 캐나다도 여기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여기 수백 개 품목의 보복 관세를 일단 올리고 레이버데이 이후부터 이걸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청어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조개류, 참치, 가자미 뭐 이렇게 이런 냉동 생선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이게 포함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수산물 분야를 관세 대상으로 미국에서 하지 않았는데 왜 수산업계에서 캐나다가 이런 수입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지금 매기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노바스코시아 스테디캠프 어촌마을에서 제가 이 이름을 또 새롭게 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작하지 않은 일을 캐나다가 먼저 시작했냐 이러면서 또 수산업계를 자극하는 건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자 캐나다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입장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미국에서 수입하는 생선에 대해 계속 관세는 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랍스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랍스터가 노바스코시아의 랍스터를 이 대서양 연안의 캐나다와 뉴잉글랜드 지역 수산업, 온타리오주 뭐 이게 지금 다 같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만큼이나 미국과 캐나다가 아주 깊게 이렇게 분업을 하면서 또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산업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스터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그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주 같은 미국 특정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J.D. Vance 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메인주 국민들을 어떤 담보로 지금 이렇게 캐나다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랍스터 가격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캐나다 쪽에서 분석이 나온 거죠. 랍스터는 북미 동부의 바닷가재,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재 랍스터라고 부르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긴밀히 얽혀 있어서 미국의 메인주 어촌에서 랍스터를 잡아 올리면 캐나다에서 가을철 메인주에서 잡힌 랍스터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을 해서 공장으로 보내서는 가공과 포장을 해서 다시 미국이나 제3국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랍스터의 보복 관세를 물리게 되면 역효과가 와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먹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또 가공이 되지 못한 채 랍스터가 재고가 돼서 시장에 쌓여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도 줄어들고 캐나다 쪽에서. 아무튼 랍스터. 근데 우리가 팬데믹 때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크루즈의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랍스터를 한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우리 뉴욕과 그 일대에서 또 한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랍스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나요?

9월 15일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국토안보부에서 기존에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 D하고 slash하고 S, 그러니까 duration of status 이런 글자를 적어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학교가 끝날 동안에는 뭐 서류상 다시 신청을 하고 연장 신청을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4년으로 일단 제한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 4년이 넘는 경우에는 따로 과정을 정식으로 거쳐서 그 연장을 받게 아주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대학들에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통보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알리는 그런 시간인데 뭐냐면 프로그램이 9월 15일까지 종료가 되니까 F1 비자 기본 60일 기간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9월 15일 전에 들어오면 재입국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받던 날짜와 시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말하자면 받는 거죠. 그런데 9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와, 이건 엄청난 사실은 유학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로는 대단한 변화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2년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을 중간에 바꿀 수 없게 하고 그걸 아주 복잡하게 한 거죠. 바꿀 수 없게 한다는 건 뭔가 이 절차가 이제 복잡해졌다는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이 유학생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규정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린 아기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안 낳는다고 그렇게 하고 뭐 아이를 낳는 건 구사하고 결혼들도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참 많이 낳아서 정말 다복하다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았을 법한 한 엄마가 자신이 낳은 세 아이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매사추세츠 주에 룩스베리라는 그 지역의 특별한 그 타운 이름입니다. 여기 살아오던 린지 클랜시 그때 당시에 32살의 비교적 젊은 엄마인데 자신의 아이들 셋, 5살, 3살, 8, 8개월 된 가장 어린 아이가 8개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이 세 아이들을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죽게 하고 자신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살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주 정도 양측의 그 입장을 다 증거와 함께 듣고 나서 배심원단이 이제 배심원단의 그 편결을 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뛰어내렸지만 이 클랜시가 척추만 다치고 하반신 마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 있는 거죠. 뭐 어떤 정신 상태였는가는 우리가 크게 뭐 그 학문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미쳤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죠. Postpartum depression, postpartum 요즘은 psychosis 이렇게 부르는 산후 우울증에 더해서 산후 정신병이 아주 심각했다. 이 린지 클랜시 이 엄마의 잡은 분만실의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자신이 나를 좀 어디에 입원하게 해서 내 이 병을 좀 고쳐다오 이런 또 누군가에게 간청도 하고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이들 셋을 죽이고 오늘날의 이 재판에 1급 살인유죄, 2급 살인유죄, 과실치사유죄 뭐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고 not guilty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왜냐하면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 배심원단이 일단 이 평결, verdict를 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12명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first degree murder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급은 이제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무기 징역. 이런 경우입니다. Not guilty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심각한 산후정신병에 대한 그리고 과도한 약물 처방을 받은 상태여서 현실 감각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죽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지난 2~3년, 지난 3년이 그런 시간 속에 뭐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이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게 남편을 심부름을 시켜서 내보내고 나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건 정신병에 의한 그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 역사상 비슷한 경우 2001년입니다. 지금부터 25년에 휴스턴 텍사스주에서 앤드리아 예이츠. 이 예이츠 사건이 그때는 아이들이 5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죽지 못한 채 어쨌든 첫 번째 재판에서는 유죄로 받아서 종신형 40년형이었던가요? 그걸 받았는데 그 사건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문가로 엑스퍼트로 증언을 했던 그때 닥터가 Law and Order라는 그 TV 그걸 보고 이렇게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거짓 증언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가 됐는데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오늘도 KUL 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내리셔야 한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서 계속해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 아시죠? kradio.us, kradio.us 들어가시면 화면이 펼쳐지고 거기 와 뉴스 또 다시 듣고 싶은 인터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고요. 맨 오른쪽 상단에 두 단어 on air 클릭을 하시면 거기 지금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또 얼굴도 보시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이 심각해서 한 번씩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아이들을 낳은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이건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비극으로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인데 지금 이 마사추세츠의 한 여성 렌지 클랜시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보시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했나. 네. 주변에 우리가 그전하고 달리 또 이렇게 대가족이 살 때는 할머니 계시고 며느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주 며느리가 아기 낳고 그러면 진짜 잘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포트 그룹도 있고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특히 여성들 엄마가 돼서도 아이를 놔두고 또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과 사이에서 just a lot of mothers are torn apart. 이렇게 마음이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뭔가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 등등.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 우울증.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건 어떤 특별한 삶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바라건대, 네. 주변에 아기 낳고 지금 혼자 아기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일과 이렇게 힘들어 있는 엄마들 있으면, 많이 가서 서포트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버서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버서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유에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그리고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 발행한 이 실버 그리고 골드 코인들이 킴스 보석의 소장품으로 지금 제2판 세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와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가져도 좋고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하루 종일 배고프면 달려갈 수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우리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들 맛있고요. 국, 찜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은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어요. 빌레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문 열었나요? 문의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벤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다.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에서 하십시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름에 쿨링 매트 너무 좋죠. 그리고 여름 의류 아직 필요합니다.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또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으로 전화하세요. 오늘 개봉되는 건가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드디어 개봉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어떠한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이 출연하고요. 이 영화 콜로니 군체가 오늘 뉴욕은 AMC 베이트러스 6,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개봉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랜만에 제가 초대했습니다. 정말 이 8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는 여름 기분을 다 접고 선선하다 심정적으로 이러곤 있지만 아닙니다.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US 오픈 올해 그랜드슬램 메이저 대회 마지막 대회가 뜨겁게 테니스 축제 속으로 우리를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도요. 뭔가 일단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닌데 꽉꽉 차서 서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이야기를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까지 발전한 US 오픈 전 뉴욕 한인 테니스협회 회장이시며 지금 뉴욕 한인 테니스협회 테니스 학교 이끌고 계시는 김기용 교장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기용입니다.
0: 네. 와,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전에 테니스협회 이끄셨던 때와 더 좀 다른 뭔가 학자, 교육자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1: 아,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일단 웃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US 오픈 테니스 재전의 그 팬 위크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아, 29일까지가 네. 아, 팬 위크라고 해서 미리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정말 좋은 기회죠.
0: 네. 그런데 이 US 오픈 그 전에는 팬 위크에는 들어가면 걸어 들어가면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패스가 온라인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고 또 1년 동안 그 테니스 팬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 들어오는 인원수들 컨트롤도 하고 네. 예,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US 오픈 팬 위크 이렇게 치거나 US 오픈 테니스 뭐 골프도 있으니까 US 오픈 테니스 치면 거기 들어가면 팬 위크라는 사인이 보이고 PASS, P-A-S-S 들어가는 그걸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도 그건 가능하겠죠. 일단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한번 다시 네. 한번 예, 확인해 봤는데요.
0: 네.
1: 아,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마
0: 새롭게는 안 돼요.
1: 예, 패스를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0: 네, 열려 있는 거기가 단지인데 빌리 징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 US 오픈 때 뉴욕의 원래 인구에 더해서 온다는 그 말이 맞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전이 열리게 되면
0: 네.
1: 지금 남자 여자 해 가지고 시드가 128개씩
0: 네.
1: 잡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코치라든가 그런 네. 분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0: 네.
1: 진짜 너무 제가 화요일 날 잠깐 갔다 왔는데요.
0: 네.
1: 굉장히 많은 사람 발 디딜 틈이 없고.
0: 와, 그 넓은 곳이. 네. 네.
1: 그렇지만 정말 그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네. 네. 팬 위크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내년에 US 오픈 때 가족들과 함께 가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무료로 들어가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오늘 내일 이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다시 새롭게 이거 등록하는 건 지금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빌리진 킹 테니스 센터 이게 위치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오 저기 뭐 있네라고 보고 그냥 기차 타거나 지하철 지상으로 올라가는 7번 트레인 그렇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알고 있는 이제 매치구장
0: 네.
1: 지금 이제 시티필드 있는데 있죠.
0: 네.
1: 그 옆에 이제 둥그런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 일대가 전부 US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0: 네.
1: 코트입니다.
0: 네. 그래서 플러싱 메로우스 코로나 파크. 근데 요즘에는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차들이 전에 이렇게 드랍업 하는 뭐 그런 거는 가능했는데 여기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네.
1: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롤 LIRR도 있고요.
0: 네.
1: 세븐 트레인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그 정류장에서 쓰기 때문에
0: 네.
1: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0: 네.
1: 차로 이용하실 때에는 그 입구에서 지금 다 막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킹하기가 힘들다.
0: 네. 네. 근데 나는 테니스도 잘 모르고 야구 경기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때는 또 응원하는 그 팀의 유니폼, 이 줄지를 입고 타니까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뉴욕 맨하탄의 펜스테이션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프피크 아워인데 그렇게 많이 타는 거예요? 옷도 이거는 그냥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입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매츠 윌러츠 포인트 거기서 그 역에서 내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1: 네, 그 야구 경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시죠. 왜 네. 그러냐면 빌리지 킹 그 내셔널 협회에서 운영하는 네. 그 큰 구장들은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구장이 지금 한 4만 명 정도까지 와. 들어가는데 네. 그런 4만 명, 2만 명, 1만 명 되는 그런 구장이 여러 네. 개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모이게 되면 뭐 2, 30만 명이 몰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 테니스 이게 US 오픈이 만만치가 않구나. Arthur Ashe Stadium, Louis Armstrong Stadium, 그리고 Grandstand가 있고 또 코트 17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는가. 근데 기차가 말이죠. 입석처럼 막 사람들이 올라타니까 뭐 검표라고 그러나요?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검사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나 그냥 내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가보셔서 아시죠?
1: 아 예, 표는 네. 미리 그 매표소가 있는 곳에서는 표를 구입하시고요.
0: 네.
1: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 웹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네.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0: 기차표?
1: 기차 네. 안에서는 검표를 하지 않지만. 바깥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전부 검표를 하세요.
0: 그걸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1: 네. 그리고 만약에 표가 네. 없으면 페널티도 물기 때문에
0: 벌금까지.
1: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를 구입하고 타셔야
0: 네.
1: 됩니다.
0: 네. 그래서 거기서 내려보니까 나 표도 안 샀는데 검사도 안 하고 얼마인지 지금 내가 돈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이게 내가 굳었다라고 하나요? 돈을 안 써도 됐다. 좋아하고 올라가시는데 그 계단 위에서 딱 맞고
1: 예, 그렇습니다. 그 평소 때에는 네. 검표를 이제 차 안에서 네. 안 하게 되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굳을 수 있지만 네. 이것은 이제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0: 네.
1: 이 LIRR 측에서도 네. 전부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시기 전에 표를 구입하셔서 타는 게
0: 네.
1: 시간도 오히려 절약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당일날 타게 되면 3D 티켓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네. 3D 티켓을 5불 25전인가 그렇거든요.
0: 네.
1: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뭐 큰 돈은 아닌데 괜히 그냥 타셨다가 사람들 말하니까 내리신 다음에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금 드리고 있네요. 근데 US 오픈 나도 좀 가고 싶다 해서 티켓을 알아보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건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1: 예, 티켓은 5월 한 마지막 주 메모리얼 연구가 네. 끝나고 나서부터 이게 네. 오픈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오픈을 할 때에는 지금 이 메인 스폰서들이 있어요.
0: 네.
1: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나 체이스 뱅크나 이런 네. 큰 것을 먼저 오픈을 하기 때문에 벌써 그때 한 반 정도는 표가 팔린다고 봐야 되겠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5, 6, 7, 8 이렇게 4개월 정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와서 표를 구입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0: 네.
1: 나오는 표가 이제 이미 배포된 표를 재세일하거나 아니면 환불이나 이런 취소가 있을 때
0: 네.
1: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뉴욕 시티의 주민으로 살면서도 몰랐던 내용은

0: 찾아서 본선에 나갈 수가 있고 하이랭커들은 이미 다 본선 경기 나와 있는 그게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썬데이부터 본선이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거 뭐 꼭 티켓을 사서 가서 테니스를 보지 않아도 뉴욕시 전체가 US 오픈을 이제 문화 축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뭐 맨하탄 쪽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대형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쪽 부근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1: 네, 지금 이제 아침 보통 경기가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0: 네.
1: 저녁에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뭐 10시, 1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0: 네.
1: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나의 큰 이벤트로 생각하고
0: 네.
1: 이 이벤트를 살리기 위해서 허드슨 야드나 록펠러 센터나
0: 네.
1: 이런 부분에서도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채널을 언제든지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기가 열리고 남자 단식, 복식, 뭐 혼합 복식, 그다음에 주니어 선수,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 선수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0: 네.
1: 9월 13일까지
0: 네.
1: 테니스를 정말 만끽할 수 있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0: 네. 다음 주 예. 초에는 좀 비가 온다고.
1: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지금 저 빌리지 킹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있는 그런
0: 네.
1: 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경기를 계속 볼 수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수들이 퀄리파잉 매치 뛰었나 우리 한국 선수들 예선에서 지금 올라간 선수가 없는 거죠 올해?
1: 아, 네. 그 한국 선수가 세 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선전에
0: 네.
1: 그렇지만 권순우 선수가 이제 그 부상으로 기권을 하셨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성찬 선수,
0: 네.
1: 그 다음에 구현우 선수, 이렇게 1회전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안타깝게 어제
0: 네.
1: 2회전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0: 네.
1: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0: 네.
1: 굉장히 실력이 향상됐고,
0: 네.
1: 그 다음에 그만큼 이 그 지금 US 오픈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다.
0: 네.
1: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0: 네. 티켓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여기 뭐 축제 분위기 그 자체다라고 하는데.
1: 예. 그 아웃도어에 있는 그 모든 경기장은
0: 네.
1: 자기가 마음대로
0: 네.
1: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인터넷 같은 거를 바로 치면
0: 네.
1: 그 핸드폰으로 치면
0: 네.
1: 지금 어느 선수가 어디에서 경기 몇 번 코트에서 할 수 있다
0: 네.
1: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선수들
0: 네.
1: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뭐 지베르프나 알카라지나 이런 선수들이 다 와가지고 프랙티스를 하고 있어요.
0: 오.
1: 네, 그런 것도 또 마음대로
0: 네.
1: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그 연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파스가 없는 팬윅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1: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들어갈
1: 프랙티스
0: 수 있어요?
1: 코트는 아웃도어에 여섯 코트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0: 네, 그러면
1: 들어갈 수가 오늘과 있습니다.
0: 오늘과 내일까지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하철 아니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전 뉴욕 한인 테니스 협회 회장님 그리고 지금은 테니스 스쿨 협회 대회 김기용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9월 13일까지
0: 네.
1: 테니스를 사랑해 주시고
0: 네.
1: 이번 기회에 한번 테니스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가
0: 네.
1: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금요일인데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프리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포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의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대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번 주도 힘내보자. 화요일쯤 되면 아, 아직 화요일이야. 수요일에는 벌써 반이나 왔네. 목요일에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은 해야 할 일들 천천히 하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으시고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드시면서 아, 이번 주도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함께할게요. 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We Are the Champion'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곡을 띄워드렸어요.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데요. 이제 며칠 후면 또 9월이 우리 앞에 서 있네요. 참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9월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제일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유통기간입니다. 유효기간. 그걸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제품은 잘 눈에 띄게 보이는데 어떤 제품은 정말 글씨도 작고 어디에 써 있는지 한참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뭐라고 그걸 정말 확인 안 하면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요.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우유가 하나 있습니다. 날짜를 딱 보니까 어제까지였어요. 혹은 그저께까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려. 이거 못 먹어. 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다라고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식품에 적혀있는 날짜가 무조건 이날부터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하나 제대로 알아두셔도 냉장고에서 버리는 음식이 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FDA와 USDA가 권장하는 날짜 표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Best If Used By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날짜까지 먹으면 가장 맛과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 지났다고 해서 정말 뭐 큰일 났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컨디션은 살짝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오늘이 그 리즈 시절의 마지막 날 이런 거. 네, 그렇다고 그 다음날 뭐 바로 우리가 뭐 어떻게 못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도 비슷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아니면 식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날짜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또 셀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바이. 이건 또 다르거든요. 이것은 소비자들께 이날까지만 드세요라는 의미보다는 그 가게에서 언제까지 진열을 해서 판매할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날짜이죠. 그래서 우유에 만약에 셀바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바로 다음날 뭐 바로 못 먹을 우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est if used by는 품질, 셀바이는 이 판매 관리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보관 상태입니다.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아무리 날짜가 한참 남았어도 굉장히 뜨거운데 보관했다? 이러면 뭐 바로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을 더운 날에 뭐 오랫동안 차 안에 몇 시간씩 방치를 했다면 날짜가 멀쩡하게 남아있어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반대로 제대로 보관된 식품이라면 이 품질 날짜가 뭐 하루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버릴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드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을 때 우리 많이 갈등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고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추장인데 날짜가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고추장은 발효식품이라서 뭐 좀 지나도 되지 않나? 내가 냉장 보관 잘했는데 그러면서 먹긴 했거든요. 근데 뭐 저 지금 멀쩡히 잘 살아있네요. 네, 이것은 이제 개인 판단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혹시 안 버려도 되는 것까지 다 그냥 버리면 아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조건 예외로 기억해야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용 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먹는 거 FDA 규정상 이 영아용 분유에는 use by 날짜가 표시되어야 되고 그 날짜가 지나면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워도 절대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아기들의 음식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고기라든지 가금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품도 단순히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USDA가 안내하는 냉장 보관 방법 그리고 안전한 조리 취급 방법 이걸 좀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주말에 특히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청소하거나 정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날짜가 지났네 버려 하기 전에 한 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날짜인지 sell by인지 아니면 best if used by인지 use by인지 이런 거 어떻게 보관했는지 계속 내가 적절한 온도로 놔뒀는지 상태가 어떤지 뭐 포장이나 이런 음식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 다 따져서 버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아무리 뭐 하루 지났든 안 지났든 뭔가 안전이 의심된다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요. 버리는 것이 훨씬 좋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워서 그냥 먹었다가 병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낫다. 맞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가운데 정말 버려야 하는 것 혹은 날짜를 잘못 이해해서 아깝게 버리는 것 이것을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청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요. 날짜도 보고 보관도 보고 상태도 보고 똑똑하게 판단해서 음식을 버리면 이것도 생활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오늘 금요일 계속 진행할 텐데 일단 저희들 혹시라도 지금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 저희 카톡 친구 맺어주셨으면 바로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직 혹시 카톡 친구 아니신 분들은 K-Radio US,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일단 친구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라이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요. 지금 라이브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K-Radio 라이브 혹은 K-Radio AM 1660 유튜브 검색하셔도 지금 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이제 여름의 막바지 국보가 시원한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십니까?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 19벳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자 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디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오늘이죠.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레스 6, 그리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빅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빅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빅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최후섭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세월이 가면. 아,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가을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이런 발라드가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아까 제가 유효기간, 유통기간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렸는데, 우리가 좀 살면서 긴가민가한, 아, 이게 뭐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정보들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이 배터리를 몇 퍼센트 정도 남으면 충전하시나요? 몇 퍼센트 정도 남았을 때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한, 그렇게 남게 하지도 않지만, 일단 뭐 10% 이 정도까지 충전을 안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가득가득 제가 충전을 해놓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20% 혹은 10% 아니면 뭐 바로 그 수명을 다하기 죽기 직전에 1% 남았어. 빨리 충전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이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제 100%까지 충전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까지 해놓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100%까지 해놓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매일매일 그렇게 꽉꽉 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오해가 있어요. 이 100%까지 충전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뭐 애플이나 삼성, 구글 모두 필요하면 10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다만 이 배터리가 100% 충전된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그 수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아예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무실 때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무시는 뭐 7시간, 6시간, 7시간 동안 이미 100% 충전이 됐는데 계속 그 상태로 더 몇 시간 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가 됐다 그러면 딱 코드를 뽑고 주무시는 게 낫겠죠. 여러 가지 이런 배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에서 약간 충전 상한을 뭐 80% 수면 시간에는 요 정도 뭐 낮추고 일어나기 전에 다시 100% 충전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까지 충전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100%를 꽉 채워놓고 그 상태로 오래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는 이게 충전이 다 돼서 나왔는데 오후 뭐 한 3시 정도 됐는데 뭐 한 20%다 이러면은 조금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저녁에 약속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오래오래 쓰시려면 지혜롭게 충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것 중에서 충전 퍼센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열입니다. 스마트폰은 보통 높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뭐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사양의 게임을 몇 시간씩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뜨거운 차 안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놔둔다거나 이런 행동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이 온도가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을 권장하죠. 이제는 이제 뭐 가능하시다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뭐 배터리 보호 기능, 최적화 충전 기능 이런 것들 켜놓으시면 굉장히 밤새 충전하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혹시 고민하셨다면 필요에 의해서 뭐 꽉 채우셔도 좋고 적당히 한 80% 정도 맞추셔도 좋은데 일단은 꽉 찬 상태 100%에서는 오래오래 가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뜨거운 곳은 좀 피해달라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배터리도 또 우리의 몸에 충전도 100%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데이와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시간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터키와 그리스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터키, 그리고 눈부신 에게해와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가을과 겨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요. 아주 떨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방금 네. 설명 주셨던 것처럼
0: 네.
1: 아시아와 유럽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1: 뭐 굳이 구분을 하면 그리스는 사실은 네. 유럽 대륙이죠.
0: 그렇죠.
1: 터키는 사실 아시아 대륙입니다.
0: 네.
1: 물론 이제 이스탄불 지역은 육로로 유럽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는 느낌도 조금 많이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유럽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오늘 정말 궁금한데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일단은 그리스 터키를 가시기에 많이 망설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중동 지역 전쟁 때문에
0: 아, 네.
1: 그 근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꽤 거리가 있어요.
0: 그래요?
1: 네, 마치 뉴욕과 LA 정도의 거리.
0: 네, 그렇군요.
1: 그러면 아마 심리적으로 아, 그 정도구나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0: 네.
1: 어찌 됐든 그래서 여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안전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그리스 터키 일정이 10월인데요.
0: 10월?
1: 여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0: 아유,
1: 계절이죠.
0: 그렇죠. 네.
1: 보통은 이제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게 열기구 터키에 가면 꼭 타봐야 되는 열기구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또 타고 싶다고 또 늘 타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0: 아,
1: 많이 불면 또 못 타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정도의 찬스가 있는데 네.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때 만약에 못 타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한번 이렇게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투어가 조금 특징적인 거는 그 터키도 땅덩어리가 작지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0: 네.
1: 근데 항공 이동으로 두 번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갈 때도
0: 네.
1: 많은 여행사들이 그 육로로
0: 네.
1: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희는 이스탄불에서 아테네까지
0: 네.
1: 항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0: 편하겠네요.
1: 지금 말씀드린 터키 구간 그리고 그리스 넘어가는 이 구간까지의 그 항공료는 저희 관광비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마
0: 네.
1: 가격 경쟁력도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 꽤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고요.
0: 네.
1: 물론 대부분 4성, 5성급 호텔에서 머물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잠자리도 충분히 편하고요.
0: 아,
1: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0: 네.
1: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는 관광지가 덜 예뻐 보이거든요.
0: 있습니다.
1: 뭐 물론 안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0: 네, 덜.
1: 네.
0: 맞아요. 이렇게 가을 유럽 여행지 초강추하시는데 이렇게 특히 터키와 그리스, 산토리니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에 여행한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함께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으세요?
1: 일단 인접 국가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은 뭐 이거는 대외비이긴 합니다만
0: 네.
1: 그리스도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0: 거기도요?
1: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터키는 그거에 비하면 꽤 저렴해요. 그래서 서로 관광 비용을 조금 상계시켜주는
0: 네.
1: 그런 효과도 조금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우리가 터키를 갔는데 그리스를 안 보고 오면 다음에
0: 네.
1: 꽤 먼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유럽보다 훨씬 멀어요.
0: 그렇죠.
1: 우리 뉴욕 기준으로는 대서양을 넘어서 영국, 프랑스가 있는 그 유럽을 지나서 거기서도 대여섯 시간 이상 더 가야 되는
0: 그래요?
1: 항공 일정이고
0: 네.
1: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더라도 중동을 지나서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꽤
0: 그렇죠.
1: 먼 거리란 말이죠.
0: 그래서 네.
1: 오히려 서유럽, 동유럽은 여기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이번에는 이만큼만 가고 다음엔 또 이만큼 더 가야지 이렇게 찬스가 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여기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보통 가시는 김에 한 번에 그리스와 트리키에를 한꺼번에 보고 돌아오기를 레코멘드해 드리죠.
0: 네, 너무 좋습니다. 터키 일정을 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여기 각각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1: 사실은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은
0: 네.
1: 역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0: 네.
1: 않아요.
0: 네.
1: 하지만 이 터키라는 곳이 일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네. 그 우리나라의 그 경주처럼 오. 꽤 많은 문화유산들이 그렇군요. 발굴돼 있고 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하철을 못 만든다.
0: 아, 그렇군요.
1: 땅을 파면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0: 네. 네,
1: 쉬 엄두를 못 낸다 할 정도로 네. 동서양의 문화의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죠.
0: 네.
1: 뭐 그중에서 이스탄불은 대표적인 곳이고 수도이기도 그렇죠. 하고 많은 네. 볼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이슬람 문화, 그리고 유럽 문화, 아시아의 문화를 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근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제일 먼저 발전된
0: 그렇죠.
1: 그 도시 국가들이죠. 폴리스라고 네. 하는
0: 맞아요.
1: 폴리스가 이제 도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테네만 봐도 뭐 페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같은 것만 봐도 그렇고
0: 네.
1: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올림픽이 제1회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0: 아테네죠.
1: 1896년.
0: 맞습니다. 네. 네. 아,
1: 뭐
0: 역사
1: 올림픽이 깊어요. 열릴 정도의 나라였으면 그 네. 시절에는 뭐 어쨌든 제일 잘 사는 나라였었겠죠.
0: 맞아요. 그렇죠.
1: 그리고 거기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근대 네. 올림픽이 열렸던 그 주 경기장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아직도 그 수도사들이
0: 네.
1: 생존하고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0: 네.
1: 많은 그 여행사들이 또 패스해요. 그리스 고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도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거기서 또 1박을 하면서 우리가 야,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저 절벽 위에 사원들을 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0: 너무 신기해요.
1: 상상으로도 잘 안 되는 곳이 눈에 보이니까
0: 네.
1: 감탄을 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산토리니.
0: 산토리니.
1: 네, 산토리니를 항공편으로 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0: 네.
1: 온전히 산토리니 피라섬, 이라섬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요.
0: 그렇죠.
1: 특히 1박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0: 멋지네요.
1: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0: 네.
1: 이 기억이
0: 네.
1: 그러니까 여행을 우리가 10여일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0: 네.
1: 너무 많은 것들이 믹스업되고 복잡해요.
0: 맞아요.
1: 거기가 어디였지?
0: 그렇죠.
1: 그런데 이 그리스 구간에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0: 네.
1: 그리스에서는 일단 메테오라
0: 네.
1: 성벽 그리고 산토리니
0: 네.
1: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신전
0: 세 개.
1: 네, 이 세 개고요. 튀르키예는
0: 네.
1: 사실은 거의 대중소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0: 네.
1: 갔다 오신 분이 열기구 풍선만 기억하세요.
0: 그것만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요?
1: 근데 그게 일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뜬단 말이에요.
0: 오.
1: 그러면은 우리가 한 5시쯤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10월이어도
0: 네.
1: 해가 뭐 그렇게 늦게 뜨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가.
0: 네.
1: 근데 내가 풍선 위에서 열기구 위에서 보는 일출도 장관이지만
0: 네.
1: 제가 그 풍선 위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올라와 있는 풍선이 수백 개가 보입니다. 아, 하늘 위에.
0: 그게 장관인데요?
1: 네, 그게 와. 훨씬 더 감동을 배가 시켜주죠. 그래서 네, 그리스에서 세 개.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0: 아, 네.
1: 근데 뭐 그 정도만 기억해도.
0: 그러니까.
1: 이거는 아마 평생 남을 추억이기 때문에.
0: 네. 이게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항상 나오셔서 이렇게 여행 얘기해 주실 때 제가 순간 소름이 쫙 도질 때가 있습니다. 방금 그랬어요. 그 열기구 수백 개를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그 장관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산토리니 하면 뭐 그 파란 지붕, 하얀 건물 맞아요. 이런 게 떠올라요.
1: 동그란 지붕으로 네. 되어 있는
0: 그게 네.
1: 이제 피라섬과 이라섬의 양쪽에 있는데,
0: 네.
1: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보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이 정도의 느낌인데.
0: 네.
1: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을 찍고 남겨보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0: 너무 예쁘죠.
1: 네. 그래서 그 사진 한 것이 인생 것이 되기도 하죠.
0: 네, 맞습니다. 그 숙박도 아까 굉장히 좋다라고 해주셨고 일단 잠자리 편안하다는 것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공이니까 훨씬 네. 좀 부담이 없다.
1: 그래서 이동 시간을 많이 줄였고요.
0: 네.
1: 그리고 요즘 여느 여행사들이 보면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0: 네.
1: 식사를 단품 메뉴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근데 저희들은 모든 그 식사가
0: 네.
1: 3코스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앱타이어, 메인, 디저트까지 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0: 이거는 너무 좋네요.
1: 비단 그 튀르키예 그리스 투어뿐만 아니고
0: 네.
1: 가을에 준비되어 있는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모든 투어들이 그 3코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0: 네.
1: 보통 식사 시간은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잡습니다. 물론 네. 한 3일에 한 번 정도 가끔 한식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한식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0: 그렇죠. 네,
1: 보통 한 15분 정도?
0: 네. 네. 맞습니다.
1: 하지만 유럽의 문화들은 3코스가 기본인데다가 네. 이들은 서빙을 네, 애피타이저가 나왔는데 그걸 다 먹지 않으면 메인이 안 나옵니다.
0: 아, 참. 뭐
1: 아마 미국에서도 미국 레스토랑을 가보신 분들은 조금 네. 그리 있는 레스토랑 가본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전식을 다 먹지 않으면 본식이 네. 안 나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물론 이제 내가 따로 요청을 하면 갖다 주기는 하지만 네. 왜냐하면 그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0: 그래요?
1: 셰프들의 그 최소한의 자존심인데요.
0: 아.
1: 나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순간에 손님한테 대접하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미리미리 갖다 놔버리면 음식의 온도도 다르고
0: 그렇죠.
1: 굽기도 좀 달라지고
0: 아.
1: 그리고 뭐 스테이크나 생선이나 이런 구운 요리가 나오면 그 플레이트가
0: 네.
1: 열이 있는
0: 네.
1: 달궈져 있는 상태의 요리를 얹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0: 그냥 온도를 쭉 유지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놔두고 다른 거 먹고 다른 일을 하다가 먹으면 너무 많이 쿡이 되거나 조금
0: 네.
1: 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셰프들이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하는 친구들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은 빨리 갖다 줘도 상관없지만
0: 네.
1: 셰프들이 절대 내주지 않아요.
0: 그렇군요.
1: 에피타이저를 다 먹었냐
0: 네.
1: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다 치웠냐
0: 야.
1: 그리고 나서 일괄적으로 나가게끔.
0: 오, 그 셰프만의 네. 그 자신감 자존감이 있군요.
1: 맞아요.
0: 와.
1: 근데 이제 뭐 모두 셰프들이 그러진 않은데 적어도
0: 네.
1: 우리 동부관광에서 만들어진 유럽 투어들은
0: 네.
1: 그 정도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셰프들이 근무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0: 좋습니다. 아. 이게 사실 여행지 하면은 잠자리도 말씀하셨. 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1: 그럼요.
0: 부분이거든요.
1: 네.
0: 네, 맛있는 음식 벌써 그냥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가을에 특히나 좀 떠나면 너무 이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곳들이.
1: 맞습니다. 언제
0: 네.
1: 가면 제일 좋아요?
0: 네.
1: 제가 항상 대답해요. 현지 날씨 봄가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가을 투어가 항상 많은 분들한테 인기도 있고요.
0: 네.
1: 투어하기도 제일 적당하고 이게 여름은
0: 네.
1: 우리가 여름이 덥다 덥다 하지만
0: 네.
1: 미국에 살고 있으면 잠깐 외출할 때만 나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더위를 순전히 다 못 느끼죠. 하지만
0: 모르죠.
1: 여행을 가면
0: 네.
1: 온종일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더위가 훨씬 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더우면 어때? 뭐 여기도 더운데 뭐 이렇게 가고 하시는데
0: 네.
1: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
0: 맞습니다.
1: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0: 네.
1: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지 날씨 기준으로 봄 가을에는
0: 네.
1: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0: 그렇죠.
1: 다 여행하기 좋습니다.
0: 그래서 맞습니다.
1: 저희가 항상 9월, 10월, 11월에는
0: 네.
1: 서유럽 뭐 가는 투어 미니만 가기도 하고 이태리만 가기도 하고 전체를 다 가기도 한 투어도 준비되어 있고
0: 그렇죠. 가을 투어들 있죠.
1: 그렇죠.
0: 지금
1: 동유럽만 가는 투어가 있고 발칸만 가는 투어가 있고
0: 네.
1: 동유럽과 발칸을 같이 가는 이런 투어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스페인,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로코까지 같이 가는 그런 투어들.
0: 네.
1: 그리고 추석 맞이 때 혹시 기회 찬스를 놓치셨던 분들은
0: 네.
1: 저희가 싱가포르나 백두산 그리고 고국과 함께하는
0: 네.
1: 오사카 이 투어도 아직은 조금 더 룸이 있으니까
0: 그래요.
1: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전화번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1: 네, 동부관광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는 12박 13일인가요?
1: 네, 맞습니다. 12박 13일이고요.
0: 네.
1: 국내산 항공료 일부를 포함해서 3,790불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가을, 아유 생각만 해도 뭐 여행에 정말 딱 적긴데 이거 앞두고 계신 우리 분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여행은 가서 느끼고 감동하는 것도 좋죠.
0: 네.
1: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여행을 가겠다고 맞먹는 순간부터 주는 그 설레임이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그 흥분,
0: 네.
1: 설레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터키의 역사와 문화, 또 그리스의 아름다운 애기해, 산토리니 아까 그 낭만까지 정말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본다기보다는 진짜 새로운 기억, 평생 내가 가져갈 그 추억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 상품들 기억하시고요. 동부관광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조동진이 부르는 나뭇잎 사이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죠. 언젠가 하지 뭐. 언젠가라는 말을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언젠가, 뭐 친구도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언젠가는, 언젠가는이라는 하유도 있지요. 이상해 씨.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 같아요. 언젠가라는 말은 안도감을 살짝 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뭐 안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살짝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언젠가라는 말은 참 애매하죠. 날짜가 없어요. 언제가 그 언제인지 모릅니다. 뭐 몇 년이 지날지 아니면 뭐 10여 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루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일들도 아니거든요. 뭐 오늘 내가 진짜 맘먹고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일 아니면 그냥 한번 만나면 되는 일 이런 일도 계속 좀 언젠가 하고 미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의 오늘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제 9월이 코앞인 거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든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뭐든 드시고 싶은 것이든 언젠가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늘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냥 오늘 한번 해보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시죠. 미루신 것. 저는 지금 옷정리를 좀 미루고 있거든요. 여름 옷정리. 이번 주에 한번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 적어둔 그 언젠가를 하나 꺼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그 언젠가를 오늘의 작은 약속으로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또 아쉽게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의

0: 빨갛게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어디에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노동절 연휴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하겠대요. 뭐 연휴에 어디 가서 아유 그냥 얼큰하게 한잔하시고 운전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중 단속 소식도 들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노동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휴가 다가오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러다 보면 변호사님한테 문의도 많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용 유저지 교통사고 사고상해 분야에서 전문 나폴리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연휴 기간에 실제로 사고가 많아지나요?
1: 연휴 기간이요? 네. 아무래도 뭐 활동량이 늘면은 네. 사고 확률은 늘어나게 되겠죠?
0: 네.
1: 네. 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고 안 납니다. 네,
0: 당연한 네. 질문이다라는 생각.
1: 뭐 당연한 건 아닌데요.
0: 네.
1: 뭐 생각해 보면
0: 네.
1: 네. A 플러스 B. 음흠. A 플러스 B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저가 꼬였네요. A 플러스 B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밖에서 이제, 저기 뭐, 보행을 하시든, 차를 모으시든,
0: 네.
1: 이제 그 활동량이 늘면, 사고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음주운전 집중 단속 소식도 들리던데, 사실 미국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걸 전 본 적이 없거든요.
1: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가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뉴욕에서 네 이게 뭐 벌써 뭐 한 3, 40년 전에는
0: 네.
1: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
0: 네.
1: 본 적이 보신 적 있으세요?
0: 없어요 없어요. 영화에서 봤습니다.
1: 영화에서?
0: 네네.
1: 영화에서는 보셨는데
0: 맞아요.
1: 없죠. 거의 없죠.
0: 맞습니다.
1: 그렇죠? 한국은 많잖아요. 그렇죠?
0: 그럼요. 네. 수시때때로
1: 네. 수시때때로 뭐 몇 시 지나면은 뭐 이렇게 유흥가들 있는
0: 네 완전 길목에
1: 예, 네, 강남 뭐 유흥가 쪽에 이제 이제 술 먹고 이제 집에 이제 갈 시간쯤
0: 네
1: 도로 다 차단하고 이제 그 이제 불어보라고
0: 네
1: 그랬는데 미국은 좀 드문 것 같아요.
0: 미국은 어떻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 변호사님 물 한 잔 맞아요. 물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고 먼저 듣고
1: 네네네. 네. 네.

0: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대학교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요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대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올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쏟아집니다. 929-766-0088 국보에서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4 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7: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나폴리 로펌 상담 전화 917-300-0060번입니다. 좀 드셨어요, 변호사님.
1: 네, 예.
0: 네.
1: 예,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오. 항상 이렇게 좀 감기 몸살이 나더라고요.
0: 심하게 예. 오시나 봐요.
1: 예.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면.
0: 예.
1: 그래갖고 이제 봄에도 좀 여행을 갔다 왔고 좀
0: 맞아요, 기억나요.
1: 심하게 알았어요. 한 2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0: 예, 맞아요.
1: 근데 예. 이번에도 좀 주말에 좀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0: 네.
1: 또 감기 몸살이 난 거예요.
0: 예.
1: 그래갖고 이렇게 좀 찬 공기를 접한다든가 또 말을 하면은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데
0: 네.
1: 아, 예. 하여튼 뭐 열심히
0: 거의 제 마음을 담뿍 담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물 드시면서 편안하게 또 라디오 생활 팩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음주운전 단속 얘기하면서
1: 아, 음주운전
0: 예,
1: 네네
0: 본 적이 없어요.
1: 미국에 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이제 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길을 차단하고
0: 이제
1: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0: 네.
1: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은 그 측정기가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나요.
0: 기억 안 납니다. 네.
1: 그래갖고 경찰관이 이렇게 그 창문 안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 자기 얼굴에 불어보라고 그랬어요.
0: 냄새 나나 보게.
1: 그러니까 냄새를 맡기 위해서
0: 네.
1: 예, 측정기가 없고
0: 네.
1: 자기 얼굴에 아, 그 경찰관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0: 극한 직업이네요.
1: 응? 극한 직업이죠.
0: 아, 마늘 삼겹살,
1: 예, 마늘 삼겹살 먹고 뭐 진짜 응? 그 또 그, 또, 입에서 또, 이렇게 좀, 저 악신하신 분들
0: 맞아요.
1: 있잖아요. 어, 진짜. 상상만 해도.
0: 가세요, 이렇게.
1: 어, 옛날엔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측정기로 이렇게
0: 네.
1: 불라고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갖고, 이제 그, 알코올 그, 함량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
0: 네.
1: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0: 네.
1: 아니, 저는 뭐, 최근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0: 네.
1: 제가 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미국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뭐 신문에서도 가끔 접하는데 한국 이런 그 주점이나 유흥점 식당
0: 네.
1: 앞에서
0: 네.
1: 잠복을 한대요 경찰관들이요.
0: 맞습니다.
1: 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뭐 저 유흥점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0: 시동을
1: 네,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할 때 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딱 잡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응? 그러니까. 아, 조심하셔야 되고요.
0: 네.
1: 요즘 또 세상이 또 좀 어수선해갖고 이 음주운전 걸리시면요 진짜 복잡해져요.
0: 맞아요.
1: 이건 저기 진짜 잘못하면은
0: 이건 뭐 살인행위니까 진짜 많죠.
1: 네, 이거는 네. 이민 문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0: 네.
1: 이거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0: 네.
1: 때문에. 잘못하면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이 음주운전 걸리셔갖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요
0: 네.
1: 이제 딱 판사가 땅땅땅 때려야죠.
0: 네.
1: 예, 판결을 이제 그 받으시면은 잘못하면 요즘 뭐 추방까지
0: 네.
1: 범죄 기록이니까 범죄니까
0: 네. 네.
1: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이제 그 뭐 요즘은 뭐 시민권자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여기 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또 이분 시민권자도
0: 일지라도,
1: 막
0: 네.
1: 추방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저기
0: 아예 음주
1: 예 아예 저기 음주하지 마시고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모르는데
0: 네.
1: 플러싱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대리운전 한국과 같이
0: 네네, 있다고
1: 있어요?
0: 하더라고요. 네.
1: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돈 조금 맡기시려고 어? 저기 차 몰고 가시다가 이 음주운전은요 벌금도 굉장히 세고요.
0: 얼마나 되나요?
1: 뭐 저는 걸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몇천 불도
0: 네.
1: 되고 또 변호사 사셔야 됩니다.
0: 예, 아 소송으로?
1: 당연하죠.
0: 네.
1: 이 음주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뭐 간단한 뭐 이런 뭐 과속 티켓이나 뭐 주차 티켓은 뭐 본인이 가서 싸우셔도 되는데
0: 네.
1: 음주운전은 변호사 사셔야 돼요. 응? 변호사가 굉장히 또 비쌉니다.
0: 네.
1: 이런 변호사들은요, 이건 이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저희는 이제 민사법을 하는데
0: 네.
1: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이제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형사법 변호사들은요, 저기 선수금을 미리 주셔야 돼요.
0: 아.
1: 성공 보수로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은.
0: 네.
1: 네? 네, 저희는 이제 교통사고 변호사는 민사는
0: 네.
1: 이제 뭐 저기 예, 그럼요. 성공 보수로 이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저희 뭐 수임료를 미리 안 받고
0: 네.
1: 사건을 끝나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그 보상 액수의 일부를 저희가 청구를 하는데
0: 네.
1: 이런 형사법 뭐 이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0: 네.
1: 이민법, 이민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뭐 이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 네. 성공 보수 일 안 합니다. 어?
0: 네.
1: 근데 이제 형사법 변호사들은요 굉장히 또 비싸요.
0: 네.
1: 뭐 몇천불 주셔야 돼요 미리. 얼마나 금전적 손실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잘못하면요 추방도 되면은
0: 네.
1: 미국에서 생활 못 하시는 거죠. 한국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큰 일이 나니까
0: 네.
1: 뭐 연휴 또 이렇게 한국분들 뭐 술자리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술 약주 드시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0: 다시 한번
1: 네.
0: 절대로 안 되네. 이게
1: 절대,
0: 그냥
1: 절대.
0: 가볍게 아유 그냥 시내 여기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1: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진짜.
0: 그러니까.
1: 예. 아, 뭐 이제 예전에 뭐 안 걸렸는데 이번에 뭐
0: 안 해 뭐
1: 예, 요즘 뭐 길 차단도 안 하고 내가 설마 걸리겠냐 이렇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전에 뭐 안 걸렸다고 하셔서 요번에 안 걸린다는 장담 못합니다. 100% 네. 개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0: 네.
1: 예전에 안 걸리셨으면 요번에 걸리실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진짜.
0: 아 무섭다.
1: 예.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네. 납니다. 요즘 뭐 미국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0: 네.
1: 진짜 한국으로 수갑차고 추방도 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다시 한번. 네. 음주운전은 범죄다. 마음속에 새겨주시고요.
1: 특히 음주운전 하시다 교통사고 나면은 그거는 더 큰 일입니다.
0: 어, 예. 아유.
1: 아,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커버도 안 해줄 수 있고요.
0: 네.
1: 보험, 보험 약관을 보시면요.
0: 네.
1: 내 차를 갖고 범죄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커버가 안 돼요.
0: 네.
1: 불법 행위를 하다가 예? 음주운전 불법 행위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범죄 행위입니다.
0: 네.
1: 이거 하다 사고 내죠? 사람 다치죠? 잘못하면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안 돼요.
0: 예.
1: 아무리 보험을 뭐 비싼 거 좋은 보험사 사셨다고 해도
0: 예.
1: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다 물어주셔야 돼요.
0: 야,
1: 예. 변호사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0: 예.
1: 예, 그거는 네. 아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꼬일 수 있어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0: 네.
1: 미국에서 음주운전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시면 와, 또 이제 저기 그 감옥.
0: 네.
1: 옥살이도 하룻밤 하셔야 되고.
0: 네.
1: 아, 진짜 인생 꼬이니까 절대
0: 네.
1: 하시면 안 됩니다.
0: 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설마예요, 변호사님. 차를 직장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해두고요.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관리인이 떼렐렐레 연락이 와서 나오라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주차된 차를 이렇게 쿵 받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분은 본인이 부딪혔다는 걸 리포트를 경찰 리포트를 해놓고 가셨고 경찰은 현장에 있었는데 뭐
1: 경찰이 이제 목격을 안 하고 현장에 와서
0: 네네,
1: 리포트를 만들었겠죠.
0: 네.
1: 오케이.
0: 그러고 나서 운전자를 부른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본인이 알아봤더니 본인 보험으로 본인 차 다 고쳐야 되고 그 장애인 전동 휠체어는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도 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굉장히 억울했대요.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했을 뿐인데 이 경우 어떻습니까?
1: 네 얘기가 되네요. 네 주차된 차를 전동 휠체어가 와서 부딪혔는데
0: 네.
1: 그 수리비를 본인 보험으로 부담을 하셨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요.
0: 네.
1: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0: 예.
1: 네. 다행히 이분은 그 풀 커버,
0: 네.
1: comprehensive collision 풀 커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저기 그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0: 네.
1: 일처리가 그 자동차 수리를 하신 거예요.
0: 네. 응?
1: 만약에
0: 네.
1: 풀 커버가 아니고 라이빌리티만 있으셨다. 응?
0: 네.
1: 그러면 본인 자동차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자차 보험이 없으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이제 뭐 수리가 불가능하고
0: 네.
1: 자비로 수리를 하셔야죠.
0: 네.
1: 자비로.
0: 응? 아니 근데 이제 이 분이 억울한 차주가 억울한 거는 와서 부딪혔으면 그분이 잘못이 있지 않는가 조심해서 지나가실 수도 있고
1: 당연히 그분이 네. 잘못은 있죠. 과실은 있는데 중요한 건 보상을 봐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전동 휠체어가 보험 있는 뭐 휠체어가 없습니다.
0: 네.
1: 뭐 저기 뒤에 뭐 전동 휠체어 뭐 이런 이게 뭐 어디 DMV에 등록된 차량도 아니고
0: 예.
1: 어? 번호판도 없고
0: 네.
1: 보험이 없어요.
0: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장애인분을 개인적으로 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네. 불가능합니다.
0: 네.
1: 개인을 수를 해서 개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케이스는 뭐 일단 이거는 그 사람이 안 다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차에
0: 네네.
1: 운전자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0: 네.
1: 사람이 안 다쳤고 그냥 차량 데미지, 대물 파손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일단 맞지를 않고요.
0: 네.
1: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교통사고 전문이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비슷한
0: 네.
1: 뭐 자동차만 이렇게 뭐 주차해놨는데 이제 누가 이제 차가 들이받고 갔다. 차만 손상을 입었다.
0: 네.
1: 데미지만 입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건은 맞지를 않습니다.
0: 아.
1: 자동차 수리비 소송은 저희가 맞지를 않아요.
0: 예.
1: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부딪혀갖고
0: 네.
1: 차도 망가지고
0: 사람.
1: 그 충격으로 사람이 다쳤다. 뭐 사람이 다친다는 거는 꼭 뭐 뼈가 부러지고 외상이 있어야지만 다치는 건 아닙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사람이 외상이 없어도 다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있으면은 사람이 그러고 이제 그분이 뭐 본인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저희가 맡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렇죠?
0: 예.
1: 예. 본인이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 전후랑 비교를 해서 몸 상태가 이상이 있으면 다치신 거예요.
0: 예.
1: 통증이 있으시고 뭐 몸이 뻣뻣하고 거북하고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다치신 겁니다.
0: 네.
1: 근데 뭐 아무리 뭐 충격이 컸다고 해도 자동차 데미지가 컸다고 해도 가끔 그러신 분 그런 분들 계세요.
0: 네.
1: 아 뭐 괜찮다. 뭐 슈퍼맨이신 것 같아요.
0: 응? 네.
1: 슈퍼맨.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0: 네.
1: 저희는 케이스를 맡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수도 없고
0: 네.
1: 받아서도 안 되고
0: 네.
1: 응? 받으실 필요도 없고 치료를 못 받으시면 뭐 외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물리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받지를 않아요. 몸에 이상이 없는데 왜 내가 물리치료 받아야 되냐.
0: 네.
1: 이렇게 하면 뭐 저희는 할 말이 없고 저희는 그런 케이스는 받지를 못합니다.
0: 네.
1: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제 주차된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 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케이스는 받지를 못해요.
0: 네.
1: 이건 그냥 보험 처리해서 자동차만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동 휠체어는 보험이 없습니다.
0: 아, 네.
1: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0: 자전거도?
1: 자전거도 보험이 없어요.
0: 전기 자전거도요?
1: 전기 자전거도 보험이 없고
0: 네.
1: 요즘 그 모터 달린 서서 타는 킥보드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킥보드도 보험이 없어요.
0: 예.
1: 그런 재수 없이 그런 거랑 부딪혀갖고 사고 나시면요.
0: 예.
1: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 자동차 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났든 타인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든 다 커버가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디덕트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0: 네. 보험료 안 올라가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항상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어떤 보험사는 제가 뭐 TV 광고에서 봤는데 올스테이트 보험은 올스테이트 네.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0: 예.
1: 올스테이트 보험은 First Accident Waiver 다른 보험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0: 네.
1: 뜻이냐면 내 잘못으로 내 과실로 사고를 내도 첫 사고는 그냥 지우개로
0: 오.
1: 지워준다는 뜻이에요.
0: 예.
1: 보험료 안 올라가죠 그런 거는.
0: 네.
1: 네. 그런 보험사도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이 사고는 특히 뭐 주차된 차 내가 몬 것도 아니고,
0: 네.
1: 응? 몬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상대방은 보험은 없고, 그럼 난 자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했다.
0: 네.
1: 그럴 경우에는, 응? 보험료 뭐 인상, 뭐 그런 거는 할증 그런 건 특히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0: 정확한 거는, 네.
1: 100% 인상이 안 된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0: 네네.
1: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그 전에 사고가 연달아 나시고 뭐 교통 티켓이나 뭐 주차 티켓이 아닙니다. moving violation. 운전을 하시다가 뭐 과속 티켓이다든가 네. stop sign 티켓을 받으신 그런 이력이 있으시면 조금 이제 그 플러스가 되니까 네.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으시면 이런 거는 뭐 자차 보험을 쓰셔도 그다지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만에 하나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부딪힌 전동휠체어든 자전거든 그 운전자가 본인이 다쳤다 이러면 어떻게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1: 아, 예, 또 좋은 네.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네. 응? 본인이 부딪혀놓고 내가 저기 다쳤다. 네. 어?
0: 넘어졌다.
1: 넘어졌다. 예. 네. 부딪혀서 그 휠체어에서 이렇게 그 네. 저기 휠체어가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다행히 네. 이 문의 주신 분은 차 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거는 쑥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아, 네.
1: 네. 그런 그런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차가 움직이지 사람이 안 타 운전자가 없었고 주차된 차량이고 차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0: 네.
1: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사람이 타고 있었고
0: 엔진 타고 있었다 이런
1: 네 저, 타고 있었고
0: 네.
1: 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지 상태에 있었다.
0: 네.
1: 그러면은 이제 그 휠체어 그분이 이제 억지를 부려서
0: 네 술을 할 수도 있.
1: 차가 움직여서 아. 나를 받았다. 내가 부딪힌 게 아니라
0: 예.
1: 차가 움직여서 나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 블랙박스.
0: 네.
1: 이게 있으셔야 돼요.
0: 예.
1: 이게 있으시면 거기다 찍히잖아요.
0: 그렇죠. 다 찍히죠.
1: 차량이 안 움직이는 게. 응?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세이버.
0: 예. 응?
1: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사건을 받았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어요.
0: 네.
1: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호등이 이제 바뀌니까 그 신호등 앞에서 정지를 했어요.
0: 네.
1: 정지를 하고 파란불이 바뀌니까 정지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갔어요.
0: 네. 네네.
1: 가는데 옆에서 그냥
0: 쌩
1: 하면서 달려와서 오. 이 차를 그냥 그 T-bone 운전석을 그냥
0: 와.
1: 들이받은 거예요.
0: 네.
1: 그래갖고 뭐 차는 뭐 완전 새 차였는데 폐차되고 굉장히 이분도 좀 많이 다치셨는데
0: 네.
1: 경찰이 와갖고 이제 리포트를 다 썼어요.
0: 네.
1: 응? 근데 경찰 리포트를 이제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은 자기가 파란불에 갔다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빨간불에 통과를 하고.
0: 네. 어? 어떻게,
1: 롱아일랜드에서.
0: 예.
1: 어? 누하이드 파크에서.
0: 와, 억울하다.
1: 억울하죠.
0: 네. 응?
1: 근데 다행히 이분이 블랙박스가 있으셨어.
0: 야,
1: 거기
0: 진짜 구세주네요.
1: 거기다 녹화가 된 거예요.
0: 예. 응?
1: 빨간 불에서 우리는 딱 섰고,
0: 네.
1: 불이 파란 불로 바뀌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데 옆에 와서 이제 우리를 운전석을 들이받은 거예요. 옆차에서.
0: 네.
1: 옆차가 100% 빨간 불에 통과를 한 거죠.
0: 네,
1: 어?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게 이제 이분을 살리신 거예요.
0: 네.
1: 상대방 보험사에 그 저기 비디오 보내줬더니 상대방 보험사는 자기 그 보험 가입자는
0: 네.
1: 우리가 빨간 불에 갔다. 경찰 리포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0: 야,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죠? 아, 자기가 그 얘기한 대로 써.
1: 경찰은 네.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면
0: 네.
1: 쌍방 주장을 그냥 써놓습니다.
0: 아.
1: 근데 경찰 리포트 뽑아보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빨간 불에 통과를 했다고 그러고
0: 네.
1: 상대방은 우리가 빨간 불에 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50, 50.
0: 네,
1: 50, 50.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00% 받을 거 50% 밖에 못 받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필요한데 목격자도 있었어요, 이분은. 그 건널목에서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목격자 죽었어. 아니 길 건너갈 사람들 두 명 죽었어요.
0: 그분도 그랬네요.
1: 그분들도 그래갖고
0: 네.
1: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격자로서 저기 진술서를 써주셨고
0: 네.
1: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블랙박스.
0: 네.
1: 정확히 녹음이 된 거예요.
0: 야, 블랙박스. 진짜로 아직 없으시다면 꼭 하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2: 최고의 선.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4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법률 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폴리 로펌 주소는 360 렉시턴 에비뉴 맨해튼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서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입니다. 플러싱 159-15 노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917-300-0060. 아, 블랙박스가 나의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자리를 옮겼는데요.
2: 네네. 네.
1: 진짜 꼭 하나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예. 예, 블랙박스 진짜 예,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1: 아, 지난주가 지난주가 청취자 한 분이 묻더라고요. 미국에서 쿠팡 소송 끝났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전 들은 바가 없는데 뭐죠?
2: 아닙니다. 예, 네. 아직 이제 시작이죠. 지금 시작.
1: 네.
2: 예, 저희가 이제 쿠팡을 상대로 올해 2월 달에 네.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1: 네.
2: 집단 소송 소장을 미국 연방 법원에
1: 네.
2: 이제 그 제출을 했고요. 접수를 했고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 화요일
1: 네.
2: 9월 1일 날
1: 9월 1일
2: 네. 첫 그 쿠팡 측 변호사들이랑
1: 네.
2: 구두 변론회가 있습니다. 구두
1: 예.
2: 변론이
1: 예.
2: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페더럴 코트 이건 뭐 주 법원이 아니라
1: 네.
2: 굉장히 그 레벨이 높죠.
1: 연방
2: 네. 연방 페더럴 코트에서 네, 첫 구두 변론이 있는데요.
1: 네. 네,
2: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사건인 만큼 큰 사건이라서 제가 속해 있는 로펌이 나폴리 슈콜릭이잖아요.
1: 네.
2: 나폴리 변호사는 이제 이태리계고 슈콜릭 변호사는 유대인이신데요.
1: 네.
2: 슈콜릭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구두 네. 변론을 해 주실 거고요.
1: 네. 네,
2: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또 로펌이 붙었어요.
1: 야,
2: 상대방이
1: 예.
2: 쿠팡에서 워낙 쿠팡 뭐 대기업이니까
1: 네.
2: 커클랜덴 앨리스라고 거긴 뭐 변호사들이 한 5천 명 됩니다.
1: 예.
2: 네, 미국에서 뭐 진짜 손꼽히는 대형 큰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의 로펌인데
1: 네.
2: 저희 예전에 뭐 커클랜덴 앨리스랑 싸워본 뭐 이런 제품 결함 소송 네. 그래갖고 저희가 뭐 6억 불, 7억 불 뭐 10억 불 승소한 경험이 있어서
1: 예.
2: 뭐 저희는 뭐 걱정 없습니다. 예.
1: 네.
2: 그래갖고 첫 구두 변론이 이제 9월 1일 화요일 날 브루클린 페더럴 코트에서 있는데 뭐 워낙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하고
1: 네.
2: 또 한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1: 그럼요.
2: 관심도가
1: 예.
2: 그래서 그 뉴욕에 계신 특파원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1: 한국 언론사
2: 예, 한국 언론사들이. 네. 뭐 한국 그 지상파 TV,
1: 네.
2: KBS, MBC TV,
1: 네.
2: 뭐 YTN,
1: 네.
2: YTN이 그 미국 CNN 같은 방송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예, 뉴스 전용
1: 네.
2: 케이블 채널 뭐 기자들 방송국 TV 기자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1: 네.
2: 와서 이제 그 구두 변론이 끝나면은 저희 그 대표 변호사님, 슈콜릭 변호사님이랑 인터뷰도 다 이제 그 스케줄이 돼 있고요.
1: 네.
2: 네. 아쉽게도, 저는 그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월요일 날 한국에 네. 또 그 일이 있어서
1: 예.
2: 잠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는 이제, 저도 좀 아쉬워요. 제가 있었으면
1: 네.
2: 저도 얼굴이 화면에 나와서 한국에 다
1: 네.
2: 전송이 돼갖고 제가
1: 네.
2: 방송을 지상파 MBC, KBS 방송을 탔을 텐데
1: 네.
2: 이번에는 아쉽게도 못하고 다음에 뭐 이게 첫 구두
1: 네.
2: 변론이니까
1: 네.
2: 네 계속 이제 뭐 구두 변론도 하고 방송국에서 요즘 굉장히 그 좀 이슈화가 되는 게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과징금을 6천억을 때렸잖아요.
1: 네.
2: 쿠팡에 정보 유출에 대해서
1: 네.
2: 그거를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좀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1: 네.
2: 왜 미국 회사를 차별을 두느냐?
1: 네네네.
2: 미국 회사 차별하지 말라.
1: 네.
2: 예, 그, 좀 봐주라, 응? 뭐, 그러지 말라. 이제 그런, 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1: 네.
2: 드렸지만. 그런, 예, 쉽게 해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 정부 외교부나 뭐 한국 이제 뭐 청와대나 이제 압박을 여기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1: 네.
2: 그래서 이제 한국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쿠팡을 상대로 정보 유출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2: 그 3,700만 명의 그 정보가 유출이 됐대요.
1: 네네.
2: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조금 넘죠. 그러니까 3,700만
1: 네.
2: 명이면 애들 빼놓고
1: 다 돼요.
2: 우리나라 그 뭐 인구의 거의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1: 어,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요.
2: 3,700만 예. 명.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1: 네.
2: 그렇죠?
1: 네.
2: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1: 네.
2: 본사가 미국에 있고 시애틀에 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고 미국 회사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 분들이세요.
1: 네.
2: 어? 미국.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협업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이라고 굉장히 그 변호사가 한 3, 400명 되는 큰 로펌인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한 8천 명 정도 이제 저기 모집을 하셨대요. 의뢰인분들.
1: 네.
2: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미국에서 소송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1: 네.
2: 그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매출 비즈니스가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지만 보상액수도 많고 굉장히 뭐 다양한 이론 네. 저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끝까지 미국에서 이제 끌고 갈 거고요.
1: 네.
2: 이제
1: 혹시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하고
2: 네.
1: 싶다.
2: 네, 지금이라도 뭐 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이거 뭐 소송 참여한다고 저희가 뭐 미리 변호사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성공 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보상을 받아들이면 그때 변호사비 청구하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뉴욕 호랑이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서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해 주신 그 쿠팡 집단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이메일 드렸는데 일주일 됐는데 답변이 없다고.
2: 아, 그러세요?
1: 네.
2: 네네. 네. 네.
1: 네. 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2: 아, 예. 제가,
1: 네.
2: 제가 이메일을 하루에
1: 네.
2: 거의 한 네. 150통을 받아요.
1: 예.
2: 그러니까 예, 제가 통화한 기억도 나고,
1: 네,
2: 네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1: 뉴욕에 있는 네. 저도 지메일 보냈고 한국에 있는 형님도 보냈거든요.
2: 아, 네, 네,
1: 그래서
2: 네.
1: 다시 제가, 또 보낼 거 없어요.
2: 예, 제가 그러면 그 저기 다시 한번 좀 보내주면요, 제가 좀
1: 네,
2: 제가 답장해드리고 제가 그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1: 네.
2: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1: 네.
2: 그냥 작성 뭐 간단한 뭐 한 페이지짜리인데 작성해서 그냥 스캔 뜨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2: 네. 뭐 미리 저희 뭐 저기 받지 않습니다.
1: 네. 네. 이게 뭐 하루에 매일 이 정도의 이메일 오니까
2: 와,
1: 이렇게 놓쳤을
2: 진짜.
1: 수 있는데
2: 네.
1: 변호사님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2: 네네.
1: 한번 보내주시면.
2: 그렇게, 예,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요.
1: 네.
2: 네네.
1: 네. 그리고 어제 그제인가요?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쿠팡이 현장 조사를 거부했대요.
2: 쿠팡이요?
1: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나가야 되겠다. 갑자기 달리고 있더니 아니 이건 일주일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됐다.
2: 네.
1: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 쿠팡 쪽의 편에 선 것 같아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느냐 뭐
2: 이런. 아, 예.
1: 예.
2: 저희가
1: 네.
2: 그 이런 쿠팡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이유가
1: 네.
2: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보상 액수가 한국 보상 액수보다 훨씬 더 크실 겁니다.
1: 네.
2: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뭐 형사 고발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이에요.
1: 네.
2: Civil lawsuit 민사 소송인데 미국 민사 소송에서는 그 디스커버리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룰.
1: 네. 응?
2: 이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민사 소송이 되기 때문에
1: 네.
2: 민사 소송을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디스커버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내부 자료를 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
1: 네.
2: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엔 그런 게 없어요.
1: 예.
2: 민사소송을 하면서
1: 네.
2: 그 내부 자료가 뭐겠습니까? 뭐, 회의록, 이사회의록, 내부 이제 뭐, 임원들, 직원들 간에 왔다 갔다 싶다 했던 이메일.
1: 네.
2: 이런 걸 저희가 다 요청을 해서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1: 네.
2: 근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한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가끔 이제 그 검찰에서 나와서 막 사람들이 밴에서 나와서 이제 그 막.
1: 박스에다가.
2: 네, 박스에 네. 담아가고 막. 저기 그 PC 다 막 다 이렇게
1: 빼가고
2: 그러잖아요. 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형사 사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사 소송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 네.
2: 저희가 요청을 해요. 뭐뭐가 필요하다. 다 목록을 만들어서
1: 네.
2: 그러면 그걸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서 뭐 빠뜨리고 안 주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요.
1: 예.
2: 징계를 먹어요.
1: 네.
2: 민사소송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받아보면은 많은 게 나올 겁니다. 밝혀질 겁니다.
1: 네. 어?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이제 아는데 그 이제 회의록이라든가 직원들 네. 뭐 임원들 간에 이제 이메일을 받아보면은 그들이 이런 취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1: 네.
2: 이런 거를 알고 이렇게 이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거를 지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1: 그쵸,
2: 남았 예. 자료가 남았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예.
2: 그거를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치를 안 하고 보완을 강화 안 하고 이게 큰 과실이죠.
1: 네.
2: 그렇죠?
1: 예. 예.
2: 그런 자료가 다 나오면, 이게 그냥 그 보상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건 과실, 이걸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1: 네.
2: 그건 negligence예요, negligence.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 이제 그 디스커버리 룰이라는 게 있어갖고.
1: 네.
2: 이제 뭐 보험사 쪽에서는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뭐 예전 사고 기록, 치료 기록 응? 등등 이런 거를 다
1: 달라고
2: 네. 요청을 하면 그걸 줘야 돼요.
1: 예.
2: 그거를 거부하고 안 줄 수가 없어요.
1: 뭐
2: 예, 그걸 거부하고 안 주고 숨기고 빼돌리고 하면은 이거는 그 뭐 징계도 먹지만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빼돌리고 숨기고 폐쇄하고 그냥 뭐
1: 네.
2: 없앴다. 그러면
1: 지는 거죠.
2: 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벌써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서는 미국 민사소송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1: 네.
2: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커버리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왜 좋으냐 하면 카드를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카드를 양쪽에서 서로.
1: 네.
2: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강한 점, 약한 점을 다 볼 수 있잖아요.
1: 네.
2: 이거를 보면서 협상을 해서 이 디스커버리 룰의 이제 제일 큰 그 이제 취지는 서로 다 카드를 오픈해서 보면서 되도록이면 서로
1: 협상해라.
2: 이제 협상을 네. 해서 합의를 봐라.
1: 예.
2: 재판까지 끌고 가지 말라.
1: 응? 예.
2: 재판 복잡하니까
1: 네. 어?
2: 재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서로 카드를 보고 내 뭐 약한 점, 약점,
1: 네.
2: 강점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봐라.
1: 네.
2: 이런 취지입니다.
1: 예.
2: 만약에 이런 룰이 없으면은 다 재판을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1: 네.
2: 어? 하여튼 뭐 의뢰인 분들은 나는 뭐 얼마 이상은 뭐 전혀 협상을 못 해. 합의를 못 봐.
1: 네.
2: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1: 네.
2: 근데 이제 다치신 분, 교통사고가 나셔서 다친 분들이 예전 지금 요번에 다치신 몸 부위가 예전에도 치료받고 사고 나신 그런 기록을 보험회사에서 다 받아서 보면은 그만큼 사건이 약해지는 거예요.
1: 네. 응?
2: 예전에 치료받고 그 사고 나신 데인데 요번에 또 이제 사고 나셔서 MRI를 찍어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
1: 네.
2: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호재를 맞은 겁니다.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사고로 다친 게 아니고 옛날 사고다. 그래갖고 보상을 절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네. 나와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2: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의뢰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는 이걸 그냥 뭐 나는 뭐 얼마 이상은 뭐 이하는 뭐 절대 협상을 못합니다. 합의를 네. 못합니다. 이렇게 가끔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네.
2: 그렇게 그런 분들 이제 재판 가시면은 잘못하면은 기각이 돼요. 기각.
1: 네.
2: 케이스가 디스미스가 됩니다.
1: 네.
2: 재판을 그런 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변호사들이 법정에 그 옛날 치료했던 의사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1: 옛날
2: 그럼요,
1: 의사는?
2: 그럼요. 네. 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페이하고 이제 다 불러서 그런 그 의사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배심원들을 설득하냐면 이건 요번 사고로 다친 게 아니고 예전 사고다. 네. 기저 질환이다. 퇴행성이다. 이거는 뭐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야. 다 뭐 망가지고 이렇게 다치는 뭐 이렇게 뭐 어?
1: 네.
2: 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배심원들이 보험사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기각이 되고 디스미스가 되고 땡전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1: 예.
2: 응? 이런 위험은 항상 재판은 리스크가 따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판은 럭비공 같아요. 농구공은 땅에 던지면 이게
1: 위로
2: 올라올 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풋볼 이렇게 풋볼 그 네. 럭비공 한번 땅에 던져보세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1: 네.
2: 응? 재판은 그런 리스크도 있고 재판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1: 네.
2: 응?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 변호사비는 보상금의 3분의 1 플러스 이제 경비 실비가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2: 재판을 안 가면은 경비 실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 예.
2: 코트 파일링 피, 뭐 법원 인지대라든가 의사 소견서 띄는 비용 이 정도인데
1: 네.
2: 이게 재판을 가게 되죠.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이제 전문가 엔지니어 리포트도 만들어내고 어? 이 정도 충격이 이제 엔지니어 이제 엑셀앤 그 리컨스트럭션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해서 몇천불을 투자를 해서
1: 네.
2: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 충격에 범퍼 조금 기스갔는데 이렇게 다칠 수 없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1: 네.
2: 엔지니어를 또 세워요.
1: 네.
2: 의사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의사도 세우고 증인석에.
1: 네.

0: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전혀 오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그런 케이스는 이제 재판까지 갈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그런 비용 뭐 몇천 불, 몇만 불을 지불을 하고 재판을 갔는데 기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완전히 그냥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1: 그러네요.
0: 저희는 이제 보상을 받아들여야지만 변호사비도 빠지고 그런 경비, 실비, 엔지니어, 의사 네. 이제 법원에 출동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뺄 수 있는데 기각이 되시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저희는 손실이 뭐 매우 크죠.
1: 네. 뭐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변호사 의뢰를 하면 변호사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저희가 네. 전문가니까.
1: 승소를 위해서 다니시는
0: 예, 예. 그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디스커버리.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가끔 있었잖아요.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1: 네.
0: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케이스를 뒤집을 만한 증인이 갑자기 그 법정으로
1: 거.
0: 이렇게
1: 네네.
0: 문을 열고 돌아와갖고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저기 그 진술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법정이 그냥
1: 네, 놀라고 뭐
0: 놀라고 난리가 나고 이제 이게 뒤집히는 데는 저기 현실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1: 네.
0: 왜 그러냐면 그 재판을 하기 전에 예. 모든 그런 위트니스나 그런 것도 다 오픈을 하고 법정에 제출을 해야지만 재판에 출두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진술하고 이렇게 뒤집는다. 그건 드라마, 영화에서만 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재판은 대충 압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1: 네.
0: 네.
1: 자, 오늘 이제 벌써 슬슬 마칠 때가 됐는데.
0: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1: 네. 9월 1일에 네. 첫 구두 변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0: 네, 9월 1일 날 첫 구두 변론
1: 네.
0: 있고요.
1: 네.
0: 아, 이제 한 뭐 몇 개월 동안 이거를 한국으로 옮길지, 미국에서 계속 이걸 진행을 할지.
1: 네.
0: 그게 첫 산입니다.
1: 예.
0: 일단 그 산을 넘어야지만 이제 이게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디스커버리 룰 발로 들어가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리뷰할 그 이제 그 서류들이 뭐 수백만 장 될 겁니다. 보통 네. 그 정도 됩니다.
1: 네. 네.
0: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이런 집단 소송 시작하면 몇백만 불 듭니다. 저희가
1: 네.
0: 이제 경비 지출하는 게
1: 9월 1일에
0: 큰 사건이죠.
1: 네, 쿠팡의 그 개인 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서 첫 구두 변론 미국에서 9월 1일에 열린다라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그 소식도 좋은 소식 듣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0: 네,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9월 1일 날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1: 네.
0: 이제 구두 변론하고 이제 그 서면으로 이제
1: 네.
0: 예,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고
1: 네.
0: 또 이제 판사님 판결까지는 몇 개월 걸립니다.
1: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0: 네.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채용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의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대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대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농담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정부도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판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주요 소식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 이재영 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김유정 전 의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5: 네,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박원석 전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패널로 나오게 됐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먼저 네팔 대홍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연락이 두절된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파견한 신속대응팀이 오늘 현지에 도착했죠?
3: 네, 외교부, 소방, 경찰 등 11명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전 12시 40분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의 대응팀 인력을 급파했고요. 한국 남동발전 역시 본사 인력 6명을 급파했습니다. 두 회사는 2023년부터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해온 회사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현지 당국과 협력해 실종 국민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일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도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해외 긴급 구호대란 다른 네. 나라에서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면 네. 인도적 차원에서 파견이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만 네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파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우리 국민 10명이 고립됐다가 대피했는데 좀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죠?
3: 네, 이 연락 두절된 국민 9명은 한국인 직원들이 주로 쓰는 숙소와 사무실에 있었고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직접적 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네. 발전소가 거의 다 쓸려 내려간 가운데 이 건물도 유실된 상태고요. 한편 고립되었다가 구조된 국민 10명의 경우는 주로 현지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숙박하는 파워하우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이쪽은 홍수 발생 지역과는 비교적 떨어져 있고 주변 도로가 유실이 돼서 고립이 되긴 했지만 헬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네. 이분들도 사실 한 번에 구조되지 못하고 네 번에 걸쳐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명이 현장에 남아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장 소장입니다. 네. 네팔인 직원 15명이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고 했으며 네. 한국 대사관의 영사와 행정 직원도 같이 잔류했습니다.
1: 네. 이번 대홍수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다고요?
3: 네. 홍수 발생 사흘째인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네팔과 중국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472명입니다. 네. 네팔 바그마티주에서 시신이 잇따라 더 수습이 됐고요. 네팔 경찰이 파악한 469명 외에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3명이 있습니다. 네네. 전체 실종자 수는 네팔 977명, 티베트 558명, 합쳐서 1535명입니다. 네. 구조된 인원은 1545명이고요. 지금은 트리슐리3A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100여 명에 대한 구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헬기 2대를 투입을 했지만 터널 입구를 파악하는 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티베트 쪽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가 되면서 구조 작업이 중단이 됐고요.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1시간 30분 동안 네팔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하고 또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두 분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5: 네, 일단 대통령이 이제 그 수보회의 취소하고 네. 이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대응팀을 긴급 파견한 거는 뭐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9명은 이제 구조가 됐고요.
1: 네.
5: 그 현장에 남아 계신 현장 소장 포함해서 지금 10분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 올 3월인가요? 그 중동에서 우리 그 국민들 수송해왔던 네.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됐던 시그너스
6: 네, 네.
5: 대형 그
6: 수송기.
5: 네, 수송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네팔과 상의해서 곧 파견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6: 예.
5: 그러니까 지금 도로 다 유실되고 통신 전기 다 끊기고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 네, 네.
5: 헬기도 착륙도 어렵고
6: 네.
5: 거기 이제 그 줄을 내리면 매달려서 지금 구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6: 네네.
5: 그래서 이 시그너스기가 협의가 잘 돼서 이제 가면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해야 된다 생각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이재용 의원님.
4: 정부에서의 신속 대응은 당연히 잘했다고 보고요.
6: 네네.
4: 결과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6: 예.
4: 좋은 결과. 결국엔 네. 그 뜻은 이 아홉 명 지금 연락 두절된 아홉
6: 네.
4: 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
6: 네.
4: 아니겠습니까?
6: 그런데 네.
4: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6: 그렇죠.
4: 왜냐하면 예. 지금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6: 계속 늘고 있죠.
4: 너무 늘고 예. 그 느는 속도가 빠르고 실종된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또 저희가 각종 영상을 통해서 그 홍선했던 거를 뭐 다각도로 봤잖아요.
6: 네.
4: 근데 그 휩쓸림 속에서 과연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는
6: 네.
4: 그 생각이 상상이 들면서
6: 네.
4: 어쨌든 우리 국민 9명이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6: 네.
4: 그 현장 소장도 지금 15명 그 네팔인 때문을
6: 네.
4: 위해서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뭐 대응 홍수는 끝났다고 치더라도
6: 네.
4: 뭐 안전한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 우리 그 이제 비상사태이고 이제 투입이
6: 네.
4: 됐는데 가서 거기에서 현장도 지원을 해서
6: 네.
4: 거기 현장에 있는 다른 거기에서 네팔인들도 좀 구조하는데
6: 네.
4: 우리 국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6: 네. 아마 뭐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구조대가 파견되고 현재 도착을 속속들이 하고 있을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 우리 추가 구조 인력 파견이 언제쯤 될까요?
3: 일단 추가 인력 파견 자체는 뭐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6: 네.
3: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긴급 구호대 같은 경우에 네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6: 네네.
3: 근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 네팔 정부에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 네.
3: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6: 네.
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수색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6: 네.
3: 인력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6: 네.
3: 장비나 이런 것들로도 그냥 수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6: 네.
3: 터널 입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6: 추가적인 댐 붕괴 위험도
3: 네.
6: 있고요.
3: 그래서 지금 네팔 네. 정부의 고충도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6: 네.
3: 이 현재 자연과 이 사태 상황 자체
6: 네.
3: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6: 네.
3: 이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6: 네.
3: 또 한편으로 수색 구조 못지않게 앞으로의 구호라든지 도움을 또 어떻게 줄 건지 이것도 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6: 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현지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추세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최저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3: 네, 한국갤럽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이하 소개되는 모든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로 나왔고요.
6: 예.
3: 부정평가는 50%였습니다.
6: 네.
3: 지난주 45대 45에서 부정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결과고요.
6: 네.
3: 취임 이후로 치면 긍정평가는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6: 네.
3: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권한 축소, 경제 민생,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7%였습니다.
6: 네. 이재명 대통령 영입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3: 네. 어제 전국지표조사 MBS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6: 네.
3: 이 조사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 네네.
3: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율은 50%, 부정평가는 43%였습니다.
6: 네.
3: 사실 40% 미만대 지지율 조사가 ARS 쪽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6: 네.
3: 그것과도 격차가 크고요. 그리고 NBS하고 한국갤럽이 둘 다 무선전화 면접이고 표본수 표본 오차 가중 방식이 다 동일한데도 네네. 한국갤럽은 42대 50, NBS는 50대 43이 나왔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좀 더 특기할 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시에 차기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네네.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6: 네. 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여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희종 의원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5: 뼈 아픈 대목이죠. 지방선거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때보다 네. 뭐 십몇 퍼센트에서 20몇 퍼센트 이 정도 지금 추락했기 때문에 뼈 아픈 대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갤럽, 리얼미터, MBS 조사 네. 세 가지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제 추이를 살펴보게 되는데
6: 네.
5: 어제 MBS 조사가 조금 반등이 있어서
6: 그랬죠.
5: 예. 네, 그래서 이거 좀 좋은 시그널로 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갤럽 보고 다시 또 한숨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6: 네.
5: 이거 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이 가장 심각하고요.
6: 네.
5: 특히 이제 저희로서는 2030 청년 세대가 굉장히 이제 비판 세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6: 네.
5: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치안 문제, 그다음에 제주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6: 네.
5: 그런 점에서 신임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인적 쇄신이나 개각을 통한 또 모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김영진 의원이
6: 네.
5: 레버리지 ETF 이거 책임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6: 네네,
5: 이런 얘기를 했는데
6: 예. 예,
5: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6: 네.
5: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 또 쇄신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네. 이재명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언을 하신다면.
4: 저는 이게 쉽게 그 반등될 수 없다고 봐요.
6: 예.
4: 일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고요.
6: 예, 예.
4: 그다음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잘못하고 있냐? 경제 민심이 두 번째입니다.
6: 네.
4: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다 경제인 거잖아요.
6: 네.
4: 근데 아시다시피 한은이 지금 두 번째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6: 네.
4: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은이 그 올릴 때는 결국에는 뭡니까? 물가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6: 그렇죠. 예.
4: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죠 하는 총재가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막는다.
6: 네.
4: 근데 거기다가 물가를 저 상승률이 올해 안에 저 기준을 또 올린다고 했어요.
6: 네.
4: 금리를.
6: 네.
4: 그거를 시사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 결국에는 이게 물가가 잡히지가 않는다.
6: 네.
4: 안 잡힐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6: 네네.
4: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내년쯤, 올해 말 내년쯤에 되면은
6: 네.
4: 서민 경제로 막 밀려 들어올 텐데
6: 네.
4: 그때쯤 되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봤는데 경제도 제대로 못 잡네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6: 네.
4: 그래서 저는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6: 모멘텀이 약하다.
4: 모멘텀이 약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들이 좋을 게 없다.
6: 네. 김시민 평론가 전망하신다면?
3: 네, 일단 전망을 하자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또 뭐 민생 경제 정책이 다소가 그렇듯이 단기간에
6: 네.
3: 어떤 성과를 내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6: 네.
3: 그럼 두 가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장에는 회복이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길로,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라든지
6: 네.
3: 힘겨움을 함께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가
6: 네.
3: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건가. 이를테면 다른 요인이랑 결합이 돼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힐 때 더 말하기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6: 네. 그러니까
3: 부동산 말고도 뭔가에 더 불만이 있는데
6: 네.
3: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부동산 쪽을 더 때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말고 무엇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가.
6: 예.
3: 이 부분에 대한 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관련해서 그 MBS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던 문항인데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는다. 개헌하더라도 이런 의사를 밝혀야 된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 안팎의 인사들이 당연한 걸 왜 얘기해야 되냐 이런
6: 당연한 걸 왜 얘기해야 되냐
5: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연임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도 헌법적으로도 이미 안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왜 얘기해야 되냐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민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했던 얘기가 있고 법제처장이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설마 이러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는 또 기자회견도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든 기자들 질문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점에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는 것 이게 저는 지지율 반등의 어떤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6: 야당에서 계속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4: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 김지은 평론가께서 이게 부동산만 가지고 이런 거냐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게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사실인 건데 저는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건데 못하러 얘기해.
6: 예예.
4: 당연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6: 예.
4: 그 쉬운 걸 왜 안 하십니까?
6: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4: 왜 안 하니까 자기가 그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 그냥 내가 언제 연임 안 한다 그래서 그 내 입을 한 적이 없잖아. 이만 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6: 네네.
4: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셨어요.
6: 그랬었죠. 예.
4: 근데 지금 보면은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 네네.
4: 그러니 자기가 말한 것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거는 당연한 건데도 얘기를 안 해?
6: 네.
4: 그렇게 사람들은 켜켜이 쌓아가면서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는 거는 그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6: 네.
4: 게다가 민주당은 또 뭐 했습니까? 공수 취소한다면서요.
6: 네.
4: 계속 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6: 네.
4: 그러니 국민들이 봤을 때 앞서 아니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쁘게 만들면서 거의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네.
6: 네.
4: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대통령에 대한 신의가 다시 생길 수 있을까?
6: 네.
4: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 중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6: 보입니다. 신뢰의 문제다?
4: 맞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에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원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오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37-2부는 27일 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원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6: 네.
3: 같은 사건으로 이상현 전 공수 1공수 특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이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한 점을 인정했고 계엄이 정당했다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점거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들 피고인은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6: 네. 그런데 최근에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활동해온 전한길 씨는 김 전 단장을 이제 구속됐으니 장군으로 부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3: 네. 1심 선고가 나온 어제 27일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 단장 법정 구속 특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6: 네.
3: 함께 출연한 김영환 전 충북 도지사가 김 전 단장을 내가 오늘 장군으로 승진시켰다고 하자 전 씨는 구속되는 순간부터 장군으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두 사람은 국민의 이름으로 장군으로 임명한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6: 네.
3: 또 전 씨는 김 전 단장 가족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구독자들에게 자율 구독료를 보내달라고 했고요. 이날 방송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김지미 이하상 변호사도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김현태 전 단장을 곧 면회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받아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6: 네. 김현태 단장이 내란 직후에는 양심 선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3: 그렇습니다.
6: 내란 주요 임무종사 인정이 됐고 징역 12년이면 꽤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
5: 부디 항소심에서는 더 소위 올려치기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6: 아, 더 올려쳐야 된다.
5: 네. 내란 특검에서 18년 구형했는데 12년 받았잖아요. 그동안 이 김현태 씨가 마치 무법천지 활개치는 것처럼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부하들은 잘못이 없고 다 내 잘못이다. 울먹이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비록 내란수계가 윤석열이라면 행동대장 1호가 김연태 아니었습니까?
6: 네.
5: 국회에 침투하고 깨고 들어가서 전기 끊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한기 씨하고 더불어 다니면서 미국 갔다 오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까?
6: 그랬었죠.
5: 대안에서 예. 13%를 받았어요.
6: 예.
5: 저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네.
5: 그런 점에서 저는 늦게나마 구속되고 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 네.
5: 뭐 잠깐 다녀올게 이러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네네.
5: 이거는 뭐 국민과 이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고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단죄를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6: 네. 근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김용환 전 충북지사가 등장을 해서 장군으로 임명한다. 전환기 씨하고 함께. 우리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4: 김전 단장이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요? 지금. 김한, 김현, 김용환 지사가 단장을 내가 오늘 장군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6: 네.
4: 밖에 있는 전 씨가 나는 장군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 네네.
4: 12년 지금 징역 받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과연 그게 좋게 들렸을까?
6: 네.
4: 그냥 잘못하면은 아 남의 고통 이 어찌 됐던 간에 가족한테는 고통 아니겠어요?
6: 네.
4: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그 12년 징역을 본인들의 정치적 뭐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참 그러네요. 진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 네, 일단은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현태 전 단장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6: 네. 그러니까
3: 사실은 이 국회 침투라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거짓은 본인이 일종의 부하수행자였다는 논리를 편 거거든요.
6: 네.
3: 근데 지금 밝혀진 바로 뭐, 이미 그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밝혀졌던 부분이고 또 김현태 전 단장이 행적이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6: 예.
3: 결국 더 살펴보니까
6: 네.
3: 적극적으로 임무를 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를 단전시키는 부분 이런
6: 네.
3: 것들은 벌써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관건이 뭐 형량이나 이런 건 될 수 있더라도
6: 네.
3: 뭐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가능성 현재로서 1심 재판을 지켜본 결과로는 그럴 네.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합특검, 2차 특검이 조성현 대령, 소강대를 넘지 말라고 했던 수방사 대령을 내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같은 수사 결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지 조금 많은 의문이 들고요. 지금 김원태 단장이 주요 임무 종사로 12년형을 받은 건데 조성현 대령의 그 행동이 같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을까
5: 글쎄요.
6: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듭니다. 오늘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스트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6: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6: 그리고 정홍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6: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계속 함께하시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사전 토크를 할 때 이 김한규 의원님하고 김유정 의원님이 처음 만나신다면서요? 태어나서?
5: 네, 태어나서 처음이죠.
6: 아니, 같은 당에서 서로...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실 수가 있죠?
5: 근데 제가 김한규 의원님 성함을 기억하는 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돼요. 왜냐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6: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5: 의원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의원이 계셨어? 라고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한규 의원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8: 네. 한판 승부 덕분입니다. 영광입니다.
6: 네. 좀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8: 네. 잘 모시겠습니다.
6: 자, 여당 워크샵 얘기 좀 해볼게요. 김한규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어제 워크샵에서 김민석 대표와
8: 네.
6: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중도는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절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워크숍 도중에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뒤에 SNS에 실명 거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이크 독재다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오늘 김민석 대표는 앞으로 백주 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8: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6: 아니 그럼 여기 여당 관계자 워크샵 현장에 계셨잖아요.
8: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원내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6: 네.
8: 대표님이 그래도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당의 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6: 네.
8: 그래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거라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6: 네.
8: 정청래 당대표하고 분명히 이제 노선 차이가 있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6: 네.
8: 그런데 저희는 그게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6: 네네.
8: 네,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께서는 본인의 견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네. 모욕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6: 네.
8: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굳이 뭐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얘기했고 또 정청래 전 당대표께서도 지금 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6: 네네.
8: 두 분도 가까우시고 뭐 자주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좀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외부로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어제 뭐 입법 계획이 뭐냐 이런 문인을 싹 사라지고 분위기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는 바람에 뭐 원내 워크숍 준비했던 원내 당직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6: 네. 네. 자, 정 의원님. 2차전 시작되는 건가요?
9: 그럼요. 예.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전이 안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6: 네.
9: 아까도 제가 우리 박원석 의원님
8: 너무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시잖아요.
9: 저는 늘 밝아요. 저는 밝은 게 저의 특징이에요. 네. 마치 또 그 김민석 대표가 네.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것 같은
6: 스티브 잡스
9: 그렇게 스타일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부터 자유롭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이제 이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런 그 문제와 관련한 이 언급하는 내용도 보면
6: 네네.
9: 386, 586, 이제 686이죠. 그게 묻어 있어요.
6: 네.
9: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 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6: 네.
9: 들어요.
6: 네.
9: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분명히 다른데
6: 네.
9: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혼용하잖아요.
6: 예.
9: 다르다를 틀리다를 말할 때도 있고
6: 그렇죠.
9: 그러다 보니까
6: 예.
9: 가뜩이나 이제 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겠다. 중간에 약속 있다라고 나가는 거 보면 없는
6: 네.
9: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야 될 판이었겠다
6: 네.
9: 싶은 마음도 들어요.
10: K라디오
11: 제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저 김유님, 김유정 의원님.
1: 네.
0: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뭐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바니까 그거를 당내에서 좀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토론해보자. 근데 이런 그 토론의 제안으로 혹은 뭐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일단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대표도 아, 마음에 이제 그랬다 불편했다면 유감이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썼죠. 그리고 백주에 네. 토론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도 SNS에 이러저러 이제 불쾌감과 이런 걸 표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조하겠다 협력할 것은 하겠다 그리고 또 논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다만, 노선 토론이나 논쟁이 진행이 될까요? 이후에?
1: 저는 근데 이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안 했으면 좋겠다.
1: 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대표가 됐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거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노선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곧바로 그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 불러서 만찬하고 그다음에 네. 또 25일 날 지도부 부르고 공든탑이 이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러브샷을 100번 하면 뭐하냐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들 또 마무리는 조금 훈훈하게 또 뭐 글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연차 내에 헤드라인이 온통 이걸로 장식해서 뉴 ABC론과 마이크 독재로 장식을 해버렸잖아요.
0: 예.
1: 그게 너무 뼈아프죠. 우리가 지지율 얘기도 앞서 한밤 브리핑에서 했습니다만
0: 네.
1: 그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연차 내에 결실, 부인토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0: 네.
1: 이걸로 뒤덮어버린 게 너무 아쉽죠.
0: 자, 근데 그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응이 조금 미묘하게 엇갈렸어요. 오늘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 불참하면서 이게 경쟁자이자 이전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모욕해도 되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언급을 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갈 길이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거를 이간하는 것은 방관할법 방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최민희 최고위원은 그래도 그 연속성은 있네요. 모든 게 다 언론 잘못이다. 언론 탓이다.
0: 아, 모든 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린다. 네.
2: 모든 게 다 언론 탓이다. 이거 네. 왜 이간질 시키냐 이거 네. 아닙니까? 근데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0: 네.
2: 현실은 제가 봤을 때 뭐 스코어로 따지면 이번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긴 거죠.
0: 네.
2: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고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네.
2: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차회 때 뭐 딴 거 한 거 있으세요? 몰라요.
0: 딴 것도 많이 했겠죠.
2: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 누구도 모릅니다.
0: 네.
2: 그 준비하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새 지도부 대통령과의 관계 뭐 지금 하락하는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릴지 뭐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다 뭐 이 얘기도 준비했을 수 있는데
0: 네.
2: 어찌됐든 간에 그 누구도
0: 네.
2: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빼놓고는. 그러면 실패한 거죠.
0: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뒤에 국민의힘 이번 워크샵은 좀 기억나는 게 있었나요?
2: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0: 네. 그렇군요.
2: 네. 저는 확실합니다.
0: 이분 이름을 네. 실명을 김민석 대표가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이른바 뉴 ABC론 얘기를 했는데
2: 네.
0: 관련해서 여전히 유시민 작가가 이 전당대회 이후로도 당과 대통령을 향한 그런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3: 뭐 그것도 너무 다양하겠죠.
0: 네.
3: 의원님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의원이 되면
0: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두 시간짜리라서?
3: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0: 네.
3: 이제 정치 유튜브를 안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0: 아,
3: 그러면 거기에
0: 네.
3: 의정 생활이 휘둘리기 때문에
0: 네네.
3: 궁금할 때도 있지만
0: 네.
3: 기사화되는 거 외에는 잘 안 보고요.
0: 네.
3: 아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진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0: 네.
3: 신경이 다들 쓰이는 건 맞죠.
0: 네.
3: 그리고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고
0: 네.
3: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일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세다라는 얘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0: 네.
3: 이게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좀 불만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0: 네.
3: 근데 이제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일단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분도 그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게 뭐 관리를 해야죠.
0: 네.
3: 뭐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용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0: 네.
3: 뭐 비판하면 안 된다라거나
0: 네.
3: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원로시죠. 박지원 의원께서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최근에 근데 이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지 않냐. 또 이렇게 그 말 자체는 조금 뭐 두둔하는 그런 그 반응들도 있어요.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그 인터뷰를 보고 소위 그 민주당 내에 친천계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0: 네.
4: 참으로 역설적이죠. 보수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0: 현재 당권파
4: 상당히 환호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쓴소리 하신다고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윤석열 돕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0: 네.
4: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0: 네.
4: 저는 그 뉴 ABC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걸 보고 당대표가
0: 네네.
4: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의식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0: 네.
4: 이미 유시민이 아까 정청래가 이겼다 그러셨는데
0: 네.
4: 그렇게 되면 이제 유시민이 이긴 것 같은 그러니까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0: 네.
4: 그리고 앞에 뉴 ABC론,
0: 네.
4: 뉴 이재명
0: 네.
4: 뭐든지 앞에다 뉴자만 붙이면 새로워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제 이런
0: 네.
4: 느낌도 들고요.
0: 네.
4: 제가 볼 때 그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 40 몇 퍼센트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면서
0: 예.
4: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나 현재 그 세 명의 최고위원보다
0: 네.
4: 유시민 작가의 그늘이 더 크게 이렇게 드리워질 것 같은 예감?
0: 네.
4: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지도부가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0: 네.
4: 방송.
0: 네.
4: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ABC.
0: 네.
4: 그런 걸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위 초창기에 봐왔던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0: 네.
4: 조급하고 쫓긴다구나 할까?
2: 이번에 한 말씀 드릴 때요.
0: 네, 말씀하세요.
2: 이 뉴자 붙이잖아요.
0: 예, 예.
2: 또다시 2012년, 16년도로 돌아가면은
0: 네.
2: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에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면 뉴 박근혜가 많았어요.
0: 뉴 박근혜.
2: 그렇잖아요.
0: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2: 뉴가 이거 제 말, 지금의 예. 말을 빗대면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0: 네네네.
2: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올드 박근혜였거든요.
0: 예, 예.
2: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밥 먹고 있는데.
0: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 있죠.
2: 그런 예.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0: 예.
2: 하여튼 말이 이런 거였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박근혜를 알았다고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0: 예.
2: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당이 분열되고 싸우고 16년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망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0: 네.
2: 근데 민주당이 자꾸 뉴를 앞에 대면서 뉴 이재명을 얘기할 때면 저는 생각된 게 올드 이재명들은 되게 섭섭해하겠다
0: 네.
2: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0: 올드 이재명이 섭섭해한다?
2: 네. 그리고 네.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이론들 뭐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0: 네.
2: 이런 것들을 갈라치게 하는 걸 보면은 저기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노태학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 인터뷰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관련 내용 검토 중이고 다음 주에 공식 입장 내겠다.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을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에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법률 검토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대법원장의 제초권에 귀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3: 뭐, 대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 서면으로 재청한 것 같고요.
0: 네. 재재청을 할까요, 대법원에서?
3: 할 수밖에 없죠.
0: 네.
3: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이 안 되고.
0: 네.
3: 그리고 어차피 이분은 임명 동의안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동의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0: 네네.
3: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견이 달라서
0: 네.
3: 국회로 온 인물에 대해서 동의해주기는 어렵죠.
0: 네.
3: 저희가 물어봤는데 법원행정처는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3: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견이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게 대법원장의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0: 네.
3: 그래서 뭐 다음 절차는 새로운 인물을 재청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도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0: 네.
3: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0: 예, 예.
3: 이 누구를 재청하는지에 대해서
0: 네.
3: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0: 네.
3: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려고 할 것 같고요.
0: 네.
3: 대통령실에서는 예, 대변인 논평에서도 이제 기존에 추천된 인물 중에서 새로운 네.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0: 네.
3: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4명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0: 네.
3: 그 중에서 한 명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청을 했다면
0: 네.
3: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면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분을 하거나
0: 네.
3: 적어도 이미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인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 네.
3: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법원하고 대통령실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여전히 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우리 정 의원님.
4: 제가 사실은 지금 김 의원님 앞에서 전문가시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임명 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시 재청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0: 처음입니다.
4: 처음인 것으로.
0: 네.
4: 지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반려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4: 그러니까 반려라는 게 법 용어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헌법상.
3: 그런데 이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0: 네, 없습니다.
4: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0: 네.
4: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여론에 썩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0: 예.
4: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0: 예.
4: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은 새로운 후보를 소위 추천위에서 해가지고 재청 그 협의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0: 네.
4: 청와대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물론 대법관 재청과 임명 사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0: 예.
4: 있었어요.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0: 예.
4: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에 근거하자면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0: 네.
4: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0: 네.
4: 재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4: 그러면 재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0: 네.
4: 헌법상.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을 재청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0: 네.
4: 제가 지금 그게 막 헷갈릴 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0: 네.
4: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면 재청과 관련해서 서면 재청이라는 거 이전에 서로 만나서 거의 합의가 될 정도의 깊이 있는 협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분명히 국회에 나와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예.
4: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0: 네.
4: 못 만난 것이지 안 만난 게 아니다라고
0: 네.
4: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0: 네.
4: 지금 사실은 민주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퇴임인데 지금 이 재청을 가지고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데 향후에 이재명 정권 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4: 이런 식이라면은 결국은 민주당 청와대와 뭔가 그러니까는 고상하게 얘기하면 뜻이 맞는 그리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안 뽑겠다라는 것인지
0: 예.
4: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0: 자, 김유정 의원님, 이 관련해서 네. 뭐 위헌 논란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아, 국회에다 그냥 인준동의 그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만약 국회에서 이걸 부결시 그 마음에 제청된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부결시키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도 명시적으로 없는 재제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이게 행정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1: 청와대로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열흘간의 고민이 있었고 선택지는 세 개였을 거예요. 하나는 국회로 보내는 것, 하나는 이렇게 오늘처럼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재제청 요구하는 것,
0: 네.
1: 한 가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계속 시간을 두고 그런데 이제 반반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고민이 깊었겠죠. 서면제청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저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였어요.
0: 네.
1: 그리고 김영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임명했던 거잖아요. 재청하고
0: 예.
1: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모든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제 질문이 있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번 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면 네. 향후에도 어떤 협의 없이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하면 그냥 들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예.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0: 아,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했다?
1: 네.
3: 헌법에 재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위원들 재청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재청하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하는 경우 있는데 네.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무총리가 누구를 재청했는데 사실 추천으로 해석해서 보면 맞거든요.
0: 네.
3: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 예.
3: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냥 대법원을 구성하게 헌법에서 놔뒀을 거예요.
0: 예.
3: 만약에 대통령이 재청 온 대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거칠 이유 자체가 없죠.
0: 예.
3: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 다 이제 기관마다 구성 방식이 다른데
0: 네.
3: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재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재청인데 대법원장이 7개월 동안 이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협의할 의사가 제대로 없었던 거죠.
0: 예.
2: 앞서 우리 정홍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동안 10명이 관두잖아요. 그래서 22명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하면 그냥 대법원이 다 그냥 본인들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2: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어차피 조만간 그만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재청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했어야 됐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글쎄요. 대법원장도 제가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답답하겠죠. 만나주질 않고.
0: 네.
2: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사퇴해라.
0: 네.

0: 하지만 예. 어, 국민의 반 이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꽤 걱정이 됩니다.
1: 일단 뭐 대법원에서 다음 주 입장을 낸다고 네. 하니까 그 입장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부 한 1분 30초 남았는데 김한규 의원님.
2: 네.
1: 요즘 언론에 보니까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함합평이 네. 나오던데 본인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개각, 시점, 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이렇게 장관 후보자 함합평이 본인이 아무런 작업을 안 했는데도 나오는구나.
1: 작업 안 했어요?
3: 전혀 하지 않았고요. 어, 저도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 봤을 땐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1: 예.
3: 뭐 진짜로 뭐 들은 바도 전혀 없고.
4: 중기부하고 예. 무슨 관련이 있어요?
3: 제가 이제
1: 산자위를 했다는 거죠?
3: 산자위를 아. 했고 벤처 스타트업 관련 얘기를 했고 국회 이제 관련 연구단체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3: 유니콘팜이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각은 정부가 항상 반등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1: 예.
3: 그리고 뭐 이미 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계셔갖고
1: 예.
3: 뭐 몇 분 정도는 개각이 좀 빨리 예전보다 내년 초에 하려던 계획이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박정호 앵커를 대신해서 이 방송을 진행한 저는 박원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판 승부.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0: 관계 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금요일의 남자 이성훈과 목요일의 여자 네, 성령화가 함께하는 한시의 음악다방. 아니 그 뭔 얘기야 하실 텐데. 아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을 좋아하고 우리 영아 씨는
1: 저는 목요일부터
0: 행복해지는.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옆에서 부러워요. 목요일부터 행복해지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잖아요. 그 언어라는 것은 한 민족의 정신이 담긴 그릇이자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라고도 할 수 있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1: 참 철학자 많아요. 네. 그렇죠?
0: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내가 가능한 언어만큼 내 세계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구글 번역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1: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를 결정한다는데 네. 아기들은 아직 언어를 하나도 안 배웠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세계는 그만큼 적을까요?
0: 어, 그럼요. 랭귀지를 배우지 못하면 아, 정말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1: 핵심을 찔렀나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네. AI를 비트겐슈타인으로 분산시켜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1: 철학자야, 철학자야.
0: 너는 비트겐슈타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기 때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지금 전 세계 미국 현대 언어학회라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MLA 이 데이터나 교육부 통계를 보면 프랑스어나 독일어 일본어 이런 수강생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네.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강생은 20, 30%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1: 아 그러니까요. 뭐 태국, 베트남, 튀르키예는 물론이고요. 네.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중고등학교가 정말 뭐 수백 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박수 쳐야 돼요. 맞아요.
0: 어깨가 또 쏙 올라오는데요.
1: 맞아요.
0: 또 온라인으로 또 한글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 세종학당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랍니다. 네, 드라마와 예능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우리 정말 그 이병헌이 얘기하는 거 그 원어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독학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1: 거기다가 저희 또 훈민정음이 얼마나 배우기가 쉬워요.
0: 우리만 쉽지 사실은 어렵다던데.
1: 아니 그 스펠링 외우기는 정말 쉽잖아요. 24개만 딱 배우면 되니까.
0: 천지인처럼.
1: 네, 그 인터뷰 보니까 거의 뭐 일주일 안 돼서 오래 걸려야 일주일이고요. 하루 아니면 2, 3일 이 정도면은 그 한글을 읽는 데까지는 그 철자를 읽는 데까지
0: 네.
1: 네. 모음과 자음을 익히는 데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0: 4, 5년까지 나 한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 일단 배우기가 네. 너무 과학적이다 보니까 네. 네. 금방 그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우리
1: 네.
0: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또 정말 존경의
1: 맞습니다.
0: 네, 감사의 마음을 또 표해야 되겠네요.
1: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빨리 배우고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0: 그러니까.
1: 우리 이 세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0: 엄마, 나 아메리칸,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
1: I don't need Korean.
0: I don't need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1: 맞아요.
0: 그거는 콧물 I don't need 이런 발음이 이게 가당해. 아무튼 바로 그 지점인데.
1: 네.
0: 저희가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가 완벽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이거는 바이링구얼리즘을 넘어선대요. 이 신경학적으로 인지 유형성이 증대되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글로벌 인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수준의 구조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이게 양계국어를 이렇게 다 하면 양계국어래. 이 말이 벌써 저도 이상해지잖아요. 이계국어를 이렇게 바이링구얼을 한글과 영어를 하게 되면 돈을
1: 일단 그럼요.
0: 어머니에도 돈을
1: 연봉부터 좀
0: 달라지죠.
1: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예요?
1: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내 언어가 내 세상을 넓힌다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언어를 두 개를 구사하게 되면 그만큼 또 보는 시야가
0: 그 나라의 문화가 내게
1: 네. 확실히 세상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1: 네.
0: 와 스미마셍. 아무튼 이 월스트리트 또 싱크탱크 또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한국어 미국 양쪽 국어를 다 하는 사람들은 연봉 단위부터 일단 달라진대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네. 억만금의 유산 저희가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 한국어라는 유산을 제대로 넘겨줄 수 있다면 맞아요. 그거야말로 네. 큰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자, 오늘 그 비결
1: 네.
0: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뜨게 하는 그 비결
1: 한국어의 정체성 또 경쟁력까지
0: 야.
1: 다 선물할 수 있는 방법
0: 비결
1: 네.
0: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사이트가 팍팍팍 오늘 터집니다. 자,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준비되는 우리 아이 한글 이렇게 됐다. 오늘 드디어 그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0: 아, 어제 새벽 0시에 지금 오픈이 된 신곡이고요.
1: 네.
0: 13시간 6분 24초 만에 지금 들려드리는 아,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이 나왔어요.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한글을 하고 영어를 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니까. 네, 브래픽 제니가 불러주는 노래는 Fallen Angel입니다.

0: 잠깐 진행자들 사이에 에어컨 온도 때문에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네, 제니의 Fallen Angel을 듣고 왔습니다. 13시간, 전 세계에 공개된 지 13시간 만에 들려드리는 한시의 음악다방의 이 신속한
1: 딜리버리.
0: 딜리버리.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존을 능가합니다. 1시간 13분 만에 배달되나요? 대단합니다. 네. 자,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매일 찾아주시는 우리 감사한 분들입니다. 우리 단과 손님들 먼저 만나볼게요.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24시간 365일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도 뺄 수 없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2: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제공이 됩니다.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에 있습니다.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마이크를 끈 줄 알고 네, 네. 목청을 가다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 아니 왜요? 이렇게 아니 손으로 딱 끄는 척 해놓고 왜 안 끈 거예요?
0: 제가
1: 깜짝 놀랐네.
0: 여기서 이제 종이 소리가 샥샥 나니까 제 마이크만 좀 껐다가 제 걸 킨 건데 아 본의 아니게 아, 정말 야바이가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야심찬 기획이죠. 왜냐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도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무모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계란으로 언젠가는 바위를 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1: 한번 던져보세요.
0: 그러니까.
1: 얼마나
0: 그 정도면,
1: 걸릴까요?
0: 네, 네. 수조만큼 던지면 바위 깰 수 있을걸요? 저는,
1: 그럴까요?
0: 네, 네. 그 작은 충격이 정말 마이크로한 작은 차이가 네. 우주 밖으로 한 0.00001도만 해도 우주까지 가잖아요.
1: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비 효과.
0: 나비 효과라는 네. 그런 간편한 표현이 있었네요. 쓰잘데기 없이 얘기만 많았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될걸?
1: 네. 네. 서훈 씨의 이 날갯짓 하나가 네.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올 겁니다.
0: 아, 좋아요.
1: 네.
0: 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제니, 우리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인스타 팔로워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44위.
1: 와우.
0: 44명 안에 들어가는.
1: 야.
0: 전 세계 인구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게 아니라 80억인데 80억 중에 44위.
1: 야.
0: 한국 사람으로서는 1위예요.
1: 44번째 인플루언서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넘버원입니다. 제니가. 네.
1: 무지막지하네요 영향력. 네.
0: 거기다 BTS, 뭐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요즘 또 스키즈라 그러죠. 상당히 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여기에다 K치킨 또 불닭 양념 올리 땡땡 뭐 이런 K뷰티 제품까지 난리가 나. 만 줄을 서가 난리인데.
1: 그렇죠.
0: 아이 참 이거 정말.
1: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K키즈로 나가야 된다고요.
0: 그러니까.
1: 한국말도 잘하고.
0: 이렇게 어른들이 전 세계에 네.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아, 이 녀석들이 한글을 안 배운단 말이지.
1: 이제 K인재로 네. 네.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네. 네.
0: 오늘 그래서 오늘 마련한 이런 시간인데 아, 참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너무 짧아서 못 쓰는 글들이 많았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살릴 수가 없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내도 살릴 수가 없는 너무 짧은 사연들과 또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네. 일단 간단간단하게라도 좀 나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을 멋진 확실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아이
1: 이렇게 해서 한글 뛰게 했다.
0: 자, 그 첫 번째 주간베스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글이 지금 왔는데 제가 글을 낭독하는 동안 우리 영아 씨가 좀 봐주시고 네,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호랑이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했어요. 주간베스트 후보 1번입니다. 자, 주간베스트 장원이 되신 분은 오늘 H마트 상품권 네, 주인공 되시고요. 오, 2등을 하신 차석계부터 오늘부터 선물이 있죠. 네, 국수집 160가 노던블루바드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20불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저희가 장원과 차석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카카오톡 투표를 결정을 하는데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 중에 한 분 또 추첨해서 20불짜리 네, 직접 진짜 바로 쓰실 수 있는 상품권, 국수집 상품권을 20불짜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1번 사연입니다. 성훈 DJ님, 영화 DJ님 안녕하세요. 이 가끔 라디오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거나 집안일 할 때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여자분이군요. 저희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위치가 맨하탄이다 보니 교회에 한국 유학생들이 꽤 많이 오는 젊은 교회예요. 그렇죠. 좋은 일 하시네요. 주일마다 교회에 파릇파릇한 한국 청년들이 넘쳐나다 보니 내심 우리 큰아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젖어들기를 바랬죠. 주말마다 한글학교에 달래고 달래서 보내고 집에서도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이 도통 소용이 없었어요. 겨우 눈치껏 말귀나 조금 알아들을 뿐 엄마 나 미국에 사는데 한국어를 왜 굳이 배워야 해 하면서 투명스럽게 굴기 일쑤였죠. 아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더니 결국 저도 포기하고 손을 놓았어요. 그러던 우리 큰애가 자라 몇 년 전 미국 네이비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보내는 날 아시죠? 내 분신 같은 자식을 타지에 떼어놓는 마음이 너무 아파 아주 눈물바다를 이루며 훈련소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소식이 궁금하던 입대한 지 석 달이 안 됐을 무렵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학이 너머로 다급하게 엄마 국어책이랑 혼자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교재 좀 당장 구해서 보내줘 하더군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깜짝 놀라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아 글쎄 부대에 가보니 한국계 선배들이 꽤 있었대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자기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버버버 하니까 이 한국 선배들이 야 넌 한국계라면서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냐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무시를 하더래요.
1: 그렇겠네요.
0: 엄마가 그렇게 평생 그냥 말할 때는 귀뜩으로 안 듣더니 아예 군대 선배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전화 끊자마자 한인 서점으로 날려가서 혼자서 공부하기 좋은 한글 기본서랑 문제집을 몇 권 사서 우체국에서 수호 보내줬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네모반 불매트에서 네모반이래. 아, 네모반이 있지 않아요. 미국은. 네. 네, 불매트에서 국어책 펼쳐놓고 열공을 한다고 하네요. 자녀들 한국어 교육 안 된다고 밤잠 설치시는 부모님들 계실까요? 10수년 한글 학교 보내실 필요 없어요. 미군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1: 아, 거기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나요?
0: 직방이에요. 아들 미군에 보내신 부모님들 혹시 듣고 계시면 아이고 혹시라도 요즘 같은 때 중동으로 파병될까 노심초사하실 텐데 모두 무탈하게 한글도 잘 배우고 건강하게 제대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 된다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야
1: 선임들이 말을 하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0: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왔어요. 저도 마음에.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막 엎드려봤죠. 이런 걸 해야 되는 선배를 하늘같이 모셔야 되는 선배가 막 무시를 당하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죠.
1: 물론 미국에서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0: 아니요, 근데 이제 어처로는 있어요. 어처로는 있습니다.
1: 아니 뭐 그러니까 한글을 네. 못했다고 해서
0: 미국 안 가보셨어요?
1: 에이 참.
0: 실망이야. 월차례는 있어요.
1: 아무튼 그렇게 월차례를 네. 한국어를 못한다고 네. 해서 네. 그렇게 월차례를 받지는 않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0: 국어책을 보내달라고
1: 맞아요.
0: 미국에서 네.
1: 근데 이거는 아무나 적용하기가 참 힘든 방법이에요.
0: 아니 보내요. 큰아들 보내요.
1: 아, 참 이거 힘드네.
0: 자, 엄마 마음이 사실은 이래요.
1: 좀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이 방법.
0: 자, 일단 첫 번째, 그래도 네. 직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미군을 보내는 방법, 네, 첫 번째 오늘 있었습니다.
1: 네. 아니, 호랑이님이요. 네. 아까 제가 한글 배울 때 뭐 2, 3일이면 된다,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의 소문을 보내주셨어요. 흔히 현대어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네. 어진 사람은 반나절, 어리석은 자도 사흘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 원문에는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0: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 실제로.
1: 이게 팩트예요, 이게. 네.
0: 실제로 10일이면 한글을 터득하나요?
1: 그럼요. 읽고 쓸 수 있죠.
0: 10일이면?
1: 그럼요. 아이, 충분합니다.
0: 진짜?
1: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그 이성훈 씨도 열흘이면 괜찮아요.
0: 나는 바보 멍청이구나. 난 믿기지가 않네.
1: 슬기로운 사람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네 한글 모음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네. 한 두세 달 정도 있어야 중간 시험을 보는데
1: 아 그거는 이제
0: 시험
1: 맞춤법,
0: 다 맞아야지 맞는 거잖아.
1: 맞춤법 이런 거 제대로 배우는 거고요. 네.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읽히는 거 거기까지는 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읽힐 수가 있죠.
0: 철수야, 안녕, 영희야,
1: 가자. 아, 거기까지 가자, 말고
0: 이런 거였는데.
1: 기억, 니은, 디귿을 네, 자음과 모음까지. 그렇죠. 딱 24밖에 안 되니까요.
0: 네.
1: 이 훈민정 처음 생길 때 28자였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걸렸다면 지금 24자면 네. 더 빠르게 읽힐 수 있을 겁니다.
0: 읽힐 수 있다.
1: 네.
0: 야, 진짜 그런가요? 자, 또 어제 소수 의견 주신 것 중에
1: 네.
0: 집안에 만화책 갖다 놓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 맞아요.
0: 한글로 된 만화책을 잔뜩 갖다 놓으면 일단 가서 궁금하잖아요. 하, 이거 재밌을 것 같거든. 뭔가 막 그림도 재밌고 뭐 한글 만화도 재밌잖아요.
1: 아니, 저희 조카가
0: 아, 실제로?
1: 네, 만화를 좋아해서 저희 언니가 그 방법을 썼었는데요. 네.
0: 어땠어요? 궁금하다.
1: 만화책에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0: 안 보는구나.
1: 안 봐요.
0: 아,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1: 네.
0: 자, 뉴욕은행님 탈락. 소수 의견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이제 있었는데 조금씩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0: 자, 트럼베스트 후보 2번입니다. 아, 광고를 듣고 와야 되는군요.
1: 네.
0: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2: 빔덴탈.
11: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13: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네,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뗐다 주간 베스트 특집 한시의 음악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뉴오라님께서 계속 영화 씨와 지금 한짝을 이뤄서 저를 지금 까불고 계신데 옛날 성인들도 우리 뉴오라님 께서 말씀하시길 옛날 성인들도 이 두세 시간 늦어도 10일이면 한글을 깨치는데 우리 성우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흑흑흑흑. 근데 왜 뒤에 이게 흑흑흑흑이 뭔가요? 아니면 한글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에서 한글을 배운다면 한 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해주셨습니다. 네, 여호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큰 위로가 됐어요. 자, 한시의 음악다방 주간 베스트 특집.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뗐다. 성훈이도 뗄 수 있다. 잠시 시간 맞추고 돌아올게요.
14: 최고의 선물.
1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뭐 둘이 이렇게 한 편에다가 좋아하니까 좋아요? 어? 좋아?
1: 아, 그러니까.
0: 얼마나 좋아?
1: 아니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거를 이렇게 못 될까봐 그냥 걱정을 하시겠네요.
0: 완전 그냥 요금 요만큼도 여지를 주지 않는군요. 감사드려요. 그 네. 친절에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에요.
1: 여러분은 지금 한시 음악다방 한글 우리 아이 이렇게 뗐다 혹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성공담과 실패담 나누고 계십니다.
0: 이걸 계속 듣기 전에 저의 이 모멸감을 뭔가
1: 저희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요.
0: 두 번째 사연.
1: 안녕하세요. 성훈님, 영화님. 매일 한 시간 되면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는 애청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민담극장 들으면서 일하다가 빵 터졌잖아요. 두 분 사극 연기가 얼마나 잘 지던지 혼자 일하다 말고 웃었답니다. 이제 수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와우. 네, 기다려주십시오.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인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떼게 했다 듣고요. 저희 집에 있는 외동딸 생각이 나서 다른 청취자님들께 혹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도 용기를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외동딸.
1: 고명딸네. 네. 저희 집은 애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 있는 한글학교에 일찍 보냈어요. 주말마다 교회 친한 언니, 오빠들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한글도 제법 알아듣고 읽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역시 언어는 어릴 때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러다 저희 큰애가 K-POP에 아주아주 푹 빠졌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제 뭐 한글 걱정 완전히 끝났다.
0: 그렇지.
1: 쟤 저러다가 이제 랩 따라 부르고 K-POP 스타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다 보면 한국어 완벽하게 깨치겠구나 하고 저는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0: 그런데요?
1: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얘가 K-POP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나고 자란 현지 외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인스타나 커뮤니티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K-POP 스타들이 외국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0: 그래도 한글 커뮤니티도 있을 텐데.
1: 그러니까요. 게다가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커버 댄스만 열심히 춘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춤은 똑같이 따라추는데요.
0: 여자아이들. 네. 네.
1: 아이돌들하고.
0: 아이돌들하고.
1: 네. 근데 정작 한국어는 단 한마디로 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0: 그냥 이거 춤을 추는구나.
1: 그러니까요. 춤 실력만 늘고 한국어는 제자리 걸음인 현실. 아 이거 너무 웃프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은요. 집에서 댄스 비디오 대신에 랩을 주로 들려주면서 가사 좀 따라 부르라고 달래고 있습니다. 혹시 K-POP으로 한글 교육시키실 부모님 계시면요. 춤에만 빠지지 않게 네. 꼭 랩을 들려주세요. 랩을. 두 분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영지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 영지를 아이고. 들려줬어야 되는데.
1: 댄스를 잘 치게 된 우리 따님.
0: 아 진짜 반전 있네요 이 얘기. 그러니까 K-POP에 빠져가지고
1: 아니 저는 처음 부분 읽다가 네. 성공담이구나
0: 했더니 이게 아니고
1: 이게 아니라 실패담이었어요.
0: 실패담이었네.
1: 네 시작은 좋았는데 네. 아 끝이 띠로리 네. 해버렸어요.
0: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 춤만 추잖아 이거 커버댄스는. 아 진짜 뭔 그러니까.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그 왜 그 팝송 부르면 네. 밑에다가 한글로 까마까마까마까마까마 밀리어 이렇게 쓴 것처럼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영어를 안 배우고
1: 영어 실력이 늘리가 있나요?
0: 늘리가 없지.
1: 네. 그대로 한글 발음만 열심히 하게 되니까 맞네요.
0: 또 웃기네. 이런 일도 있군요.
1: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0: 자 이게 주간베스트 후보 2번이었습니다. 오늘 총 네 분의 사연이 뽑혔고요.
1: 네.
0: 자, 저 주간베스트 후보의 이 네 분 중에 확률도 높네요. 반타작이네요.
1: 네, 4분의 1.
0: 4분의 아니요.
1: 아, 그렇죠. 1등
0: 선물이
1: 상품.
0: 두 분이니까요.
1: 맞습니다.
0: 와, 반타작이에요.
1: 네.
0: 하지만
1: 네.
0: 여기 후보에 오르기까지가 일단은 쉽진 않죠.
1: 근데요, 후보에 오르지 않았어도 오늘은 네. 심사에 참여만 해주셔도, 네, 상품 후보가 되실 네, 수 있으니까.
0: 90집 20불짜리 상품권 주인공 네.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큰 표에 열심히 참여해주시죠.
0: 자, 이제 늦여름. 와, 우리 방송국 앞에 쓰르라미가 드디어 울기 시작했는데, 늦여름에 운다는 그 매미의 일종인데, 쓰르르 쓰르르 우는 이 쓰르라미. 예, 더 늦기 전에 올해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아마 내년에 듣게 될 것 같네요. Hit of the Moment. 네, 에이시아가 들려줍니다. 1시에 음악대만 주간 베스트 특집,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뗐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편이 되셔갖고 성훈이 놀려먹기 지금 아주 카톡창에 난리인데.
1: 네, 한글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다. 한글 글씨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금방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0: 나 왜 이렇게 어렵니 그게?
1: 아 그리고 도라미님도 이 과외로 네. 어떻게 해서 따님이 한글을 떼게 됐는지 보내주셨어요. 현빈과 손혜진이 도와줬대요.
0: 아 드라마가?
1: 네, 코비드 때 사랑의 불시착 한 10번 돌려보더니 이제는 웬만한 농담을 한글로 한대요.
0: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그 손혜진이 됐겠네.
1: 그러니까요. 네. 네. 와, 현진과 손혜진이 한글어 감사였네요.
0: 그러네요. 네. 몰랐어요. 자,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외국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1: 맞습니다.
0: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뵙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빈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친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입니다.
0: 부산행 연산호 감독이 만든 최고의 기대작 군체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그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만도 거의 600만 관객이 들은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로 고수 출연하는 바로 이 군체가 미국에서 8월 28일 바로 오늘 독점 다시 개봉합니다. 뉴욕은 AMC 베이 테라스, 그리고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1: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요, 우승팀의 상금이 캐시 5,000불이고요. 준우승팀도 상금 있어요. 1,000불. 홀인원 하시면 1,000불 또 받으실 수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상 참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이 마감되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0: 그렇죠.
1: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번으로 해주십시오.
0: 이성은 성룡아의 한시의 음악대방 주간베스트 특집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편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야샤 막두방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글 뗐어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 월요일날 장엄 발표해드리듯이 저희가 카톡으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투표해주시면 투표해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백로식과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20불짜리 상품권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을 진행하시는 이성훈 송영아 앵커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한글 교육을 시킨 제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아이가 태어나 아버지가 되었지요. 아우, 이거 언제쯤 완전히 인생이 다 나오네요.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각오와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렇고 말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법 자라서 가까운 곳에 가서 또래 애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한글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에 한글을 써서 붙여놓고 듣고 보기를 함께 했죠. 오, 지혜로우시네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에 텔레비전이라고 글씨를, 책상에는 책상 글씨를 써서 붙여놓고 들고 보는 훈련이 되다 보니 글을 조금씩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 야.
1: 맹모 삼천지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한글의 본고장 한국으로 유학을 생각하고, 오, 서울 어머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고 서울로 조기 유학을 보내 1년 과정의 유치원을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잘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다 보니, 아, 그때 벌써 11월이어서 부득이 여기 유치원에 입학하여 1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으니 유치원 졸업장이 한국과 태어난 미국 이렇게 두 장을 가진 아주 보기 드문 아이로 한글을 잘 배워 용산 유엔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근무 당시엔 한미 안보 국방장관 회의에 미국 측 대표단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2: 그렇고 말고요.
1: 현재는 멕시코에서 무관 미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2: 이야,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토요일은 가까운 교회의 토요 한국 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익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노트에 일기처럼 쓴 다음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애는 죽사발락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애는 힘들었겠지만 한국말에 한글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은 애들 3명 모두가 저와 전화로 대화를 할 때에는 한국말로, 카톡은 한글로 보냅니다. 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보내주신 카톡이 있어요. 증거 카톡이.
2: 아, 네. 네, 맞아요.
1: 두 분 오늘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3번 사연이었습니다.
2: 아니, 정말 따님과, 네, 아드님과 나는 그 카톡 스크린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1: 네. 네.
2: 야,
1: 멋지네요.
2: 네, 멋지십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교육을 하시다니.
1: 역시 로마로 가야, 미국으로 가야 영어를 배우듯이
2: 한국으로
1: 간다.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요.
2: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네. 네. 어머님 찬스 쓰셨네요. 네,
1: 3번 후보였습니다. 바로 4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3: 성우님, 영화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한인 부모들의 최대 숙제, 바로 애들 한글 교육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참여해봅니다. 저희 집 10살짜리 아들도요. 주말마다 한글 학교에 보내려면 거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마, I don't need Korean! 하고 영어로
1: 발음이 근데 아주 코리안인데
3: 그러게요.
1: I don't need Korean
3: 하고 영어로 핑계를 대는데 아주 속이 터져 죽을 맛이었죠. 그러자 제가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냈어요.
1: 뭘까요?
3: 바로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꾸기입니다.
1: 아 알겠다.
3: 어느 날 아침 집안의 모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라우터 옆에 힌트를 딱 적어놨죠. 오늘의 비밀번호 엄마 사랑해요 한글로요. 아침에 깨어나서 휴대폰을 쥔 아들이 인상을 잔뜩 쓴 채 발을 동동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1: 너무 그려져. 왜 안 되지?
3: Mom, what is 엄마 사랑해요? 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말했죠. 아, 한글 똑바로 안 쓰면 너 오늘 로블록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
1: Oh my gosh.
3: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패드를 켜야 하는 아들의 집념이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뛰어넘더군요. 처음에는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 받침을 다 빼먹고 써오길래
1: 엄마 사랑해요.
3: 맞춤법 틀렸음 땡 했더니 집 구석에 박혀있던 한글 교재를 스스로 뒤져가면서 독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한 단계 더 진화를 했어요. 용돈이나 간식을 요구할 때요. 어머님, 용돈을 하사해 주시면 성은이 만국입니다. 하고
1: 그것도 뭔가 좀 약간 부족하네.
3: 한국 사극톤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한글 안 배우겠다고 뻗대던 아이들에게 비밀번호, 와이파이 버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0: 여러분, 주간 베스트 주제였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했어요. 오늘 주간 베스트 후보 되신 네 분 축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1: 네.
0: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장원과 차석은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해 주세요.
1: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네. 어떤 분이 심사위원 상을 받으셨는지도
0: 날려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오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한국어의 위상부터 뉴욕 뉴저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물려주기 위해 정말 짠물 나도록 입에 정말 아유 정말 입이 바싹바싹 타도록 정말 애써주시는 우리 분들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 오늘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했는데 네. 참 다 어려워요. 제가 따라하기는. 그래도 한 가지 그 사물을 네. 잘 적어가지고 그 네. 사물마다 붙여놓는 아이디어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1: 그것도 그리고 좀. 현빈 씨랑 손예진 씨 네. 한글 그 네. 튜러로 모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미군을 보내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요. 네. 한국에서 와이파이 번호를 잠가버리고요.
1: 완벽하다.
0: 네. 거기다가 사물마다 아. 다 이름을 이제 붙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안 떼고는 못 빼기겠는데요.
0: 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또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주간베스트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주간베스트로 여러분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덥지만 다들 시원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0: 네, 투표 많이 해주세요.
2: K라디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호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플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

0: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의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리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정말 기적같은 인연을 마주하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히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 갔는데 그냥 늘상 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의 뭐 대화 중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다가 글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자 마음의 뿌리인 한국의 아주 작은 동네 이름도 참 희한해요. 파주 교화 오도리. 본 적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름 희한하죠? 파주 교화 오도리. 우리 청취자님 중에서 혹시 계실까요? 그 수많은 뉴욕 뉴저지 인구 중에서 하필 내 바로 옆에 있던 그분. 연골고리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모님 세대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따뜻한 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넓디 넓은 세상인데도 이렇게 좁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문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눈부신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타국 땅에서도 서로를 끌어당긴 그 기적 같은 인연의 반가움을 담아서 뉴욕 뉴저지가 함께하는 2시 비타민 금요일이에요. 신나게 시작할게요.

이번 합구정 날라리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이적 씨와 유재석 씨가 함께했던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요. 서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오늘은 또 금요 퀴즈가 있는 날이죠. K-라디오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아이디 추가를 누르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K-Radio 카카오톡 창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때마침 또 우리 청취자님께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갑자기 안 되어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뭔가 점검 중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가 안 될 때는 앱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듣기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기분 좋은 금요일 비타민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늘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저희 모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본적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의 고향을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 본적을 적어라 하면은 본적 적을 때마다 참 재밌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고향인데 파주 교화 오도리 38.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뇌리에 콕 박혀있어요. 근데 그 번지수 마지막 38번지만 제외하고는 27모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 그 많은 지역 중에 거기 그냥 조그만 그 장소의 그 동네까지도 기가 막힌 운명이었습니다. 진짜 반갑더라고요. 오늘은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만남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한번 스치는데도 전생에 500번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무려 수만 번의 세월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뉴욕 뉴저지라는 이 넓은 땅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만난 것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전생의 인연인 셈이죠. 또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 비타민 퀴즈, 오늘은요 인연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퀴즈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러세요. 우리 청취자님의 남편분도 지금 함께 듣고 계시다가 우리 남편도 본 적이 파주랍니다. 파주 항양리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뭐 우리가 뭐 살던 고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반가운 마음이 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나는 강원도 속초. 속초는 속초가 고향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주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베니님도 지금 열무 비빔밥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어쩌란 말씀이세요?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열무 비빔밥 그 올리고당 참기름 이렇게 딱 녹아줘서 싹 비빔 거 엄청 맛있죠. 어제 야일 대표님 말씀처럼 요런데 뭐 올리브 오일 넣으면 어울릴까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알기로 이 열무도 인삼 못지않은 사포닌이 많이 들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생활 두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중이고요.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중입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겨보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보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이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따스한 햇살 가득 가슴 안고서
3: 아, 오늘은 솜씨 발휘하는 날이신가요? 위원님도 총각김치 담으셨다고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까나리랑 새우젓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 보여요. 색깔이 아주 그냥.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번쩍 깨우는 상큼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 신기하고 기적같은 인형과 딱 어울리는 단어로 뉴제비타님 금요 청취자 퀴즈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전생의 행동이 현생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나 인과응보, 업보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요,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제목으로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건 힌트가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카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단어입니다. 서양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나 인과응보, 업보를 뜻할 때 쓰는 이 카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카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 K-Radio US고요. 정답자 가운데 두 분께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제품과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머나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 알타리 김치를 가까우면 갖다 드릴 텐데 그러시네요. 이 근처 뭐 베이사이드라든지 저희 방송 그 근처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두 손 가볍게 오세요. 제가 맛있는 믹스커피 타드릴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0: 기분 좋은 금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답 올려주시고 계세요. 힌트 드렸어요. 카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오늘은 인연에 관련된 퀴즈 내드렸습니다. 비타민 퀴즈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주 쉽진 않으실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퀴즈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적 같은 인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서양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나 인과응보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메가 히트곡 제목이기도 한 이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냐? 그런 힌트는 필요 없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한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카로 시작한다는 큰 힌트를 드립니다. 카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청취자님들 이렇게 참 멋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언제든지 방송국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이 근처에 일부러는 오지 마시고 또 힘드시니까 겸사겸사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다면 겸사겸사 오시면은 김지원이가 맛있는 믹스 커피를 대접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커피를 끊었어요. 술도 끊었고요.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노숙자 식사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하여 저도 봉사단체 회원이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하는 일은 물바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땅속으로 보내는 파이프를 리플레이스하는 공사. 먼저 업자를 잘못해놔서 물이 역류했는데 요 작업을 다시 하신다며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박수 멋지십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바깥 작업을 하시게 되신다면 그래도 뜨거움이 조금 가신지라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말 다들 공감하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학에는요, 6단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6단계 법칙, 이것은 또 무엇이냐? 여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거쳐서 딱 6다리만 건너면 전부 연결이 된다는 법칙을 말하는 거래요. 6단계. 한 6사람 거치면 다 안다, 뭐 이런 뜻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토스하고 토스하고 토스했더니 진짜로 한 6명째 정도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잘 배달이 됐다고 해요. 80억 인구 중에서 대6명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가 되는 것. 그런 거죠. 온 세상이 이렇게 촘촘한데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부모님 고향인 같은 동료를 바로 옆에서 만나고 주파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또 얼마나 귀하고 가까운 인연이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야, 두세 다리만 건너면 트럼프 대통령도 안다야. 그런 말들 하셨는데 아, 저만 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마주치는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저도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3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은 숫자죠, 생각보다. 숫자로 보면은 많아 보이지만 지구 전체 인구에 비하면 고작 0.04%밖에 안 되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고 해요.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곁에 둔다는 거, 어쩌면 매일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오는 운명 같은 만남이나 뜻밖의 행운을 또 세렌디피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렐리스 월퍼리 쓴 동화 세렌디프의 새 왕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저요? 읽어보지 않았어요?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동화 속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길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하던 중에 뜻밖의 상황에서 기자와 관찰력을 발휘해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보물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갑니다. 즉, 목적지 없이 떠난 길에서 만난 진짜 선물을 뜻하는 말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낭만적인 단어는요, 과학계에서도 먼저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사실은 완벽한 실수와 우연에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1928년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세균을 기르던 배양 접시의 뚜껑을 실수로 열어두고 휴가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보니 접시엔 정체모를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 있었고요. 세균들은 그 주변에서 모두 녹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실수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은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한 페니실린이 탄생을 했던 거죠. 우리가 또 매일 쓰는 포스트잇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연구소의 한 박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금방 떨어져 버리는 끈적이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어서 실패작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희대의 발명품, 늘 우리 책상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포스트잇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세상의 위대한 발견들이 이토록 멋진 실수와 우연의 연속이었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들은 또 어떨까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가 알고 보니 대를 이어 같은 고향의 뿌리를 공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 뉴욕 뉴저지의 출근길을 서두르다가 무심코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참 넓으면서도 좁다는 거, 어쩌면 우주가 우리를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따뜻한 실로 인연들을 촘촘하게 엮어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 안예은 씨의 홍연이란 가사. 인연과 인연을 빨간 줄로 연결했다. 뭐 이런 노래 가사의 노래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도 생각지 못한 눈부신 실수, 그리고 선물 같은 세렌디피티가 찾아들기를 응원합니다.

0: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이 에너지를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일, 제품 문의는요. 718-500-3350, 201-500-3350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분들 추첨을 통해서요 두 분께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에서 건강식품을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금요일 오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고요. 월요일 종합 비타민으로 돌아올게요. 조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드디어 화장품 한 통을 다 비웠을 때 왠지 뿌듯합니다. 뭔가를 끝냈다는 기분은 꽤 좋아요. 기분 좋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선 쉽게 못 느끼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뉴스 스크롤 한 번에 딸려오는 새로운 이야기. 보다 보면 끝이 없고요. 신문 한 장, 책 한 권을 다 읽고 덮을 때의 그 쾌감. 그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는 법. 맞춤표 잘 찍는 하루 되고 계신가요? 가오입니다.

0: 왜 잼 한 병 다 비웠을 때 드디어 다른 맛의 잼을 살 수 있어서 기분 좋아졌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기 싫은 한약재 비싸게 주고 샀으니 참고 끝까지 다 먹으라고 한 아내 위에 3개월치 한약 다 먹고 났을 때 이건 먹은 남편이나 사다 준 아내 모두 뿌듯한 기분은 같을 겁니다. 또 코스코에서 산 바이타민 같은 영양제 워낙 통이 커서 와 이거 언제 다 먹지 했는데 어느덧 몇 달 남지 않은 걸 봤을 때 이때도 와 내가 이 한 통을 다 먹었구나 하는 뿌듯함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와 이번 주 유난히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 오늘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라랜드 또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네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Let's go!

어제 미주 태평양 일대에 열대성 폭풍 카리나와 로웰이 형성이 되어 앞으로 며칠 내에 둘 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1330km 거리의 해상에서 최대 풍속인 시속 75km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성 폭풍 로웰은 바하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2840km 지점에 와 있으며 최대 풍속인 시속 65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열대성 폭풍은 모두 해안 경계령이나 폭풍우 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허리케인 센터는 카리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엄청난 파도와 해일을 이번 주말 멕시코 남부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에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대서양의 먼 바다에서는 열대성 폭풍우 돌리가 형성이 된 가운데 기상예보 당국은 이 폭풍우가 카리브해 일대에 엄청난 폭우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돌리는 리워드 제도 동쪽 2500km 해상에서 최대 풍속 시속 64km를 유지하며 서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마이애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 폭풍과 그 이름은 25일 사망한 미국의 인기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열대성 폭풍우의 이름은 세계 기상기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명단은 6년마다 같은 이름이 재사용됩니다. 대서양 해역에서는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정해지고 남성형과 여성형 이름이 교대로 쓰이는데 돌리는 2026년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의 네 번째 이름으로 명명이 된 열대성 폭풍우입니다. 아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아니지만 허리케인 센터는 리워드 제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으며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이스파뇰라에서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걸쳐서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예보한 대로 폭우가 내려 돌발 홍수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은 위력이 평년 수준 이하일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보된 14개의 이름 붙은 열대성 폭풍 가운데 3개에서 6개는 허리케인의 수준에 이르고 그중 1개에서 3개 정도가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들은 열대성 폭풍의 이름을 사람들이 혼동을 피하고 잊지 않고 무엇보다 주의할 수 있게 쉬운 이름들을 붙인다고 하는데 세계 기상기구 규정에도 열대성 폭풍 이름은 짧고 발음하기 쉬우며 발생 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사용 가능한 이름들을 선별 평가하고 어떤 이름들은 그 민감성을 이유로 퇴출시키기도 하며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파괴력이 컸던 폭풍우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5년 5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일대에 엄청난 홍수와 강풍 피해를 입혀 초토화시켰던 멜리사의 이름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덮치고 쓸어버리고 초토화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참혹한 대규모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또다시 이틀 만에 댐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네팔 경찰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측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됐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구조와 구호 활동에 투입된 모든 교환 요원과 구조대원 등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히 안전한 장소로 먼저 대피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산맥의 기후 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초 티벳 지역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진과 같은 충격이 발생을 했고 이후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가둔 얼음과 암석으로 된 이른바 자연 댐이 갑자기 무너지면 돌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빙하가 녹아 형성이 된 호수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갑자기 방출되는 현상으로 빙하호 붕괴라고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홍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구촌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이 햇볕도 비추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랭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늦은 오후와 초저녁, 특히 전선 부근과 남쪽 지역에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예상됩니다. 악천후 발생 위험은 어제보다는 상당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오후에는 체감 온도가 9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북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밤에는 구름이 흩어지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60도대로 떨어지겠고, 토요일 새벽 산간 지역은 50대 후반까지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은 훨씬 더 조용하게 시작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구름이 섞이고 비는 오지 않겠으며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 습도가 다소 낮아져 목요일과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게 느껴질 겁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고 큰 비는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하며 따뜻해지겠습니다. 기온은 80도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은 90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습도가 다시 높아지겠지만 비 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뜻하고 대체로 조용한 주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인디언 썸머가 시작이 되는 조짐이 보이지요. 다음 주 월요일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덥고 습하며 햇볕이 아주 풍부합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한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는 이어지겠고, 주말이 지나서야 기온은 다시 80도 중반이나 초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건모입니다. 스피드.

0: 혹시 빡빡한 자물쇠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려 불편하실 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연필심을 갈아서 그 가루를 자물쇠통 안에다 조금 집어넣고 몇 번 잠갔다 열었다를 반복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또 센스티브한 피부 때문에 비누가 안 맞았을 때 있으셨나요? 아무리 비누를 바꿔봐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헹구는 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거친 피부까지 보드라워진답니다. 유난히 손이 거친 분들도 있으시지만 물일이나 또 바깥일 하다 보니 갑자기 손이 거칠어져서 거끌거끌해지신 분들이라면 주무시기 전에 손에 로션을 잔뜩 바른 뒤 면장갑 끼고 주무시기를 하루 이틀 정도 해보세요. 놀라우리만치 보드라운 피부를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손 틀 때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로션보다는 바셀린을 바르고 잡니다. 바셀린은 손뿐만 아니라 발 뒤꿈치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는데 다만 얼굴에 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 좀 꼼꼼히 세안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효과는 상상외로 너무 좋습니다. 가끔 집에 못 박을 때 있으시죠? 특히 조그만 못은 자칫 손 찌기 쉬운데 그럴 때는 두꺼운 종이에 먼저 못을 끼운 다음 박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요새 기침감기로 인해 코가 막히신 적은 없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코감기로 또 기침감기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일단 코가 막히는 것이 제일 불편하고 깝깝하실 때 이럴 때 코를 시원하게 트여줄 약이 있습니다. 바로 쑥입니다. 쑥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시 끼워보면 거짓말같이 막혔던 코가 탁 트인다는 거. 요건 사실 저도 아직 해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쑥이니까 한국분들 집에는 쑥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다소 오래된 쑥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겨울에 목감기나 코감기가 올 것 같으면 잽싸게 쑥을 작은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그 김을 쐕니다. 잘못하면 얼굴 댈 수도 있으니 김이 오를 정도로 살짝 끓인 다음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쉬거나 그 김을 얼굴 전체에 쐬이는데 오 나름 효과 봤거든요. 이 방법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파나 매트리스. 워낙 비싼 가구라 누구나 오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따금 한 번씩 쿠션의 위치를 바꿔줘 보세요. 늘 한자리에만 있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고 하네요. 사람에 따라 의자에 대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자를 오래 쓰면 쿠션의 스프링도 어느 한쪽만 약해져서 푹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를 자주 바꾸어 사용하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샤워하시다가 자칫 귀로 물 들어가는 경우 있으십니까? 이럴 때 샤워 끝나고 저도 그렇지만 면봉으로 흡입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귀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가 걱정되신다면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낮게 옆으로 기울이면서 한쪽 다리를 쿵쿵 뛰거나 아니면 따뜻한 돌에 귓구멍을 대고 다른 돌로 그 돌을 가볍게 두드리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네요. 좀 귀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귀를 후벼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심코 탁자 위에 얇은 종이 깔고 뜨거운 냄비 덜컥, 주전자 덜컥 올려놓으셨다가 낭패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니스 칠한 식탁이나 탁자 위에 잘못 뜨거운 거 올려놓으면 하얗게 자국이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는 알코올을 헝겊에 적셔서 자국이를 천천히 문지르면 자국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니스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통 한국 음식은 오븐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오븐에는 프라이팬이나 웍 같은 거 넣어두는데 가끔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또는 냄새나는 음식을 사용하고 난 뒤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 기분 나쁘시죠? 오븐을 전용 세제로 청소하는데도 세제의 냄새가 남아서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귤껍질을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고 가열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세제나 퀴퀴한 냄새가 깨끗이 없어지고 귤 향기가 감돌아 기분이 쾌적해질 겁니다. 알뜰살뜰한 주부님이 아니더라도 또 그릇은 깨지지 않은 다음에야 오래 쓰게 되는데 너무 오래 써서 뿌옇게 흐려진 유리그릇이나 컵 있으시죠? 아무리 공들여 닦아도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아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레몬즙과 식초를 이용해 보세요. 레몬즙과 식초를 이용해 닦으면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걸 보실 겁니다. 또 유난히 발냄새 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신발을 오래 신게 되면 냄새가 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버릴 수도 없고 빨자니 귀찮고 그런 신발 있으시다면 냉장고용 탈취제를 신발 속에 조금 넣어둬 보세요. 냄새가 깨끗이 제거될 겁니다. 만약 탈취제가 없다면 수술 조금 넣어두셔도 좋다고 하네요. 특히 탈취제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지 마시고 따로 쌓아두었다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하루에 50개에서 60개 정도 빠진다면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면 탈모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시중에 여러 가지 특효약도 나와 있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를 보셨다는 분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돈 들이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생강을 갈아 물에 붉게 타서 이것을 탈지면에 묻힌 다음 머리 밑에다 바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부터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0: 대해서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에서 홍수 희생자의 시신에서 금 귀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홍수 희생자의 시신에 있던 금 귀걸이를 빼내는 모습이 담겼는데 영상에는 물 위에 떠있는 시신의 머리 부분을 남성들이 긴 나무 막대기로 건드리며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남성은 나무 막대기 두 개로 시신이 목 부분을 지탱하고 다른 남성이 시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귀걸이를 빼냈는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시신은 티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촉발이 된 대규모 홍수 이후 나라야니강 하류로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확산을 하며 공분이 1차 치토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절도 혐의로 영상 속 남성 두 명을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이런 사고 남은 요따구 짓거리 하는 놈들을 어느 나라 가든 꼭 있으니까. 근데 말이오요. 화재 현장에 가도 소방관 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이나 돈 있나 없나 살피는 종자들도 있다거든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고 벼락 맞아 뒤질라면 뭔 짓은 못하겠냐마는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남 아니고서야 아이고 어찌게 요따구 짓을 하고 싶을까 싶네요. 15년 동안 물 대신 콜라를 매일 마셔온 한 30대 중국 여성이 조기 폐경과 당뇨병까지 앓게 된 충격적인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35세의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콜라를 유독 좋아해 15년 동안 매일 소형 콜라를 4-5병씩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중독 위험이 있으니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자 이번엔 무설탕 제품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여성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으며 35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주름이 깊게 파이고 치아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기 폐경과 당뇨병 증상까지 나타나 외견상 60대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당분이 많은 탄산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매우 해롭다며 가장 건강한 음료는 다름 아닌 맹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가당 음료의 가장 큰 위협은 첨가당으로 일반적인 500ml 가당 음료 한 병에는 약 50g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뇨 섭취 제한량을 단 한 병으로 채우는 셈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연구에서도 당뇨의 유해성은 담배나 알코올과 유사하며 단순 지방이나 칼로리보다 건강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분은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체내 호르몬 신호를 방해해 위가 차더라도 뇌내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담배처럼 지속해서 당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이 11만 8천 명을 34년 동안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이고 음식에 또 너무 설탕 안 들어가면 맛없는디. 아이 우째 만난 곳에서 그냥 죄다. 아이 우리 몸에 안 좋디야. 못 먹어줬든 설탕 많이 먹어 죽든 어차피 죽는 건데 그냥 먹고 잡은 거 먹고 죽으면 안 되나?

0: 인공지능이 대부분 또는 전부를 만든 음악은 앞으로 호주 음악 차트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음반산업협회는 이번 주부터 차트에 진입하는 모든 음악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는 새 규정을 적용했는데요. 그렇다고 AI의 도움을 받는 음악 제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직접 곡을 작곡하고 리드 보컬과 주요 악기 연주 역시 인간이 맡아야 하는데 반면 AI를 활용한 마스터링이나 드럼 머신, 오토튠 등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호주 DJ 조지 하와스가 마돈나의 Like a Prayer를 리메이크한 곡에 대해 AI 사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해당 곡은 아리아 댄스 싱글 차트 1위와 호주 전체 음악 차트 2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 4,800만 회 이상 재생이 됐으나 이후 DJ는 논란이 일자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리아는 아티스트들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인간의 예술성이 포함되지 않은 AI 생성 음악의 성공을 홍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티스트들은 차트 심사를 위해 음악을 제출할 때 AI 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해당 곡이 대부분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차트 순위가 소급 조정될 수 있으며 1위를 기록해 받은 상의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환경 속에서도 예술성의 인간적 본질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예전엔 표절 때문에 그 난리를 죽이더니만 아 이젠 AI 때문에 난리네. 아이 그놈의 AI는 왜 뱅그러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속을 썩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 에서 매독 감염자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전체의 14%에 달하는 등 고령층 감염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칠레 보건국의 2025년 매독 연례 요약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칠레의 매독 감염률은 2.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인구 10만 명당 매독 감염 건수는 55.2건에 달했다는 건데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155건의 매독 사례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65%가 남성으로 여성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고령층 감염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전체 감염자는 1,545명으로 전체 신규 건수의 13.9%를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감염 건수가 2021년보다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낮은 콘돔 사용률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아 팔리듐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성접촉이나 태반을 통해 전파되며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발병 단계에서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렵고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칠레 보건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강조하면 뭐요? 또 그 지랄병일 텐데, 아이고.
0: 브라질 남부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을 해 23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경 파라나주 이피린가 인근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소형 버스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최소 2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버스 탑승자였다고 밝히면서 사망자 중에는 트럭 운전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고버스는 파라나주 인비 투바시 보건당국 소속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브라질 남부 지역과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로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로 현재 도로는 현장 감식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전면 통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1: 새벽 3시면 이 졸음 운전이 99%지요. 그치요? 운전자 지도 죽었다는데 뭐 일부러 뭔 사고를 냈겠냐만 하면서도 아이 근데 뭐 때문에 훤한 대난 놔두고 캄캄한 밤에 그것도 새벽에 환자하고 보호자 과정 이송을 하냐고요. 요거 요거 뭔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스위스 시민 1,000명이 면팬티 2,000장을 땅에 묻은 뒤 두 달 뒤 개인 정원에 묻는 속옷은 평균 58%가 분해가 됐지만 잔디밭에는 40%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 토양 생물의 활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속옷의 구멍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스위스 연방 농업연구기관과 쥐리히대 연구진이 진행한 것입니다. 실험은 스위스 전역 1,000곳에서 진행이 됐으며 농민과 정원 소유자 등 시민 연구자 1,0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속옷은 묻은 지 한 달 뒤 평균 10.1%가 분해가 됐고 두 달 뒤에는 평균 분해율이 50.45%로 높아졌는데 분석 결과 속옷 분해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원, 잔디밭, 농경지, 초지 등 토지 이용 유형으로 토양의 영양분과 비료 종류, 토질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 정원의 평균 분해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잔디밭이 40%로 가장 낮았으며 농경지는 51%, 장기간 풀밭으로 유지하는 영구 초지는 47%로 두 곳의 중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정원에서는 토양 유기탄소와 영양분 농도가 높았는데 이유는 지렁이와 곰팡이, 세균 등 토양 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반면 잔디밭에는 토양 유기탄소 농도와 생물의 분해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옷이 빨리 분해됐다고 토양이 무조건 건강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구 공동 책임자이자 쥐리히대 농생태학 교수는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토양 생물과 토양의 질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토양은 비옥토와 영양분 순환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계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아니 멀쩡한 빤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말이오. 아니 스위스 에어컨 보급률이나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아 이번에 폭염으로 그냥 전 국민이 쪄 죽을 뻔했는데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살았을랑가 모르겠지만 시방은 아니오. 전력 소비도 뭐 어마어마했다던디 좀 쉴 때 있는 거나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네.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순위표를 직접 공유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과거 미국 시사 잡지인 라이프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역대 미국 대통령 34명을 6개 등급으로 나눈 평가표를 게시했는데 그는 최상위 등급인 가장 훌륭함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제 폐지에 기여한 에브라함 링컨 등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단계 낮은 Great 훌륭함 등급에 배치됐으며 또 거의 훌륭함 Near Great 등급에는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한 세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지미 카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최하위인 실패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이 순위표의 원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모론 연구자인 마이크 로스차일드에 따르면은 해당 자료는 1948년 미국 시사 잡지 라이프가 역사학자 등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만든 대통령 평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본에는 당시 생존하거나 재임하지 않았던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와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 등 후대 대통령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표에는 원본에 없던 최상위 등급을 새로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고 최하위 등급에는 바이든, 오바마, 카터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로스차일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역대 미국 대통령 순위표를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순위표와 원본 이미지를 나란히 계시하며 트럼프가 올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순위표는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고 맨 아래에는 자신이 싫어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정말이지 건강하고 제 정신인 사람이 공유할 법한 자료라고 비꼬며

0: 여기서 잠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나누는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떤 세일 품목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0: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a, la, la.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들과 시 그리고 노래 은경 씨와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당신 오늘만큼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세요. 좋은 사람과 웃고 좋은 음악을 듣고 작은 행복 하나라도 꼭 찾아보세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금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 제목은 금요일의 마음입니다. 한 주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세요. 지나간 날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가올 날은 희망으로 맞이하며 오늘은 웃을 일이 더 많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은 따뜻한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수고한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

다음은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기쁨은 누구든지 알지만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허나 사랑이란 두 글자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요? 울면서도 기분 좋을 때도 화가 났을 때도 아무튼 사랑은 좋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양희은의 아 요거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코드였었는데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 좀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복별님이나 뽀들현도님처럼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50불 이상 드셔야 20불 식사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은 홍삼 트리오가 부르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그 유명한 이상은의 담다디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MBC 방송국에 있을 때 우리 코미디언들 전부 다 필리핀으로 연수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이 담다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노래다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네 노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담다디 노래를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불렀잖아요. 이상은의 춤을 춰가면서 그랬더니 와 몰랐대요. 자기네 나라 노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고 그냥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이상은의 담다디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금요일의 남자 우리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떠한 세일 상품 갖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99불, 고구마 파운드당 2.99불, 총각무 열무 포패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대당 1.99불,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99불,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99불,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4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별 상품들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네, 많이 가져왔고요. 한 시간 안녕하셨습니까?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이 저 젊었을 때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0: 그거 저 정답 얘기하시면 안 돼요.
1: 예. 아니, 저는 정답을 모르죠.
0: 아, 그렇죠.
1: 근데 노래가 요즘도 대학가요제를 하나요? 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
0: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옛날엔 그 대학가요제 진짜 열기 좋았잖아요.
0: 대학가요제뿐만이 아니라 뭐 강변가요제 뭐 많죠.
1: 많죠. 예. 이런 문득 식으로. 그런 가요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네네.
1: 아, 그때 노래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라라라 퀴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재길 부장님이 이렇게 또 마음이 넓어. 아유, 정말. 미워 죽겠어.
1: 그런데 날씨, 가을 날씨 너무 좋죠.
0: 너무 좋죠. 조금 덥긴 해요.
1: 조금 더워도.
0: 이 정도 이렇게.
1: 뭐 더운 게 뭐 기분 나쁘지 않아.
0: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1: 하늘은 맑고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1: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바뀌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근데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감기에 안 걸리면 면역력이 좋아야 돼.
0: 그렇죠.
1: 근데 면역력 하면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뭐 음식도 잘 드시고 여러 잘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홍삼을 또
0: 그렇죠. 그건 뭐 홍삼 그 면역력 이건 뭐 이꼴이지 뭐.
1: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홍삼 에브리타임 6 종류를 세일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인데 뭐 정관장 에브리타임 69불 99에 30스틱짜리인데 뭐 69불 99에 세라고요. 녹용 스틱 그건 10개 스틱인데 9불 99점.
0: 녹용 스틱이
1: 파워풀 그것도 10개 스틱인데 14불 99. 그 다음에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에브리타임 10개 스틱 24불 99. 그 다음에 면역 서포트 요게 14불 99.
0: 네.
1: 그 다음에 칼로드림 에브리타임 칼로드림이 14불 99전 세일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또 9월에서 10월로 나가면 이제 진짜 찬바람이 불어오기 그럼요.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감기 많이 걸리시니까
0: 지금부터.
1: 지금부터 드셔가지고 면역력을 키워놓으시길 바랍니다.
0: 특히 이 녹용 같은 건 옛날에 감히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1: 사실 그렇죠. 홍삼도 사실 그래요.
0: 그때도 비쌌어요. 옛날에.
1: 그거 녹용은 뭐 구경도 못했고요.
0: 수삼 정도?
1: 수삼 정도는.
0: 그렇지.
1: 제가 고향이 경기도 일산인데 거기 강화도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강화도에서 수삼이 많이 나왔어요. 강동구 시장에 가니까 삼보기가 이쪽 제 고향에서는 힘든데 시장 통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훅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수삼 그거 있잖아요. 실뿌리.
0: 예.
1: 그거 이렇게 해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0: 그럼 우리 엄마도 그때 그거 수삼 아니었나 몰라. 그 옛날에 그저 아버지 꼭 챙겨주신다 해갖고 꿀.
1: 예,
0: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1: 예,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0: 엄청 먹었네.
1: 뭐 저도.
0: 그 쓴 거를 왜 드시나 이해도 못했는데.
1: 하여튼 이게 그 꿀 얘기하니까 또 이제 여담으로.
0: 네.
1: 제가 이제 청각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머님이 문득 집에 와서 뭘 가져가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고 갔더니 꿀에다 수삼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0: 어머님 너무 멋지시다.
1: 아니 어머님 뭐 저 여태껏 수삼 먹었지 않았다고.
0: 뭐 새삼스럽게.
1: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갖다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지. 어머니가 주는 건 독이라도 먹어야 돼.
1: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그 수삼.
0: 그래서 우리 방 부장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1: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선접으로 빠졌는데요.
0: 네, 네.
1: 정관장 제품 6종류 지금 40% 오프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6종류 다 세일 진행하니까요. 9월 한 달 동안 예. 진행합니다.
0: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 이왕 구입하실 거면 좀 서둘르세요.
1: 예, 그렇죠.
0: 금세 또 품절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 네. 다음은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요. 네. 제가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요. 칼피코.
0: 칼피코.
1: 요거 음료수. 요거 나왔는데 나 순간적으로
0: 처음 들은데?
1: 이거 칼피코가 뭐야? 라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100년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유산균 음료.
0: 유산균 음료. 그것도.
1: 그런데 네. 내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우리는 칼피코라고 미국 시장에는 있지만 네. 일본에서는 칼피스예요.
0: 칼피스.
1: 그런데 네. 칼피스라고 브랜드명을 가지고 들어올라다 보니까 네. 이게 카오피스. 소 오줌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칼피코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아,
0: 그런 어감 때문에.
1: 네, 그런 어감 때문에 칼피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100년 역사를 가지는 진짜 유명한 유산균 음료고요.
0: 근데 가격이 10불 99예요?
1: 이게 6개가 들어가 있는데 10불 99예요.
0: 네.
1: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건 뭐 또 10불 99하고 또 구라를 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0: 네네네.
1: 그랬더니 하나당 4구구예요.
0: 싼 건 아니네.
1: 아니죠. 네. 6개에 10불 9구인데 하나에 4불 59전 4구구니까
0: 예예.
1: 그럼 6개에 봐요.
0: 나쁘네.
1: 30불이잖아요.
0: 그치 그치.
1: 근데 그걸 10불 99에서 한 거죠.
0: 아유.
1: 가격 너무 좋은 거죠.
0: 이거 안 사면 이것도 손해네. 네. 예.
1: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음료수를 네.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게 뭐 썩히 저거 하진 않았어요. 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먹어봤어요.
0: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맛이 없으면 우리는 또 안 먹거든.
1: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일본 제품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네. 또 이 제품 자체가 유산균 음료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0: 예?
1: 평상시에 그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를 그 망고 맛을
0: 네?
1: 딱 따서 먹어봤어요.
0: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1: 와, 우리 밀키스, 안바싸,
0: 그 맛이에요?
1: 뭐 그런 맛은 아니어도 그의 준한 맛인데 아주 맛있어요.
0: 아주 맛있어요?
1: 아주.
0: 아주?
1: 아주.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0: 최고.
1: 최고.
0: 이거. 요것도 안 살 이유가 없네.
1: 한번 믿고 한번 사셔가지고 제가 한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음료를 한번 드셔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요거 10불 99, 6개의 10불 99. 너무 좋은 가격, 착한 네. 가격입니다. 아, 두 번째는요. 제가 요거 지금 들고 나왔는데
0: 네네.
1: 스탠딩 지퍼팩 세트를 가져왔어요.
0: 아니 또 이런 것도 보다 처음 보네.
1: 근데 요게 대중 우린 지퍼팩 잘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음식 같은 거 나머지
0: 뭐 큰 거 있고 뭐 중간 사이즈 있고 아주 작은 거 있고
1: 예, 음식 거기 담아서 네네네. 이렇게 보관하는데 요게 스탠드형이에요.
0: 스탠드면 세워놓을 수 있는 거?
1: 세워놓을 수 있는 거죠.
0: 어허.
1: 그러니까 이제 밑쪽이 네.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지게끔 돼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음식을 집어넣고 아니면은 뭐 우리 집에 뭐 국물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0: 네네,
1: 병에다.
0: 네네, 네네.
1: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은 또 이렇게 딱 서여서 보관할 수 있고.
0: 예.
1: 요거 가격 899.
0: 어머. 요 몇 개 지금?
1: 요게 지금 네 개예요.
0: 큰 거 작은 거 아주 입맛대로 다 고를 수 있는.
1: 대중소 딱 해가지고 뭐 네 개가 들었는데 요게 899예요.
0: 아우 하나에 80개씩 들어가 있네요.
1: 이것도 가성비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네요.
1: 또 한국에서 만든 제품 믿고 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요게 또 슬라이딩 저게 있어요. 손잡이가.
0: 오.
1: 우리 지퍼백 닫을 때 보면은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똑똑똑똑 담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열어놨다 공기 쫙 빼고
0: 쫙 빼고 네네.
1: 요거 그것도 또 일이네. 근데 요거는 지퍼 모양으로 한 방에 쫙 당겨서 또 개방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제품.
0: 우리 주부님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주 좋네요.
1: 그다음에 우리 또 보통 지퍼백은 이게 서지 않으니까 물건을 보관할 때 그냥 이렇게
0: 눕혀서 해야 되고
1: 이렇게 눕혀서 놓잖아요. 예. 이거는 스탠드형이니까.
0: 야, 이거 신기한데.
1: 그런 제품 아주 좋습니다. 이게 8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어요.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스탠딩 지퍼백이 도대체 뭐 아마 상상 못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사보세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예. 다음은 이제 오리온.
0: 오리온.
1: 오리온 과자 모음전을 저희가 지금 2주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오리온 과자 전품목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초코파이 마차가 3불 99전이고요. 그다음에 꼬부치 4개 믹스되어 있는 게 8불 99전. 뭐 고소미, 뭐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의 원조는 어딜까요?
0: 초코파이의 원조 갑자기 물으시니까 오리온.
1: 아니요? 맞아요.
0: 네, 오리온.
1: 오리온이에요. 네. 근데 초코파이의 원조가요. 네.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일본 아닌가요, 사실? 아, 전 일본인 줄 알았거든요.
1: 근데 요거를 또, 그것도 좀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0: 아유, 공부하는 저 정신 아주 좋아.
1: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 옛날에는 오리온이 아니고 동양제가 있잖아요. 동양제가에서 미국 출장을 간 거예요. 네. 미국을 출장을 갔다가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보니까, 비스켓과 비스켓 사이에 네. 머시멜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0: 그거 만들어서도 먹잖아요,
1: 네.
0: 우리가.
1: 네. 네. 그렇게 판매하는 거 있는데 그게 문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파이.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게 문파이. 그래서 그거를
0: 달과 보고, 같은 거.
1: 네. 네. 달. 그래서 문파이를 보고 동양제가 관계자가 거기에다가
0: 착안을 해서
1: 착안해서 우리맛을 덮하고 거기에 초콜릿을 덮어서 초코파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 이 초코파이는 말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1: 군대에서는 최고의 간식이죠.
0: 화장실에서 먹는 그 초코파이는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 요즘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에서도 먹고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이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또 아무튼 아마 지금 한 50대 되시는 분들의 네. 군대 생활을 해상해 보시면은 남자분들은 최고지. 아마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실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그럼요. 초코파이는 골프할 때도 좋아요.
1: 오, 그렇죠. 간식용으로 예, 너무 예. 좋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그 문파이라고 판매를 하는데 네. 그 문파이가 또 왜 또 문파이를 만들게 됐냐. 네. 또 그걸 또 알아보니까 이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 어떤 관계자가 광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 당신들이 원하는 과자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어떤 광부 한 분이 달처럼 큰 그런 거기에 머시멜로우가 들어간 이런 과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파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문파이가 50센트였대요.
0: 이야.
1: 50센트. 그래서 그게 유행 해가지고 알시콜라 앤드 문파이를 먹는 게 미국 그런가 그 주류 사회가 아닌 우리 네네. 소울푸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런 물은 이런 행사도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또 그 관련해서 또 컨트리송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0: 문파이와 관련된요?
1: 예. 아시코라 앤드 문파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0: 어, 진짜?
1: 그랬더니 또 그게 그 컨트리송이 있더라고요.
0: 제목이 문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럼?
1: 예, 문파이죠.
0: 오,
1: 아시코라 앤드 문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네. 컨트리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코파이가 우리가 아. 최고의 저거 음식이
0: 있네.
1: 간식이라고 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는 요거에 또 이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0: 문파이 아이스크림.
1: 예.
0: 이야, 요요요 있네.
1: 다음은 네. 제가 전주에 조선호텔 김치.
0: 네, 네.
1: 요거 한번
0: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1: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 이게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조선호텔 김치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0: 네네.
1: 그래서 또 우리 그 김치 섹션에 가서 또 봤어요.
0: 보신 거예요? 드신 거예요?
1: 아니요. 봤죠. 있나 없나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랬더니 또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0: 이야, 이거 나도 그럼 못 사겠네.
1: 이게 왜 들어오면 이렇게 잘 나가는지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아니 고객분들이 더 잘 아는 거야.
0: 아니 근데 이거는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여. 포장도 네.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
1: 그리고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김치가 네. 중부지방 김치와 남부지방 김치의 차이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중부지방 김치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0: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1: 이거 요거 저희가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0: 예.
1: 받을 거니까는
0: 글쎄 말이에요.
1: 좀 아쉽더라도 좀 기다려주시면 또 이제 계속해서 물량은 들어오는데
0: 네네.
1: 많은 양이 아니라서 나한테 기회가 안 올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니 특히 저는 이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건 라면에다 먹어야 돼 이건.
1: 저는 총각김치를 안 먹고 배추김치를 먹어도 돼요. 진짜 옛날 시골에서 어머님이 해줬던 그런 김치. 아,
0: 그래요?
1: 그런 김치 맛이.
0: 아, 갑자기 또 떠먹고 싶네, 또.
1: 아, 다음은 요거, 펫백스 에치마트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0: 네.
1: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요. 네. 어디에 구워 드세요?
0: 그냥 뭐 후라이팬에도 먹고, 왜 그, 저, 그릴에다 하면 또 너무 귀찮고 끝나고 닦아야 되고 그래갖고 그냥.
1: 그렇죠.
0: 대충 뭐 집에서 후라이팬에다 먹고.
1: 보통 우리 한국분들이 먼저 밖에 그릴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시지만
0: 네.
1: 또 한국 문화가 이게 안에서 구워서 바로 먹는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삐삐삐삐삐삐.
0: 아, 장난 아니죠.
1: 장난 아니죠. 그거 신경 무척 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 게
0: 네.
1: 약간은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또 구워서 드시려고 그러면 그 우리 그 가스레인지 있는데 앞에 가서
0: 네네.
1: 팬 틀어놓고 구워서 그거를 식탁으로 옮겨서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데 요거 소개드릴 제품은요.
0: 네.
1: 연기 안 나는 그릴.
0: 와.
1: 연기 안 나를
0: 대박.
1: 그릴.
0: 그럼 냄새도 좀 덜 하겠네요.
1: 그렇죠.
0: 오.
1: A1 그릴. 요거 지금 저희가 에치마트 펫백 시점에서만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아, 요게, 어떻게 좋으냐면요. 일단 고기를 구우면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0: 예.
1: 근데 탁 펜을 딱 트는 순간에
0: 밑으로 빠지는구나.
1: 연기가 옆으로 싹 빠지면 연기가 싹 사라져요.
0: 이게 우디가 완전 매직이네요.
1: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올라오질 않아요. 김이.
0: 오.
1: 김이. 그 다음에 냄새가 또 드래요.
0: 아. 고기는?
1: 고기는 아주 잘 거져요. 자, 우리 한국분들 삼겹살.
0: 이제 선수 다 됐어.
1: 한국분들 삼겹살 참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하시죠, 다들.
1: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차돌베개 대용으로 우삼겹살 많이
0: 좋아하시죠. 아, 저 우삼겹살 너무 좋아합니다.
1: 제가 아는 지인을 제가 집을 토해했을 때 요거를 넣고 구워서 먹었어요.
0: 근데요?
1: 연기가 하나도 안 나.
0: 진짜.
1: 진짜요.
0: 아, 우리 박 부장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네. 이건 믿을 만하겠네요.
1: 그 다음에 요게
0: 네.
1: 또 우리 에치마트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데
0: 네.
1: 아, 이것만 가져가시면 또 안 되잖아.
0: 그렇지.
1: 뭐가 있어야지.
0: 있어야지.
1: 뭐 네. 샘플로 뭘 구워 드셔야 되는데.
0: 그럼.
1: 그래서 요 A1 그릴을 구매하시면요. 저희 에치마트 펫백 시점에서는 생삼겹살 1.5파운드 상당을 프리로 드려요.
0: 아, 그냥?
1: 그냥 드려요.
0: 공짜?
1: 공짜.
0: 이 후라이팬을 사면?
1: 예. 사면 1.5파운드 이상 돼요. 저희가 1.5파운드를 담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울이 아니라서 사람이 1.5파운드를 못 담아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 뭐 1.7, 1.8 이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적지는 않다는 얘기죠.
1: 적지는 않게 저희가 프리를 드리고
0: 네.
1: 요 그릴이 원래 220불인데
0: 근데.
1: 199불에 세일을 해요. 근데 요거를 사시는데 또 삼겹살을 또 프리로 드리잖아요. 1.5파운드라고 쳐도 저희가 생삼겹살 구이를 10불 구구에 판매를 해요.
0: 네네.
1: 그러면 얼마겠어요?
0: 야, 요 싼데?
1: 그러면 거의 175불?
0: 네네.
1: 요런 수준에 사가시는
0: 요거는
1: 거예요.
0: 요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먹으면 저 팁하고 택스를 절약할 수 있는
1: 네.
0: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요.
1: 근데 이 A1 그린이 진짜 한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직접 써봤는데, 연기가 안 난다는 거.
0: 그게 대박이네.
1: 그게 대박이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팬도 또 별도 네. 그 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품목이라서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전골도 끓여 드실 수가 있어요.
0: 아.
1: 전골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0: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 연기 안 나고. 전골도 끓여 드실 수
0: 있고. 요거 뭐 안 살 이유가 없네요.
1: 요거 펫백스점 우리 정육부 양념류 코너 앞에 오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0: 네.
1: 요거 요번 기회에 한번 사오셔가지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0: 그렇죠, 그렇죠.
1: 편안하게.
0: 예.
1: 냄새 없이, 연기 없이.
0: 식당 가봐, 팁 줘야 되고,
1: 고기
0: 왔다 갔다 하면 뭐
1: 좋을
0: 괜찮아.
1: 것 같습니다.
0: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예. 네네네.
1: 다음은요,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 로켓사가 3파운드 백이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파가 한 본치에 50센트.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세일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이 다른 거는 잘 안 들어보는데 파는 꼭 봐요. 파는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파가 굵은 파가 있고 좀 가는 파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번지로 묶여 있는 건데 네. 파가 제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가늘어요. 그러면은 파가 아주 실한 거예요. 우리 예, 예, 예. 대파도 아닌 곳이. 요거 리밋 4개 걸려 있고요. 금토일 네. 한정 판매로 한 번치 50센트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걸려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가 파운드에 2불 99전. 이것도 한국 오이 또 가서 직접 봤어요.
0: 어때요? 실해요?
1: 실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솔직히.
0: 아, 솔직히.
1: 근데 지금 이제 오이가 네. 이제 끝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끝물로 들어간 이제 그 오이가 조금 이제 성장이 덜 된 오이가 있어요.
0: 네.
1: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쭉쭉쭉쭉 길쭉길쭉 통통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네.
1: 믿고 드셔도 되고요.
0: 네.
1: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0: 네.
1: 예. 그다음에 복숭아 백천도가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아보카도 아보카도가요. 개당 99센트고요.
0: 네.
1: 한라봉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금토일 한정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0: 맛있죠?
1: 요거는 솔직히 안 먹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0: 패스.
1: 하지만
0: 네, 하지만
1: 한라봉은 한라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드셔야 됩니다. 요거 399 지금 파운드에 나와 있고요. 네. 씨 없는 수박 개당 4불 99전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봤는데 수박이 전체는 조금 이렇게 좀 미듬 사이즈라고 뭐 얘기할 것 같으니 지금은 소머리만
0: 조선 반만해요.
1: 진짜 수박이 크더라고. 야, 이게 저번 주에 나왔으면 제가 저번 주에 수박을 사갔는데
0: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 여름에 수박을 안 먹었네.
1: 아 이렇게 싸게.
0: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 사야겠어요.
1: 수박 너무 싸잖아요.
0: 네.
1: 그냥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린 수박 저희가 제일 싸게 팝니다.
0: 알죠?
1: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코스코도 가고 그 이렇게 이제 서양 마켓도 가는데
0: 네.
1: 걔들이 이제 수박 파는 걸 이렇게 봐요. 근데 수박이 진짜 애기 머리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러니까.
0: 그 정도입니다.
1: 그 정도 된 수박은 뭐 499, 599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에치마트는 수박이 소머리만한 수박을 499 판매하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이거 너무 좋은 수박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멜론이요. 하미 멜론이 파운드 1불 19전. 아. 고구마, 핵고구마.
0: 핵고구마.
1: 나왔습니다.
0: 나왔군요.
1: 네, 나왔어요. 요게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로 캐나다산 팽이버섯이 3불 49전 패키지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총각무, 열무, 풋배추 3개에 1불 99전 네.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0: 네.
1: 리밋이 6개 걸려 있습니다.
0: 그
1: 또한 금토일 한정 판매로 도넛 복숭아 1파운드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애호박이 파운드에 1불 99전,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로 참외 박스가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인데요.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산악기 우더공이 2불 99전, 오사키 개맛살이 5불 99전입니다. 근데 오사키 게맛살 우리 한국분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예.
1: 근데 오사키 게맛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 게맛살이 있잖아요.
0: 동원도 있지 않나요?
1: 있죠.
0: 예.
1: 근데 오사키 게맛살이
0: 예.
1: 다른 게맛살하고 특이한 점이 딱 하나 있어요.
0: 뭐가 있어요?
1: 맛살은 맛살인데
0: 예.
1: 우리가 보통 이제 게 맛살 말고
0: 네네.
1: 게 다리에서 맛살을
0: 네네.
1: 빼서 드실 때
0: 네.
1: 그 살이 실처럼 부스러지잖아요.
0: 네.
1: 실선으로 부러지잖아요.
0: 근데 안 부서져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그거하고 똑같이 실처럼 부러지는 그런 오사키 게맛살. 그래서 이게 스시집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오사키 게맛살.
0: 알겠습니다.
1: 진짜 좋은 믿고 드셔도 되는 오사키 게맛살이 5불 99전. 그다음에 라거포도 박스가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이거 전체 17불 나왔었는데
0: 그러게 말이야.
1: 14불 99전 나왔는데
0: 3불이나 떨어졌어.
1: 아 이거 또
0: 요거도
1: 배가
0: 아프네.
1: 예, 예, 예. 저도 사서 네네. 먹었는데 아무튼 14불 99전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오른 100 명란젓 1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삼양라면 삼양 우지라면이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일반 그로저리 상품 안내는 오늘은 패스를 하고요.
0: 패스하고, 예.
1: 수산부.
0: 수산부.
1: 수산부 랍스터 파운드에 9불 99전.
0: 네.
1: 홍도미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랍스터.
1: 은병어 8불 99전. 스페인산 문어 파운드에 7불 99전.
0: 네.
1: 어떤 분이 좋아하는 성게알이 개당 1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예.
1: 그 다음에 노래의 고등어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정부 쪽 안내를 드리면요. 우리가 국거리나 수육으로 많이 해서 드시는 사태가
0: 네.
1: 8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네.
1: 돼지 체인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뼈 없는 닭사태살 2불 99전 파운드 나와 있고요. 많은 양념 소고기 불고기 요게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저희 페페스 매장에서 A1 그릴 세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겹살 2.5파운드 프리를 드리니까요.
0: 예.
1: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고요. 라라랜드도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있는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손을 내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곳까지 한 번 더 손을 뻗게 하소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소서. 네팔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기도하는 이 시간 정동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왔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목자 신이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강화자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명희님께서 급작스러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의 찬양을 정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사랑이야기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최혜선님, 둘째 외손자 태현이 13살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시면서 태현이 학교 보낼 때 휠체어 타고 누워서 가는 아이로 봤는데 이제 뛰어다니는 태현이가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주님께서 태연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태연이가 강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청해 주셔서 CL 여성 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모나리자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또 되새깁니다.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휴대전화 뒷번호 6707번께서는 샬롬 DJ님 생방송 아니죠? 교회 다니지 오래되어서 찬송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듣다 보면 잊었던 찬송이 다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다가 듣고 싶은 곡 생각나시면 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런 시간이라 생방송은 아니어서 즉시 보내드리지는 못해도 다음날 후에 또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712번 처음 글 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잘 듣고 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승경 권사님 손자 하빈이가 며칠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속히 주님 은혜로 열이 떨어져 회복되기를,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바람님께서는 당분간 일이 중단돼 모처럼 휴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차량 라디오로 듣다가 레인보우로 들으니 새롭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스크라님께서는 매일 새벽 운동을 찬양 들으면서 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예감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해 주셨는데요. 포스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손지수의 찬양입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데스크 테리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상을 뜻하는 데스크 그리고 인테리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책상 위에 공간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업무 공간도 개성대로 꾸미는 거죠. 집중을 돕는 차가운 색과 안정을 주는 따뜻한 색의 소품을 적절히 섞거나 또 조명을 세팅하고요. 복잡한 전선을 시야에서 감추는 것만으로도 뇌의 부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선이 잠시 머무는 곳에는 초록색의 작은 식물 화분을 두면 짧게 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지고요. 작은 인형으로 만든 책상 미니어처는 스트레스 대신 위안을 주는데요. 데스크테리어는 예쁜 소품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앉아있는 테이블이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나요? 지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싶은 나만의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책상이라는 게 참 개인적인 공간이죠. 같은 책상이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깔끔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뭐 사진이나 작은 소품들이 있어야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좀 지저분한 듯 남들이 보기에는 어지러져 있지만 나만의 또 질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꾸몄느냐보다 내가 오래 머물러도 나한테 편안한 공간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긴데요. 악보 하나를 어디에 두는지, 손가락 번호 적는 연필이나 조명의 위치 같은 사소한 것들도 오래 있다 보면 또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 편안한 위치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를 한번 둘러보시죠. 조금 정리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또 평소와는 기분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만 키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조시 그로반의 노래, 그리고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아니, 조시 그로반과 조슈아 벨의 조합도 참 좋네요.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뮤지션이 만난 것 같습니다. 훈남의 아주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두 뮤지션. 자, 이어지는 음악은 요즘 비 계속 많이 오죠. 뭐 많이 오진 않아도 계속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 구경 많이 하실 텐데 이 곡 들으면서 감성적으로 한번 비 구경 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가운데 15번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립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 가운데 15번 D플랫 장조 소스테누토 빗방울 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590번님 사연인데요. 친구랑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둘 다 난생 처음 가보는데 기대. 가는 지하철에서 들리는 모든 음악이 왜 이렇게 설렐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그 빈대떡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봤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한번 마셔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맛있는 집 잘 골라서 들어가시고 바가지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빈대떡, 육회 이런 거 유명하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10대 시절은 조용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사춘기라는 걸 크게 경험하지 않았다. 방황은 나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20대 후반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는 것을. 살다 보면 가끔 운명이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도전의 아이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오현호라는 분의 강연이었는데 이력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해병대 전역 후 자전거로 무전여행을 했으며 호주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되었다가 네팔의 히말라야와 아프리카 루엔조리를 등반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무려 250km의 마라톤을 했다는 것이다. 수능 7등급으로 무기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선망할 만한 대기업에서 중동 총괄 PM으로 일한 경력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제품 전략은 매일 고민하면서 내 삶에 대한 전략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떠났다. 산과 바다를 모두 거친 자신에게 남은 것은 하늘이라 판단. 그는 또다시 도전했고 결국 파일럿이 되었다. 그의 도전기를 듣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특히 그가 자전거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전거 무전여행 중 제가 남녀노소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 절반 넘는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너희처럼 자전거 여행하고 싶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무전여행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겠다. 전역하고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결혼하고 해야지, 애 낳고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꿈이 멀어져 있다는 걸 저는 이때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자고 생각했죠. 강연의 끝에 그가 말했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비행기를 타고 자기만의 하늘에서 마음껏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장 박동을 멈출 여력이 없었다.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미련,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그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상황이 급변했다. 삶의 최우선 목표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고 자전거 여행으로 바뀌었다. 자전거 여행이 뭐라고? 그 길로 떠나지 않는다면 곧 죽을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로운 길이 보였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거라고 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잡이를 잡았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Sound of Music 가운데 Climb Every Mountain.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 그리고 이버 볼튼이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기욱의 책 너를 담은 길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자의 첫 문장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내 삶에는 방황도 없었지만 모험도 없었다. 사실 안정적으로 자기 길을 잘 걸어온 삶도 충분히 좋은 삶이죠. 그런데 가끔은 전혀 다른 길을 거침없이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또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은 삶인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도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열라고 있는 것. 뭐 꼭 인생을 뒤흔드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오래 닫아둔 문 하나쯤 용기 내서 살짝 열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5258번님 사연인데요. 부천 상동 사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들으면서 가평 잣나무숲 가는 길에 정차 중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부천 상동 사시는군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숲 가는 길. 그것도 멋있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듣겠습니다. 모리스 상드의 트럼펫,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합니다.

제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 모리스 상드레의 트럼펫,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프로포즈 음반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들은 곡은 Stranger in Paradise, 낙원의 이방인이라는 곡입니다. 들으시면 어딘가 익숙한 선율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작곡가 보로디네 오페라 이고르 공원에 나오는 유명한 플로베친의 춤 선율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들려드렸던 곡인데요. 이 선율이 195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키스맷에 사용되면서 Stranger in Paradise라는 노래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후에 수많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부르고 연주하면서 널리 사랑받게 됐죠. 오늘은 그 아름답고 이국적인 선율을 김지연의 매력적인 바이올린으로 들어봅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죠. Stranger in Paradise 보내드렸습니다. 7347번님 사연인데요. 이곳은 저의 일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나의 삶이 10년 적혀있는 곳. 조작을 잘못해서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딸이 휴지통에서 찾아줬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이렇게 뭔가 컴퓨터에다가 혹은 폰에다가 이런 중요한 기록 같은 거 해두다가 없어지면 정말 순간 아찔해지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들 그러죠. 아, 이래서 그냥 종이에 적는 게 제일 안전해.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뭐 종이에 적으면 그걸 또 잃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아니면 그것이 손상되거나 뭐 물을 엎질러서 손상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컴퓨터나 폰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록해 놓을 때는 안전하게 몇 중으로 해놓으시거나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놓으셔서 언제든지 또 복원 가능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Autumn Leaves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Autumn Leaves. 이제는 정말 또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 계절이 점점 오고 있네요. 이 가을 장마 같은 이 시기가 지나면 진짜 가을, 높고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가을이 오겠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준비했습니다. 찰스 맥커라스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재호 씨 이수인 곡 고향의 노래 테너 김우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바치니의 요정의 춤, 사라 장의 바이올린, 찰스 아브라모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78번님 사연인데요. 여기는 동탄 나루마을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제가 즐겨 듣는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세 분이서 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미용실에서 아당을 만나셨군요.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만나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하세요. 저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요. 이렇게. 자, 이어진 음악은 들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 데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오브 런던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빌리브의 카디스의 처녀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엘레스의 노래, 그리고 라파엘 프리벡 드 브루고스가 지휘하는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였습니다. 5670번님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당 있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여름도 조금씩 가고 있네요. 자주 못 오시지만 늘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대추가 주렁주렁. 어떤 대추인가요? 그 대추가, 저는 말린 대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딴 대추는 아삭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게 사과대추라고 하나요? 그건 정말 맛있던데요.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사이먼 스탠티지의 바이올린, 그리고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합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 주요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사이먼 스탠드즈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녹이 주연한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였습니다. 7734번님 사연인데요. 언니 만나러 동인천 나가는데 112번 버스에서 정원님 목소리에 깜놀, 기분 좋게 웃으며 갑니다. 기사님 파이팅! 와, 오늘은 이 아당 제보 사연을 많이들 보내오시네요. 말씀하셨나요? 112번 버스 기사님께. 좋은 방송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자, 동인천 가시는 112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좋은 편안한 운행, 안전 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Mom 곡 가운데 로망스 듣습니다. 리버르 패스에게 주의하는 로열 리버풀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리버로 패스에게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509번님 사연입니다. 우리는 고향 친구들이고 17년째 오색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중 5명이 소모임으로 안양예술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69년도 국졸생이고 만나면 고향에서 뛰어놀던 얘기를 많이 하며 종일 깔깔거리고 70대 나이를 잊고 즐겁게 또 하나의 추억을 쌓고 다음 만남을 예약하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신날까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계속 듣게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네요. 69년도에 국민학교 졸업하셨으면은 야 그때부터 함께 만나오신 친구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함께 쌓은 친구분들인가요? 정말 특별한 친구들이시네요. 또 거기서 함께 방송도 음악도 들으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 트로포 듣습니다. 샤르민 씨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논트로포 샤르민 씨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60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침 식사 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커피 한잔 합니다. 운무가 걸린 산자락 속에 흐르는 음악에 취해 아름다운 하루 열어갑니다. 항상 함께여서 행복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주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겠는데요. 이렇게 구름과 안개가 가득한 산자락 속에서 또 음악에 취해 계시는군요. 아,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계속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스가 주연한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사랑은 산들바람을 타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미나시가 지은 라 신틸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BJ 알레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함께 할게요. 유진 올먼디가 주연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BJ 알리의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파랑돌 들으셨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원 작품번호 6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보내드립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한 바바리안 스테이트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 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우리가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이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위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의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암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의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으므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운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설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었음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번에는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영석 교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반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0: 아, 사회적인 갈등인데
1: 예?
0: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그죠. 예?
0: 그 균형이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1: 예?
0: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1: 예.
0: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 또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
1: 예.
0: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1: 네.
0: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1: 하여튼 예.
0: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1: 예,
0: 싶습니다.
1: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후!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다중지능이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1983년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중지능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중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체운동 지능, 또 음악 지능, 또 자기 이해 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발달 심리학자세요. 발달 심리학자이면서,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는 재능을 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능을 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능을 어떻게 검사를 하냐 하면요. 지문을 가지고 합니다. 지문. 지문을 엄지, 검지만 가지고 지문을 하는 간단 지문 검사가 있고요. 열 손가락을 다 지문을 찍어서 지문의 어떤 모양들을 보고 통계치를 분석해가면서 하는 지능, 이 다중지능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체조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뭐 코마네치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체조 선수들이 많은데 그 이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체조 선수를 이렇게 뽑을 때요. 그 면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선수는 물론이고 그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까지 오시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문을 다 봤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중지능에서는 주 기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기질이 안 바뀝니다. 제가 한 40대까지는요,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DNA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13주 정도 됐을 때, 지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21주 되어야 지문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아에서 완성된 그 지문이 우리가 태어나서도 또 청소년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팁은 뭐냐면요. 제가 강연에서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강호동 선수는 대표적인 씨름 선수잖아요. 강호동 선수의 그 주기질에는 씨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체조 선수로 혹은 씨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주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기능을 또 지능, 이런 기능들을 주기질을 미리 발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스몰토크 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다중지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의 영역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정신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인데요.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란 그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친구에게 구해야 할 것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해. 친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중지능에 있어서는 내 자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지문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창의성과 접목시키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방성 창의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방성 창의력.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모방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방성 창의력의 그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창의성 창의력도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스몰 토크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것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이 좌뇌는 오른쪽을 컨트롤하게 되고 우뇌는 왼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언어 영역은 LAD 기능이라고 해서 좌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친구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태어나면서 지문을 프린트했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 지문은 어떤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그 통계를 분석해서 그 지문의 영역에 넣고 분류하고 적성을 평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수학 지능이나 공간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체 운동 지능이 상당히 높죠. 이것은 체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은 언어 지능과 밀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은 청각인데 제가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 친구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한 친구는 노래가 약간 좀 딸려요. 이 노래를 잘하고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기억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학생들이 언어의 그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자연탐구 지능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유일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어제의 오늘과 일주일 전에 나와 또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오늘부터는 굿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오세 고감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요. 열등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또 일주일 전에 나, 2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진정한 스몰 토크는 소리 없이 강한 겁니다. 이 스몰 토크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그 얘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라는 걸 오픈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오픈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스몰 토크는요, 약 70%가 몸짓이에요. 바디랭귀지입니다. 몸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웃고. 또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재밌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내 얼굴은 내 얼굴을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소유권이 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얼굴은 나를 바라봐주는 분의 거다. 그래서 내 얼굴이지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요, 파티의 초점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장 아시잖아요.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LC라고 하잖아요. LC를 열어야 수출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얼굴은 초청장.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LC, 신용장이다. 그리고요, 우리의 두뇌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타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이런 유전자, 주기질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또 시작을 잘하고 그것을 끈기를 가지고 유지할 때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습관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죠. 마치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습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Habit is second nature. 이런 말도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거 못 바꿉니다. 우리 몸에 특히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 바뀝니다. 잘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름,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대화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이 대화를 할 때, 스몰 토크 할 때는요. 이 저는 아하 기법이라고 쓰는데요. 아하, 오, 와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하라는 건요. 그거죠. 아하, 유레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감동할 때 아, 와우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명의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요. 같이 다녀요. 네 명의 선생님 누구냐? 그걸 저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감 선생님. 뭐 비사감과 러브레타의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요. 사감 선생님은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감동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깊은 마음을 느꼈을 때 감탄하게 되고요. 감탄의 더 상위 버전이 감격입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감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하 기법에서는 아하에서는 재미와 어떤 하나의 그 프레임, 틀과 생각의 어떤 변화, 체인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가지 정도 이상의 장점들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중지능에서도 주기질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번에 다중지능을 공부하면서 저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저의 동생은 뮤지션이라 이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데 저는 노래, 성가대는 했지만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수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할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스몰 토크와 스피치를 학습하는 것과 원리가 같더라고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시는 분으로부터 코칭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나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듯이 학습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가슴 속이 뭉클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질 때 그때의 그 성과도 더욱더 상승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좀 이슈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률 게임인데 이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게임할 때 뭐 중독 이런 상태 말고요. 뭔가 집중하잖아요. 얘야 밥 먹어라 이래도 그 듣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그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거죠. fun이라는 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나 fun과 다른 개념의 joy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게임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조이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게임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무엇을 줄까요? 네, 잠을 주십니다. 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운동해야 됩니다.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걷다 보면 또 이제 좀 피곤하게 되잖아요, 몸이. 그래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하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정신이 뭐 불편하게 될 만큼 되는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걷는다 하면서도 걷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는 계단 타기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다중진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마가 우리 뇌의 해마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멘토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등감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등감이 강한 분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웠다. 이게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과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싸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빼앗아가는 것이 열등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는 C잖아요. C. 이 원자가 탄소라는 C라는 원자가 무엇과 만나느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흑연도 되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결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결합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see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사랑의 시작은 바라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또한 충분히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스몰토크 능력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할 때요. 스몰토크의 기술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긴 이야기를 짧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이 깊게 상대방의 가슴 속에 가슴을 울리는 말, 상대방의 마음 속 비석, 신비에 새기는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몰토크의 기술인 거죠. 인상 깊게 표현하는 거죠. 스몰토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죠? 지난번 강연에서도 이 스몰토크는 노래와 시다라고 정의했고 시와 노래, 오늘은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알기 쉽게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장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몰 토크는 간단할수록 좋고요. 인디안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나의 영혼이 뒤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도요. Hindsight is always 20/20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시력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끔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상적인 말은 기록하고 기억을 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기억하고 외운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써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만 보더라도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태도가 나를 경청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망자한 자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평생 기억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스피치가 또 있을까라고 비카스 징그라니 이야기한 거죠.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몰토크와 다중지능에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스피치는 생각이고 연습인데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바쿤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 없이는 얻는 게 없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 결과 더 좋은 대답을 얻는다라고 앤서니 라빈스도 얘기했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망막박리가 왼쪽에 생겨가지고 왼쪽 눈이 실명 위기였고
2: 네.
1: 지금도 이제 이쪽 눈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2: 오.
1: 사실은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있는 거고
2: 네.
1: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약간 찌그러져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2: 네.
1: 왜냐면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 건데 이 수술을 받는 게 사실 황당하죠.
2: 네.
1: 왜냐면 저는 뭐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 편도 아니고 나름대로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2: 네.
1: 갑자기 무슨 한쪽 눈이 안 보이게 생겼으니까 게다가 눈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2: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전직 의사 출신으로 현재는 웹소설가의 142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의 원작자이십니다. 이낙준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 닥터프렌즈라는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작가님하고는 한 프로그램에서 네, 만나 뵀었는데요. 야, 그때보다 더 어려지신 거, 살이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더 동안이 되셨어요.
1: 다들 약간 살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2: 네.
1: 글쎄요, 러닝을 해서 그런가?
2: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 진짜 무슨 대학생 같았어요.
1: 아이, 제가 마음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동안으로 치면은
2: 아유,
1: 집사님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네. 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2: 네, 네.
1: 그날 뵙고
2: 네.
1: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근데 어?
2: 네.
1: 그래서 놀랐습니다, 사실.
2: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크리스천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2: 그 프로그램 나갔다가 사실 애들한테

0: 아빠들 막 쓴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1: 저희 애들도 뭐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0: 그때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0: 네, 맞습니다. 예. 녹화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작가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아빠 글쓰는 재능을 닮은 자녀가 있나요? 아빠 보기에는?
1: 그냥 첫째가 좀 글을 네.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쓰는 글을 보면은 저랑은 좀 달라요. 오. 저는 되게 장르적인, 약간 피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글을 쓴다면은 첫째는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깊은 거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쓴 글을 보면은 네. 얘가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고 네. 학교에서 과제를 한번 내줬는데 네. 이제 선생님이 너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었을 때 어떨지 네. 글을 쓰라고 한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됐을 때 뭐 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 딸은 우리 아빠는 프리랜서 작가니까 네. 늦잠 자도 되고 오. 오늘은 글 안 쓰고 그냥 백화점 가서 내 옷이나 사야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예. 우리 딸은 내가 놀고 먹는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0: 근데 되게 특이한 상상을 한다.
1: 아, 예, 그러니까요.
0: 야 아빠가 봤을 때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 글을 봤을 때?
1: 아, 근데 생각보다 글을 조리 있게 써서 되게 놀랬고요. 저는 네. 마냥 이제 애기로만 보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봤자 애기잖아요, 사실. 어? 근데 얘가 어느새 여기까지 컸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또 애가 그 안에서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저를 좋아하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되게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저희 배우들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만약에 자녀분 중에 작가님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찬성하세요?
1: 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예, 저는 글 쓰는 게 되게 중독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근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자기의 이 직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섭외 받으시고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이게 사실 네. 좀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섭외를 받으면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신앙적으로 엄청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0: 그러세요?
1: 아버지는 항상 나가라고 하긴 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뭔가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죠.
0: 네.
1: 여기서 나를 불러주시다니.
0: 야, 등 뒤에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네요.
1: 아, 예, 그렇죠.
0: 야, 저는 그런 거 항상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믿음은 정말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
1: 맞습니다.
0: 예,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OTT에서 방영이 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잖아요. 중증 외상센터가 공개 2주 만에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완전 뭐 그때 보도가 엄청 많이 되고요. 이제 소위 대박이 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원작자로서 이렇게 드라마가 잘 될 줄 아셨나요?
1: 아, 솔직히 전혀 몰랐죠.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 쓴 게 2019년인데 네. 그때는 웹소설이 드라마가 되는 거는 고사하고 예. 웹툰이 되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렇게 그냥 썼던 작품이 이제 드라마가 된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일이 좀 근데 그 전에 네. 좀 재미있게 흘러가긴 했어요.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네. 그래서 되게 뒤로 밀린 거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전에 저희 드라마 주연 배우 중 하나인 추영호 씨가 네. 이제 옥시 부인전으로 엄청 스타가 된 거예요. 네. 저희 드라마 찍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감독님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방영이 구정에 딱 맞춰서 됐는데
0: 예.
1: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폭설이 내렸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연휴인데 폭설이라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어쩌면 강제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진짜 잘 됐죠.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돼서.
0: 근데 드라마가 이렇게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주는 매력, 그 또 붉은 힘이 많은 세계 시청자들의 어떤 진정성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겸손하신 말씀이고 되는 작품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1: 안 돼 뭐 사실 원작을 썼을 뿐이지 네. 드라마 각색이랑 촬영은 또 네. 감독님이나 다른 스태프님들이 하신 거고 네. 또 배우들이 워낙 열혈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좀 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0: 네.
1: 아 원작을 저렇게 쓸걸 저랑 좀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0: 그쪽에서 봤을 때는 좋은 원작이 있다라는 거에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소재를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아. 잘 찾지 못하는 거 보면 엄청 좋은 그 원작을 찾은 그 팀들도 굉장히 행복했으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 연기하는 배우들도 다들 원작을 보고 그다음에 대본을 보거나 시나리오를 보잖아요. 그 대본에 얼마나 몰입이 되었는지가 느껴져서 아. 네, 보는 사람들도 참 아, 몰입감이 대단했던 드라마라고 아,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드라마 방영 전과 후의 삶이 그래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가님?
1: 많이 달라졌죠.
0: 그렇죠.
1: 네. 글을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0: 네.
1: 그전에 글을 쓰는 루틴 자체는 똑같은데 그러고 나면 원래는 이제 좀 개인 시간이 많거나 네. 혹은 뭐 아이들 등하원을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연도 뭐 그전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네. 1년에 뭐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예, 예, 예.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방송도 사실은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게 된 것도 네.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PD님이 저를 알고 섭외를 할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믿음이 네. 좋으셔서 드라마가 아니어도 아마 저희 또 만나 뵐 수 있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요.
1: 강연을 나가면은 옛날에는 정말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몇 분이 저를 아는 게 느껴져요.
0: 그러니까 그분들도 집중도가 네. 엄청 나아지잖아요.
1: 얘기하는 게 또 편해지는 것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로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뭔가 일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여쭙고 뭐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분이었으니까 더 몸에 습관화처럼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글쓰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1: 글쓰기 전에 일단은 뭐 저희 부모님이 일단 기도를 항상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항상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부활이 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아버지 재밌으시네요. 네,
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뭐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저한테 신앙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장르 소설도 소개를 해주고 네. 되게 특이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운 것도 있고 글 쓰기 전에는 어찌됐건 머리를 깨워야 되니까 네. 일단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짧게 묵상 네. 같은 거를 합니다. 그냥
0: 네.
1: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서
0: 네.
1: 아, 뭐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네.
1: 하고 이제 글을 쓰고요.
0: 네.
1: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출판사 사장님도 기독교인이시고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되게 열심히거든요.
0: 네.
1: 새벽기도도 나가고.
0: 네.
1: 근데 제 웹툰 작가님도 예. 기독교인입니다.
0: 이야, 신기하다.
1: 그래서 이 원작이 웹툰이 될 때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0: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예. 하나님 개입하신 거라고 저는
1: 예, 런칭 날짜 앞두고도 뭐 세 명이서 기도도 하고 막
0: 네.
1: 그랬으니까.
0: 이야, 예. 너무 신기하네요. 그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고 시작이
1: 아, 그렇죠.
0: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 쓰시기 전에 뭐 한 장면에 꽂혀가지고 네,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태국에 있는 누나 집에 놀러 갔다가 건물이 계속 이렇게 금빛이라서 반짝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 햇볕이 이렇게 오래 있는 나라에 저렇게 반짝반짝한 건물을 왜 많이 줬을까 이러면서 눈이 부셔서 계속 보다가 저기서 누군가가 나를 겨누고 있다면 아. 저 불빛이 저 반짝이는 불빛이 혹시 충구라면 이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그 한 장면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님도 그렇게 뭐 짧은 하나의 커트? 짧은 장면으로 시작이 되시는 건가요? 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1: 이거는 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0: 네, 네.
1: 어떤 한 장면을 그리고 싶어서 시작하는 글도 있고요.
0: 네.
1: 또 어떤 작품은 제가 이제 엄청 잘생긴 배우분을 한번 직접 본 적 있어요. 되게 젊은.
0: 네, 네.
1: 근데 보자마자 아,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배역이 뭘까라는 생각을 딱 하게 네, 된 거예요. 네. 잠깐의 마주침이었는데
0: 네.
1: 그때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뱀파이어나 네. 이런 캐릭터가 어울리겠다라고 네.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0: 예.
1: 이제 다른 소재랑 연결이 돼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중증해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0: 네, 제일 궁금해요.
1: 사실은 전작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이제 적당히 잘 안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작가를 좀 그만하고
0: 네.
1: 그냥 이제 의사의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다음 작품을 무조건 성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0: 네.
1: 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0: 네.
1: 제가 이전까지 썼던 작품을 다 리뷰해가지고 아, 나 원래 평소에 농담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 글에는 항상 코믹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 하나 넣고
0: 네.
1: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글 배운 적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 문장이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지가 못하거든요. 대신에 툭툭 치고 나가는 게 있는데
0: 네.
1: 아, 내 문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속도감이 있으니까 좀 전개가 빠르고
0: 네.
1: 답답한 거를 막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줘야겠다
0: 네.
1: 라고 정하고 답답한 의료현장을 찾다 보니까 외상외과가 보였고 그거를 제일 잘 살릴 수 있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0: 네.
1: 이제 쓰게 된 거죠.
0: 와, 작가님의 이전 작품을 종합해서 평가를 한 완성체
1: 이때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봤어요.
0: 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작가.
1: 아, 이 작품 덕분에 이제 작가로 계속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예.
0: 얼마나 좋아요.
1: 예, 너무 좋죠.
0: 또 그런 딱 위기가 한번 있어야 더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겸손함을 계속
0: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쉽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1: 이게 자아가 비대해지기가 쉽거든요.
0: 네.
1: 때마다 한 번씩 망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0: 하나님이 그렇게 비대해질 때마다
1: 네.
0: 예라이 네. 정신 차려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1: 네. 예?
0: 맞아요. 참 그런 순간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순간이기도 네. 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을 잘 쓰는 재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계의 봉준호라고 불리시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우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1: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한예종의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0: 그분이 그러셔서 막 이렇게 계속 번져나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사실은
0: 네.
1: 진짜 우리나라의 거장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워낙 필모가 훌륭하시고 또 하나는 아, 봉준호 감독이 신작을 한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0: 네.
1: 사실 저는 중증애상센터라는 작품이 이제 2차 창작으로 잘 돼서 그런 거지,
0: 네.
1: 웹소설계에서 보면은 저는 열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잘 쓴 사람 너무 많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근데.
0: 네.
1: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들
0: 네.
1: 중에서도 뭐, 비교하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0: 네.
1: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0: 네.
1: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지
0: 네.
1: 아직은 성공한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들은 계속 영화나 드라마 하시는 분들이 다음 작품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런 연결고리를 갖게 되신 거죠. 사실 소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1: 아, 맞아요. 진짜.
0: 네. 그 웹소설이 영화화되기도 힘들지만 웹툰이나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가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전 세계적으로 1등 순위를 찍은 거는 저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맞습니다. 뭐. 지금 작가님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창작물을 만든다라는 게 보통의 인내로는 안 되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을 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게 팽팽한 상태로 있을까. 근데 작가님은 어떤 성격이세요? 좀 성실한 편이세요? 느낌은 되게 성실한 편이잖아요.
1: 아, 근데 사실 머리를 익혀서 그렇지. 네. 원래 되게 게으른 편이에요.
0: 그러세요?
1: 저는 누워있는 거 진짜 좋아하고 네. 최대한 쉽니다. 저희 와이프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막 어렸을 때 항상 네. 그냥 집에 앉아있으면 은 어머니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너무 되게 뒤통수도 게으르게 생긴다. 제가 막 어렸을 때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
0: 얘기는 늘 듣고 자라나 봐요.
1: 네,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도
0: 엄마들한테
1: 제가 좀 얇은 편인데 어디가 어떻게 생겨서 게으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게으른 손이라고 그러고 그게 실제로도 근데 많이 그랬었는데 병원 생활하면서 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루면 안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하게 배우는 시기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작가님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생산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0: 야,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1: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어려운 거고 너가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게 다른 작가님들한테 최고의 스트레스던데.
1: 근데 또 제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아 오늘은 좀 별로네. 그러면 독자님들이 한 편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0: 근데 작가님 얘기를 해보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보통 작가님들 빈틈이 없으려고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아. 얼마 전에 제가 알고리즘에 희한한 게 떴더라고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누워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천재가 많다고. 진짜 창작자들은 특히 천재가 많다고. 제 알고리즘에 그거를 제가 저장을 했거든요. 그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1: 그렇죠. 계속되죠.
0: 예. 예. 저도 사실 누워있는 걸 좋아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저장했는데 진짠가 보다.
1: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면 안 된다. 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가 안 된다.
0: 맞습니다.
1: 대충 살고 있어야 바짝 해서 해결이 되지. 계속 바짝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0: 부부도 계속 싸워야지 큰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라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 종종 싸우십니까?
0: 네. 완전. 어떠세요?
1: 저는 거의 안 싸우긴 해요.
0: 싸우셔야 됩니다.
1: 그런가요?
0: 네. 크게 싸우면 큰일 난다고.
1: 보통 제가 혼나요, 그냥.
0: 그거는 저도 일방적으로.
1: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듣다 보면은 뭔가. 네. 그리고 와이프가 제가 봐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요. 훨씬 부지런하고.
0: 네.
1: 그다음에 뭔가 아이들한테도 더 잘하고 향상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치 뭐 나보다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리즘이 또 가르쳐
1: 줘서 저 그런 게 있군요.
0: 참 아내분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아내를 통해서 많이 교육받고,
1: 네, 맞습니다.
0: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1: 못 달라지는 면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0: 양해를
1: 구해야죠.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면, 그냥 못하는 거죠. 이거는 혼내지 마라. 네가 해라.
0: 그거 받아들이고 안 혼내세요?
1: 더 하네요.
0: 다 똑같네요. 네. 다 똑같네요. 그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할 수 있었다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일단. 요즘, 동시에 믿어지진 않지만, 새 작품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야, 저희 같으면 이제 이쪽 드라마 찍고, 이쪽 영화 찍고, 이쪽 드라마 또 찍고, 이런 식이잖아요. 겹치기 출연이라는.
1: 근데 배우분들은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그 촬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윤경호 배우님이 이제 한여림, 자기 딸이 실려와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을 하는데 저건 정말 너무 감정 소모도 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0: 감정에 완전 몰입해 있지.
1: 그리고 끝나면 탁 나와서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농담하다가 네. 또 들어가면 하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일단 쓰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오. 그리고 작가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소재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빨리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겹치지 않는 배경일 것.
0: 네.
1: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네. 그다음에
0: 장르가 좀 틀리다.
1: 예. 네. 첫 번째 작품 쓰고 두 번째 작품 쓸 때 오히려 좀 리프레시가 됩니다.
0: 네, 네, 네.
1: 아까는 이거 썼고 두 번째는 시대극을 쓰면은 완전 새로운 걸 쓰는 느낌이 나고 또 세 번째는 뭐 법의학물을 쓰면 네. 또 완전 새로운 걸 쓰는 느낌이 나니까 좀 그렇게 관리를 하죠.
0: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와 그게 리프레시가 된다라는 게 되게 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집중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에 네, 새로운 힘들을 다 쏟아붓네요.
1: 그리고 그 신작을 처음 시작할 때가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하나를 계속 쓰고 있으면 그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0: 나중엔 좀 지치나요? 네,
1: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새로운 걸 하나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네. 아, 빨리 들어가서 그거 쓰고 싶다 이런 생각
0: 그 정도로 막 예.
1: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말하는 사람 치고 그만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0: 네, 네.
1: 그만큼 창작이 중독적이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참 작가님으로서 일을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드라마 얘기를 또 하자면 증축외상센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얘기 목사님도 하셨지만 네, 아버님 목사님도 하셨지만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1: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냐면 일단 네. 뭐 기도나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뒤로 하고 모든 작가는 원래 독자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어야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고
0: 네.
1: 사실은 그런 취향은 저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저희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0: 네.
1: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 좋은 게 많다. 근데 그것들 중에 내가 선별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0: 네.
1: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0: 네.
1: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0: 네, 네.
1: 그중에는 뭐 클래식 음악도 있고 좀 실패하셨습니다.
0: 네.
1: 저는 뭐 아주 중요한 놈보 아니면 잘 안 듣는데
0: 네.
1: 뭐 그다음에 고전 명작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무협지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하게 된 게 이제 무협지나 판타지 같은 장르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장르의 선생님 같은 분이셨어요.
0: 사실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1: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0: 네.
1: 저희 아버지는 그걸 되게 권장했을 뿐더러
0: 네.
1: 저랑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쪽으로 훈련을 받고
0: 네.
1: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고 언젠가는 또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꿈도 꾸게 만든 거니까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0: 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놀라운 게 참 내 등 뒤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축복이고 은혜인데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1: 너무
0: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지분이 크다라는 표현을
1: 그렇습니다.
0: 쓰고 싶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정확한.
0: 무협을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무협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처음에 그 무협도 원작이 있어서 원작을 탁 넘기는데 첫 글에 무사는 울지 않는다. 다만 눈물을 흘릴 뿐.
1: 저 포스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렇게 눈 딱 부릅뜨고 있는 포스터. 엄청 명작이거든요. 그 영화가.
0: 아니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울지 않는데 눈물 흘리면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1: 네, 뉘앙스가 좀 예. 다르잖아요.
0: 야, 그래서 이 모든 게 진짜 뉘앙스구나. 그 눈빛 하나, 칼 하나, 걸음걸이 하나, 뉘앙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아이들하고 같이 무협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처럼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1: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데
0: 네.
1: 아마 좋아하는 걸 이렇게 저한테 전도하다가
0: 네.
1: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0: 네, 창의성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아빠랑 또 대화하면서.
1: 예, 어렸을 땐 또 아빠랑 얘기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0: 그쵸.
1: 나이가 들면 모르겠지만.
0: 그쵸. 저도 오늘 많이, 아빠로서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을 만나서라고 하던데요.
1: 저는 네. 사실 진짜 공부 안 하는 애였거든요. 그냥 뭐 PC방, 완합방도 다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사실은 뭐 술도 좀 먹고 고등학교 때. 그날 제 생일이었는데
0: 네.
1: 친구들이 이제 술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뒤에서.
0: 네.
1: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0: 네.
1: 취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뭐 골목이니까 아무도 없죠. 이제 애들한테 야 가자 가는데 또 누가 부르는 거야.
0: 네.
1: 봤는데 느낌 이상해요. 아 이거
0: 오.
1: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세 번째 들었을 때 딱
0: 네.
1: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0: 네. 야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개입하셨네요.
1: 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네. 지켜보고 있구나.
0: 네.
1: 그리고 내가 그런 데서 그렇게 어울리는 거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0: 저도 믿음 안에서 살 때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요.
1: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엄중한 일이죠.
0: 점점 더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요. 그런 음성 듣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네,
1: 그렇죠, 사실.
0: 야, 신나러 그 가는데.
1: 네.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가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아내분을 만난 축복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1: 이게 이제 영어로는 CMF인데
0: 네.
1: 아마 의료 기독 학생회일 겁니다.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연합 동아리거든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추대 굿클래스.
1: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몸관리, 자기관리에 정말 그 열풍.
3: 그렇죠. 네,
1: 저는 또 테니스는 정말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4: 아, 네. 맞아.
1: 두 분은 어떻게 관리 혹시 하세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걸어요. 한 1년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어플 봤거든요. 한 12,000보인가 13,000보를 평균 하루에.
1: 하루에?
5: 네, 꼭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등산 많이 가고, 그 뭐라 해야 될까, 근력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5: 몸짱되면 좋겠어요.
1: 지금 엄청 그렇죠. 체중이 감량됐고.
5: 아마 우리 프로그램 많이 네.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한 10kg 빠졌잖아요.
1: 네, 옛날 거 찾으면 못 알아봐요.
5: 어, 맞아요. 아, 너 누구지? 막 이러거든요. 저 뚱뚱이 누구지? 이러거든요.
3: 사실 잘 안 해요. 아. 운동을 잘 안 하고.
5: 의외로
3: 그리고 좀 먹는 거를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최근에 너무 운동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쿼트 챌린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까지 정말 매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잠깐 일시정지 상태예요. 아, 네, 포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 그치. 네.
5: 이게 거의 보통 정지되거든요.
1: 일시정지, 네. 포기. 그렇죠.
3: 오늘 다시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이 성취감 때문에 네. 오늘 운동 끝났다, 완료했다 해서 오운안이라고
1: 아, 그쵸.
5: 사진 딱 찍고 SNS 네. 막 올리고.
1: 네, 한번 해주세요, 오운안. 아.
3: 오운안 하려고
5: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1: 친구들 댓글이 맞아. 엄청나.
5: 운동한 거야? 막 이렇게. 네. 아, 초반엔 티가 잘 안 나요. 네. 내 만족이지. 네.
3: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건강관리 아닐까 싶은데요.
5: 맞아요.
3: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드려야 할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1: 네, 그래서 오늘 굿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건강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오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을지대 교수 오한진입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오늘 드릴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 노화를 막고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참고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항산화요법이라는 것이 노화 방지를 위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1: 네.
0: 사실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거의 뭐 65이 다 됐는데도 염색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까매요. 근데 저는 40살부터 이렇게 허해져가지고 아니 쟤는 왜 하얘? 이런 소리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적인 겁니다. 이 유전은 현재 의학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를 안 늙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있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유전적인 요인을 조금이나마 고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수명, 여명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1: 네.
0: 우선 첫 번째,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노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화 이론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늙는지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근데 그 100가지를 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 이론이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프로그램돼 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게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쥐는 한 2년 살게 돼 있고 거북이는 얼마나 돼 있어요? 200년 이상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200년 살고 싶죠?
1: 네, 근데 거북이는 되기 싫어요.
0: 200년을 사는 거북이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얼마나 살게 돼 있다고 돼 있냐면 120년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프로그램된 수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주변에 120년 사시는 분이 없죠?
1: 네. 거의 없죠.
0: 그렇죠? 네. 120년 살게 돼 있다는데 왜 못 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은 120년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게 있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바로 이렇게 손상 이론입니다. 세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으면서 망하고 또 죽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명도 짧아지게 된다. 도대체 그러면 세포가 왜 손상을 받느냐 이거죠. 손상을 왜 받겠어요 세포들이? 세포를 뭐 때리나요? 그렇진 않죠.
2: 네.
0: 그 왜 손상을 받냐 하면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유기라는 게 있는데 프리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다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2: 네.
0: 네. 아주 굉장히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 예.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쉴 때 쓰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와는 다릅니다.
1: 예.
0: 이 산소는 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주 불안정한 산소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다른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걸 뺏어와서 스스로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전자를 뺏긴 세포가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오니까 수많은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돼요. 뭐 눈세포에서 뺏기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거나 백내장이 오거나 뭐 황반변성이 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게 되고 또 귀세포, 청각세포에서 뺏기면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귀에서 막 소리 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뭐 뇌세포에서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내가 좀 안 좋아지, 머리 좀 치매 이런 것도
0: 그렇죠.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남들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 세포들이 자꾸 늙고 병든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활성산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소라고 그랬어요.
1: 네.
0: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1: 네.
0: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확 분사가 돼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불이 딱 붙으면 폭발을 하죠.
1: 네.
0: 그래서 폭발을 해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돌아가는 힘으로 바꿔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배기가스가 남아요.
1: 아, 가스. 예.
0: 그렇죠? 우리 사람도 똑같죠. 영양소와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잘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필요로 하는 세포로 보냅니다. 그럼 그 세포에서는 그걸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쓰면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배기가스와 같은 거죠. 이게 많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선 많이 먹으면 그래요. 이 중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죠.
1: 예. 네. 저 많이 먹어요.
0: 한 사람 있어요. 네.
2: 저도 많이 먹는데.
0: 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 못 쓴 에너지들이 몸에 남아서 살이 되죠. 그죠?
3: 아.
0: 좀 뚱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운동을 심하게 해도
1: 운동을 너무 심하게
0: 네,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또 쉽게 적당히. 늙어버릴 수 있다 이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거나 과도하게 음주를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 방사선이라는 걸 쏘였을 때도 그렇고 또 자외선을 쏘일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많이 먹으면 그러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겠네. 상상해 볼 수 있죠.
1: 네.
0: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1: 네.
0: 자, 이런 연구를 원숭이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숭이 한 마리, 어린 원숭이 한 마리가 5천만 원씩 해. 근데 그걸 한 마리 가지고 연구하면 연구가 아니죠. 그죠?
1: 네.
0: 보통 한 4, 50마리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걸 밥을 먹이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뭐 피를 뽑거나 사진을 찍거나 뭘 다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한 20여 년 해서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원숭이가 한 4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한 10, 15살부터 소식을 시켰더니 길게는 9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0년 사는 원숭이가 9년이 늘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살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가 넘잖아요.
1: 예.
0: 그 두 배가 넘는데 그러면 몇 년이 늘어? 20년이 늘 수 있는 거죠.
1: 와우.
0: 어마어마하게 늘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언제부터?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40살 정도부터 적게 먹기 시작해서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적게 먹으면 또 힘들어서 안 되겠죠. 그죠?
1: 예.
0: 그래서 한 60, 70대 정도까지 소식하는 것은 수명에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운동을 심하게 하면 또 제가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했죠.
1: 네.
0: 심한 운동이 많이 있어요. 마라톤이라든지 또는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이 생활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노화가 빨리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이제부터 건강해져야 되겠어. 그래서 막 심한 운동에 도전하시면 이건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거죠.
3: 네.
0: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1: 네.
0: 자, 그 다음에 운동 말고 그 다음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1: 네.
0: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여성분들, 아직 폐경이 되기 전에 젊은 여성분들은 맨 처음에 뭐가 와요? 맨 처음에 얼굴에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오죠. 조금 지나면 생리불순이 오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면 탈모가 와요. 원형 탈모가 오죠. 남자들은 이 앞단계가 없어요. 3단계가 없고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뭐가 와요? 당뇨병이 와요. 아, 당뇨. 탈모보다도 아. 더 심하게.
1: 그게 연관되구나.
0: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여성분들이 탈모가 올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아, 나 잘못하면 당뇨병 오겠네. 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흡연이라는 거 스트레스도 영향을 줬지만 흡연도 백해무익하다.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이 있고 담배를 끊고자 노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담배는 담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해를 주느냐. 이걸 알아야죠. 이 타르. 이게 아주 아주 심각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발암 물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도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담배를 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야 역시 담배를 피니까 사람이 참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바보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뇌로 말이죠.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기분 좋고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니코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니코틴은 우리 신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가장 크게 해를 주는 것은 타르와 일산화탄소다. 이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 흡연 습관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의 발생을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온 전신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알코올은 한 잔까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잔은 도대체 얼마를 한 잔이라고 하냐. 나는 큰 잔으로 마셔서 한 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아닙니다. 표준 잔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12g, 순수 알코올로 12g까지는 말하는데 따져보면 이 와인잔 한 잔, 와인 한 잔을 말하는 겁니다. 소주로는 뭐 한 4분의 1병, 우리 소주병으로 치면 맥주 500cc 한 잔,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같으면 한 200cc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술을 아예 안 받아서 빨개지시는 분 외에는 뭐 우리 몸에 혈액순환도 조금 도움을 주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이라는 게 한 잔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또 한 잔, 또 한 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지 않아야 이 특히 술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노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뿐만 아니라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사선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산에 있는 암석에서 방사선이 나와요. 먹는 거에서도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전복에도 방사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쏘이느냐를 보면 1년에 보통 한 3 내지 4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쏘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제 사진을 찍죠.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가 방사선이니까 방사선을 쏘이게 되는데 일반적인 폐사진을 찍을 때에는 보통 0.04mSv가 나옵니다. 4mSv까지 되려면 몇 장을 찍어야죠? 한 100장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장 사진 찍는 사람 있을까요?
1: 거의 없어요.
0: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 거, 팔다리 사진 뭐 부러졌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그렇게 큰 방사선을 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CT라는 게 있어요. 이 CT는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매년 돌아가면서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 찍는다. 이거는 질병이 있지 않고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찍어야 되겠죠. 자, 잘 보시면 그 흉부 CT를 찍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와요. 8에서 예, 10 정도가 나오고 복부 골반도 10에서 12. 그 대신 요즘에 흉부 CT 찍는 것은 양을 많이 줄인 그런 CT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CT를 1년에 몇 번씩 찍는다 이것은 스스로 방사선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찍으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이 어디서 나오죠? 해에서 나오죠. 햇볕을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쏘여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비타민 D가 필요하니까 꼭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햇볕을 쏘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햇볕에는 비타민 D를 만들게 해주는 그런 자외선도 있지만 이 자외선이 광노화라는 걸 유발합니다. 피부 건강에 또 적이에요. 요즘엔 그걸 너무 많이 아시고 또 화장품에도 뭐 대부분이 또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벗고 다녀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비타민 D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85%에서 90% 정도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1: 엄청 부족하네.
0: 왜냐하면 전부 옷을 다 입고 다니거나 또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선블록이라는 걸 다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햇볕에 의한 광노화를 막는 건 참 좋은데 비타민 D를 어떻게 해서든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햇볕을 많이 쏘이면 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횡단 그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뭐 며칠씩을 가야 돼요. 일주일 열흘 막 갑니다. 근데 햇볕은 꼭 한쪽에서만 오잖아요. 트럭 운전을 한 20년 했더니 이쪽은 완전히 그냥 다 갈라진 논밭같이 됐는데 한쪽은 멀쩡한 피부 이런 형식의 모양새를 타임지에 아주 커버 스토리로 딱 낸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햇볕은 도움도 주지만 해도 줄 수 있다. 이거 사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결하면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노화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먹어야죠.
3: 먹어야죠.
0: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돈도 많이 내는데. 또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야죠. 네. 우리 몸은 그런 작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있는 미네랄들이 그런 걸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내가 막 더 많이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를 넣어서 이런 활성산소의 역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색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색깔 물질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채소와 과일에 있는 색깔이 있죠. 그게 바로 색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의 작용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타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비타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매년 우리 국민들이 먹는 영양소를 조사를 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매년 칼슘 성분의 섭취가 굉장히 모자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나 치즈나 또는 뭐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들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과일에 100g, 과일 100g당 들어있는 비타민C와 파프리카나 또는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3: 진짜요?
0: 채소에 훨씬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죠? 과일에 있는 과당이 내 몸에 들어와서 과일같이 변해요. 사과를 많이 먹으면 사과배가, 배를 많이 먹으면 배배가, 포도를 많이 먹으면 포도배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물론 좋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색깔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는 약 5천여 가지 색깔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한국말이 제일 잘합니다. 흰색도 하얀색, 희어멀건한 색, 희꾸무레한 색, 노란색도 센노란색, 놀이 깨끼한 색, 뭐 이런 누런...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색깔들에는 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색깔은 검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검붉은색이 들어있는 그런 채소 과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색깔 물질들은 항상 여러분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 한 잔의 와인이 한 잔의 커피와 비슷하고 오렌지 주스는 7잔을 먹어야 되고 사과 주스는 20잔을 드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배만 부른 게 아니죠. 여기 과당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당분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제 항산화 노화 방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 끝인데요.
1: 네.
0: 어떤 질문이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1: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오늘 처음 말한 게 운동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너무 심하게 하면은 활성산소가 나온다 해서 제가 그 보통 걸을 땐 괜찮은데 등산을 좀 심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심한 운동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0: 포함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해야죠. 하고 나서 뭘 해요? 항산화를 해야죠. 그래서 항산화를 할 수 있는 뭐 채소 과일을 열심히 좀 찾아서 먹는다든지
1: 네.
0: 또는 뭐 아까 말했던 비타민을 좀 열심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항산화에 대한 생각을 꼭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2: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 그 자외선 아까 쐬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피부 노화가 오고 그렇죠. 대신 근데 비타민 D는 생성이 되고.
0: 네.
2: 그러면은 선크림을 얼굴만 발라서 얼굴은 자외선이 차단되고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0: 벗어야죠.
2: 아 몸을 벗고
0: 피부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1: 이 정도는 좀 딱
2: 그러니까 좀 그러면은 옷을 벗고 하면은 그게 비타민 D가 몸에서 생성이 되나요?
0: 그렇죠. 생성이 되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네. 이 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도가 37도 정도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게 겨울이 되면 해가 비스듬히 비쳐요.
1: 예.
0: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빛에는 자외선이 부족해요.
1: 아.
0: 그래서 겨울 쪽에는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쏘이러 나가서 옷을 벗고 있어도 자외선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부터 한 3월까지는 햇볕을 쏘여서 여러분의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질문에 답이 됐죠?
1: 네, 네, 네.
0: 네. 좋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훈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K라디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비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의 내용 중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최종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언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을 통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볼 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볼 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만나요, 감추인 보배요,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언약의 최종 성취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할 때

0: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과정을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밀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신인,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으로서 그의 신성에 인성이 부과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방편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볼 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최후 순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내려다보시고 소리내어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라고 한탄하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기웠도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립토입니다. 이것은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비밀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 볼 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는데 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얼핏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과 확신을 통하여 자세히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보다도 자신들이 아는 경험과 지식에 착념하다가 영생에서 나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볼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었던의 헬라어 단어는 크립토의 완료 수동 분사형인데 그 뜻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의 헬라어 단어는 니카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는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볼 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관원이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초림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육신을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가짜로 변명이 나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와 비밀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전 인류의 죄를 처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것을 보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의 깊은 섭리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63장 말씀 볼 때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과 싸워 승전하고 돌아오는 전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는 선열이 낭자한 홍의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볼 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피에 젖은 홍의를 입은 전사가 겉모양은 패배자와 같이 비참한 모습이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귀환하는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 볼 때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 홍의와 이사야 63장 2절에 붉은 옷과 포도즙 틀을 밟는 자 또 이사야 63장 3절에 선열이 튄 옷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몸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핏불인 옷을 입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비밀이었으며 그것은 패배자가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볼 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나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날은 원수 마귀의 심판의 날이요 주의 백성에게는 구속의 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4절 말씀 볼 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실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며 구원 사역의 미완성이 아닌 온전한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에 대하여 인간의 감각과 이해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비밀이요 만세전에 준비된 것임을 선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요 곧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과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볼 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볼 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볼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영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볼 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읽기 거북해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제사 규례와 성막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볼 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이온으로서 시간적인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만대라는 단어는 헬라어 게네아로서 수많은 세대 거듭된 세대를 뜻하며 아주 긴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비밀은 아주 오래도록 감추어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볼 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서 감추었던 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포크립토의 완료 수동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추신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감추어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볼 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 규례와 성막의 모든 식양 속에도 아둔한 인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 비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모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당대에 반드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또 35장부터 40장까지의 총 13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볼 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림 복원 이후에도 오랜 기간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을 제6차로 올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할 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대로 성막은 출애굽 제2년 즉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 완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볼 때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처소로서 이스라엘 총회가 각종 절기를 비롯한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신앙적 구심점이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계시하시면서 그곳에서 각종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도록 제도화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막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의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계시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빠짐없이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주 설계도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받은 후에 성막을 짓기 시작하여 그것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 제2년, 즉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막이 그 사명을 마감한 것은 주전 959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키실 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볼 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볼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진의 중심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진이란 백성의 사적인 공간이지만 진을 칠 때에도 각 초소에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강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성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내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이 세상을 보면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에 흔들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 다 흔들어져.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도 그러지만 한국에도 지금 바뀐 게, 법들이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관통죄가 사라졌다는 걸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가정이라는 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좀 그렇게 어렵게 세워지는 것도 불구하고 부서지는 것이 너무 쉬워지긴 했어요. 그런 어떤 것들,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무너져버렸어. 또 영적인 진리가 조롱을 받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나 그들을 더 존경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을 자기들이 담고 싶어 하지 기독교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그들이 부러워하거나 또 함께 가고자는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마약을 하는 어떤 것도 보면 우리나라에까지 마약이 너무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그런 마약을 하면서 약간 좀비처럼 행했던 그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어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그 길 원퉁이에 서서 쓰러져 가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그 모습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알려줬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오긴 올 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전쟁과 기근 같은 전염병 같은 충격적인 내 삶의 병이 나왔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요. 그나마 전쟁이 나거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우리가 원치 않냐는 놀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병 같은 것이 우리 오면 영적인 본능이 그래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애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더 무서워요. 우리는 평안하게 되니까 서서히 내 자신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를 보니까 한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대 나는 많은 걸 다 누렸고 나는 모든 걸 축복을 받았고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너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눈을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다. 우리들이 그 모습이 아닐까 두려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쟁과 기근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고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뛰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래도 우리가 배가 나와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는 신앙의 정말 위기가 오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무너져가는 그 신앙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이 되어버린다. 고난이 없을 때 기도의 갈급함이 사라진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 막아가지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2: 그냥 구원이란 확신도 없었어. 그냥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랑 그분을 붙들려고 몇 시간 된 교회 뜰에 가서 울고 울었던 그때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목사가 되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 바르게 섰다고 하는데 그 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처럼 아니 초창기 예수를 만났던처럼 내가 기도에 갈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보죠. 예배와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조금 다른 거 있으면 예수라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 우리는 쉽게 버려요. 쉽게. 왜? 나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예수 앞에 나오는 거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뭐 오늘 못 봤으면 내일 보지 뭐. 하고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보면 자기 만족과 안일함을 살아가는 내 힘과 물질로 내 삶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좀 배가 불러. 저도 미국 막아가지고요. 선교지에 있다 여기 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렸던 게 뭘 기다린지 아세요? 우편을 하며 버거킹 쿠폰 나가오는 그것 하면 그걸 가지고 얘들하고 가서 한 끼를 차 먹을 수 있어. 한 번. 왜? 엄청 특별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안 해. 나도 이제 먹고 살아나가는 스테이크도 먹기도 하고 권사님들 데려가서 고기도 먹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어. 우리 송나원 집사 여기 있는데 난 하나 너무 고마웠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사모를 통해서 이번에 좋은 직장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힘으로 내가 봐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보면 집에 갈 때마다 공부해. 그래서 서티피케이션 따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이 됐을 때 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더래.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게 참 고맙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산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외적인 핍박,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뭉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평안함이 오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무너져버려요. 내 스스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도 옛날에 개구리 잡으면 돼지들 주기 위해서 그 통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구리들이 그 통에다 넣고 불을 지피면 이 개구리들이 안 뛰쳐나간대요. 따뜻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수영치고 놀아요. 놀다가 다 거기서 데펴서 돼지 밥이 돼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 먼저 넣잖아요. 펄쩍 뛰어서 도망가요. 그런데 펄쩍 뛰어서 도망가는데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씩 달궈지면 그들이 뜨거워진 줄 몰라서 거기에서 돼지 밥이 다 되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를 지난 가을에 한번 가봤어요. 나이가라 폭포 엄청 웅장하잖아요. 너무너무 강하게 그 폭포가 떨어져요. 근데 나이가라 폭포에서 한 3km, 4km 위로 가면 거기는 잔잔한 잔. 잔잔해요. 그래서 철새들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막 오다가 나이가라 폭포 위쪽에서 그들이 수영을 하면서 즐긴대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잡으면서 수영을 즐기다가 조금씩 때로 내려오다가 이제 급물살이 있을 때 이들이 깜짝 놀라서 뛰쳐 올라가는데 그 물살 때문에 떨어지는 새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평안해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죽어가는 것조차 몰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서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과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요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너무 아파. 무릎 아파서 못하겠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는 내 친구들과 그 도서관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한번 대보자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도 목회 흘러가. 나약해졌어.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이제 굶지 않고 살아가. 내 영혼 조금 등한시해도 나 오늘 평안하게 살아가. 그 모습이 나를 조금씩 그 따뜻한 물에서 나를 데펴서 끌어가는 그런 개구리를 죽여가는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죽이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거기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이 극심하게 흔들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운 주머니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고 나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평온하게 살게 하니까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보여주면 난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바알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 같으면 난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영적인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살라면 가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악마는 대단한 것으로 인간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으로 현혹시키지 않는데 악마가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걸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할지.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지극히. 우리는 이번에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나에게 갖다 하나 사제를 하나를 띄워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필리핀에 지금 홍수가 나서 얼마나 홍수가 많이 났는지 저도 거기 살아봤지만요. 필리핀에 홍수가 나면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의 물이 막 여기까지 차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 그 좋은 도시는 괜찮아. 근데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것은요 차들이 못 가요. 그만큼 물이 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다 잘못 가서 하수구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잘 모르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밟고 빠져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빠진 것들이. 그걸 하나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80년도인가 90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물이 여기 차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달아라 하는데 뭐라 하죠? 표준말로? 그걸 막 밀고 다니면서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뗏목도 타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물이 있으면 그 바다에는 있어야 이렇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 배는 바다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배가 바다에 있는 건 당연한데 무서운 게 뭐냐면 배에 구멍이 났을 때. 배에 구멍이 나서 그곳에 물이 들어올 때 두려운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배에 구멍이 났을 때 그게 침몰이 돼요. 우리 교회라고 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배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살게 하나님께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구멍이 있어서 세상의 풍조가 내 삶에 들어올 때 그게 두려움, 무너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세운다는 것은, 여기에서 세운다는 것은요, 이미 놓여있는 기초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에 놓여있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전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그러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무릎 꿇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한 3서 그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역시 여러분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걸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는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늘 하루가 생각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교회 다녔던 것이지만 말고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났던 그날. 그날 밤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드렸는데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성전은 아직도 내 머리에 그림을 그리라는 그려져.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날 밤이 난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그 기쁨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밤을 새면서 기도해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밤새껏 고백하는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날 오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기초가 잘 닫혀져야 돼. 제가 이번에 육상 빌딩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여러분 롯데월드로 올라갔어요. 롯데월드. 세상에 555m 엄청난. 내가 그것도 사진도 찍어왔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555m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밑으로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밑으로 그 기초를 땄는데 그 기초가 따기 위해서 38m를 파고 들어갔대. 38m는 10층이에요, 10층 아파트. 10층 아파트를 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대. 그래서 거기에서 화강암, 암석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기초를 놓고 세워야만이 그 555m가 올라갔다는 그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냥 세워지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내가 세워졌을 때 내 신앙이 올라와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올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이 땅에 한번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한번 사는 내 인생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이까 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목사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 피곤하다, 지치다 그런 이야기하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시니어 분들에게도 고백 그걸 나눴어요. 여러분들 80, 90 됐다고 그냥 넘어가면 노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103세인가 되었던 김영석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이 있다면 노인이라고 하지 않는디다. 80, 90 다신 당신들은 김영석 교수한테 보면 얘들 아니냐고. 그러면 당신들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 오셨는데 아 나는 이제 80, 90 됐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고 이제는 하루하루씩 웨이스트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그 모습이 뭘까. 내가 밖에 못 나갈지라도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한 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할까. 정말 하나님은 심플하시구나. 내가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게 하나 있어.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고백할 때 내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한테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필리핀에서 빈손을 해고 와서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기적을. 그 기적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야. 모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그게 기적이더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단 하나. 하나님 감사.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 하나 하면 나에게 주셨던 것 단 하나도 걷어가지 않으시더라. 더 주셔. 하나님 단순해. 딱 하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고백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넘치게 밀어주시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사단마귀가 수없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니까 사단마귀가 그를 공격하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던 지약을 하나하나씩 알려주더라는 거야. 기도하는데 너 이렇게 지인이잖아. 너 같은 그렇게 못난 놈이 못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어. 넌 할 수 없는 존재지 않나. 루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지 난 이렇게 지인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난 못해. 근데 그거 하나 깨달려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적합니다. 맞다 마귀야.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야. 근데 너가 하나를 빼뜨리지 않았느냐. 하나를.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너는 빼뜨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걸어가겠다는 것. 거룩한 믿음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머무릴 수 있도록 해야 돼.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지켜내라. 여기서 지키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처소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키는 그 처소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그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곧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의해서 내 자신을 세워서 흔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생이 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절과 23절이에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의 죄는 미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는 미워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다고,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자신을 세웠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내라. 여러분들 그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첫 번째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는 좋겠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 매일 한 세 가지씩만 감사했으면 좋겠어. 저 우리 여기 백제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그것도 참 좋더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목을 세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쳐둔 영혼들, 그들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First Church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여러분들은 마음이 보여집니까? 마음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보여지지 않죠.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내 마음은 있겠죠. 그 마음으로 뭔가를 작동을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움직여지겠죠. 근데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참 많은 우선 말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도 하지 못한 말도 있을 거고 정말 감사한데 표현하지 못한 말도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줄 알겠지. 고마운 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마음에서 마음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어디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그 나의 마음에서 안 나오면 입술로 안 나오면 평생 상대는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는 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짧지만 실제는 세상에 가장 누군가에게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에는 아무 고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주님을 반복해서 부르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마음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빈손으로 기대해라 였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봤던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붙잡는 최선의 힘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주신 그리스도께 내가 기대는 것이 신앙의

0: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대기 시작하는 믿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믿기 시작해, 기대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어 있기만 합니까? 아, 마음속에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에만 숨어 있기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입술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distance, 거리를 꺼냅니다. 가까이 있다.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신가? 또 얼마나 가야 우리가 그분께 닿을 수 있는가? 난 닿고 있는가? 닿았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바울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은 너하고 매우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네 입술에 닿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복음은 또 예수는 이미 가까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약간 시시해집니다. 특별한 곳까지 그래서 가야 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공부해야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레벨까지 도달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자꾸 계단을 만듭니다. 스텝을 만듭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또 더 많이 알아야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경우로 계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아차 실수했을 때 올라갔던 데서 거꾸로 몇 계단 내려옵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윷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했다가, 어떨 때는 개했다가, 어떤 날은 빠꾸토했다가. 바울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꺼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올라간 뒤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랑데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다가가기 전에,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가깝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970년도에 국민 CM송 아시나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오란시. 제가 이거 이게 잘 될지 모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주려요 오란시. 아이 잘하시네. 그것만 보셨나 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오란시 광고인데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란시 예, 상표를 바꿔가지고 오란시 해가지고 여튼 하늘에서 별 따오고 하늘에서 달 따와서 그래야 소중한 것을 두 손에 담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귀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창작해서 쓴 편지글이 아니고 두 가지의 자기가 기억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먼저는 신명기 30장 12절에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말씀, 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은 오늘 읽는 말씀 8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바울은 지금 이 사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예수께 기대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믿음이 실제 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 그 이야기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 느보산에서 했던 말씀 하나를 기억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 그거를 따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까? 아주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 가져오게 할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서 저 깊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를 가져오게 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도리어 호기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영화도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가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집으로 가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게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이었고 여전히 3400년이건 3000년이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질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 깊은 곳까지 가서 말씀을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너에게 매우 근접하여 접근 가능하게 네 바로 옆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인용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네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네게 보낸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 막 때려가지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죽여버렸고 매장했는데도 그 무덤에 살게 해가지고 다시 네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데에 복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 거의 같은 결론의 디렉션을 매 설교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바울은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져오셨느냐? 바울이 말하죠.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신과 인간의 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초월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과 입술 사이의 거리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날, 그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바로 네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찬양하는데 깊이 몰입이 안 돼서 내 생각이 저 멀리 달아났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저기 생각이 저기 멀리 외출했다가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작동을 하게 하는 건지 실제 이 실체는 뭔 건지 오늘 바울은 그 깊이를 들어가 맛본 겁니다.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먼 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 거리는 뭐 여기 뉴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어떤 성지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그런 현장과의 거리가 아니고 아니면 이 텍스트가 읽고 있는 오늘 나와 이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이 경전이 쓰여져 있는 2000년 전 아니면 3400년 전 그때 시간적 거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가장 중요한 거리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 거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입술까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DNA가 원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천성이 그럴 수도 있고 난 남자야.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늘 미국 사람은 다르고 한국 사람은 또 다르고 늘 제너레이션 갭은 있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 거리, 시간, 성별, 제너레이션 모든 걸 극복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넌 다르고 난 다르고 이 조그만한 거에 매몰돼서 이슈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야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를 비욘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있어요.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이 찰나를 내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겠죠. 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찰나에 난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져 가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문을 분석해야 되고 여전히 세상의 데이터를 손에 놓고 계산해야 되고 그게 똑똑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타당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먼 곳에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지만 때로는 긴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입술까지 이 거리를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이현정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계세요? 예. 네. 안 보이는데 있나요? 이 실체를 우리는 진짜 믿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내 가까이에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나는 증명하나요? 난 증언할 수 있나요? 내가 꺼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 믿음이 내 입술에 닿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는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가지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겁니다.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른 문장으로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오인데 이건 인정한다, 나 그걸 인정한다, 고백한다,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입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약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의 소리가 아아아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입을 통해 나오면 아 모든 게 워킹하는 건가? 상당히 난해하는 문제입니다. 또 예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예수님의 이 좀 전문적 용어로는 큐자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은 훨씬 가치가 있게끔 전문가들은 핸들링을 하는데 여튼 그렇다고 한 성경 안에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문장을 말하면 자동으로 구원이 작동하는 건가? 이 고백, 이 시인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술까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왜 굳이 말해야 됩니까? 고백은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해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뭐 다른 시스템 어떤 제도적인 무의는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로 전혀 다른 새 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이 믿음이 입술에 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입술에 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주 반복해 바울이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뿜어내는 건데 그 마음에 있는 너가 믿고 있는 걸 입술에 닿게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입술에 닿게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건 행동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컨텐츠의 내용은 예수가 주다. 이게 뭘까? 아,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주님, 주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이 뜻은 주권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왕정시대를 유럽 왕정시대를 넘어서서 서구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판군주제가 시작되게 된 것. 이 아이디어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왕이 모든 걸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 아니다. 이젠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결정하자. 우리 너무 바쁘니까, 우리 모여서 하면은 아마 배가 산으로 갈 테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소수를 우리가 뽑아서 그들에게 임시로 맡기자. 그들의 월급은 우리가 주자. 이게 입헌군주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큐리오스, 주권자가 누구냐. 근데 성경은 이 주권자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주권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보니까 모든 교회 신앙 형태의 결정을 사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사제가 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이익 속에 맞추어서 결정을 합니다. 주권이 사제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아니다. Jesus is the Lord.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이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고 이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강대상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Jesus is Lord.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Jesus is Lord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 최종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차 사도, 좋은 집 사도 그걸로 흥분하는 거 3일이면 족하고 서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거에 주목하고 예수, 야, 너, 나는 요즘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내 자식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예수가 주인인데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고심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메스터킨, 유일한 메스터킨 이 세상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인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께 열어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불렀습니다. 귀에 쟁쟁쟁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모든 커리큘럼의 훈련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고백하십시오. 흔들려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나의 로드입니다. 믿음이 작아져도 주님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고백이 업앤다운함에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입술까지 데려오십시오. 입술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삶으로 데려가십시오. 고귀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꿈꾸고 나누고 진행자 정준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한반도 안에서 펼쳐진 영토 싸움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넓혀서 바다 건너 대륙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역동적이었던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바다를 건너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를 지배했던 대륙의 백제. 백제 전성기 시절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백제의 아침을 열었던 건국 초기 역사를 함께 짚어봤다면 이제 마침내 정점에 올라서 대륙의 시선을 넓혔던 백제 제1의 영웅 그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백제사의 가장 찬란한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아사달 역사 연구의 강사이자 아사달 역사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충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네,
5: 우리가 그 삼국시대 하면 이제 뭐 고구려가 이제 엄청 강성했고
4: 예,
5: 또 맞는 그렇죠. 얘기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4: 예.
5: 또 맞죠. 최초의 민족 통일이니까. 근데 백제에 대해서는 좀 뭐 등한시한 건 아닌데 백제가 어떤 그 모습이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
4: 예.
5: 백제가 먼저 시간에 그 해상 백제의 어떤 700년 해상 백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대륙 백제였다고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는데요.
4: 대륙 백제.
5: 그래서 한반도 내에 국한된 백제가 아니었고
4: 예.
5: 대륙을 호령하던 백제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4: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갖춰진 백제가 아니라
5: 네.
4: 우리가 말하는 대륙이라는 건 중국.
5: 네,
4: 그 그렇죠.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5: 네, 중국을 얘기하죠.
4: 예, 대륙을 향해서 네.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백제.
5: 그래서 현재도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태에서
4: 예.
5: 우리가 그 삼국시대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 또 예. 이어서 백제의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 백제가 갖는 백제사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4: 예.
5: 본연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것 지난번에 우리가 백제 예. 그 초기
5: 예.
4: 건국의 어떤 시초가 어떻게 됐는지
5: 얘기했었죠. 언급이 안 됐던 상황을 좀 더 보충적으로.
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5: 그래서 한반도 사관에 족쇄에 묶인 거인 백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4: 한반도 사관에 족쇄에 묶였다.
5: 네. 그래서 아. 대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계속 살펴봐야 되고
4: 예.
5: 대륙의 역사를 찾아서 새롭게 백제사를 복원해야 될 우리 후손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잃어버린 대륙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700년 해양제국의 대역사를 읽어낸 그 찬란한 백제의 웅지 기상을 예. 오늘 사는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백제사가 이축됐던 그 이유를 본다면은
4: 예.
5: 백제 몰락 이후에 신라가 줄기차게 백제 역사를 축소해서 한반도에 내에 한정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백제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 단언컨대 역사학자 입장에서 단언컨대 대륙 백제 역사가 없는 백제사는 반토막의 백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쓰여진 우리 모든 백제사는 반토막의 백제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는 백제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백제를 거인의 역사로 인정하는 일이고 백제의 발에 묶인 한반도 사관이라는 족쇄를 풀어서 반도 사관이 아닌 그런 대륙 사관의 우리 대한 사관으로의 면모를 통해서 백제사를 엿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4: 알겠습니다. 예.
5: 그 백제의 그 건국 이후에
4: 예.
5: 온조왕, 다루왕, 기루왕, 개루왕.
4: 예.
5: 그 개루왕의 이치적인 역사가 백제사의 또 하나의 어떤 신호적인 그런 상으로 기점을 봐야 돼요. 왜냐면요. 백제 4대왕 개루왕에서 5대 초고왕.
4: 예.
5: 8대 고위왕 이렇게 나오는데 초고왕 계열과 초기에 초중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백제 역사 속에서 고위왕 계열의 왕권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돼요.
4: 왕권 다툼이
5: 네,
4: 치열하다.
5: 네, 그래서 고위왕 계열 예. 나중에 그다음에 원래 초고왕 계열.
4: 아 혹시 뭐 이렇게 가문이 다른가요? 예.
5: 근데
4: 왕족
5: 원래
4: 가문이요?
5: 백제사의 그 삼국사기 기록에는
4: 예.
5: 모두 개루왕 다음에 초고왕 계열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4: 예.
5: 거기 내용의 역사 삼국사기의 소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이치적으로 연대적인 상황으로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다 초고왕 계열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4: 네.
5: 그래서 그 내용의 분란 사항이 결국은 왕권 다툼의 사항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상태로 연결된 것이 백제사의 초기에.
4: 아.
5: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야 되는데 우선은
4: 예?
5: 4대왕 개루왕 다음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초고왕이에요. 5대 초고왕.
4: 5대 초고왕.
5: 그 다음에 예. 6대 구수왕.
4: 6대가?
5: 구수왕.
4: 구수왕?
5: 네, 7대가 예. 사반왕.
4: 아,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5: 사반왕인 게 7대왕이죠.
4: 예.
5: 7대왕인데 사반왕의 그 묘의 의미가
4: 예.
5: 모래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사반, 모래 사자.
4: 아, 사반이라는 뜻이.
5: 네, 모래 사자에다
4: 아,
5: 반이라니까
4: 아니다.
5: 사반은 모래 사자에 반이라는 뜻이니까 모래 반쪽이라는 의미예요.
4: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5: 근데 이제 사반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고위왕인데 8대
4: 예,
5: 고위왕인데
4: 고위왕.
5: 대단한 왕이에요. 영걸이고
4: 예, 고위왕.
5: 네, 아주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죠. 234년부터 286년이니까
4: 예.
5: 52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사반왕을 그 제거하고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고위왕이에요.
4: 아 그러면은 이제 초고왕 계통에 초고왕, 구수왕, 그다음에 사반왕까지는 계속 이렇게
5: 이어졌죠.
4: 이어지다가 직계혈통으로
5: 네.
4: 이어지다가
5: 네.
4: 고위왕 때부터 이제 사반왕을 물러내고
5: 네, 고위왕이 왕이
4: 그리고
5: 된 거죠.
4: 고위왕이 왕이 됐다.
5: 하여튼 뭐 그 네. 당시에 왕이... 왕권 행사 내용에서 대륙으로 진출을 다시 시도하고 그 거점을 다시 확보하고 뭐 또 안쪽으로는 윤령을 반포하고 고위왕은 엄청난 연거리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단한 대륙 백제로서의 기초를 다시 잡아요.
4: 아,
5: 대단한 업적이 있어요.
4: 이제 8대 왕 고위왕 네. 때부터 다시 네. 백제의 역사를 네. 좀 강화시켰군요.
5: 네. 그런 상황으로 네. 이제 나가서 대단한 백제로서의 부상을 다시 네. 일으켰는데
4: 예.
5: 그 고위왕이 결국 그 다음 왕이 9대 책계왕이에요.
4: 책계왕.
5: 네.
4: 고위왕 다음엔 책계왕.
5: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가 이제 또 이제 그
4: 분서.
5: 아들이 있었어요. 분서왕.
4: 분서왕.
5: 네. 분서왕이 있었는데 분서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근초고왕의 그 아버지.
4: 근초고왕의 아버지.
5: 응, 11대 비루왕이 왕이 돼, 11대로.
4: 비루왕.
5: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대 왕을 또 제거하고.
4: 아, 반복되는 왕이 네, 네. 탄환이 있었군요.
5: 서로의 어떤 그런 안력 속에서. 물론 예. 그 10대 왕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그 낭랑의 자객에 의해서 죽은 건 사실이에요.
4: 네.
5: 분서왕이 10대가.
4: 네.
5: 근데 그 다음에는 분서왕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되어야 되는데 그걸 밀쳐버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4: 네.
5: 11대 비류왕.
4: 비류왕.
5: 그 비류왕의 묘호도 비류백제의 그 비류와 이름이 같잖아요. 표현.
4: 아, 네.
5: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비류왕이 즉위하고 또 비류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10대 분서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그 계왕이 있어요. 계왕.
4: 계왕.
5: 그 사람이 12대 왕으로 즉위해요.
4: 아, 근초고왕이 아버님.
5: 아버지라는? 아버님 비류왕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이 원래 원초적인 상황으로 그, 그 초고한 계열로 이어졌던 그 상황으로 다시 저거 됐다가 다시 고유한 계열로 다시 왔다는 얘기죠.
4: 아.
5: 그게 예. 12대 개왕이에요.
4: 예.
5: 근데 왕위로 있었던 기간이 2년 뿐이 안 돼요. 삼국사 기록에.
4: 얼마 아니.
5: 그래서 있었구나. 개왕을 이렇게 죽이고.
4: 예.
5: 죽이고 왕이 된 것이 근초고왕이에요.
4: 아.
5: 이런 왕위 다툼이 서로의 관계에서 고유한 계열과 원래 초고한 계열의 그쪽으로 연결됐던 상황으로 이렇게 분열이 있었다. 왕이나 틈이 있었다. 이런
4: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예 일단 초고왕, 구수왕, 뭐 사반왕, 네. 그다음에 이제 고이왕 계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네, 되고
5: 바뀌어졌다가 고이왕
4: 계왕, 책계왕, 뭐 네. 분서왕, 계왕, 그다음에 네. 이제 비류왕으로
5: 예 네, 그러니까 분서왕에서 계왕이 바로 왕이 이어진 게 아니고
4: 네.
5: 분서왕의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거기 11대 비류왕이에요.
4: 아,
5: 근초왕이.
4: 예.
5: 그 왕이 다툼에서 자기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4: 네. 아.
5: 원래 우린 초고왕 계왕이니까.
4: 그 다음에 계왕, 이제 이렇게 네, 바뀌는군요.
5: 그런 상황으로 이어나가 이제 그 계왕을 제거하고 이제 근초왕이 그 비류왕 11대 아버지 다음에 13대로
4: 네.
5: 왕으로 치기 위해서 이런 왕이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는데 고유왕도 사실은 그 삼국사기에는 나도 초고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4: 아하.
5: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4: 예.
5: 그 고유왕이 52년간 즉위했고, 책계왕이 또 뭐 한 20년간 즉위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있었던 그 사람들 내용 중에서 고유왕이 만약에 그 초고왕의 동생이었다면, 나이가 68세에 왕, 그 즉위해서 또 52년간 왕으로 재위를 했으면 1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4: 네.
5: 여하튼 이쪽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
4: 네.
5: 그 다음에 그쪽 상황 속에서도 근초왕 계열 속에서도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 삼국사기 기록에는.
4: 네.
5: 그렇다면 여하튼 왕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고유왕의 입장에서는 초고왕 계열의 그 후손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직계였던 아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여하튼 근초고왕 계열 나중에 근초고왕 계열과 이 고유왕 계열은 계속 왕의 다툼의 중간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태로 아, 연결되고 그러니까
4: 초고왕 계열과 이제 고이왕 계열이 네, 네, 계속 이제 네, 네. 부딪히면서 반복해서 네, 네, 왕이 찬탈을 하게 되고 네. 왕이 탈환을 네. 이제 하게 됐다.
5: 그런데 이제 네. 그 점에서 강조되는 게 나오는 게 뭐냐하면 고이왕 계열이든
4: 네.
5: 근초왕 계열이든 대륙백제로 진출한 상태에서 대륙을 장악해서 아주 전성기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고유왕이 이제 진출을 하는 시도를 네. 해서 장악을 하고
4: 네.
5: 그걸 갖다 다시금 장악된 상태에서 완전 전성기의 대륙백제를 맞이한 것은 근초왕 계열이에요.
4: 네.
5: 그래서 그 왕 계열의 사람들이 결국은 대륙백제를 형성하는데 또는 대륙백제를 장악하는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4: 네. 결국 이제 중국의 그렇죠. 예, 대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5: 네.
4: 당시에 뭐 요서 지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으로 진출했다라는 기록들은 있잖아요.
5: 기록들은 네. 엄청나죠.
4: 네. 그런데.
5: 특히나 중국 측 기록에.
4: 네. 근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삼국의 역사가 신라 네. 중심으로 쓰여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축소가 됐다.
5: 그렇죠.
4: 라는 거고.
5: 네. 그 상황의 네. 바탕을 우리는 삼국사기에서 보는데.
4: 네.
5: 삼국사기 기록 속에 연결된 백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4: 네.
5: 아까 고유왕 계열과 근초왕 계열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 그 연대 나이를 맞춰보면 전혀 안 맞는 오류가 발견된다는 얘기죠.
4: 아.
5: 그런데도 우리는 그
4: 삼국사기를 그냥 그대로
5: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 아. 안겠죠. 그래서 우리의 백제사를 다시금 복원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재정립되는 우리 역사관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4: 예. 예. 예.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 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5: 네.
4: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있었나 봐요.
5: 있었죠. 예.
4: 아무래도 그렇게 예. 구축을 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5: 그 원동력은 원래부터 고구려에서 이탈해서 백제를 건국하는 상황에서 이동의 경로를 볼 적에도 발해만 그다음에 우리 황해바다 다 건너오는 상태로 시작된 내용 속에서 시작의 해상 백제를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고
4: 네.
5: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축된 상황에서 다시 고유왕 때부터 대륙으로 진출한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했다는 상황은 대단한 어떤 조선 기술이나 이런 어떤 사항들이
4: 아.
5: 초기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는 대륙을 이렇게 장악한 상태의 상국이 아니고 해상으로의 진출도 이미 이루어진 대단한 나라였다고 봐야죠. 고조선 시대부터.
4: 예. 아무래도 뭐 백제가 선박 기술이 네.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
5: 그렇죠.
4: 네.
5: 뭐 원래 그게 이제 고구려 선박 기술이고 그게 고조선 선박 기술이에요, 사실은.
4: 아.
5: 대단한 그 우리나라의 시작부터가 엄청난 문명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바터를 이어진 뭐 홍익 정신, 다물 정신에 이어진 상 속에서 이루어진 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네.
4: 예. 아무래도 뭐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이지만 조선 때 네. 그때 뭐 거북선 이 네. 거북선
5: 만들어졌잖아요.
4: 예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 다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5: 네.
4: 백제 그 선박 그 기술이 그렇죠.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륙을 점령할 정도로 대륙의 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항해와 어떤 천문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지 안정되게 선박을 구조할 수 있고 네. 해양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5: 그렇죠. 네.
4: 자, 백제. 네. 그러면은 바다를 지배했다라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문화와 외교에도
5: 그렇죠.
4: 어,
5: 네.
4: 특별한 어떤 네. 예, 중심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네. 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백제 하면 일본을 생각하거든요.
5: 네, 그렇죠. 일본. 네,
4: 일본을 생각하는데. 네. 일본에 전달된 뭐 칠지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5: 근처 광대에서 나오죠.
4: 예,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백제가 일본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네. 건데 네. 그 대륙에는 어떤 식으로 그 문화라든지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나요?
5: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백제사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남조와 애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4: 남조와
5: 남조의
4: 아. 국조 남조 이럴 때 그때
5: 저게 남조의 그 동진 그다음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여기와 가장 밀접하게 애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백제예요.
4: 아.
5: 전 시대를 네. 통해서. 그래서
4: 네.
5: 그 애교 관계라는 것이 바다 건너 그 애교 관계가 수립된 것이 처음엔 아니고
4: 네.
5: 같은 대륙에 있는 인접된 나라 속에서 연결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4: 아, 원래는 대륙에서부터 네. 같이 네. 이렇게 네. 외교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
5: 인접한 나라의 남조와,
4: 아.
5: 남조는 이제 양쯔강, 양자강 남쪽이고,
4: 예.
5: 양쯔강 북쪽은 중원 땅은 동쪽으로 다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4: 아, 이미 장악하고 네.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 대륙의 네. 일부분이 백제 땅이었다.
5: 땅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요서, 북쪽으로는 고구려 땅이고
4: 아.
5: 요서 이쪽 남쪽으로는 백제 땅. 그 진평군이 거기에 있었고 백제 요서군이 거기 있었다는 그 기록이 다 중국의 기록 다 있잖아요. 우리 땅 백제 땅으로.
4: 아.
5: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백제사의 어떤 복원적인 사항의 새로운 역사의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4: 중국 대륙 일부가 백제 땅이었다라는 이 주장. 이거 네. 이거는
5: 주장이 아니라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4: 아, 실제로 있는?
5: 예, 실제로 있는. 네, 근데 우리는
4: 내용이다.
5: 우리 측은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4: 어, 왜 안 하고 있나요, 이걸?
5: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식민상황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을 안 한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내용들이에요.
4: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어떤 남조와의 이런 관계.
5: 그럼요.
4: 이런 것들도 어떤 공식 그 역사서에 명확히 기록이 돼야지만 이게 네.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5: 그렇죠. 인정이 되죠.
4: 예. 네. 근데 분명히 기록은 있다라는
5: 그렇죠.
4: 거군요.
5: 그렇죠. 있죠, 당연히. 네.
4: 어. 그런데도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5: 그러니까 강단 사학에 의한 식민사관 중국을 눈치를 보는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 하는 대학의 현대 강단에 있는 그 학자들,
4: 네.
5: 교수들 책임이고 그걸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또 정책을 담당하는 또 그런 나라의 책임이죠.
4: 아, 좀 아쉽네요. 어쨌든 백제는 우수한 선박, 뭐 항해 네.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5: 네.
4: 해양 강대국으로서 이제 중국 대륙의 네. 일부분들을 이제 또 이미 점령했었던
5: 네.
4: 그리고 부역의 뭐 유민들과의 어떤 이미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이런 무역과 어떤 외교 중심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5: 그렇죠.
4: 나라였다라는 것.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중국 왕조의 어떤 착오나 과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5: 그런데 한 군데 역사책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그 시대 그 역사책이 이렇게 오류로 이렇게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곳곳에 나오니까 여러 군데 다.
4: 아, 그 역사의 기록이
5: 네,
4: 곳곳에 있다.
5: 네, 네. 나라별로 아. 다 있으니까.
4: 아, 기록을 검증하면 이렇게 분명히 교체 검증하고 이러면 네.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5: 중국하고도 대립된 상태에서 역사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안 한다는 게 문제죠.
4: 예. 오늘 어쨌든 이제 네. 백제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백제가 전성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네. 전성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었지만 한강 유역 그 유역을 지역을 지배했을 때 그때 전성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5: 말 그대로 삼국사기의 내용 속에서만 반도 내 역사로만 일컫을 적에.
4: 아.
5: 근데 그게 결국은 대륙을 장악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도 결국 전성기는 맞아요.
4: 네.
5: 왜냐하면 백제가 전성기가 4세기인데 대륙 백제로서 그 중국까지도 차지한 상태의 근처공황 때니까. 아. 시기는 맞아요.
4: 그러니까 4세기 근처 공황 때 이미 대륙에 영향력을 네. 미쳐서 그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네. 한강 유역을 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네. 그렇죠. 거.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는 맞지만 네.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고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뭐 전성기다라고 말하기는 네. 조금 네. 아쉽다.
5: 네. 네. 그렇죠.
4: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초 공황 이야기를 네. 나눴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근초 공황.
5: 네. 네. 근초 공황 하면은 그 왕의 묘호가 근초 공황이에요.
4: 아 묘호가.
5: 그럼 네. 무슨 얘기냐면. 초고왕의 아주 후손이다 그런 얘기. 근 초고왕의 아, 가장 가까운 직계다 이런 얘기.
4: 아 가장 가까운 직계다. 근데 초고왕 계열에
5: 근초고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초왕의 아들도 네. 이름이 부여수고 근초왕은 부여군데 근초왕 다음 대왕이 근구수왕이잖아요.
4: 아
5: 14대가. 근데 아, 근구수왕도 네. 보면 초고왕의 아들이 구수왕이었어요.
4: 예.
5: 구수왕인데 거기도 이제 구수왕에 가장 가까운 직계가 나다 이렇게 근구수왕 이렇게.
4: 아.
5: 그러니까 고유왕계를 누르고 결국 왕위를 쟁탈해서 결국 그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다시 이었는데 우리가 너들보다도 초고왕을 마주 바로 이렇게 이어진 직계다 그런 표현의 내용이 이제 근초고왕 근구수왕의 묘호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4: 네. 그러면 그 구수왕의 네. 어떤 가장 가까운 이제 그런 직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근구수왕 뭐 초고왕의 이제
5: 가장 직계가 가장 근초왕인데 이런
4: 근초고왕 아
5: 그걸 어느 내용에서 보면 삼국사 기록에서도 나중에 보면 21대 백제 계류왕이 있어요.
4: 예, 계류왕.
5: 계류왕을 그렇죠. 별도의 묘호로 근계루왕이라고 했어요. 근계루왕. 그럼 멀리 계루왕은 누구죠? 4대왕이 계루왕이잖아요.
4: 네.
5: 계루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별도의 묘호가 근계루왕이네. 나는 그 초고왕 전부터 있었던 계루왕이 아주 직계로 연결되는 가장 가차운 인척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묘호로 남기잖아요.
4: 아.
5: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더니 그런 상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면서 다만 삼국사의 기록 속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이치적인 어떤 그 계산이 안 맞는 그런 상황에 왕권 이어지는 상황의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한계성을 느끼면서
4: 네, 네 알겠습니다.
5: 근초고왕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4: 예,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이제 네. 대륙 백제의 전성기였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5: 그렇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346년에 왕으로 즉위해요.
4: 예.
5: 그 개왕을 죽이고.
4: 4세기경.
5: 그 개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75년까지 재위하는데 삼국사 기록에 처음에 346년부터 20년간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4: 어, 기록이 없습니까?
5: 삼국사기 기록에.
4: 아, 네.
5: 삼국사기에.
4: 예, 삼국사기에만.
5: 예,
4: 네.
5: 예. 근데 제2 21년부터 기록의 내용이 본격화돼요.
4: 다시.
5: 예. 어. 그럼 왜 20년 동안 그럼 왕 노릇을 안 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4: 그렇겠죠.
5: 또 전성기 때 왕인데.
4: 그렇겠죠. 네. 예.
5: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의 한계성을 우리가 느끼면서 고 20년 동안은 한반도 내 백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에 가서 활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4: 아 한반도 내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대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네.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네. 좀 이렇게
5: 삼국사기 기록에는 한계를 느끼고
4: 없다.
5: 삼국사기에서 만약에 대륙을 아. 지배했던 백제가 이런 내용들이 다 소개됐다면은 백제 역사가 엄청 부상이 됐겠죠. 그때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보식은 누구죠? 경주 아, 네. 김씨의 신라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깎아 내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상태로 삼국사기의 기록 상태로 우리가 반도 중심의 사관, 식민사관 내용으로. 신라는, 아니, 일본은 한반도 지배하는 거 그게 정당화 시키려면 역사의 상황을 그대로 깎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4: 네.
5: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한계성.
4: 알겠습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이거 네. 다시 봐야겠네요.
5: 다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전에 아. 기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일제시대 때 많이 없어졌잖아요. 20만 건이.
4: 예.
5: 그리고 조선시대도 엄청 또 우리 손으로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서 지금 기록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4: 네.
5: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연구해 보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4: 예.
5: 연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록에 많은 기록이 보이는데 우리는 식민사관에 정착하고 중국은 또 자기의 패권적인 상 속에서 동북공정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야심 속에서 한반도에 있었던 그다음에 그 한반도가 아닌 중원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대한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 깎아내리는 상태에 나가는 것이 그런 현대 상황이죠.
4: 예.
5: 대단한 어떤 그런 우리
4: 삼국사기가 쓰여졌던 시기가 이제 이미 백제가 멸망한 이후로 한
5: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예. 1145년
4: 예. 500년 전 가까이 예. 됐으니까 예. 아무래도
5: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전기도도 있는데 그 우리 손으로는 보고는 안 합니다. 거기다 백제 역사도 엄청난 역사였다. 그래서 근초왕은 그러니까 대륙에 20년간 있으면서 그 후반부엔 돌아오는데 그럼 대륙에 있을 때는 그 동백제 서백제를 다 다스리는 왕인데
4: 예.
5: 그 반도 내에 있는 동백제는 어떻게 다스렸냐?
4: 네.
5: 그 근초왕 때는 애척 그 부인이 진씨의 진씨 백제의 8대 귀족성인데
4: 예.
5: 그 집안들이 이쪽 반도 내 백제를 갖다 다스렸던 분조 형태라고 봐야 돼요. 분조.
4: 아, 처가댁에서 다스렸군요.
5: 분조. 그러니까. 근데 아주 잘 이렇게 궁합이 맞는 상태로 잘 유지되던데 그 전에 고유왕 계열도 마찬가지로 대륙을 지배하고 반도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분란 사항이 나타난 것이 고유왕 계열의 후반부예요.
4: 아,
5: 그 책격. 예. 그다음에 그 분서왕. 그래서 예. 개왕이 그 비류왕이 왕위를 찬탈했다가 다시 그 고유왕 계열로 연결됐다가 다시 또 근초왕에게 결국 죽고
4: 예.
5: 다시 근초왕 계열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고유왕 계열에서는 서백제, 대륙백제와 동백제, 한반도 네 백제 사항의 그 이원화된 그 백제 운영을 끝부분에 가서 고유왕 그 후의 왕들에 의해서 이게 분열되는 것 같아요.
4: 네. 네
5: 그래서 근초왕계에게 결국 당했던 것이 고유왕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4: 그러니까 영역을 네.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정치를 했던 거군요. 네. 이제 분조라는 것은 네, 그 이제 나눌 네, 그렇죠. 예, 나눴다 그리고 정치를 조정했다라는 네, 네, 네. 이런 이야기.
5: 그게 우리나라 임진왜한테 조선시대도 나오잖아요. 광해군 네. 때 그 손주가 도망가면서 자기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이름해서. 그 정권을 네.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조 형태인데 삼국 시대부터 이미 분조 형태가 운영됐다고 봐야죠.
4: 뭐 이런 식으로 왕비의 어떤 그런 가문 쪽으로 이렇게 네.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분조가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부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5: 그런 네. 문제도 약이 됐겠죠. 근데 초기에 네. 근초왕 때, 그 다음에 근구수왕 때,
4: 네.
5: 그때까지는 잘 운영된 동백제사비제 운영 상태에서 분조 형태에서도 잘 이루어졌고. 대외 관계에서의 일본.
4: 예, 일본.
5: 칠시도인데 그때 일본을 다만 그게 이제 고구려 관계 토대왕에 의해서 계속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백제에서도 문제가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4: 아, 고구려가 이제 남진 정책을 예, 이제 예, 하게 되고 또 신라가 사실은 뭐 또 배신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제탈하는 데 있어가지고 백제가 또 실패하게 되는 어떤 그렇죠.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예. 되는데 그러므로 결국 이제 뭐 신라와의 나당 연합으로 백제가 예. 멸망하게 된다. 네. 예.
5: 그래서 근초왕 하면은 백제전성기 때 상황에서 언급해야 될 사항이
4: 네.
5: 대화 그렇게 속국에 다스리는 상태에서 내린 하사품이 칠지도라는 검이었죠. 예.
4: 예. 그 칠지도 아직 돌려 못 받았죠?
5: 거기 있죠, 일본에.
4: 일본에 아직 네, 있죠? 네,
5: 그렇죠,
4: 예. 일본에. 아, 아쉽네요.
5: 백제가 꾸준히 사신을 교환했던 그런 증명적인 사항의 그 칠지도.
4: 네.
5: 육참호라고도 하는데 이제 좌우 칼날이 세 개씩 가지 칼이 있으니까
4: 네. 본 칼까지 해서
5: 칠지도.
4: 예, 칠지도.
5: 이것을 예. 뭐 일본은 또 식민사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4: 백제를 지배했다 뭐 이런
5: 백제를
4: 식으로
5: 백제를 이렇게 뭐 지배했다는 상으로 역이용하는 그런 임나일본부의 상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죠. 여하튼
4: 아, 너무 아쉽네요.
5: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4: 예 오늘 백제 전성기 얘기를 나누면서
5: 네.
4: 아 재밌는 거는 이제. 백제가 계속해서 왕권 어떤 그 내부적으로 탈환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네. 분조 형태로 또 이렇게 네. 또 예, 운영했다라는 부분들 예 해상 강국으로서 네. 또 일본까지 네. 또 영향력을 네. 미쳤다라는 거 예
5: 근중왕 시대 그 세계 역사
4: 예.
5: 세계 역사가 어떤 잠깐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
5: 근중왕 시대 중국은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됐던 그런 시대에서 중국 대륙국으로의 진출이 가능했다고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
4: 예.
5: 엄청난 대륙 백제로서의 전성기를 누렸고 서양에서는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2세가 결국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는 시기였네요. 보니까
4: 예.
5: 4세기가.
4: 아.
5: 게르만 민족의 대동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그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4: 4세기경.
5: 백제전성기 네. 권칙왕 때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4: 예. 예. 한반도를 넘어서 그 요소 지역들 또 동아시아 해상까지 유대로 삼았던 네네. 근초고왕이

0: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 제27편 다윗의 시.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0: 제28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0: 제29편 다윗의 시.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0: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시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0: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뜨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복제,
2: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이거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2: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2: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2: no,
1: 거잖아.
2: No. No-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렇죠.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 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5: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5: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5: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2: Bye, everyone.
1: Bye-bye.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써니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능도 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등을 떠민다는 거는 이제 표현이 등을 떠민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응원과 또 상대방의 도전을 권유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 인생에서 좋은 분들의 등 떨밈을 많이 받고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저의 등 떨밈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즈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명절 때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그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댄스 대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회자분들이 야, 춤에 자신 있는 친구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계셨고, 이제 그러니까 또래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과 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딱 용감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막 나도 너무 나가고 싶고, 또 저희 사실 어릴 때 다들 이제 화장실 거울에서 춤이랑 연기를 많이 연마하잖아요. 네. 다들 실력들을 갈고 닦으셨잖아요. 하지만 나와서 안 했을 뿐이지.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저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용기가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막 두근거리는데 용기가 안 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막,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너무 좋은데 무서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때,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어머니께서 제 등을 이렇게 미시면서 진주야, 한번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해서 제 등을 처음으로 이렇게 떠미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가벼운 등 떨밈이 제가 어린 저의 무거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춤도 아니고 막 춤을 췄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네, 저렇게 언니 오빠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1등을 한 거죠. 네. 만약에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거길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1등을 했을지 어떨지 전혀 저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사회자분이 막 미래 스타다 이러면서 막 사진도 찍으시고 관객분들이 막 지금처럼 박수도 쳐주시는데 정말 그 기분이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막 집에 갔던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안의 가능성을 꺼내본 첫 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 힘만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가능성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짝 등을 밀어주셨기에 꺼내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 친구가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춤추고 들어온 이제 작은 에피소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의 이 어린, 저의 큰 세상에서는 그 한 걸음이 정말 큰 도전이었고, 또 그게 네, 저의 또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굉장히 내향인에 부끄러움이 많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엄청 겁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이전에 할 때도 제가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즐기면서 할 것 같지만 전혀 저는 반대로 항상 막 괴로워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확신이 없이 막 괴로워하면서 연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연기라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충분하고 벅차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외의 것들, 뭐 도전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제 자신을 가두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혹시 도전을 했는데 잘해내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이렇게 그 안에 안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자,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많이 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봐야 자기 날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스스로 제가 갇혀있던 제가 저 자신을 깨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스스로 거기를 걸어 들어가진 못했고, 시작은 배우 이한이 언니께서 저의 등떠밀기가,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이 언니랑 이제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제 꿈을 노래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한이 언니가, 진주야, 너 혹시 복면가왕에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바로 단호하게, 아니 언니, 저는 노래를 거기 나갈 만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아직 인지도도 부족해서 제가 가면을 벗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한이 언니는 저한테 작은 불씨를 그냥 던져주신 거죠. 막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진주야,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니? 한번 꼭 나가봐. 넌 잘할 거야. 라고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제 등을 밀어주셨던 것처럼 저의 등을 살짝 밀어주셨죠. 이제 그 작은 불씨가 제 안에 갑자기 불이 타면서, 또그 한마디에, 그 등떠밈에 저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한 걸음을 또 이렇게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섭지만 눈딱 감고 도전해보자 하고 영상을,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복면가왕 팀에 보냈고, 그렇게 우비소녀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얼마나 그 내향인인 제가 거기서 저를 제가 벗었는데 누군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환경에서 노래를 하는 게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떨다 못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고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고 저를 이제 내던졌죠. 하지만 무대에서 부서진 건제 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설정해놓은 저의 한계였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색어 순위가 있을 때였는데, 2주 동안 우비소녀가 누구냐라는 그 이야기로 2주 동안 검색어 내내 올라가 있었고, 제 얼굴이 공개된 후로는 저에게 배우 생활만 하던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들이 저한테 펼쳐지기 시작해요. 한이 언니의 등떠밈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끝까지 용기를 못 내서 그 무대 위로 뛰어들지 못했다면, 저한테 이런 날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 저에게 두 번째 큰, 변화를 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놀면 뭐하니에, 합류를 된 것입니다. 연기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작품 홍보나 이런 걸로 가끔 예능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유누님이셨죠. 유재석 오빠가 항상 진주야, 너는 예능을 한번 해봐라, 잘할 것 같다 항상 하셨는데, 저는 정말 예능 체질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사실 대단하신 선배님께서 권유를 해주심에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연기만 할 생각입니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뭐 너무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실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놀면 뭐하니에 WSG라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이제 노래만 하면 되는 건줄 알고, 참여를 하게 되어서 두세 달 정도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재석 오빠께서 또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진주야 예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니 어떻니 하면서 또 등떠밈을 살짝 해주셨는데 원래 저라면 아 저는 예능이 맞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 등떠밈이 저한테 통한 거죠.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이 타면서 정말 무섭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재석 오빠의 한결같은 응원의 등떠밈이 제가 밀리다 진짜로 뛰어내릴 수 있게 네, 도와주신 거죠. 당연하게도 저는 모든 게 처음인 예능에서 정말 제가 앞으로 나가는 건지 뒤로 넘어지는 건지도 모른 채 너무 많이 헤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석 오빠는 여느 때처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고 계속 그렇게 등을 떠밀어 주셨고 덕분에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헤매던 그 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 이제 진철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네. 이 캐릭터를 처음에 하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이제 남자 가발을 쓰는데 아, 나 이러다가 배우 인생이 진짜 끝나는 건가? 하면서 정말 너무 진짜로 무서워했었고 아, 내 분야가 아닌데 내가 이곳에 서서 해도 되는 걸까? 내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걸까?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도전이라는 걸 해나가면서 이제 제 자신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겨내다 보니 네, 작은 저의 세상에만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점점 저한테 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면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 진철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셨고 네,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생각에만 갇혀있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몰랐던 더 큰 세상과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거기를 한 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게 전처럼 무섭지 않고 이 도전이라는 게 새로운 저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매체 배우를 하면서 매체 연기를 하면서 10년 동안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뮤지컬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감사하게도 무대에도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캐스팅 발표가 오늘 또 나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번 살짝 뛰어봤습니다. 아,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셔서 사실 여러분들의 이 눈빛 또한 저에게 등떠밈이 되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저의 세상이 바뀔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큰 사건 안에 어떤 거창한 무언 어떤 목표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등을 밀어주었던 엄마의 그냥 한마디 한이 언니의 어떤 격려, 재석 오빠의 응원 덕분에 이제 그 작은 말들, 응원의 말들이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그 용기를 내서 했던 그 작은 도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용기라는 게 누군가의 응원의 말 한마디에도 생길 수 있을 만큼 좀 가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벼운 거라면 누군가의 혹은 많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바시 무대도 저한테는 또 엄청난 사실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도전을 만약에 망설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지금도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네, 또 제안의 저를 또 깨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무대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용기를 조금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모른 채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이 마침내 자신 안에 빛을 깨닫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의 등을 한번 밀어줘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잘할 거야. 너 할 수 있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작은 떠밈이, 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저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등 한번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만나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도 제 등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진주였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8월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목요일 8월 27일은 24절기 중 백중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중은 이 무렵의 농사 수고를 돌아보고 풍년을 기원하던 때였습니다. 한 계절을 살아낸 사람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었던 셈이죠. 농사를 들여다보면 잘 자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밭에 서서 열매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한참을 준비했던 일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험. 오랫동안 바라보던 직장. 공들여 준비한 일. 기다리던 관계. 몇 년을 준비한 계획.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든 건 실패 자체가 아니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일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뒤에 그가 선택한 태도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견디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빅터 프랭클과 비슷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일들, 당장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끝없이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을 것인가?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오늘 밤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한 장의 페이지가 책 전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아닙니다.

작중이라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농사는 농부의 뜻만으로 완성되지 않지요. 씨도 뿌리는 때가 있고 비를 기다리는 때가 있고 햇빛을 견디는 시간이 있고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지켜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꼭 얻는 힘이 아니라 원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힘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흔들려도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한 걸음씩 걷는 것,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조용히 맡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뜻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걸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의 한 주보다 괜찮은 한 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겪게 될 최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실제로 그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이런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찬양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1: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일이 많은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0: 어떤 일이냐 따라 다르죠. 좋은 일로 많으면 좋은 거고요.
1: 자신의 업무라고 칩시다. 네.
0: 그 업무도 똑같아요. 네. 골치가 케이스가 꼬여서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면은 제가 보기엔 힘들고요. 근데 일이 많은데 진짜 잘 풀려서 하나하나씩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 네. 그러면은 신나는 일이고.
1: 아, 네. 맞다, 맞다. 진짜 그러네요. 와, 일이 많은데 좀 지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일이 좀 안 풀렸네요. 네. 아, 이것도 좀 꼬이고, 그 다음 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다음 다음도 이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안 꼬이게 해야죠, 일을. 네.
1: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꼬인 거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과 뉴저지에 살다 보면 뭐 출근길 교통사고부터 직장에서도 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리 와! 하고 도움의 손길을 덥석 잡아줄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0: 네.
1: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헷갈릴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나 들어오시자마자 뭔가 산뜻해지셔 이발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0: 이발...
1: 셔츠 새로 산 건가요? 뭔가 좀 산뜻한데?
0: 셔츠는 한 서른 개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 네. 빨래 잘 안 하시네요.
0: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빨래를 자주 안 해서 네, 뭐 셔츠가 많아요.
1: 네. 어쨌든 오늘 이 산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K-Radio 라이브 들어오시면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0: 아, 예. 안녕하세요.
1: 변호사님 항상 활짝 웃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시잖아요.
0: 네.
1: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제 성함 모르는데.
0: 네. 파인모게지 사장님, 네. 제프 전 사장님이세요.
1: 아, 네.
0: 저하고 친한 형님.
1: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 그냥 웃음꽃이 몽글몽글 피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네. 형제같이 지내는 형님. 저한테 크게 멘토를 해주고 되게 네. 좋으신 분이세요.
1: 와.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항상 좋을 웃으시죠? 수가 없어요.
0: 네. 네. 이 해피 바이브가 네. 전염이 돼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러니까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인상도 쓰고 뭐 집안에서도 나쁜 일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사무실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1: 야.
0: 웃으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꼭 막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직원들한테.
1: 거의 어디 일할 자리 없어요. 아니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네. 앞서서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점심만 먹는 것도 못 참다 하셨어요.
0: 저요?
1: 네.
0: 예,
1: 네,
0: 아니, 저는 일 때문에 밥 못 먹고 일하고 막 시간도 막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1: 네.
0: 잠깐은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1: 지치죠.
0: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 예. 네. 네.
0: 아. 일은 즐거워야 돼요.
1: 아, 즐겨야 되는.
0: 예, 네, 왜냐면은 자는 거 빼고 일터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1: 맞아요. 가족들하고 뭐 노는 것보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쩔 때는 제 와이프보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1: 네. 네.
0: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그 자리가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일이 노예가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삶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1: 자, 제가 오늘 뭐, 김동석 변호사님 오자마자 이런 행복 얘기를 많이 이렇게 던진 이유가, 김동석 변호사님이 항상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이 어떤 사건을 맡겨도, 맡기 의뢰하신 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제가 노력해요. 왜냐면은, 이 사고가 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좀,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사고 났으니까 변호사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걱정 먼저 시작하세요. 아이고, 내 보험이 올라갈 테고, 내 몸은 어떡하고, 내 차는 어떡하고, 상대방의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고, 보험이 조금 있으면 어떡하고, 나는 많이 다 이렇게 언앤언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1: 네.
0: 그분들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데,
1: 네.
0: 그분들한테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예,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1: 예. 샌더스 앤 김동석 법률 그룹입니다.
0: 네.
1: 진짜 어떤 일이 나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싶은데 그 상황을 이렇게.
0: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네. 받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이제 나쁜 일이, 그러니까 꼬이는 일이 많으면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예 많이 들었어요. 그 첫 단추를 잘 해야지.
1: 네.
0: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도 단추 제대로 안 끼면 안 예쁘다고.
1: 네.
0: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일도 처음에 잘 시작해야지.
1: 네.
0: 끝에까지 잘 끝나요.
1: 아하. 깔끔하게.
0: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팀이죠. 그러니까 네. 여의땅 시작할 때 내 의뢰를 내가 받아서 그 의뢰 받은 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클레임 셋업을 하고 의뢰인들 치료 잘 받게 이제 도와주고
1: 네.
0: 치료가 끝나면은 리리게이션 팀에서 그걸 받아서 그 케이스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뭐 스페셜스나 뭐 디맨 패키지가 이제 상대방 보내서 그걸 이제 변호사가 싸워서 해결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서 판사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간다고요.
1: 네.
0: 그게 이제 seamless 그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쭉쭉쭉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상금도 잘 나오고요.
1: 네.
0: 빨리 끝나고요.
1: 네.
0: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1: 기분도 좋겠네요.
0: 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축제 분위기라고 해서
1: 네. 네. 야, 상상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0: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네. 그 첫 단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첫 단추에 그 첫 단추가 김동석 변호사님이면 그게 잘 이끌어낸다.
0: 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1: 네.
0: 상담을 하면 제가 첫 단추를 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상담을 생각하기에 많이 물어봐요.
1: 네.
0: 네. 많이 물어봐요.
1: 혹시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짜증내지 네. 않습니까?
0: 귀찮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1: 뭐 그것까지 막 이렇게.
0: 네. 네.
1: 근데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0: 첫 단추.
1: 아, 예.
0: 잘,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지 케이스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1: 네.
0: 예, 근데 그거를 뭐 귀찮아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꼬여요.
1: 아, 뒤로 갈수록?
0: 예. 예. 아, 그때 내가 제대로 또 물어봤을까 이런 것도 나오고.
1: 네.
0: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의뢰인들도 지금 다른 변호사님 의뢰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0: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변호사님이 부탁하는 거 잘 따라주셔야 돼요.
1: 네.
0: 질문하는 거 잘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본인 케이스가 잘 풀려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지름길일
0: 그렇죠.
1: 수 있겠네요. 네. 네.
0: 상대방한테 너 제대로 빨리 합의 안 하면 오래 걸리지만 더 크게 의도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합의하자고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1: 네, 메시지가.
0: 예,
1: 네,
0: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요, 변호사가. 오, 네. 그 의뢰인에 대해서.
1: 그,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의외에 이런 질문도 사실 물어본다. 뭐가 있을까요?
0: 누가, 제가요?
1: 네.
0: 그러니까.
1: 사건이 일어났을 때.
0: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 인버전스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약, 무슨 약 처방받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1: 나 기억도 없고 버렸어요. 이런 것도.
0: 그러면 안 처방 픽업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1: 오?
0: 집안에 계단 있냐 없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1: 계단?
0: 네. 네.
1: 우리 집은 3층인데?
0: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사고 나가지고 허리 아파, 뭐가 어깨 아파, 무릎 아파, 몸도 안 좋고 이런데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사고 나고 그 후유증 있고 이런
0: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상대방 쪽에.
1: 네. 네.
0: 그 계단하고 뭔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사시는데 개인집입니까? 그러면 아, 저 렌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타일의 집에 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1: 네.
0: 그 누구랑 사냐도 되게 중요해요.
1: 누구랑 사냐까지요?
0: 네.
1: 누구?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인지,
1: 네.
0: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화목한 가족을 있는 분인지,
1: 네.
0: 아니면 뭐 신혼부부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1: 네.
0: 당신 가해자 때문에 내 피해자가 내 의뢰인이 삶이 바뀌었다. 화목한 가족이 너 때문에 파괴됐다.
1: 네.
0: Shattered. 그러니까는 옛날 같지가 않다. 원상복귀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도자기 깨지면 다시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1: 네.
0: 아무리 붙여도
1: 깨진
0: 금간 거는 금간 네. 거잖아요. 뭐라 요새는 과학이 좋아가지고 또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1: 네.
0: 그런 것 같이 사고 때문에 몸이 다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1: 삶의 질이.
0: 네. 네. 그럼 그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아, 이 사람은 보니까는 결혼했겠지? 다 예측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안 돼요.
1: 그랬다가는 상대 팀하고 결혼 안 했는데 뭔 소리예요? 뭐 이럴 수
0: 네.
1: 있겠네요.
0: 네, 그거를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1: 네.
0: 일은 무슨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 벌고 뭐 취미는 뭐고 봉사하는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적어놓고
1: 네.
0: 상대방하고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1: 네.
0: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친 것만 얘기해서는 그냥 아 이거 다쳤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5만 불 줄게.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다친 거로 지금 가족이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야. 네. 엄마가 못 안아줘. 예. 그걸 어떻게 할래?
1: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피해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래? 내가 배심원들 같은 거 설득하면은 그때 가서는 누가 이길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1: 예.
0: 그러면 그 다음에 흥정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일살롱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 못해.
1: 네.
0: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이렇게 버는데 이것뿐이 못 벌어. 그 신분은 없어가지고 세금 보고는 그래 안 해. 그렇지만 네. 버는 건 사실이잖아.
1: 네.
0: 이거 못 벌면은 가족, 제일 지장가는 게 가족이야.
1: 네.
0: 어떡할래? 그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예. 네. 옛날에는 이제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등산도 가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허리하고 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몸무게가 늘었어.
1: 네. 어떡할래?
0: 예. 네. 어떡할래? 이거 너 때문이야. 너 가해자 때문이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 또.
0: 안 와요. 끝도 없어요.
1: 오, 네.
0: 그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1: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단추 네. 꼼꼼하게.
0: 예. 네. 그러면 그 내가 내가 물어보는 건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1: 네. 와.
0: 예.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배심원 앞에 갈 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1: 네. 그렇죠.
0: 더 구체적으로. 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다큐멘트 만들고 그러겠지만.
1: 네.
0: 배심원까지 거의 안 가잖아요. 케이스가. 네. 그 전에 합의가 되잖아요.
1: 네.
0: 합의될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1: 예.
0: 네. 근데 그걸 귀찮아서, 아이, 내가 누구랑 사는 거, 변호사님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친 거 보상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의뢰하신 분들 있으면, 변호사님, 제가 지금 신혼부부인데, 거기다 깐난 애기가 있는데, 지금 어깨가 다치고 수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못 안아요. 그래서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1: 애가 막 엄마를 피해 막.
0: 네. 네. 그 관계가 이상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듭니다.
1: 네.
0: 전달이 돼야 돼요. 변호사님 얘기 안 하면 몰라요.
1: 그렇죠. 그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0: 그렇죠.
1: 예. 네. 네.
0: 그게 첫 단추예요.
1: 네. 언제나 참 해피바이러스를 이렇게 뿜고 다닌다 해서 유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시네요.
0: 그렇게 안 하면은 보상금 많이 못 받습니다.
1: 네. 네.
0: 그 의뢰인의 권한은 다친 것만 받는 거는 쉬워요. 치료 기록, 병원에서 준 치료 기록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다친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금을 받을 때 다친 거 3분의 1.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3분의 1.
1: 네.
0: 삶이 바뀐 거,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가족, 뭐 취미 생활,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거 못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3분의 1.
1: 네.
0: 그렇게 계산을 해요.
1: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나서 뭐 치료받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0: 예.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1: 대신 결과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시간 좀 걸리더라도.
0: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싸우다 보면 이제 오래 걸릴 때가 있다고요.
1: 네. 자,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네. 이쯤 되면 궁금하셨죠?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님 뉴욕에 사무실 있거든요. 플러싱 163-07 디팔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 요 번호도 꼭 저장해 두시고요. 막 새벽에 갑자기 사고 나서 당황스러울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여기 뉴욕에 자외선 신호가 따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1: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0: 네, 네. 신호등에. 네. 근데 자외선 신호가 끝나고 직진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눈치껏 비보호 자외전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 트래픽 패턴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예 자외전 시그널을 받고 자외전하는 데가 있고.
0: 네.
1: 자외전 시그널 없으면 못 가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0: 네.
1: 파란불인데 그냥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차 없으면 자외전 해도 되고.
0: 네.
1: 그러다가 자외전 시그널을 바뀌고 그런 데도 있고 다 달라요.
0: 예.
1: 네, 그러니까 그냥 단정 짓고 아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봐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트래픽이.
0: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자외선 신호가 있어 무조건 자외선 신호에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비보 자외선이 되기도 하고
1: 안 되기도 하고
0: 안 되기도 네, 하고
1: 자외선 시그널 없는 데서 또 자외선 되는 데도 있고요.
0: 네. 네.
1: 다 달라요.
0: 굉장히 헷갈리면서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대신 운전자가 위험은 감수해라 이건가요?
1: 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사고가 덜 날 텐데.
0: 예.
1: 어떤 데는 좌회전 시그널 받고 무조건 가게 됐고, 어떤 데는 뭐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되고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네. 헷갈려서 사고 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그리고 뭐 요, 미국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특별히 뉴욕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회전 좌회전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0: 우회전 좌회전 사람하고.
1: 특별히 맨해튼.
0: 예.
1: 맨해튼 사람 많잖아요.
0: 그렇죠.
1: 요번에
0: 많죠.
1: 저희가 타임스퀘어에서 봉사를 했어요.
0: 네.
1: 우리 그 선교팀이
0: 네.
1: 그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고 이제 전도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 짐이 많으니까 이제 제 SUV를 끌고 네. 맨해튼에 들어간 거예요.
0: 네. 아이고.
1: 와.
0: 아이고.
1: 머리에서 지나는 줄 알았어요.
0: 와.
1: 사람 많잖아요. 타임스퀘어.
0: 네. 네.
1: 근데 거기에 턴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턴을 해야 되는 거. 사람은 직진하고 있고
0: 네.
1: 차는 거기를 사람을 피해서 턴을 해야
0: 맞아,
1: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천천히 거기는 뭐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고 그런 건 있는데 너무 긴장. 거기도 또 자전거도 다녀요.
0: 아, 참. 네.
1: 네. 거기도 또 타임스퀘어는 그 자전거 이제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노래 아, 빵빵 틀어놓고
0: 인력거 네, 비슷하게.
1: 네. 네, 리어카 같이 생긴 네.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고.
0: 아.
1: 예. 네. 사람들 그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날 것 같더라고요.
0: 맨해튼에 무단횡단은 불법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다 하더라고요.
1: 이 법이 바뀌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무단횡단 제이워킹? 제이워킹 한다고 이제 띡 딱지 안 먹어요.
0: 네.
1: 왜 그렇게 법을 바꿨니? 뭐 인종차별 뭐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0: 아, 맞아요. 그 딱지를 끄는 인종이 뭐 이렇게 네, 특정
1: 그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딱지는 안 먹는데 그래도 과실은 과실이에요.
0: 어, 예.
1: 무단횡단 해가지고 차에 치였다.
0: 사고 났다.
1: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차 운전한 사람이 차 사람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0: 네.
1: 이 무단횡단 한 사람도 과실이 되는 거예요. 아, 딱지 안 먹으니까 나는 책임 없지. 그게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네. 과실도 그, 일부 있다.
1: 그렇죠. 네. 과실이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딱지만 안 먹는 것뿐이에요.
0: 예. 네. 가끔 가다가 참 요란스러운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막 팡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1: 예. 네.
0: 그러니까 물론 나는 무단횡단은 아니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 네.
0: 비켜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속하고 사람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단횡단 사람이라도 이 차가 negligent driving으로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뭐라 하지? 그냥 negligence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아니고 하여튼 과실운전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다 보행자가 다 권한 챙길 수 있어요.
0: 오,
1: 예. 옛날에는 이 사고 보행자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0: 네.
1: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일단 하지 마시고요. 네,
1: 걸어갈
0: 안
1: 때
0: 되는 거 안 되는 거
1: 제발
0: 거예요.
1: 핸드폰 좀 그만 보고요.
0: 아. 이어폰 빼시고요.
1: 네. 네.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0: 맞아요.
1: 봐요, 제가.
0: 네. 네.
1: 그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옛날에는 그, 뭐, 무단횡단 한다는 뭐,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80% 과실이고.
0: 네.
1: 차도 사람 못 봤으니까 너 20% 과실이야. 그럼 20% 과실인 사람한테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보상금까지.
0: 네.
1: 이제 법이 5월 26일, 2026년 바탕으로 거버너 호클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0: 네.
1: 아주 comparative negligence를 바뀌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가 그런 시추에이션에서 차가 50% 이상 과실이 돼야 돼요.
0: 만약에 차가 49다 이러면
1: 안 돼요. 못 받아요.
0: 예.
1: 그럼 배심원 앞에 가서 많이 다쳤어요. 이 사람 많이 다쳤으니까 보상금 주세요. 그게 안 돼요. 배심원들이 아, 이 사람이 뭐 차가 49% 과실이고 보행자가 51% 과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친 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지는 거예요.
0: 와, 그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예. 1% 때문에 정말 별의별 맞습니다. 자료를 다 모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1: 만약에 보행자 걸어가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본인 권한을 챙기셔야 돼요,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네. 사고 났고 어디 건넜고 이런 것 좀 해 놓으셔야 돼요.
0: 예.
1: 예. 이 그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애매하다 그러면 싸워서 입증 만들어야죠.
0: 네. 그래서
1: 과실 상대방이 더 많다는 거 만들어내야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차에 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차 그 친차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어요.
0: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1: 네, 치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뉴욕주는.
0: 네.
1: 뉴저지는 좀 달라요. 뉴저지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는데.
0: 본인이 보험이 없으면 못 받나요?
1: 그러면은 플리가라고 보험, 아, 보험이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뉴저지도.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는 치료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포인트는 과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0: 네.
1: 그게 더 중요해졌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0: 네.
1: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그거 챙기기를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많이 찍어줘야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분들 선한 민족이잖아요.
0: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1: 선한 민족이. 저는 한국분들 선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0: 네.
1: 주변에 사진이라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0: 네.
1: 연락처줘가지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줄게.
0: 네.
1: 아니면 차에 블랙박스 있으신 분은 나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원하면 내가 아무 때나 줄게. 그 정도는 해주시면 도움 돼요. 귀찮아요. 네. 한 20, 30분 시간 보내야 돼요.
0: 그렇죠. 네.
1: 그래도 그 한 사람의 그
0: 억울함을.
1: 모든 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꼭 도와드리세요.
0: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 우리의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그 정도의 도움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는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K-Radio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뉴욕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맘다니 시장이요, 본인의 그 SNS에 헬멧, 그 자전거 헬멧 쓰고 네. 있는 모습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항상 그 이바이크를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SNS에 네. 올리나 봐요.
1: 네.
0: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댓글에 헬멧을 쓰라! 네. 시장님을 위하여!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1: 아유. 제발 좀
0: 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0: 어제
1: 와이프하고 동네 이제 좀 살도 빼고
0: 예.
1: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소화도 될 겸 이제 걸어 다녔는데
0: 네.
1: 그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네.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가 집에 걸어가지에서 나왔는데 다 좋았는데
0: 네.
1: 우리 동네 좀 농아랜드다 보니까는 이 퀸스 같이 전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게
0: 예.
1: 어둑어둑하거든요.
0: 네.
1: 헬멧 쓰고 다 잘했는데 자전거에 리플렉터 하나 없이 그냥 그런 자전거예요.
0: 오,
1: 밤에
0: 네.
1: 막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0: 오.
1: 그러니까 라이트도 달고
0: 네.
1: 이 반 그 차 헬라이트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거 달아놔야 돼요, 자전거.
0: 옷이라도.
1: 그렇죠. 네. 옷도 도움되죠. 다 검은 옷 입으면은 네. 걔네들 멀리서 보면은 그 그림자만 보였어요.
0: 맞아.
1: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와이프하고 많이 해줘요.
0: 네.
1: 저거 봤지? 저건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그래서 우리 애들 자전거 못 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그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자제분들 밤에도 탈 수 있으니까 헬멧은 당연한 거고
0: 네.
1: 리플렉터 같은 거 자전거 달아놓고 요새는 키면은 반짝반짝 거리면서 리플렉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예.
1: 그런 거랑 라이트, 플래시라이트 같이 앞에 달려있고 이런 것 좀 달아놓으셔야 돼요.
0: 네. 어쨌든 헬멧 안 쓰면 자전거는 타면 안 되잖아요.
1: 위험하죠. 아니야, 저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0: 네. 성인은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지 미성년자는 써야
1: 네.
0: 되는 거죠.
1: 미성년자는 네. 16살 미만은 무조건 써야 돼요.
0: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면 머리가 더 커. 근데
1: 제가 보기에는 내 머리보다 젊은 애들 머리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0: 어쨌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바이크든 뭐든 자전거든 이렇게 탈 때 헬멧은 진짜 챙기셔야
1: 네.
0: 그렇게 딱 챙기고 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1: 네 멋있어요. 네. 좀 매열과 딱 헬멧 쓰고 다니면 네. 얼마나 멋있어요.
0: 맞아요. 네,
1: 존경스러워지잖아요.
0: 네. 큰 캠페인이 아닌가 싶네요.
1: 네.
0: 자 이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저녁 7시쯤인데 한인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 차량을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 오던 SUV가 이 신호등 앞에 멈춘 그 속도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혔어요.
1: 네.
0: 충격으로 앞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까지.
1: 네.
0: 네. 사고 직후에 운전자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차량부터 사람은 어떻게 누가 치를 3중 추돌인데
1: 네.
0: 이거 51% 어떻게 찾죠?
1: 당연히 되죠. 우리 차는 중간차잖아요.
0: 네. 우리 네. 차는 중간차.
1: 이제 입증해야 될 게 앞차가 느낀 게 쾅 한 번 느꼈다.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예.
1: 네. 뒤에 부딪힌 건 명확하잖아요.
0: 예. 네.
1: 그러니까 뒷사람 잘못한 건 명확한 거예요. 중간차 난 잘못 없다. 나도 같이 서 있었는데 같은 피해자다. 앞차랑 중간차랑 이 뒤차가 쳐가지고 밀린 거지.
0: 네.
1: 내가 앞차 쳤는데 또 뒤차가 우리 차 친 게 아니다.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건 문제 없으세요.
0: 내가 앞차를 쳤는데 뒤차가 치면 맨 앞에 차가 두 번 쾅쾅하게.
1: 네, 쾅쾅 느꼈을 거 아니에요.
0: 와.
1: 네, 그러면은 뒤차도 가실 있고 네. 중간차도 가실 있는 거예요. 앞차한테는.
0: 예.
1: 예.
0: 혹시 또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 뒤차가 앞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쾅이었는데 쾅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1: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0: 아, 예.
1: 그렇죠? 그러면 그건 거짓말.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게 뭐가 있잖아요. 그만큼 좋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0: 아.
1: 그거는 와일드카드예요.
0: 예.
1: 내가 이 카드 못 꺼내면서 합의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0: 네.
1: 저는 블랙박스 이미지 봤잖아요.
0: 예.
1: 그냥 보면서 곧바로 안 보내요.
0: 예.
1: 내 말로, 그냥 다큐멘트상 이렇게 다 하고, 거짓말 할 때까지 기다려요.
0: 예.
1: 거짓말 안 하고 이실 짓고 하면은 뭐, 다행이고.
0: 네.
1: 거짓말 하면은 그때 이제 블랙박스 이제 꺼낸다고요, 와일드카드.
0: 아.
1: 그거를 거짓말했던 걸 입증을 시켜놔요.
0: 예.
1: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뭘 말하든지, 잠깐만, 너가 말한 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한 사람이잖아.
0: 예.
1: 배심원한테 가서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되면.
0: 안 믿겠네, 그쪽을.
1: 그렇죠. 네. 예. 그, 신민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0: 예.
1: 근데 미리 줘버리면은 그 카드를 못 쓰잖아요.
0: 그렇죠.
1: 함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좀 비도덕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뢰인에 의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아, 비도덕적이지 않죠. 내 편에 섰는데 내가 유리하도록 도와줘야죠.
1: 그렇죠. 이실 짓고 고대로는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실 짓고 고대로 말했으면은 블랙박스가 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블랙박스 보여준 거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주변에 CCTV 보여주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러면 거짓말은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게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1: 그래서 이 중간에 사고 난 사람은 예. 상대방이 앞에 차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걸 예측을 하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뭘 만들어 놔야 돼요.
0: 네.
1: 중간에 증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났을 때 말이랑 2, 3일 있다가 말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잠깐만 양쪽으로 보다 좀 양쪽으로 봤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러면 현장에서는 보통 다 이실 짓고 해요.
0: 네.
1: 뭐야 what happened? 나 쾅 한번 느꼈는데 저 지 차가 너 차 밀려서 내 차 쳤나 봐.
0: 네.
1: 리코딩 해놓는 거예요.
0: 예.
1: 네. 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거짓말 했잖아. 제일 좋은 거는 블랙박스 있으면 뭐 실컷 너 실컷 떠들어. 난 증거물 있어. 이게 되니까.
0: 네가 거짓말 할수록 내가 유리해지네요. 네. 블랙박스 있으면. 네.
1: 예. 그렇게, 그렇게는 조치를 해놓으시면 되고.
0: 네.
1: 차는 뒷차가 다 책임지게 됐고요. 만약에 입증이 됐으면.
0: 네.
1: 그 다음에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는 거고요.
0: 네. 네.
1: 보상금도 뒷차가 이제 책임져서 이제 보상금을 중간차하고 앞차하고 많이 다쳤으면은. 네.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0: 예. 만약에 이분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 다치긴 다쳤는데. 이러면은.
1: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 났을 때.
0: 네.
1: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막 혈압도 막 올라오고, 막 힘도 없고, 구토도 하고, 네. 어지럽고 막 이래요.
0: 네.
1: 그런 분들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셔야 돼. 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0: 네.
1: 근데 사고 딱 났는데, 너무 멀쩡해요. 놀라긴 했죠. 심장만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잘 만들었어요.
0: 어떻게.
1: 네. 이 사고가 나잖아요. 놀라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몸에서, 아, 내가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호르몬이 올라와요, 몸에.
0: 네.
1: 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싸요, 호르몬으로.
0: 네.
1: 그러면 호르몬 그 성분 때문에 아픈 걸 못 느껴요.
0: 아, 예.
1: 예. 네. 근데 이제 호르몬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어드레날린이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어지럽고, 미르지? 몸이?
0: 아유, 그날은 괜찮았는데.
1: 예, 네, 힘도 하나도 없네? 이건 이제 차사고예요.
0: 예.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는 안 아팠으니까 병원 안 갔죠.
0: 네.
1: 그 다음날 아팠으니까.
0: 병원.
1: 그때서는 이제 김동석 변호사 찾아가서 치료받고 보상금 받고 이제 다 절차대로 이제 가는 거라고.
0: 네.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정도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아픈 것도 괜찮습니까?
1: 법적으로 뉴욕은 30일 안에 접수를 하게 됐고요.
0: 예.
1: 나 아픕니다. 치료받겠습니다. 뉴저지는 45일이거든요.
0: 네.
1: 근데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수천 명 이제 의뢰인들 만났잖아요.
0: 네.
1: 제 경험으로 사고 나고 한 2, 3일 있으면은 증세가 다 나타나요.
0: 아.
1: 통상적으로.
0: 네.
1: 가끔씩 당일날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0: 예.
1: 가끔씩 2, 3주 후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0: 어떡해요, 그럼. 3주 후면.
1: 30일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0: 예.
1: 네. 뭐, 크로스 하는데 딸 태우고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 모르고 쾅 친 거예요.
0: 네.
1: 당연히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가 사고가 났는데 갔죠. 가가 네. 다 도와줬는데 괜찮대요. 딸도 괜찮대요. 우리 딸은 어렸으니까 애들은 유연해서 잘 안 다쳐요. 다행히.
0: 오, 예.
1: 딸도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한 2주 후서부터 몸살기 나고 막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말해가지고 이거 몸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0: 네.
1: 이제 차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다친 거예요.
0: 오,
1: 예. 손목도 많이 피아노 우리 아이폰 피아니스트예요.
0: 예.
1: 이제 피아노 치면 손목 얼마나 많이 써요.
0: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1: 네, 이제 차사고로 손목을 다쳐가지고 한 5년 고생했어요.
0: 예.
1: 예.
0: 와.
1: 그 손목을 써야 되니까 피아노 쳐야 되니까. 근데 뭐 손목은 아프니까 치료 받고 오면은 조금 낮으다가 치료 피아노 많이 치면 손목 다시 아프.
0: 예.
1: 아유, 예. 지금 많이 건강해졌는데.
0: 네.
1: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교통사고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도 2주 후에 아프다는 거예요.
0: 사람에 따라 다르다.
1: 그렇죠. 다 다르다는 네, 거예요.
0: 네. 그리고 일단 뉴욕은 30일 안에
1: 접수하면 된다. 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0: 노폴트로. 45일.
1: 45일. 그렇죠.
0: 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인데요.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입니다. 네. 퇴근 시간에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랑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과 네. 비슷하네요. 충돌했습니다. 양쪽 운전자가 전부 내 신호가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1: 자, 좌회전하는 사람은 본인 신호가 파란불이든 안 파란불이든 좌회전 시그널에서 턴 안 했으면
0: 네.
1: 그러면은 직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0: 무조건.
1: 네,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할 때는 직진한 반대쪽에서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0: 네.
1: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면 좌회전 시그널, left turn arrow,
0: 네.
1: left turn only, 봐서 left turn만 네. 할 거야. 네. 그 신호등을 받고 left turn을 하다가 빨간 불을 안 쓰고 무시하고 빨간 불 서 있는 거 무시하고 나가서 쳤다. 그러면 빨간 불을 무시한 사람이 잘못이겠죠?
0: 그렇죠.
1: 자, 네. 그러면은 left turn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left turn error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빨간 불을 지나갔다. 입증을 해야 돼요.
0: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입증하죠?
1: 그러면 그 교차로니까 뭐 주변에 뭐 CCTV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블랙박스 다르시라고.
0: 네.
1: 제가 지금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고장 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우리 아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어요.
0: 오, 예.
1: 예, 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0: 네.
1: 근데, 당장 보스턴을 가야 돼요.
0: 예.
1: 갔다가 와야 돼요. 멀잖아요.
0: 그쵸.
1: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
0: 많이 해야 되는데.
1: 근데 저번에 저 여행 갈 때, 일회용, 휴대용 그 블랙박스 샀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거 달고 갔어요.
0: 아, 예.
1: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꼭 다르세요.
0: 무조건.
1: 얼마나 하니까. 휴대, 네. 이거 뭐, 선 껴가지고 그런 거 귀찮으시면, 그냥 그 USB 꽂는 거,
0: 네.
1: 뭐 시그널째 꽂는 거 그런 휴대용으로 된 그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0: 네.
1: 뭐든지 꼭 하나 다르세요. 앞만 나와도 괜찮아요. 없는 거보다 나아요.
0: 아, 앞쪽만 찍어도 괜찮다?
1: 네. 네. D도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 귀찮으시면 앞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거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0: 네.
1: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 일 편하게 위해서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0: 그리고 듣고 계시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
1: 블랙박스 다르신 분, 아, 네, 김 변호사가 한 5년 전에 블랙박스 해가지고 다 달아놨어. 그런 분들은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체크하세요.
0: 아, 왜요?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1: 네, 예.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기계니까 고장나더라고요.
0: 예.
1: 그럼 바꿔 끼면 돼요.
0: 아, 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블랙박스도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변호사님 통해서 알았거든요.
1: 네, 진짜 블랙박스가 얼마나 조그마하냐면요. 제 네. 엄지손가락이 좀 못생겼는데 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커요.
0: 예.
1: 네, 그렇게 진짜 가벼워요.
0: 와, 엄지척이네요. 그야말로.
1: 네, 요만 엄지손가락만한 거라서 선도 길어가지고 꽂는 데도 문제없고.
0: 네. 네. 와, 진짜로 블랙박스 없이 에이 그 무슨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몇 번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장착을 하셔야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운전 미숙하게
0: 네.
1: 갓 배우신 젊은 친구들, 아들, 네. 자제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면은 이 젊은 애들이니까는 좀 상황 파악 잘 못하고
0: 네.
1: 사고 나고 말 잘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0: 예.
1: 예, 또 착한 애들은 또, I think I had a green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착하다 보니까.
0: 예.
1: 그러니까 겸손한 거, 겸손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다 싸워야 되는 일인데, 내 생각엔, 너 생각 안 중요해. 너가 팩트가 중요한 거지.
0: 예.
1: 그렇잖아요. 뭐가 진실인 게 중요한 거지,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방하고 싶으면, 자제분들 차에,
0: 예.
1: 블랙박스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0: 예.
1: 부모님, 어르신들 사고 나면 연세도 안 많으신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0: 네.
1: 블랙박스 있으면 효자 노력 하거든요.
0: 예. 맞아. 예. 아유, 어르신들 사고 났을 땐 진짜 필요하겠다 생각 드네요.
1: 네.
0: 얼마나 놀라시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 파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0: 아니,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아, 싫어요.
0: 아니, 근데 제가 그 옆에 조그만 자리에 펴놓고 거기서 할게요.
1: 싫습니다. 필요없습니다. 네, 또 꼭 네. 하세요. 애매상 가니까 많더라고요.
0: 예. 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진짜 아마존 있으니까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금세 다른 것도 본인이 달아도 되고 되게 쉽게 돼 있으니까.
0: 옛날에는 분명히 뭐 차 문을 뜯어가지고
1: 그렇게도 달 수 있고요.
0: 네. 네,
1: 그건 이제 정비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0: 네.
1: 저희 이제 은행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차 고치시잖아요. 차 고칠 때 블락박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비소 직접 연락할 때도 있고요.
0: 네.
1: 은행한테 꼭 말씀드려요. 애마산 가서 블락박스 사서
0: 네.
1: 정비소 사장님한테 이 고칠 때 네. 애니메이 뜯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테니까 아, 네. 할 때 수고스럽죠. 이거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서비스로 달아주세요. 그냥
0: 네.
1: 차지 안 하고.
0: 예.
1: 네.
0: 꼭 그때 뭐 너무 네. 늦었지만 그때라도 달아야
1: 그렇죠. 늦지 다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난 블랙박스 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달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0: 네, 꼭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자회전 신호 뭐 초록 불 때 눈치껏 이렇게 가는 그 자회전일 때 뒤에서 막 빵빵해요.
1: 네.
0: 내 눈에는 저 차가 다가올 것 같아서 지금 가기 싫은데 빨리 가라고 자회전하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러면 한 길을 뚫고 한 길을 빼면 돼요.
0: 아, 버티면 된다?
1: 네. 네. 그 사람이 사고 나면 빵빵한 사람이 해결 안 해주거든요.
0: 네.
1: 사고 난 거 뒤에서 봤어도 그냥 갈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뒤에 빵빵거린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0: 네.
1: 본인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하다. 그럴 때 턴하셔야 돼요.
0: 아, 네. 저는 강박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하도 네. 빵빵한
1: 아니, 그냥 아니요. 그러다가 네. 이 오는 차는 못 봐도요.
0: 네.
1: 그 좌회전할 때 차하고 사고 날 때 제일 흔한 사고가 뭐냐면요.
0: 네.
1: 트래픽이 좀 있어요. 반대쪽 길이 레인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0: 네.
1: 이제 레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던 블루버드 퇴근길이에요.
0: 네.
1: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스트반드로 노던 블루버드 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0: 네.
1: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0: 네.
1: 첫 번째 차 가라고, 트래픽 있으니까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0: 네.
1: 두 번째도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아, 네. 되는구나 갔어요. 세 번째 차 레인에서 그냥 와봐가지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0: 아, 네. 네.
1: 세 번째 차는 옆에 차들이 많으니까는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좌회전하는 거 허락했다고
0: 네.
1: 세 번째 차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0: 와.
1: 그렇죠?
0: 진짜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면 갔을 것 같아요.
1: 네.
0: 가세요, 가세요 하니까.
1: 뒤에서 또 빵빵빵 하니까. 네. 그래, 가도 천천히 가서 세 번째 보면서. 레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 세워놓고.
0: 예. 네. 확인하고.
1: 네, 그러고 가셔야 돼요.
0: 네. 네, 와. 그런 부분은 진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고 예방하는 건요, 이기주의 운전을 해야 돼요. Selfish driving.
0: 예. 네. 뭐, 어떻게
1: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거 Selfish한 뒷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빵빵거리고 남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
0: 네.
1: 내 안전이 먼저예요.
0: 예.
1: 예. 네, 그 다음에 defensive driving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보호를 해서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래. 너, 니들 착한 거 아는데, 딴 사람들 배려해서 뭐 빨리 가지고, 빨리 턴해주고, 그거 하지 마라. 너가 먼저야.
0: 네.
1: 뒤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너가 판단해가지고 갈 때 돼서 가야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가고 이러면 사고 난다.
0: 예.
1: 예. 네. 되게 중요합니다.
0: 저 오늘 크게 하나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네.
1: 그 selfish driving을 해야 돼요. 운전 네. 사고 예방하려면.
0: 네. 다른 부분에 다 selfish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 괜한 배려를.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신호등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1: 네.
0: 파란불이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기도 하고 그때 우회전 차량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가도 되나요?
1: 돼.
0: 다 사라질 때까지?
1: 기다려야 돼요. 네. 한국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0: 네.
1: 그 교차로에
0: 반드시 섰다가
1: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1: 저쪽에서 한국 길 넓잖아요.
0: 네.
1: 저쪽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0: 네.
1: 그래도 털 못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1: 네.
0: 한 1년 됐나? 뭐. 네. 네.
1: 저번에 한국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답답해서 야, 왜 턴 안 해? 친구가 운전하는데 형 법이 바뀌어가 저 앞에 있는 사람 그 인도까지 갈 때까지 턴을 못한대요.
0: 그럼 건너오던 중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기다려야 되는
0: 사람
1: 거예요.
0: 사람 갈 때까지.
1: 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아, 사람이
1: 최고네. 사람이 사람하고 쇳덩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슈퍼맨 아니면 그러네. 사람이 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쇳덩어리 타고 다니면 우리가 양보해야죠.
0: 예. 네. 쇳덩어리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1: 예.
0: 네.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0: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터널에서 진입을 했을 때 네. 보행자가 있으면 서줘야 돼요, 무조건.
0: 예. 어떤 분은 저쪽 긴 차선, 왕복 8차선이더라도
1: 예.
0: 저쪽에서 신호등 파란불이 돼가지고 한 발이라도 내려서 이 사람 걸어오고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1: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길에 그러면은 트래픽이 마비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예. 뒤로 막.
1: 예, 마비가 될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그 미국 할머니들 이상한 거 워커 같은 거 네.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기다려줘야 된다고.
0: 기다려야
1: 완전 클리어 될 때까지. 네.
0: 네. 그리고 또 괜히 나가니까 뒤쳐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이분 걸어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자, 여기까지 말씀을 또 나누어 봤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 상담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1: 네.
0: 오늘도 곳곳에 해피바이러스 전해주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0: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0: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 Copyright.
0: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0: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무단복제.
1: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0: 네, 맞아요. 네.
1: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0: Exactly.
1: Plagiarize.
0: 아하.
1: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논문에서 논문 표절.
0: 그렇죠. 논문 표절.
1: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0: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0: Yes.
1: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기는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2: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0: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One more time.
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0: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1: What is exclusive?
0: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1: only.
0: One thing, only.
1: That person.
0: Yes.
1: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0: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1: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0: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1: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0: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1: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0: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1: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0: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1: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0: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1: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0: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1: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부분별하게
0: 아무렇게나
1: 아무렇게나
0: 막
1: 약간 제멋대로
0: 그렇죠.
1: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0: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1: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0: right.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이라는 그렇죠. 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0: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1: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1: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1: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0: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1: Publisher.
0: Yeah.
1: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0: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컨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0: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1: 저작권 침해죠.
0: Yes. 그러니까
1: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0: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1: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Okay?
0: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1: no,
0: 거잖아.
1: No. no, no. That's a big no-no.
0: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1: 그렇죠.
0: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 Punish 하면 처벌하다.
0: Yeah.
1: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0: 있는.
1: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0: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1: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One more time.
0: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1: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Awareness.
1: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0: Awareness.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0: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1: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One more time.
0: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1: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0: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1: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 라고 하죠.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0: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1: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0: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1: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4: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3: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4: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4: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자,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0: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1: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를 합니다.
0: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0: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1: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0: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1: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0: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1: Clearly 한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0: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1: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0: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1: Bye, everyone.
0: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희성처럼 찾아와서 먼지처럼 살포시 눌러앉은 손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반갑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죠?
2: 그렇죠. 가끔씩 또 찾아와서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합니다.
1: 설레게 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2: 네.
1: 가끔 어디 들이받기도 하고.
2: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사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는 이미 태양의 중력에 애초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는 외부의 천체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1: 네.
2: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천체였다면 예쁘게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거나 원궤도를 그리거나 했을 텐데.
1: 네.
2: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오는 빠르게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은 우리가 흔히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천체들은 애초에 너무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태양계 안에 어디에 들이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1: 아.
2: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1: 스치듯.
2: 맞아요. 아.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게 되는군요.
2: 네.
1: 혜성이나 소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안에 맴돌고 있던 친척 같은 친구들입니까?
2: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1: 네네.
2: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혜성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태어났던 부산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억 년 전에 그 거대한 먼지구름이 수축하고 중심에 응애에다 아기 태양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또 조금씩 모아서 응애 아기 지구 이렇게 여기저기 만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조금 더 있었겠죠.
1: 있겠죠. 네.
2: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주변을 떠돌다가 일부는 또 목성 같은 덩치 큰 행성에 추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외곽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과 혜성일 거고요.
1: 네.
2: 다만
1: 네.
2: 또 그중에 일부는 가끔씩 우리 태양계도 가만히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은하계를 함께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별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온 애들도 조금씩 스파이처럼
1: 아.
2: 껴있을 수도
1: 네네네.
2: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성이나 소행성들의 뭉쳐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소행성과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좀 출신이 이상하다.
1: 외부에서 온
2: 네.
1: 외부인인지
2: 맞아요. 네,
1: 내부자인지.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출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1: 아, 그렇구나.
2: 네.
1: 근데 이제 태양계 뭐 바깥 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태양계는 어디까지를 태양계로 봐요? 경계가 있습니까?
2: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1: 삼삼콤보 칭찬.
2: 진짜로. 예, 예. 이게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계의 경계, 여긴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아. 거리여야 할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나야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1: 네.
2: 이 경계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아, 오르트 구름.
2: 네. 그래서
1: 저희 오르트 구름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런가요?
1: 이게 뭡니까 오르트 구름이?
2: 의외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1: 윤아 씨
2: 네.
1: 노래 제목이죠.
2: 이 네. 오르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 혜성이 될 아이들이 동그랗게 퍼져서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태양계 외곽에 숨어있다가 뭔가 주변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틀어지고 우연히 태양계 안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1: 네.
2: 그게 이제 태양계 근처로 오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혜성으로 보이는데 이 혜성들 중에 이제 유난히
1: 네.
2: 주기가 아주 긴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수만 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쭉 따라가면
1: 네.
2: 이 혜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1: 역추적하는
2: 맞아요.
1: 거죠.
2: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측했던 장주기 혜성들의 궤적의 그 출발점을 쭉 그려보니까
1: 네.
2: 태양계 외곽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만 AU, 10만 AU까지
1: 그러니까 1 AU가 지구에서 태양 거리죠.
2: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의 만 배에 달하는 네네. 엄청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얼음 조각들이 온 것이다 라는 거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1: 그게 그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경계랑도 일치하나요?
2: 네.
1: 아,
2: 그래서
1: 예.
2: 거기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가고 태양계 안에 그래도 태양의 중력의 그 소나기 안에 잘 그냥 떠돌고 있다가
1: 네.
2: 우연히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묵직한 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의 어떤 중력적인 섭동이 겹쳐서
1: 네.
2: 우연히 이제 안쪽으로 잠깐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천천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1: 네. 오르투 구름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성간천체.
2: 네.
1: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왔다는 성간천체. 뭐 그중 어떤 거는 막 외계선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2: 아, 맞습니다. 예,
1: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2: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잡지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목격된 오우무아무아라는
1: 그렇죠.
2: 그 이상한 천체도 있었고
1: 네.
2: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두 번째 그 방문자 아틀라스도 있었습니다.
1: 그게 외계선인가요?
2: 아,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오무아무아가 선발대고
1: 아 맞다 맞다 네. 아 그랬다 그 후발대
2: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1: 아틀라스.
2: 이제 본체다
1: 예, 맞아요.
2: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1: 네.
2: 그래서 뭐 잠깐 태양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1: 네.
2: 현재로서는 이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음 성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성간천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천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럼 걔는 어떤 항성계에 묶여있지 않은 애들인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1: 네.
2: 얘네들도 원래는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1: 어.
2: 우리 태양계 외곽에 있는 그 혜성들처럼 원래 자기가 살던 별이 있었을 텐데
1: 네.
2: 예를 들어서 그 중심 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별이 또 다른 더 묵직한 다른 별과 중력적인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거나
1: 네.
2: 그런 어떤 중력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렇게 별과 별 사이 어느 한 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을 하다가 또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태양계 안팎을 왕래하는 천체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찾은 손님 중에는 뭐 혜성이나 소행성, 뭐 성간천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성,
2: 네.
1: 그러니까 별 자체가 태양계를 찾아온 적도 있다면서요?
2: 그럼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1: 네.
2: 정확하게 다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1: 네.
2: 가끔씩 가다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씩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또 별이 우연히 비슷하게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씩 태양계에서 오르투 구름에 거의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다른 별들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1: 선을 넘을락 말락.
2: 맞아요.
1: 태양계의 선을.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옷깃이 스치면서
1: 네.
2: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1: 네.
2: 예를 들면 오르투 구름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1: 네.
2: 그 먼 거리에서는 태양의 중력도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1: 그렇죠.
2: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묵직한 별 하나가 쓱 지나가면
1: 네.
2: 이제 오르투 구름 천체들 중 일부가 그쪽 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1: 그 오르투 구름 천체는 그 아까 얼음 조각이라고
2: 네.
1: 하셨던
2: 그쵸,
1: 그런
2: 태양계
1: 것들이.
2: 가장자리에 있는 혜성들 중 일부가
1: 네, 네.
2: 이제 다른 별 제극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1: 그렇죠. 예.
2: 또는 그 별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들, 혜성들의 궤도를 다 흐트려 놓아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융단 폭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예전에 뭐 태양은 어디 뭐 성단에도 안 껴있고 되게 홀로 있는 외톨이 별이라고 하셔서
2: 네.
1: 이렇게 다른 별이 근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2: 네. 대표적으로
1: 네.
2: 그 이제 이런 태양계를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지나갔던 별로 제일 유명한 별 중에 하나가 숄츠의 별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3: 숄츠의 별? 별.
2: 네. 네. 그래서 이 별은 약간 음모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별이기도 한데 네네. 오래전에 이 별이 지구 근처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서 네. 그때 이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다. 갑자기 소행성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뭐 그런 약간 음모론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별이기도 해요.
3: 가까이 지나간 건 맞아요?
2: 맞습니다.
3: 그건 맞아요.
2: 이 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네.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네. 그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네. 이제 우리가 실제 각 별들이 과거에는 태양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또 멀어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거든요.
3: 네. 근데
2: 숄츠 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광년 정도 거리 있어요.
3: 22광년이요?
2: 네. 예. 근데 뭐 22광년이면 아주 멀진 않거든요.
3: 그럴 것 같아요.
2: 별치고는.
3: 예, 예, 예.
2: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우리 태양계 오르투그룹 안쪽까지 다가와서
3: 예.
2: 태양으로부터 5만 AU.
3: 5만 AU?
2: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한 0.5광년 정도 될 거예요.
3: 아, 0.5광년 정도까지 네. 근접을 한 거예요?
2: 그러니까 오르투 와. 구름이 거의 다을락 말락할 정도까지 다 다가오는 거죠.
3: 예.
2: 그래서 한 7만 년 전에 태양계를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아마 예. 그때 7만 년 전이면 우리의 또 먼 조상들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3: 그러네.
2: 이런 생각도 해볼 예. 수 있습니다.
3: 7만 년 전처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2: 네.
3: 오늘 이제 진짜 소개해 주실 별이
2: 네.
3: HD 7977이란 별인데
2: 맞습니다.
3: 이 별도 태양계에 근접해서 이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2: 맞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숄츠의 별은 비교적 최근에 한 7만 년 전에 또 태양계를 잠깐 구경하고 간 별이라면
3: 네.
2: 방금 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HD 797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한 250만 년 전에.
3: 250만 년 전.
2: 네. 250만 년 전에 또 비슷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한 만 AU 안팎까지 접근을 했다가 멀어진 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 만 AU까지 접근한 게 사실이면
2: 네.
3: 아까 숄츠의 별보다 더 가까이 맞습니다. 온 거네요.
2: 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다면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예. 궤도의 오차가 좀 크긴 합니다.
3: 예.
2: 그래서 그 정말 가까이 지나갔다면은 뭐 한 3, 4천 AU까지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3: 네.
2: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차가 좀 적은 답을 찾아보면 한 만 AU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3: 네. 오늘은 이 HD 7977이 근접했을 때 태양계와 근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그 오르투구름에 있는 얼음 천체들, 그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별 수천억 개가 원반 모형으로 모여있는 은하계 안에 멤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2: 그래서 사실 태양계에게도 이 은하 자체가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투구름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붙잡고 있는 중력도 워낙에 작아요.
3: 그렇죠.
2: 오히려 태양계 바깥 그 수많은 별들 은하가 통째로 가하는 외부의 중력 효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3: 그렇겠죠. 예.
2: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하에 의한 중력적 효과다라고 해서 은하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3: 은하 조성력.
2: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외부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3: 네.
2: 하면 그냥 혜성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뒤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오른쪽 왼쪽 뭐 어디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빈도로 날아와야 합니다.
3: 그러니까 태양계를 향해서
2: 네 맞습니다.
3: 예, 예.
2: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혜성들의 궤도 분포가
3: 네.
2: 뭐 어느 한쪽으로 그쵸 예.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어느 뭐 방향성 없이
3: 네.
2: 아무데나 그냥 넓게 퍼져서 똑같이 동그랗게 둥글게 퍼져서 분포해야 되거든요.
3: 네.
2: 근데 이 은하의 조성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네.
2: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네. 은하 조성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혜성들의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는 혜성들의 그 출발점 분포 역시 혜성들의 고향 그 위치 역시 사방에 그냥
3: 그렇죠.
2: 고르게 예. 분포하고 있지 않을 거다.
3: 은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 오르트구름에 있는 혜성들도 더 끌려가겠죠.
2: 그렇죠. 네.
3: 그걸 실제로 뭐 관측을 해보기도 했습니까?
2: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6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만 년을 주기로 아주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주기 혜성들의 궤도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3: 네, 오래 비교해봤네요.
2: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혜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브랜뉴한 혜성, 최근에서야 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3: 신입생들.
2: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역학적으로 새로운 혜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 궤도의 장반경, 그러니까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한 만 AU를 훨씬 넘는 정말 길게 찌그러진 혜성들입니다.
3: 네.
2: 그러니까 이런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르트 구름에 네.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이
3: 신입생이니까
2: 그렇죠. 예. 신입생이니까 그 먼 거리에서 태양계 안쪽까지 그려야 하는 궤도 자체가 길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3: 네.
2: 그래서 이런 그 신입생 혜성들을 분류를 했고요.
3: 네.
2: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젊은 귀환 혜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학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3: 네.
2: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 1년 차는 이제 한번 잘 돈 거예요.
3: 네.
2: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되었을 때 잠깐 태양계 바깥으로 잠깐 방학을 보내고 왔다가
3: 네.
2: 다시 또 다음 학기를 보내러 태양계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앞서서 한 바퀴 돌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안쪽에서 한 번 더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선배 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시 돌아온 애들이구나.
2: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예. 당연히 신입생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궤도를 그리게 되죠. 옛날에는 저 멀리서 처음 와야 되니까 그 길이 길어야 하지만
3: 네.
2: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애들은 네. 훨씬 좀 쪼그라든 안쪽으로 작아진 궤도를 그리게
3: 이제는
2: 됩니다.
3: 이제는 태양계에 묶여서 좀 이렇게 작아진 궤도로 도는
2: 맞습니다. 네,
3: 그런 친구들이군요.
2: 네.
3: 예.
2: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양계 오르트 구름 이 가장자리 천체들에게 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은하 자체의 중력, 은하의 조성력밖에 없다고 하면
3: 네.
2: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 혜성이든
3: 예.
2: 아니면 한 번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귀환 혜성이든
3: 네.
2: 어쨌든 비대칭한 분포를 가져야겠죠.
3: 그렇죠. 비대칭해야죠.
2: 네.
3: 예.
2: 근데
3: 네.
2: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3: 왜요?
2: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예.
2: 만약에 네.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3: 네.
2: 어떤 애가 더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 은하의 조성력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서 숨어 있는 요인이 더 섞여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3: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들이요.
2: 어떤 점?
3: 왜냐하면 더 바깥쪽 경계 쪽에 있으니까 더 외부와 좀 접촉을 잘 할 수 있고 또 멘탈적으로도 신입생들이
2: 네.
3: 아무래도 기도 얇고
2: 뭔가 취약하고
3: 예, 노렵미가 떨어지거든요.
2: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3: 네네.
2: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 예, 예, 예.
2: 직관적으로
3: 네.
2: 오랫동안 여행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선배 혜성들
3: 예.
2: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있는 애들이.
3: 예.
2: 그냥 여행한 시간이 더 길 테니까
3: 네.
2: 그래서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3: 그렇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2: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 네네네.
2: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3: 오!
2: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 차례 앞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3: 네,
2: 선배 혜성들, 2학년 혜성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한 분포를 잘 그리고 있어요.
3: 그러면 은하,
2: 은하
3: 조성력의 영향을 잘 받고
2: 그쵸,
3: 있어요.
2: 예.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3: 네네.
2: 근데 오히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있잖아요.
3: 네네.
2: 이 친구들은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되게 사방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
3: 고르게 분포해요?
2: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3: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테고.
2: 그러니까요.
3: 그러면 그 은하 조성력을 좀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2: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3: 예.
2: 은하 조성력은 은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3: 그렇겠죠.
2: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3: 예, 예, 예.
2: 그러면 2학년들에게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3: 네.
2: 2학년에게 뒤이어서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신입생 혜성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텐데
3: 네.
2: 오히려 오래전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이 선배 혜성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3: 네.
2: 최근에 유입된 애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3: 그렇죠.
2: 그러면 옛날에는 은하 조성력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3: 네.
2: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3: 어떻게 설명하죠? 그 등방하게 분포하는 그 신입생들.
2: 그래서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안을 했냐면 오히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하셨듯이 옛날에 들어왔던 우리 선배님들 때 시절에는 아직 은하 조성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그때 라떼는 은하 조성력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비대칭한 분포를 잘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3: 그 상태로 꼬여버렸어요.
2: 그렇죠. 그 상태로 꼬여버렸어요.
3: 예.
2: 근데 갑자기 요즘 아이들, 요즘 후배들, 요즘 것들이 들어오는
3: 무서운 예성들.
2: 그렇죠. 얘네들은 이 은하 조성력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은하 조성력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반대쪽에서 다시 이 혜성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3: 아, 반대쪽에서 끌어당겼을 거다? 네. 그래서 말이 되죠. 네. 그게 뭘까요?
2: 이게 그래서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아, 슐츠의 별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신입생들이 한 차례 이제 입학하던 그 시즌에 이 태양계 근처를 어떤 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의 궤도를 다시 고르게 약간 평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다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별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태양계까지 근접을 해서?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3: 그게 HD 7977입니까?
2: 네. 그래서 그 범인이 있나 정말? 유력한 용의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별들의 속도를 쭉 거꾸로 따라가서 유력한 범인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HD 7977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에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갔었고 딱 그때 지나가면서 250만 년 전에 딱 휘젓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신입생들의 일부가 발랑 까졌고
3: 그렇죠.
2: 그래서 그 발랑 까진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3: 골고루 분포하는.
2: 네,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하는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3: 250만 년 전에 그랬던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3: 지금 관측했을 때 그게 뭘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2: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 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숄츠의 별이랑 오늘 소개해드린 그 HD 7977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이 첫 번째 별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3: 더 위험하다?
2: 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머물고 있는 오르투구름 가장자리 얼음 조각들이 이제 잠깐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날아오게 될 텐데 그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0만 년 단위거든요.
3: 아, 그 시간이 200만 년이에요? 네. 아, 그럼 얼추 오히려 지금이랑 맞아지는 거네요.
2: 그렇죠.
3: 타이밍이.
2: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이제 입학하는 이 대학교로 오기까지 걸리는 그 여행 시간이 200만 년인 거예요.
3: 아,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혜성 같은 거잖아요.
2: 맞습니다.
3: 아, 그게 그럼 지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다.
2: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 앞서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별의 영향이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 떼볼 수가 있는
3: 반대로 숄츠의 별이 근접했던 건 7만 년 전이니까
2: 아직 한참 남은
3: 그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2: 네 맞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네.
3: 이건 무슨 얘기죠? HD 7977이 오르투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2: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르투구름은 아직 관측으로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단지 그 궤도 분포를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을 건지 그 안에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HD 7977이라고 하는 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250만 년 전에 얘가 지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혜성이 떨어질지 또 지금까지 날아왔던 장주혜성들의 분포가 어떤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별이 지나가면서 평상시보다 현재 혜성들이 한 두 배 이상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라면 평상시에는 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죠.
3: 그렇죠.
2: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별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원래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혜성들의 빈도가 평상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3: 그렇죠.
2: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이 뻥튀기 된 양이었다면
3: 보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2: 그러면은 평상시가 아닌 거니까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보정해서 오르투구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오르투 구름은 이렇게 거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 뻥튀기 수치였습니다.
3: 줄여야겠네요. 맞아요. 오르투 구름 규모를.
2: 다시 줄여야겠죠.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르투 구름의 규모나 얼음 조각의 양이 아,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아, 쪼그라들 수도 있다. 예.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3: 아, 그러네요.
2: 네.
3: 알겠습니다. 250만 년 전에 태양계를 근접 방문했던 별. 아,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HD 7977이라는 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HD 7977처럼 별의 이름엔 보통 1년 번호가 붙는데요. 재밌는 건 천문학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별 목록, 성표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같은 별이어도 성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리우스의 경우 성표에 따라 뭐 큰 개자리 알파성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HD 48915로 불릴 수도, HR 2491로 불릴 수도, HIP 32349로 불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가 또 각각 다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북극성처럼 이런 고유 이름을 가진 별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 별들은 나름 또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모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함께 했습니다.
3: 미국에서 왔어요.
4: 어, 미국에서.
2: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한 매력이 있는 일명 그 서방이라고도 불리는 크리스존스 소개합니다.
5: 예, 안녕하세요. 크스방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4: 아니, 크스방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인데.
5: 아끼진 않고 아껴요.
4: 아끼진 않아. 아껴.
5: 아껴요.
6: 한국말도 잘하신다.
4: 크스방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랑도 기독교 협창단도 같이 하면서, 네, 멤버로서. 굿TV 방송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5: 아니,
4: 네.
5: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선정 누나 덕분이에요.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선정 누나가 잘 꽂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빚만 지고, 평생 빚지다가 죽겠네요. 제가.
4: 아니, 근데 그 서방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5: 그 계기가 그냥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만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북한 사람들 좀 접할 일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밥자리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억양 좀 다른 사람도 있었고 완전 서울 말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 북한 출신이구나 알게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고
4: 그 본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지로 와서 약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북한 분들도 이제 왔으니까 남한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약간 그리운 마음도 그런 게 약간 동질감이실 것 같아요
5: 맞아요 오히려 더 잘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랑
7: 잘 나오셨어요
2: 그러니까요
7: 사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서방 국가들 좀 적대시하잖아요

0: 원수 한 하루를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싸워야 돼. 아~ 맨날 미제를 몰아내고 저국을 통일하자 이거를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네. 미안해요. 북한에 있을 때 결국 그렇게 봤다 보니까 Our sworn enemy 그랬는데
1: sworn enemy.
0: 어, 근데 나 이제는 오빠고 enemy 아니에요.
1: 이제는 friend.
0: 어, 지금 프렌이고 아.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막 북한에서는 뭐 아기들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통나무에 쳐서 죽이고 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2: 아니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 모두가 친구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크리스가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또 한 분 계셔서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김유아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삼지연이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7년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보 강의, 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대리 안보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보 강의를 들었을 때 북한에 대한
5: 많을 텐데.
4: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3: 뭐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더 참혹하죠.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3: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도 굉장히
2: 어떤
3: 질문은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정은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대소변을 보냐.
5: 어머.
3: 그래서
5: 나만의 초등학생이 네, 그런 말을 해요.
3: 네.
1: 북한도 아니고.
5: 그러니까
4: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5: 네,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 유아 씨가 네. 2017년도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8년.
1: 네.
5: 꽤 됐습니다. 네. 유아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3: 네. 북한에 있을 때 1호 제품 공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2: 여기, 1호 제품이요?
3: 네, 1호.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1호라고 합니다. 1호, 1호 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네. 유기농입니다.
5: 걔들은 유기농 못 보는
3: 당연하죠. 걔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말수무강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로 관리를 하는데 누구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신체 검사를 해야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살부터 저는 살겠다고 가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12살 때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5: 아이고.
3: 네, 굶어서 돌아갔는데 빨래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막 그 벌레 이나 썩이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신체가 식으면서 막 벌레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13살 나이에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네. 죽으면은 짐승이 돼버리네. 이 생각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목골목 사거리 골목에 앉아서 까까오 사십시오. 까까오 사십시오.
5: 까까오라고 사셨구나.
3: 그러니까
2: 까까오가 뭐예요?
3: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네.
0: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그냥 얼음에 탕 넣어서 사카딘 넣고 이게
3: 슈가 우리나라 슈가를 넣고 이게 떡 얼려서 파는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까까오 장사를 할 때 냉장고 네. 얼려가지고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저한테 안 주셨어요. 너무 짜꼬마고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진짜 저울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끼워 넣은 것 같거든요. 그냥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엄마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믿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날에 10개 주시는 거예요.
2: 아유, 다행이다.
3: 근데 10개를 20분 만에 다 팔았어요.
5: 그거 하나가 얼만데요?
3: 그때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0: 5원에 사 먹었던 것 같아요.
6: 5원, 10원 했던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5원에 10개면은 겨우 50원 버는데.
3: 20분 만에 다 팔 수 있던 그 이유가 너무 조그마잖아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2: 그 와중에도 불쌍하다고 사주시는 거예요?
3: 그래서 하다가 17살부터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 이 북한 생활을 얘기하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5: 모자라서
3: 너무 배고파서 허덕이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쥐고기를 먹인 거예요.
2: 쥐고기?
7: 근데 처음엔 쥐고기.
2: 쥐?
3: 네, 그래 쥐고기도 먹다 17살 학교 졸업하고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니 제가 이 오자유어를 하면서 듣는 그

0: 어려움들, 고통들 정말 많이 들어보면 얼마나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1: 근데 이제 네. 13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13살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너무 마르고 정말 작아요.
2: 그러니까 정말 젓가락에 호박 얹혔다는 게
1: 그거예요.
2: 그 표현이 네. 본인이 그렇게 마르고
1: 작고
2: 전 모든 사람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영상에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얼굴을 보면 아, 한 10살, 11살 됐겠구나 근데 그 18,
1: 맞아요.
0: 19살 이러니까 네. 우리가 엄청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1: 근데 직업이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뭐.
0: 그러니까
1: 좀 안타깝지.
0: 아니 뭐 저 크리스 얼굴을 보면 정말 저렇다고? 어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3: 북한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쥐꼬치는 네. 좀 네 해맑은 얼굴이었는데 네. 되게 슬픈 사연.
4: 그러니까
2: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북한 했을 때 웃음이란 게 없었거든요. 아니, 웃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농담을 해주면은 농담을 받을 그런 경황도
4: 여유가
2: 없었어요.
4: 예,
2: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그러니까.
2: 주변이 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3: 아니 저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5: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3: 한국 관심 가지게 된 게 또 운명이었어요.
4: 오.
3: 학교 다니다가 한국 친구 만났는데 네. 그 친구 엄마가 막 된장찌개 먹기를 해주고 그 된장찌개도 얻어먹고 뭐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그
1: 맛보고 맛있었어요?
3: 너무 맛있는 거예요.
4: 어머!
3: 맛있어요.
1: 원래 크소방이 대팔자네.
3: 그 팔자였나 봐요. 진짜.
6: 팔자.
3: 아니 어떻게 한 입에 어떻게 마실 수 있지?
0: 그러니까.
3: 전혀 한국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관심 그렇게 크게 없었죠.
0: 네.
3: 밥만 먹기 전에.
0: 네. 밥 먹기 전에.
3: 여러분도 이런 정신 없는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듣게 된 계기 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2: 네.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랑 밀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을 안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게 중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네, 중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삐걱번쩍하고 중국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에 쇠덩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0: 쇠덩이요?
2: 예. 메모리 칩이 쇠잖아요.
0: 쇠덩이.
2: 요 안에 보면은 네. 너네가 싫어하는 조선이 싫어하는 남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보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난 놀리니야? 철덩이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막 이렇게
3: 마음이 떴거나
2: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당국에서 엄청 통제를 하거든요. 예, 사람이에요. 뇌는 하지 말란 쪽으로 빠져요.
1: 맞아.
2: 네. 이상해. 그래가지고 과연 저 쇠덩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단속을 할까 하고 봤습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0: 아 그냥 뭐.
2: 예,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0: 얘기구나.
2: 예, 안 믿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뇌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비교하면서 네,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댔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또 북한에서 너구리 라면을
0: 너구리 북한에서 우리 한국 라면을 드셔보셨어요?
2: 그, 어떻게 먹어봤냐면요. 저희 삼지연이 6.18 돌격대라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7: 네 갔었어요.
2: 아 진짜?
7: 네.
2: 네. 우리 다음에 만나서 네. 많은 얘기합시다.
1: 몇 살인데 가지?
7: 저 그때 21살.
0: 와, 어릴 때네.
2: 사람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0: 네.
2: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 쌀이 40kg
0: 들어오고,
2: 네, 그 다음에 네. 라면도 들어오고요, 네. 시멘트도 들어왔어요. 그 삼지연 씨가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1도선 도시거든요.
1: 네.
2: 그런데 그 노구리 라면 있잖아요. 네. 지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돌격 대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것도 지휘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7: 그렇죠.
2: 대원들은 못 먹습니다.
7: 그렇죠. 저는 대원이었습니다. 국물도 없었습니다.
2: 안 돼요.
0: 경험자가. 소원하셨겠어요.
7: 지금도 노구리 라면 안 봅니다.
2: 아 근데 봐봐요. 지휘부마다 보처병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7: 맞아요.
2: 보처병들이 있는데 얘들이 그걸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나가 팔게 됐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맑은 정신에 그걸 사지 못하죠. 술 먹은 김에 맛있는 걸 먹어보고 그 비싸서 돈이 없어요. 북한은 물물교환이거든요. 네. 다 감자 한 포대를 지우고 나갔어요.
0: 감 포대 너무
5: 그 정도로
4: 라면 한 봉지에 감자 한 포대를요?
2: 네, 술 드셨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포대를 지우고 가서 물물 교환하고 가지였는데 6.25 전쟁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니, 근데...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5: 아 진짜요? 네. 땡고리 라면 말고 네. 또 뭐 드셔봤어요?
2: 그 다음에 막대 커피. 그 막대 커피 한 잔만 먹어봤습니다. 믹스 커피. 아, 네, 믹스 커피.
1: 그것도 최고의 뇌물.
5: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네. 북한에서 땡고리 라면도 드시고 막대 커피도 먹었으면 네. 괜찮게 사신 거잖아요, 솔직히.
2: 한 번부터는 괜찮아요. 제가 밀수를 하면서.
5: 네. 한 번도 못 맛본 사람이 있는데.
2: 밀수를 하면서. 네.
4: 술 하시면서 조금 괜찮아요.
5: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2: 아우, 중국을 수없이 수만 번을 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중국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네끼리 호칭이 있습니다.
0: 뭐라고 해요?
2: 비공식 방문자들.
0: 비공식 방문자들.
2: 비공식 방문자들 자기리끼리 모여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장군님은 매일 중국을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1: 장군님보다 더 많이
2: 갔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1: 세상에.
2: 근데 어느 날 여름철은 그나마 밀수가 활성화할 수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4: 추우니까.
2: 아니 추운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4: 얼어서.
2: 아니요.
4: 그럼요.
2: 눈이 쌓이다 보니까 눈길을 걸어가면 그 길 따라 꽃옷이 보이브가 따라오거든요.
4: 가자고.
2: 그렇죠. 여름철 같은 거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되게 수월해요. 근데 겨울철에는 발자국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 일을 합니다. 중국에 일을 들어와서 제가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딱 나갔는데 버이브에서 백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백호.
2: 와이프가 백까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호라고 합니다.
0: 백호 아니고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백호. 네,
2: 백호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스파이가 벌써 알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다가 야 저기 백호 온다 빨리 숨어라 해서 숨었던 것이 북한은 집집마다 북 밑에 돼지를 기르거든요.
0: 부엌 밑에서
2: 짐승이랑 같이 삽니다. 예, 같은 집안에서
4: 부엌 밑에 돼지를
2: 그래가지고 돼지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돼지는 이렇게 뚜지는 숲성이 있잖아요. 막 제 옷을 뚜지면서 꼴꼴꼴꼴 막 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진짜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빨리 떠나야지.
0: 돼지를 보면서
5: 그쵸.
0: 그러니까
6: 사실 근데 또 한국에 오셔서 믿음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탈북 여정을 되돌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탈북할 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1: 에? 그거 올 텐데?
0: 아니, 들고 올 수가 있어요?
2: 역시. 자 봐요.
0: 네.
2: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은 더 합니다. 같이 오다가 잡히면은 쫓쳐요. 안 불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을 데리고 갈 끼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어요. 여 염소는 너자 떠늘었을 것이다. 생각이 기막혀요. 아주 그냥.
7: 염소가 또 풀만 먹으면 되잖아요.
2: 그리고 내가 메고 가지 않아도 돼요.
7: 그렇죠.
2: 풀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1: 근데 걔네들 자꾸 울 텐데.
2: 근데 밤이네 염소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웬만해서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1: 뭐 진짜?
2: 압록강 쪽 길 보면 고불고불 하거든요. 압록강 딱 건넜는데 저 앞에 커브길에서 잡풀빛이 쫙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연방대 여놈 새끼들이 또 지금 오늘 순찰하러 올라왔구나. 그래서 피해야겠다고 피해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1: 염소하고
2: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나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얘들이 그 자리에 딱 차를 세우고 숲에 지금 전지 쫙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5: 어머
1: 어떡해.
2: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 무서우면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붙잡는 습성이 있잖아요. 염소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양 옆구리에 끼고 얼마나 힘주고 눌렀는지 얘들이 죽을 만큼 우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가요.
4: 난 전지 까먹고
5: 울면 안 되는데
2: 까먹었어요 저. 막 이렇게 하고
5: 그러니까
2: 안고 있었는데 염소가 삐매 하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변방대가 울면서 총부리를 딱 겪고 있는데 와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북한말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걔들이 살려줄 것 같아요. 차에 타라는 거예요.
5: 얼마나 어떡해.
2: 아 죽었구나 하고 차에 타면서 북한에서 하나님 교육 한 번도 안 시키고요.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자마자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5: 어머.
4: 아 바로 기도.
2: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타고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쫙 가다가 차가 시험을 갑자기 시험에서 내리래요.
8: 내리래요?
2: 내리래요.
1: 왜?
2: 내리면서 거기 책임지고 왔던 사람이 저한테 중국 돈 300위원인 거 주면서 가래요.
1: 어머나.
2: 염소는 자기네가 가. 아, 염소를 자기네가 가지고 중국 돈 300원을 주는 거예요.
3: 아, 샀어요? 염소를?
1: 싸게 산 거지 뭐.
2: 그래 가래요. 저도 지금 그게 아이러니.
8: 아직도 모르겠어요.
2: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5: 그 간절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체가 찾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1: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돼지, 뭐, 염소 이런 거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거 약으로 쓰려고.
3: 그래. 약으로 쓰려고 염소.
2: 자기 그냥 나는 가져가도 별 쓸모가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5: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방법.
1: 그래, 방법이야. 네. 염소를 데려가게 한 거지.
5: 유아 씨 가족들을 실례지만 아직 북한에 계신 거죠?
2: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응어리가.
5: 네. 연락이 좀 되세요?
2: 네, 1년 반 만에 제가 연락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네.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 찾았는데 어머님이 저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엄마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잘못인데 자기네 잘잘못을 개개인한테 넘긴다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어머님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젠 돈을 보내지 말래요.
3: 왜요?
2: 감옥에 가서 그만큼 죽을 고비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으니까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는 진짜 사람 북한 사람들보다 더 한 사랑을 받으면서 커요. 개 돼지보다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담으면서 막 고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겠죠. 맞아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차라리 나는 굶어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1: 돈을 갖다 돌리면.
2: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냥 그쪽에서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래 보내도 걱정이고 오늘 안 보내면 굶어서 돌아가실까 봐. 그냥 지금 사는 게 겉모습은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진짜 제가 들어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8: 그렇죠.
2: 네. 말을 네.
6: 사실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탈북할 때는 좀 수월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뭐 힘들지만 근데 지금 그게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2: 네.
6: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을 데려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2: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의 3명이 떠나면 나머지 가족은 그냥 감시만 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에서 한 명만 떠나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면은 통째로 다 데려가야 돼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런데 두르는 금액대가 또 어마어마해요.
0: 아, 그러게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8: 그러게요.
2: 1인당, 예. 1억을 달라 하거든요.
6: 1인당 1억?
5: 1억. 그러면 7명이면 7억.
0: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2: 포기를 한 상태. 못하죠. 그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1: 근데 7억을 써도 온다라는
2: 그렇지. 안전성이 없죠.
1: 1억 대도 안 하니까. 네.
5: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지철호 씨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때요?
9: 일단은 그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런 감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8: 중국 자체에서요? 네.
9: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일단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다 철조망을 쳤고 지뢰를 깔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인적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에 그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탈북하는 것을 방조를 했거나 본인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탁월을 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당 생활제대 그리고 가족까지 탄강에 끌려가야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 사람들의 강제적인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도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건 씹어먹으면 끝이지만 본인의 삶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또 거간하는 브로커들도 진실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사람을 못 믿어서 사기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5: 다속죠.
9: 중국에서는 또 중국대로 AI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얼굴을 찍히면서 신상 정보가 떠요.
3: 다 인식이 돼서.
9: 네. 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북한에서 아빠가 전에 뭐 나오다가 돌아가셨고 뭐 고문도 당하셨고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서 있은 게 낫지 않았을까.
3: 차라리.
9: 지금 계셨다면 도움을 주고 모셔 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못 모셔오면 못 모셔온 대로 그런 불효의 마음.
2: 맞아요.
9: 네,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눈물이 흐르고. 네.
5: 아니 철없 씨 말 들어보니까 네. 진짜 지금은 수억을 줘도 탈북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른 루트의 탈북길이 열리길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정말로. 네.
6: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3: 이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다 들었다 생각할 법한데 매번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5: 완전 생생하죠.
3: 긴장했어요.
5: 오, 같이 막 같이
3: 마음이 쫄아동화했어요.
1: 들을 수 있어요?
3: 이 염소 얘기 엄청 생생하게 들렸어요. 잊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100점 만점. 리스닝 100점 만점입니다.
10: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매번 들어도 새로워요. 그죠? 새롭고 참 놀라운 이 탈북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이화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이화 씨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크리스, 김유아 씨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극장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6: 왔다. 선정이 너 왔어. 너 아침 일찍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침에 뭐 타고 왔니?
2: 아니 나 당연히 11호차 타고 오지.
1: 11호차
2: 튼튼하잖아.
6: 그렇지. 11호차 아주 튼튼하잖아. 튼튼해. 근데 너 요즘에 그 크리스랑 부쩍 좀 친해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치즈 군빵을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요즘 다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 거야? 친해진 거야?
2: 아니 내가 크리스를 좀 오해한 게 있었더라고.
6: 아, 그래?
2: 그래서 치즈 군빵을 먹으면서 이게 오해가 풀렸어. 그래서 다시 베프가 됐지. 내가 애끼는 동생이니까.
6: 그럼 내가 널 딱 보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떠올라.
2: 왜?
6: 북한이랑 러시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북러 동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야.
2: 왜?
6: 우리가 이 통일이 점점 멀어져. 그런 느낌이
2: 안 돼, 안 돼. 통일만은 지켜야 돼. 절대 통일만은 지켜야 돼.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한번 알아볼까?
6: 궁금하지?
2: 좋지.
6: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북한과 러시아
11: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빠밤.
1: 어느 빠밤은 다르네.
10: 잘 봤습니다. 크리스 어때요?
3: 아 너무 즐겁게 네. 활기차게 잘하시네요.
10: 활기차게 잘해요. 우리의 시그니처예요 이게.
3: 저 이름도 거기 언급해가지고
10: 그러니까
3: 깜짝 놀랐어요. 사이가 서먹서먹해 졌다. 이거 실제 사이를 줄 알고 네. 좀 긴장됐어요.
10: 아니.
2: 몰입을 엄청 하셨네.
10: 그러니까. 자 오늘 남북극장에서 보셨듯이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알아보기 전에 꽁트 대산에 있는 그 북한 말이 어떤 것인지 네. 또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2: 저는 전철이 11호선이 있나요?
10: 11호선?
2: 나는 그래서 11호차라고 그래서
10: 11호차.
2: 전철
1: 11호선. 3호선까지밖에 없어요. 평양에.
10: 평양에?
1: 네네.
2: 11호차가 뭐예요?
9: 11호차. 11호차라는 건 이동을 할 때,
10: 이동할 때.
9: 네, 일단은 첫째로 도로가 안 좋고 기름이 없고
10: 기름도 없어요.
9: 차가 달리기 힘든 구조잖아요.
10: 그렇죠.
9: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리로, 두 다리로.
10: 두 걸어갑니다. 다리로?
9: 그런.
10: 왜, 왜? 왜 두 다리인데?
1: 11이잖아요.
10: 아, 다리 하나하나 11호?
9: 이게 단점은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네. 그리고 장점은 산길을 갈 수 있어요. 질러 가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네.
10: 11호차 괜찮은 차인데요?
6: 좋네, 11호차.
9: 네. 그래서 북한의 산들 보면 한국과 다르게 네. 골짜기마다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녀서. 네. 그래서 그걸 등짐을 30kg, 50kg짜리 짐을 메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고개가 또 눈물의 할딱 고개입니다. 네, 할딱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에 또 내리막이 있고
6: 우리는 헐떡헐떡인데 거기는 할딱할딱이에요. 할딱할딱 숨차다고
1: 헐떡보다 더하게 할딱이야.
10: 할딱이야.
1: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 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10: 우리 또 한 가지 뭐 하나 들어봤는데 뭐
2: 치즈 군빵.
6: 치즈 군빵.
3: 아 군빵? 건빵이에요?
10: 뭐, 그래서 뭔거 같아요? 치즈 군빵?
3: 군대 많이 다니니까 네, 건빵 군대. 좋아하잖아요. 건빵.
1: 건빵. 오.
3: 북한식 건빵 치즈 추가.
10: 치즈 추가.
1: 진짜 이거. 진짜 보인다.
10: 사람들이 보시고는 에이 말도 안 되는.
2: 군대에 치즈가 어디 있어요?
10: 그러니까.
3: 원래 치즈 영어 말이긴 한데 영어 안 쓰는 줄 알았더니.
10: 그러니까.
3: 이거 무슨 모순인가 했다.
2: 그랬다.
10: 진짜.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치즈 군빵.
1: 어느 지역마다 이게 쓰는 게 다르겠죠. 근데 치즈 군빵이나 뭐 빠다 군빵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드셔본 적은 없는데.
10: 빠다 군빵. 네. 네네.
1: 근데 제가 이제 평양에 갔을 때 이탈리아 식당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가봤어요. 네네. 근데 피자를 삐짜라고 써놨더라고요. 삐짜. 예.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이렇게 써놨고 네. 스파게티 막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래서 아마도 네. 이 영어를 찾아보다 보면 빠다 군빵, 치즈 군빵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10: 덕분에 또 북한 말을 또 재미있게 또 알게 돼서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절친. 그죠? 아까 베프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예로부터 미국 최대의 적국이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는 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에서 과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죠?
2: 네,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 드라우스비치 다스비도 아냐. 드라우스비치 다스비도 아냐.
1: 네, 예.
3: 드라우스비치 다스비도 아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우입니다.
4: 아, 드라우스비치 다스비도 아냐.
3: 북한에 있을 때 로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도 로보다도 연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최근에는. 네.
5: 그게 이제 왜냐하면 90년도까지는 러시아하고 우방이었기 때문에 다섯 개 학급이 있다면 거기에 네 개 학급은 러시아어 학급이고 한 개 학급이 잉글리시 학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고 자본주의 깃발을 둔 다음부터는 영어 학급이 확
1: 반대로
5: 높아지고 러시아어 학급은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배워주는 과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3: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나 러어 배웠다 그러면 나이를 딱 가늠할 수 있어요.
1: 나이?
3: 저희는 영어거든요.
6: 아~
3: 그래서 러어 배웠다고 하시면 저희보다 네. 많이 선배십니다.
6: 네. 네.
3: 저희 때부터 나의 러어가 한 개 학급이나 있을까 말까 했기 때문에.
7: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로 러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보다는 소련이라고 표현을 많이
2: 했어요.
7: 과거 북한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 이게 공산주의 진영 간의 그런 외교는 자유 진영은 달러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 달러보다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물물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석탄이나 아니면 마그네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러시아로부터 뭐 기름이나 그 외 뭐 버터, 식량 이런 것들을 대박가오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소련하면 뭔가 빠다.
3: 예. 네. 베개빵.
7: 네, 베개빵.
5: 밀가루.
7: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네. 우리 북한하면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보드카에 절인 돼지고기 두 개를 먹는 영화를 보던.
3: 그렇지.
7: 그걸 보면 아,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여기로 말하면 베이컨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너무 동경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1: 아니 크리스가 딱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 러시아 뭐.
2: 아 눈치 빠르시네요. 네.
1: 그죠.
2: 네,
1: 눈치가 좀 빨라요.
2: 네. 네. 아니 러시아 말 듣자마자.
1: 네네.
2: 혹시 러시아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8: 거의 그 북한에서는 해외를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네. 나갈 수도 없고.
2: 네네네.
8: 그런데 우리랑 같은 일반 주민들이 그래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서련은 해외 뭐 벌목공도 나가고 일하러도 나가고 하는데 이 옆집에 사는 부부가 네. 러시아 벌목공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경찰하다가 네. 마누라 같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부부가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오더니 와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1: 와플 기계?
3: 네. 그 시대.
8: 그때.
3: 네.
8: 그래서 와플 기계를 가져오다가 전기가 안 오니까
1: 네.
8: 가끔 전기 오면 동네 애들 불러요.
1: 네.
8: 자, 요거 봐라. 이게 바로 바깥 세상에 아주 신기한 물건이란다 하면서.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이게 뭘까? 뭐 그냥 네. 뭐 납작지진 뭔가 이런 식의
1: 납작지진, 네. 납작지진.
8: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뻥뻥 들어간 것이 와플이었어요. 이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지혁 씨도 엄청 있어. 관심 꽉 있어. 뭐예요? 어떤
5: 저희 아버지가 네. 75년도 후반에 재서생이었습니다. 재서는 소련에 거주했다. 있을 재자를 써서 재서생, 재서생 이러거든요. 아, 저 사람 재서생이야. 뭐 벌목공으로 3년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소련 가면 제일 먼저 가지는 게 선풍금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있는 아버지들은
2: 아, 콜대한.
5: 가져와서 아. 자기 딸이 음악제에 들어가는 걸 엄청 선호하고 아. 소련 3년간 했다고 하면 자기 부인 이제 셀거식에 셀거식은 기본이고요. 셀거 인기 많아요, 북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뭐 자켓 같은 것도 이제 사오시고요. 사탕가루 재봉기 러시아 재봉기가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에 대한 부소련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올 때 뭐 초콜릿도 가져와서 이거 소련제 초콜릿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와 내 주변에 모여들고요. 그런 아, 시절이 있었습니다.
6: 아니 근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외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9: 어, 맞죠. 그 러시아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학생 비자로 낮대져요. 아~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90년대 초반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살아남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혈관주 사놔주고 러시아가 먹을 거 대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6: 맞아요.
9: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그것도 두 완전 대두란 말이에요. 근데 버젓하게 이렇게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느냐 아...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아지는 거죠.
1: 그럴 것 같아요. 네.
2: 네. 네 사실 그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북한 이 관계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행보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아~ 한번 해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정리해. 네.
2: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면.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9월에 자, 김일성 주석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소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1965년에는 군사 원조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1988년에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네. 참가를 하면서부터
9: 아이고 삐졌다.
2: 조금 그렇죠, 삐졌어. 조금씩 북한과 소련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 네, 멀어져 갔어요.
6: 그렇죠.
1: 아,
6: 자,
1: 또,
2: 자, 넘겨서 다음은 선정 씨가
6: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네. 자,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서 네, 외교와 경제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자, 예, 저에게. 네, 2024년 작년입니다. 그죠?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건데요. 이때 탈북민 여러분들이 더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보시고.
5: 저는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랑 김여정이랑 그 평양 순환공항에 와서 그 기다리다가 그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때까지 자지 않았다는 거는 그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푸틴이 탁 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군악대랑 같이 마주하면서 명예 우병대가 이제 사열하면서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최고의 지금 고도를 붙잡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첨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9: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실업을 호가하는 아우루스라는 차량이었거든요. 그 대북 제재 엄연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원래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국제사에 아 완전히 이건 뭐 어긴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저는 그 차량을 보면서 네. 아, 앞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저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는 징조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봤죠.
2: 네. 저도 그걸 봤어요.
1: 보셨어요?
2: 그 푸틴 차가 네. 저 다운타운 평양인가 이거 한파기 그... 돌면서 그 도로가 양쪽에 고층 아파트 다 백퍼 그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나고 있고요.
9: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북한이 전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평양 이렇게 반짝반짝 나야 되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7: 네, 북한에서 항상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2: 어디예요?
7: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1: 동상.
7: 네, 여기만큼은 정말 특별 공급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끊기면 그 사람은 정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뭐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왔다고 해서 평양 전체를 불 밝힌다?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어디나 다 빛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네.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게 명절 공급입니다. 불도.
10: 명절?
7: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쌀 주는 거 못지않게 기쁜 것이 전기를 주는 것입니다. 밤에도 새벽 1시에 불이 오잖아요. 네.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불이야! 아, 불이 왔다!
2: 아, 네. 근데 뭐 불 키면 좋아하나요?
7: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덤덤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네네. 하지만 어둡고 강설불 그리고 폐등유 밑에서 숙제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사람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 형태가 밤에도 보인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주민들이 네.
9: 새벽 3시에 불 들어오면 아까 기쁘냐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저랑 저희 오빠는. 네, 그때는 또 전기불도 220볼트가 빵빵하게 들어와요. 대낮에 들어오면 수시도구로 들어오거든요. 다 공장기업소가 끌어가니까.
6: 얼마나 귀하냐.
9: 너무 귀하니까.
6: 그 전기가 얼마나 귀하냐.
5: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하고 저는 콩만 갈라 뛰어가야 돼요.
9: 아, 빵빵해.
10: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6: 그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전기를 왕창 쓴 거네요.
10: 그렇죠.
6: 아, 장난 아니. 그런데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이거 뭔가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10: 진짜 어렵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
8: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이 좀 올라가면 약간 포괄적인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 동맹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상 다 갖춘 거예요.
10: 동맹인가요?
8: 동맹. 동맹입니다. 동맹 이상의 역할을 가지는 건데
9: 그럼 동맹이란 단어만 안 쓴 거네요.
8: 그렇죠. 근데 이 협정 안에 23개 조항이 있습니다.
10: 23개요?
8: 예, 23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4조에 보면 네. 북한이나 러시아 중에 어느 한 국가가 네. 침략을 당했을 수 있는 네. 군사적인 지원을 무조건 한다가
10: 되어있습니다.
8: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동맹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거는 자동적인 군사개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조항을 보게 되면 뭐 무역 뭐 투자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 기술 이런 거 지원을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뭐냐면 김정은이가 완성하고 싶은 게 정찰 위성입니다.
2: 아, 위성?
8: 네, 이 위성에 대한 군사 기술도 협력을 해서 러시아가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푸틴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2: 아, 위험한데.
10: 점차 이제 성사가 되겠네요.
2: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쉽게 풀면 네. 이거네요. 형! 얘가 나 때렸어! 뭐라고? 너 내 동생 건드렸어? 너 내가 바로 가서 혼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8: 바로 가야 돼.
2: 이런 것처럼 양측이 한쪽에서 무력 침공을 하면 또 도와준다는
6: 무조건.
2: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걸
6: 혈연 관계처럼.
2: 혈연 관계처럼. 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맞아. 거네요.
5: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부국가론을 외친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한미일 협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동행. 왜 서로 이렇게 밀착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나 또 목적을 위해 맹세해서 맺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과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9: 그런 맹세를 했을까?
10: 예, 그런 맹세 했을까?
8: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장기 집권 독재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평화론식이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지금 발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건데 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요 축을 가지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기 탄약 전쟁 용이라고 늘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러시아에 계속 싼값에 주고 있습니다. 병사들까지. 그러면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이게 그 물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다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통일했을 때는 우리 북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러시아가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압박카드로도 북한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서방에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너희가. 이러한 서방연대란 이런 정서적 감정을 키워가는데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져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득이 많죠.
9: 근데 김정은이 너무 살판 난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도 김정은을 원하고 있고, 네.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전쟁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독을 보겠어요? 김정은은 지금 아주 너무 좋습니다.
10: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엄청날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5: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최고의 그 배가 선박이 이제 5,000톤급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ICBM을 배에서도 쏘고 뭐 이제 그 뭐 육지에서도 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건조 기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핵 추진 뭐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기술 그리고 ICBM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목표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진입 기술 그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9: 근데 우리가 제일 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이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실전 경험이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차세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군이 이번에 나가서 그 처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게 드론 공격으로 당했잖아요. 이번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날 열병식 나오는데 드론을 엄청 공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럼 그 기술 어디서 왔겠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남의 거 갖다가 분해해놓고 자기네 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걸 해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장거리 미사일인데 앞에다 핵탄두를 탑재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괴상한 무기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솔직히 북한이 있느냐? 없잖아요.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그쵸.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11: 네. 불안한데요.
10: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뭐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이에요?
9: 아,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죠.
10: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아니, 왜냐면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9: 북한은 이미 일경제라고 하는 국가경제는 내려놨어요. 90년대 초반에 대북제재 1차로 받으면서. 네네. 그때서부터 북한이 한 게 무기 밀매예요. 시리아 내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양심을 내려놨냐면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방어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싸움시키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10: 득이면 뭐든 다 된다.
11: 너무 얄미운데.
12: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 좀 식량을 공급해 주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10: 네. 그러니까
9: 말 싫어하지 말. 네.
5: 그러니까 파병하고 북한 소식통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이제 배급을 주더래요. 그래서 뭘 주는가 했더니 네. 러시아 밀가루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밀가루 그리고 시장에 사탕 가루랑 바다가 돌아다니고 4월 10일 김일성 생일날에 평양부터 지방까지 그 매 가정마다 이제 바다 200g씩 딱 공급을 했더라고요.
10: 바다. 버터를 바다. 네,
5: 버터를 바다.
10: 또 사탕 가루 뭐예요?
5: 네, 사탕 가루는 설탕. 아, 설탕. 북한에서는 사탕가루라고 하지 설탕은 대한민국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설탕하고 버터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밀가루 주는 게 더 좋다. 아, 버터 요만큼 줬어요. 어디 코에 바르겠냐. 물론 뭐 지짐 먹을 때 조금 뭐 효율적이긴 했겠지만 근데 김정은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군인들이 가서 무조건 너네는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하고는 괜히 아니 러시아에서 돈을 받겠죠. 그런 거 김정은 주머니 채우는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1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한없이 퍼주고 관대한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아주 냉정하고
12: 맞아.
10: 왜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12: 그러니까. 냉랭해.
10: 냉랭해 막 주세요. 거버려서 선을 긋죠.
11: 첫째 국가라고 하고.
10: 근데 희망도 있는데 아직.
5: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의 식민지인 우리 대한민국이랑 뭐 대화하는 것은 자기네 국격이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9: 국격이라 있는 것도
5: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9: 맞아요.
5: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아래쪽 아랫동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옥수수 밥도 먹기 힘드냐. 이렇게 되면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6: 맞아.
5: 동족이면 북한 사람들이 다 동경할 거잖아요. 이거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두 교전 관계, 적대적인 더 국가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9: 맞아요.
6: 맞아요. 오래오래 본인이 독재를 해먹고 싶으니까.
5: 그렇죠. 네네.
13: 자기적반 해야 되니까.
10: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과 김일성 그 선대와는 좀 달라요.
12: 달라요.
10: 네, 완전 노선 자체가 다른데 어떤 노선을 걷고 있을까요?
9: 원래 선대들의 유분 통치 때문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 사실 김정은은 내려놔야 돼요. 네. 아, 무슨 목록으로 제가 저기 갑니까?
6: 그쵸.
9: 뭘 했어요? 우리 권한행군 겪을 때 다 스위스 가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아. 근데 두포잡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있었던 이유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 네. 그 다음에 유은 통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뭐 유일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막 북한 주민들은 그 정감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네. 맨날 뭐 통일열차다 뭐 씻고 비단 뭐 천에다가 뭐 무슨 쌀을 씻고 남녘의 교례들 도와주러 간다고. 그 명분이 없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202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인 국가다,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다, 한민족 동족 관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대국으로만 논의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지도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조선, 여기 한국 이렇게
10: 붙잖아요. 아, 예. 불리시겠어요?
9: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받는 애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남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겠죠. 아.
6: 적대국가로.
9: 그렇죠.
12: 근데 사실 뭐 세계 정세나 지금 국내 정세나 등등등 뭘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통일이 점점 멀어진다. 아. 가까이 오다가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8: 저는 그 요즘에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무역 경제라는 협력 아래서 한 5만 명의 노동자들도 내보냈더라고요. 보이지던 하다가 제대하고 네. 올해 6월에 나온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9: 그럼요.
8: 본인들이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서 네. 휴대폰을 다 뺏었답니다. 아. 옛날에는 줬는데 근데 그 휴대폰을 밥해주는 식모 있잖아요. 네. 식모 휴대폰을 가지고 밤새 이불 속에서 그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빨갛더랍니다. 아. 그래서 눈 왜 빨갛냐니까 밤새 탈북민 유튜브, 탈북전화 방송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마음은 한민족이란 마음은 지울 수 없잖아요.
9: 없어요.
8: 그죠?
9: 맞아요.
8: 이 순리를 거스르는 아우 김정은이 정말 믿네요.
6: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0: 유아 씨는 어떠세요?
14: 네, 김정은이 혼자 입장에서는 네. 두국가론을 발표하겠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두국가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네. 일단 북한 사회에 들어간 자유, 민주주의, 그 유행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날쳐도 달걀로 바위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통일은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없으면 영원히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6: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9: 그렇죠.
6: 그걸 억압하니까.
9: 네. 네.
10: 맞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8: 맞아요.
10: 근데 그걸 뭘로 아까 표현하신 게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분명히 북한에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겠지.
6: 그쵸.
10: 들어가면 진짜 틈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2: 너무 그 구구절절 말씀이 맞습니다.
10: 완벽한 말씀.
6: 구구절절 맞아. 외국인 방송도 구구절절.
2: 잘못 지켰습니다. 신경 형님으로.
10: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북한과 러시아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위험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굿TV에 또 우리 출연해주신 크서방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15: 아우, 형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2: 선전 누나.
13: 저 때문에?
2: 형님 먼저고요. 네. 그다음에 선전 누나. 네. 이 자리 꽂아주신 것도 있고.
6: 자리 네. 꽂아주신 것도
9: 있고. 우리는요?
2: 유나 씨.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덕분에 더 편하게.
6: 긴장한 네. 거예요?
2: 긴장 많이 한 거예요.
6: 전혀 못 느꼈는데?
9: 한 사람보다 더 한 사람 같아요. 사회생활을 저렇게 완벽하게. 이야, 정말.
2: 아름다워세요.
9: 배워야겠습니다.
13: 덕분에 우리 크서방님 덕분에 너무 유쾌한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아 씨도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14: 아, 정말 떨렸거든요. 네. 어저께 한 3시간 정도밖에 솔직히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다 보면은 짬짬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만 이렇게 왜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지?
13: 오실만 하니까요. 네.
14: 걱정이 솔직히 90% 이상이었는데 앉아보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13: 아, 그래요?
14: 너무 편하고 아까 보니까 말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3: 덕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응답은 왜 안 될까? 사실 답답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진 거를 또 예, 발견을 합니다. 통일이 왜 자꾸만 멀어지기만 할까 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통일이 가까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 아멘.
13: 네, 한 주일도 통일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해줘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5: 오, 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예, 단체입니다.
2: 예.
1: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네.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0: 예.
1: 이제 안과적인 치료

0: 네.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네.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예.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네.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0: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2주, 3주 이렇게 가는데 네.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다 나눠갈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0: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1: 38개.
0: 네.
1: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2: 대략?
1: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0: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2: 예, 예.
0: 소아안과 수술 예.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2: 와,
1: 엄청난 숫자인데.
2: 예.
0: 네.
1: 그러면 그 선교단체가
0: 예.
1: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0: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2: 그래요?
0: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1: 에.
0: 하지만 이제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1: 예.
2: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0: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2: 예, 예.
0: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2: 예.
0: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예. 접수 보는 사람들
2: 아,
0: 또 이제 거만하는 사람들
2: 예, 예, 예.
0: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2: 예.
0: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2: 예.
0: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2: 예.
0: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1: 예.
0: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2: 아.
0: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2: 준비 모임이
0: 네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2: 예.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0: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2: 네.
0: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네.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2: 예.
0: 또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2: 예.
0: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2: 또 다르니까 언제 예.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0: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2: 네.
0: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2: 예, 예.
0: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이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2: 예.
0: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2: 예, 예.
0: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벌써 한
2: 예.
0: 16년 전이니까.
2: 예. 네.
0: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2: 네.
0: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2: 그렇죠.
0: 좀 피난을 와 있는
2: 예, 예,
0: 상황이었기
2: 예.
0: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2: 네.
0: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0: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 네.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예.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예.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네.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1: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게 파키스탄이었네요.
0: 네, 처음 갔는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2: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0: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예.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1: 사전 답사하는
0: 사전 답사를 좀 달라. 네.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예.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병원, 네. 대학병원, 또 안과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예.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예.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1: 왜요?
0: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네.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예.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예.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예. 있고 예. 얼굴 다 가리고 있고 예.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1: 막상 가보니까
0: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예, 소리가 예, 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예.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네.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예.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0: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네.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예, 요즘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장병인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병원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1: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1: 네.
2: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0: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1: 네.
0: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인간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결과를
0: 보고 싶은데.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1: 확 티가 나니까
0: 네,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화 딱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예.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0: 우리 수경에 보면 예.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예.
1: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0: 아닙니다.
1: 그래요? 네.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0: 네,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이렇게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래프가 있었어요.
0: 예,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그렇죠, 뭐 좋고 그러니까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세요?
0: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0: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0: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0: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0: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우리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개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2: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0: 뭐 지금 한 44년 됐나 봐요.
1: 네.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반항해 보신 적이 없으시네.
1: 왜 그러셨어요?
0: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1: 그래서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0: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1: 그래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0: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1: 부르셨구나.
0: 쓰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네.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0: 네, 뭐 불구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간신히 그냥 낙제 안 할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제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0: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27, 28이었는데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을
1: 하는 거예요. 노처녀였어요. 좀만 지나면.
0: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요.
1: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개원을 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의촌으로 보내는 공중보건이 그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1: 군대하죠. 네.
0: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보건을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그래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충청도 정도 가면 좋겠다 해서 충청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근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뭐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인데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뭐 교회가 뭐 11조 하잖아요.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그래서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1년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가 좋아서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2: 꽃동네에서?
0: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1: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0: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네.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동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벌어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천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좀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적출하는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0: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네. 시키지 않으셨나. 예.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0: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참 힘들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1: 그러네요.
0: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 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1: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0: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예, 예. 뭐 눈 따라 감아라. 예.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예. 말아라.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예, 예.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그렇지.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맞아요. 환자가 갑자기 이제
1: 편안해졌어요.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네.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1: 네.
0: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예.
0: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1: 어.
0: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1: 예.
0: 그 양반이 선교사고
1: 이
0: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1: 예.
0: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 예, 예.
0: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예요.
1: 예, 예.
0: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1: 네.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네.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1: 네.
0: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2: 네, 네, 네.
0: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네.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1: 네.
0: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 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그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1: 예.
0: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1: 예.
0: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이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1: 예.
0: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1: 옛날 생각하시면서.
2: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1: 예.
0: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예. 거예요. 그 군복이 여태 있었다는 것도
1: 예.
0: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1: 예.
0: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2: 또 참.
0: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1: 근데 아,
0: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2: 예.
0: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1: 네.
0: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2: 네.
0: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1: 네,
0: 한 200분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 그건 작년에 예.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1: 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0: 사실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1: 예.
0: 제가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0,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0,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1: 어떻게 해요?
0: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2: 좋아하셨구나.
0: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그랬는데
1: 내비도 없는데
0: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1: 얘기 들으면서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0: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1: 예.
0: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1: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0: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1: 그래도 괜찮아요.
2: 근데 운영이 되나요?
0: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2: 예, 예.
0: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1: 네.
0: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1: 예.
0: 간호사들도
1: 한 또, 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농내장 담당, 망막 담당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2: 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0: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은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 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2: 그러면 다니시면서 거죠.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0: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2: 넘쳐나니까.
0: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2: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뭐 안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2: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0: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전케어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1: 예.
0: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 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1: 그래도.
0: 정말 제가 비전 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1: 들어가고
0: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0: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 원하던 분이신가요?
0: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암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명하신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야, 오늘 저 우리 수원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응도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아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 주시잖아요.
1: 피드백 해주시대요.
0: 그죠, 그죠.
1: 근데 살짝 예. 무섭더라고요.
0: 그럼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1: 그냥 영락교회 아니라고 네. 말씀.
0: 오늘 또 강의 또 생생하게 네.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주죠. 예.
1: 아, 가을은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요?
0: 가을이요? 독서.
1: 가을. 네, 가을은 독서. 지금 책 읽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그게 좀 아신데. 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0: 여행?
1: 여행.
0: 또?
1: 또요?
0: 여, 이사?
1: 이사.
0: 이사. 또?
2: 결혼.
0: 결혼. 결혼하기 좋은.
1: 결혼 또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네. 봄은 안 하던 운동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운동.
0: 그렇죠.
1: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자전거를 타면 그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타면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냥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는 거죠. 그때 그 딱 붙는 그 자전거 옷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테러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저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0: 네.
1: 며칠 전에는 친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에 강의 없으시면 저희 자전거 좀 같이 타시죠.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하루 전이 됐는데 그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김창호 선생님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대요. 그래서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가야 돼서 오늘 자전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0: 조금 일찍이요?
1: 네, 일찍. 그 한국은 원래 딱 뭐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한 해 돼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력이 끼면서
0: 맞아요.
1: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되고 나서
0: 바로
1: 두 살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친구들은 8살에 가는데 저는 이제 6살에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0: 애들은 1년이 다르거든요.
1: 그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저기 우리 오 선생님하고 네. 저하고 한 살 차인데요.
0: 그렇죠.
1: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차이가. 근데
0: 없네요. 네.
1: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한 살 차이가 별게 아닌데 어렸을 적에는 한 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살 차이였으니까 저는 너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로 한 2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까지.
0: 아, 거리가.
1: 네. 근데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0: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가니까 이제 학교 앞 100m에서 엄마에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냥 가는데
1: 자기만 엄마
0: 저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네, 그래서 옆, 그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손수건을 달았었습니다. 흰색. 그래서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납니다.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게 손으로 그냥
1: 맞아 우리 옷에다가 그냥
0: 이렇게 닦으면 저녁에는 여기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코팅.
0: 네? 코팅. 코로 코팅이 되어 있죠.
1: 코로 코팅.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고고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주머니를 들었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신주머니가 땅에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1: 끌게 있다.
0: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받고. 저 학교 뒤에 청소도구함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색.
1: 그렇죠.
0: 그런 대야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그 마포걸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수업을 안 받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럼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창우가 이제 너 12시 넘으면 집에 가니까 너 울지 마. 엄마 조금 이따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그때 생각이 딱 나죠.
0: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1: 그렇죠.
0: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강제로 엄마하고
1: 떨어지게 되죠.
0: 네, 떨어지게 됩니다. 사연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네, 돌아가셨거나 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면 새아빠가 들어오면서 본인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내 생명인데 난 여기랑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끊어지는 때가 있죠. 혹시 우리 방청객 쪽에 특별히 거기 계신 우리 전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는 그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렇게 좀 단절이 되거나 에?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 공급받아야 할 때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1: 목사님 혹시
0: 마이크 네. 왠지 눈망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은?
2: 예, 저는 20살에 제가 군대를 처음 갈 때 성인이었지만
1: 그렇죠.
2: 늘 어머니 아버지 보호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본 그 경험이 늘 지금도 그때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 부모님 곁을 떠나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네. 또 창밖에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시절이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거잖아요.
2: 예,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0: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1: 네? 녹화날을
0: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1: 네네네.
0: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입대하는 날인데
1: 그래서 오늘 어머니도 표정이 별로 좀 좋지 않으세요.
0: 입대 현빈 네네네. 입대하니까 이게 그 군대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목사님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0: 노래가 인기가 아주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제대를 해서 불러도 슬프더라고요.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근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이제 뭐를 사간 거죠? 뭐를 싸가지고 간 겁니까?
1: 떡.
0: 손수?
1: 떡을
0: 맞춰오신 거죠. 맞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손수 다 떡을 맞춰오셨는데 요즘 엄마들은 페릭 하나를 시켜주세요. 페릭 하나. 페릭 하나 하고 비비큐. 비비큐. 교촌치킨 이런 거를 요즘 엄마들이 시켜주는데
1: 배달시키죠.
0: 옛날 엄마들은 직접 본인이
1: 직접 다 하시고
0: 내 아들이 네. 먹을 거고 또 내 아들 잘 봐달라고 떡을
1: 맞아요.
0: 직접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떡보따리를 남겨놓고 가시는데 철조망 뒤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엄마와의 단절.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아빠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엄마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쭉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절은 어떤 단절일까요?
1: 첫 번째.
0: 누구나 겪는 단절.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절을 겪기도 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하다 보면 친구는 계속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막 봄에 막 옷도 막 이렇게 네? 더 맞춰 입고 막 남편이 해주고 막 알반지 사주고 근데 우리 남편 집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1: 집을 안 들어와
0: 이 원수 같은 인간이 네? 네,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럼 뭐 무슨 단절입니까? 경제적
1: 단절
0: 정서적
1: 단절
0: 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죠.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절이 저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당연히 단절되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또 삶은 바로 언제 맨 처음 단절될까요?
2: 어?
0: 정답을 맞춰버리셨네요.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0: 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얼룩말 권사님이 지금 맞춰버리셨어요.
1: 얼룩말.
0: 주로 얼룩말이나 표범 권사님들이 정답을 잘 하시는데. 그렇죠. 엄마의 태에서 단절이 인간은 최초의 단절입니다. 모두나 겪는 그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1: 홀로 섰을 수 있는?
0: 그렇죠. 만약 엄마의 태에서 단절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1: 계속. 그러니까.
0: 아이를 가지면.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계속 아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언제 나오려나요? 이거 아이가 안 나와.
1: 지금. 단절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똥배가 될 뻔했네요, 저희가.
0: 그렇죠. 단절돼야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 우나요? 그래서.
0: 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 얼굴은 다 마리아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더 뭐 한 번도 안 낳아본 것 같은 지금 몸은 낳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1: 이미 증거는 여기 와서
0: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1: 울어요.
0: 울죠. 아이는 왜 울까요?
2: 세상에 나온 게 두려워서.
0: 그러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단절되는 게 극단의 싫어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생명줄,
1: 그렇죠.
0: 영양분을 연결하는 게 그게 뭡니까?
1: 탯줄.
0: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생명과 연결됐던 그 생명의 공급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1: 맞아요.
0: 때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었습니다.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의 궁전에서 아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3: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0: 아, 거꾸로?
3: 어. 그렇게 해서 거꾸로.
0: 거꾸로,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3: 거꾸로죠.
0: 네. 네. 그리고, 그러고 거꾸로 있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3: 막 이렇게 발도 차고,
0: 예? 네?
3: 막.
0: 그렇죠.
3: 네, 이렇게.
0: 마치 임신해본 분 같아요. 네. 임신해본 분 같네요.
3: 지금. 제 몸도 보통 예, 몸이 아니거든요.
0: 몸이 만삭이에요, 항상. 네.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또 치고, 예. 네.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걸 그 시기에 되게 공급해준다고요. 보통은. 철분제도 더 많이 먹고.
3: 그렇죠.
0: 남편한테 페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받던 이 아이가 몇 달 만에요?
3: 10개월.
0: 네, 10개월 만에 아이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분만 유도하는
3: 그렇죠.
0: 그 무언가를 또 주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던,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던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쁨인 것 같지만 엄마하고의 아주 묘한 단절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가 없잖아요.
3: 아우 해방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0: 엄마가 딱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는 그 공포 영화죠.
3: 그렇다.
0: 애가 나오면서 웃어보세요.
3: 그러니까
0: 그 공포 영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건 단절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를 단절시키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잘 영양원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계를 매정하게 가위로 탁탁 잘라버리시는 날이 오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날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3: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죠.
0: 다 위험해지는 거죠.
3: 네. 네.
0: 아이 셋 이상 나신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3: 셋.
0: 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3: 네.
0: 자,
3: 한 분.
0: 두 분.
3: 두 분.
0: 두 분. 세 분.
3: 세 분.
0: 네 분.
3: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0: 아니, 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많이 드셔도
0: 나 쟤서 넷인가? 잠깐만 있어봐, 다섯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셋도 들어가고, 넷도 들어가고.
3: 그렇죠, 네.
0: 근데 아이가 첫 아이 날 때가 어렵나요? 둘째, 셋째가 어렵나요? 첫 아이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힘을 주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고 그 엄마는 또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땐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청년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은 경험이
3: 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가 나본 적은 없어서.
0: 그렇죠. 그렇죠.
4: 응?
3: 그 의사 선생님이나 도와주죠. 옆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0: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상황을 보면서
3: 힘주세요.
0: 힘줘! 힘주세요. 뭐 네. 호흡을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남편한테 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삶을 낳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절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익숙한 것에서 단절돼야 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공급받았던 것이니까. 안정된 직장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단절되죠. 아이는 군대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 딸은 시집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때가 오죠. 얘는 내 말이면 되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내 말을
1: 안 들어.
0: 안 듣고 이제 새엄마 말을 아니야 이건 아니네 그러지 말고요. 어느 날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었던 애인데 내 말 안 들어.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누구 생일로 바뀌었어요?
3: 여자친구 생일.
0: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지들 이성 친구 그 생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단절을 느끼죠. 아, 애가 나랑 단절이 된 건가? 그냥 얘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말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3: 나만 모르고 있어요.
0: 나만 모르고? 교회 집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 아, 남들은 다 아는데.
0: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내 남편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내 애도 나만 모르고 내 남편도
3: 나만 몰라.
0: 나만 몰라. 난 너무 당황스러워.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사정을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뭔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뭔가요?
3: 뭐 새로운 만남?
0: 새로운
3: 뭐 시작?
0: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절을 딱 보면 그게 단절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단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절과 시작은 한 단어고 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 네. 반대로 하면 잃는 것이 없이
3: 얻는 것도 없다.
0: 얻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이 잃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뭔가 단절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전에 좋았는데 마냥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에 뭐가 꼈나요?
3: 네?
0: 지방에 간이 꼈네요. 야, 이렇게 말씀, 야, 제가.
3: 지방에 간이
0: 끼면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3: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네요.
0: 야, 보세요. 야. 네? 지방에 뭐가 꼈냐고 했더니 간이 꼈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자, 전 제가 얘기하고도 가장 놀랬네요. 지방에 간이 낀 거예요. 지방에 간이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방 간이 되는 거죠. 예? 네?
3: 간지러워.
0: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나만 모르게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내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애하고도 관계도 단절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잘 다니던 내 직장에서 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더 힘든 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언젠가 예상은 했죠.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근데 그게 내가 예상한 시기가 아닌.
3: 그렇죠. 더 빨리 올 수 있는.
0: 되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죽으려고 벼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자살하는지 모르고 놀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뻔했잖아.
3: 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0: 아, 짜증나. 씨.
3: 이렇게 죽기 싫은 거거든.
0: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은 겁니다.
3: 맞아.
0: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에 오든 후에 오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뇌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단절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왜 저는 단절되나요? 네. 따뜻한 가정에서 전 왜 단절이 됐나요? 경제적으로 왜 저를 단절시키셨습니까? 네. 건강이 왜 단절된 건가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왕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서로 얘기하는데 나만 창밖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 단절된 것 같습니다.
3: 우리 목사님이 공감하시네.
0: 근데 오늘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탯줄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4: 네.
0: 미국의 그 한 어떤 조그마한 주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가 없어졌나 아니면 병이 도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예전부터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서 새우를 털면서 그 새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 갈매기들이 그걸 옆에서 노력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포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갈매기가 한 대가 되게 짧잖아요.
3: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얘네는 노력하지 않고
3: 그걸
0: 이렇게 털면 쪼작쪼작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구가
3: 옮겨졌어요.
0: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새우가 있는데 그거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전에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얼추얼추 주워서 작은 노력하면서 먹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위문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보지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군대 앨범에 적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 그래.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거 얼른 주워서 수고하지 않고 신앙도 먹고 경제적인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어라. 언제까지 남이 수고해서 떨어진 거를 주워서 먹는 그 수고하면서 살 거냐. 엄마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3: 끊어야죠.
0: 끊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최근에 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어느 부분으로 삶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것을 단절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아이들처럼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죠.
0: 애가 긍정의 힘으로
3: 애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0: 그렇죠.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3: 울어야죠.
0: 근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걸 다 토해내고 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면 참으로 좋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은 무엇인가요? 봄의
3: 시작.
0: 시작입니다. 지금 힘든 일, 단절된 일이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삶의 봄이 시작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듣기 좋죠?
1: 아, 정말. 다시 군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함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0: 근데 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네. 우리 또 남성교회 교통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구호가 있답니다. 아. 어디 좀 준비를 좀, 네,
2: 보여주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예. 예. 남성교회,
0: 아. 네, 괜찮아요. 우리 실장님만 준비가 안 되셨군요. 아, 예.
2: 하겠습니다. 교통실 표요.
3: 교통실 표요.
2: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3: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아~
0: 자, 오늘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실장님께 특별히.
1: 바나나
0: 제가 선물로 좀 드릴게요.
1: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실 외모는 이게 예비역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게 함성은 현역이신 것 같아요.
0: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1: 네, 예. 정말 너무 함성이 좋으시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바나나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혹시 바나나를 처음 언제 드셨는지 기억이 혹시 있으시죠? 네.
0: 시장님,
1: 우리 시장님 바나나
0: 우리 한번 드시죠 뭐.
1: 네, 언제 처음 드셨던 것 같으세요?
2: 제가 한 75년도쯤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1: 75년도.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어떻게?
2: 그때 이제 형님이 도예지에 나가셨다가 이제 서울 갔다 오시면서 이게 바나나를 한 뭉태기 사오셨어요.
1: 한 뭉태기요, 뭉태기. 그때 그러면 저 고향이 우리 장로님 어디세요?
2: 저는 서울 근교인 일산입니다.
1: 아, 그러면 서울 근데, 가셨다가 형님이 바나나를 이제 뭉태기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러면 학생 때셨어요?
2: 예.
1: 몇 학년?
2: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1: 아, 그때 바나나 좀 귀한 맞습니다. 거였나요?
0: 아, 엄청 귀했죠. 예,
2: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1: 그죠? 아, 바나나를 처음 보셨어요? 첫 번째 바나나 드셨을 때 좀 맛은 어떠셨어요? 기억이 있으세요?
2: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지금 한번 좀 드셔보시고 어떤 게 네. 지금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때 그 맛 하시세요? 아니면?
2: 바나나는 똑같은데, 네. 맛은 그때하고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1: 그때가 더 좋으신 것 같으시죠?
2: 예,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오정철 네. 선생님은 우리 바나나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0: 저는 79년도였습니다.
1: 79년도에? 네. 어떤 상황에서 드시게 되셨죠?
0: 치과 가서 엄마가 안 울면 하나 사준다고 해서. 네.
1: 저는 바나나를 언제 처음 먹었는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지셨어요.
0: 아이고.
1: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바나나를 이제 이렇게 문병 오시면서 사오셨던 것 같아요. 황도하고 네. 바나나하고 그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못 먹어보는 거여서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바나나하고 황도를 먹는데요. 네. 전 정말 아버지가 자주 입원하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입원하시니까 뭐 화도 안 내시죠. 네. 뭐 혼도 안 내시죠. 술도 안 잡수시죠. 바나나 먹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주 떨어지시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0: 어린 마음.
1: 철없는 생각을.
0: 어린 마음.
1: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바나나하고 참 비슷하대요. 바나나는 되게 쉽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는?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네. 야. 그래서요. 이제 어떤가 그 미국 그 만화를 보는데요. 어떤 분들이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되게 샛노란 걸 이렇게 까더니 안에 있는 걸 던지고
0: 아, 껍질을 먹습니까?
1: 뭐를 먹습니까? 껍질을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아, 처음 먹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1: 이게 뭘 먹는 건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안에 있는 알맹이보다 색깔은
0: 더 예쁘고 노랗고
1: 화려하고 그런 거는 껍질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달 됐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아주 좋은 자리를 맡고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0: 투신 자살을
1: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에 되게 중요한 맞아요. 포지션을 맡으신 분, 누구나 다 그 역할을 맡고 싶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은 또 한강에서 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참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가슴 아프지만 매우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많이 죽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많이 죽을까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낙담을 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근데 희한한 건 돈이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보다 돈이?
4: 맞아요.
1: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그 어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삶은 크게 두 가지래요. 본질인 바나나 알맹이하고 화려해 보이는
0: 껍데기라고.
1: 껍데기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결국은 놔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할 수
0: 없는 것.
1: 없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을 놓는 사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을
0: 잡고 있죠.
1: 잡고 있고. 그리고 결코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0: 포기하고
1: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게 지혜 없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나나의 그 속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껍질을 먹고 안은 후딱후딱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 껍질 안에 붙어 있는 그걸 먹고 이거를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니야, 화려한 걸 먹는 걸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돈이 어느 만큼 있으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삶을 싸고 있는
0: 껍데기.
1: 껍질이다. 요런 거래요. 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0: 마귀요?
1: 네.
0: 마귀.
1: 마귀의 이름은 삼촌 마귀의 이름은 스크루 테이프래요.
0: 스크루 테이프.
1: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삼촌 마귀의 이름 뭐라고요?
0: 테이프.
1: 테이프 그냥 쉽게 청테이프. 청테이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0: 삼촌 이름 청테이프가
1: 청테이프가 잘못이니까. 그리고 그 조카 마귀의 이름은 웜 우드인데 이거는 그냥 우드라고 하신다. 우드. 그래가지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소개해요.
0: 아, 마귀니까.
1: 네, 마귀니까. 사람을 이렇게 속여라.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어떤 편지가 나오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속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영부영 살아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일 때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0: 열심히 살아라.
1: 열심히 살아라. 그냥 에너지를 올인하게 해서 살아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생긴대요.
0: 열심히 살다.
1: 열심히 살다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사모님이 우리 일 좀 하고 가족끼리 같이 좀 어디 가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나 혼자 잘 먹으려고 그래?
0: 그러니까.
1: 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0: 나죠.
1: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먹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나 혼자.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주여. 그냥.
0: 맞아.
1: 자,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돌보지 않는 거 세 가지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누구하고의 관계요?
0: 하나님과의 관계.
1: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그 성경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입이 그냥 대빡 나와가지고 그냥 어우 정말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나 진짜 정말 주여 정말 저 혼자 일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정말 주일날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기어옵니까 주여 정말 헬기를 사주시든지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드네요 나 이거 차량 이거 정말 그리고는 본인이 마치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속이 여러 가지 일로 막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0: 아닙니다.
1: 아닐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두 번째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0: 건강을 돌보자.
1: 건강. 열심히 살면서 뭘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3: 건강.
1: 건강. 건강을 망치는 일은 일부러 나쁜 거 먹는 게 아니래요. 건강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돌보면 된대요.
0: 네. 아, 나쁜 거 먹거나 나쁜 거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안 돌보면
1: 우리, 되는 거죠. 우리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이렇게 나 살쪄야지 이러고 먹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장난이 심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에버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에버랜드 막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요 돌보지 않으면 나빠지는 건데 사람들은 나는 안 좋은 걸 안 먹고 나는 안 좋은 걸 안 하니까 건강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건강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대요. 네. 그래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쓴단다.
0: 이야, 맞아요. 맞아.
1: 그리고 그 건강을 찾을 때가 되면 뒤질 때가 된다. 자, 써보세요. 그래도 한 20년에서 30년은 열심히 사셔야 여의도에 웬만한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거 살라고 열심히 했는데 20년에서 30년 동안 건강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으니까 몸이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아니면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뭐 장기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으려면 뭘 써야 됩니까?
0: 돈 써야죠.
1: 돈.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또 번 겁니까? 몸을? 폭사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고치려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강을 찾을 만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가 된대요. 편지의 추신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뻐해라. 못 찾고 죽는 놈이 더 많단다. 찾으면 그나마
0: 다행.
1: 다행. 근데 아예 건강을 그렇죠. 찾기도 전에 그냥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40대, 50대에 갑자기 주무셨다가 그냥
0: 맞아요.
1: 확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그러셔요. 저희 엄마는 전라도 분이신데요. 네. 제가 강의를 막 지방에 돌아다니면 아가 쌀쌀해라 쌀쌀 네? 쌀쌀해 쌀쌀
0: 쌀쌀해라
1: 그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0: 쌀쌀해라
1: 그러시죠? 네. 쌀쌀해라 응?
0: 쌀쌀해라
1: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잉?
0: 아, 너 감은?
1: 네, 어떤 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어떤 그분도 남편이 먼저 갔는데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안 좋죠. 물론 좋은 권사님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좋죠. 남편이랑 그래도 좀 조그만한 거 먹으면서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0: 그렇죠.
1: 믿음으로 살라고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보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0: 가족.
1: 가족이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요. 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전 아버지랑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 들리는 아버지들도 애들하고 대화는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귀가 들리는데도 뭘 안 한다고요?
0: 대화를 안 하죠.
1: 대화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네? 대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고 했더니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0: 말은?
1: 정보. 부부가 싸우면은요, 그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 아내가 뭐 얘기는 전달할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애를 시켜요. 네 애비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애가 가서
0: 엄마, 밥 먹어라.
1: 아빠, 저 엄마가 저 식사하시래요. 밥 처먹고 왔다고 그래라.
0: 아빠. 다 들리는데.
1: 다
0: 들리는데.
1: 옆에 다 들리는데. 아빠, 엄마, 아빠가 식사하시고 오셨대요. 그러면 자빠져서 자라고 그래라. 그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맞아요.
1: 없죠. 부모가 그냥 말은 하고 대화하는 정보만 교환하는 거래요. 주일날 대화를 하시면서 안내를 하는 집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말이라는 건 뭐냐면 차 이쪽으로 대세요. 차 빼세요. 라이트 끄세요. 기아 왜 안 채워놨습니까? 수갑을 확 채워버립니다. 이 차 때문에 차가 그냥 못 빠져서 지금 제가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요런 거는 말. 근데 이제 대화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오셨네요. 네, 차 이쪽으로 놓으셔요. 네, 아유 차 바꾸셨네요. 어떻게 경차로 바꾸셨네요. 너무 보기 좋으시네 우리 집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요거는 대화래요.
0: 대화.
1: 대화는 말을 통해서 마음을 교환하는 게 대화고요. 말은 그냥 정보만 주고받는 거래요. 이쪽으로 넣으세요. 저쪽으로 빼세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벌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대화를 딱 하면 아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로 오셨네요. 그러면은 벌써 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럼 그냥 설교의 은혜를 그냥 더 빨리 받아버리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은혜 받으러 딱 왔는데 그냥 저쪽으로 빼세요. 이게 정말 기아를 안 치고 그냥 목을 채워버릴까 그냥. 네, 그럼 그냥 마음이 벌써
0: 마음부터가 벌써 그냥
1: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냥, 네. 그냥 1분에 열릴 그냥 마음이 맞아.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합시다. 그럼 그때 열려요 그냥. 야. 그래서 이게 아주 대화가 중요하대요. 우리 오늘 아버지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3: 네.
1: 대화.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대화하자 다 나와라. 대화. 자 저기 저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대화하게. 그랬더니 애들이 저 할 말 없어요. 들어가서 공부해라. 자 이런 건 대화가? 대화가 아니다.
0: 그것도 말이죠.
1: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우리 아들 요즘에 뭐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 또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요즘에 사귀는 뭐 우리 남자 있니? 미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다리 멍대는 확 끈들어 버려? 절대 안 돼.
0: 너만큼은 안 된다.
1: 너만 안 돼. 엄마 사는 거 못 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대화 이렇게 딱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자 근데 요 세 가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까먹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 하고 자 지금 첫 번째는 뭐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0: 하나님과의
1: 관계. 예. 두 번째는
0: 건강.
1: 세 번째는
3: 가족.
1: 가족과의 관계. 이게 바로 바나나래요. 이게 진짜 바나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돈은 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돈만 막 벌면 결국은 바나나 안에 거는 후다 버리고 껍질만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뭔가를 또 막 하는 경우도 그것도 그렇답니다. 네. 저는요 전에 어떤 그 병원에 강의를 갔는데요. 그분은 이제 병원장님이 수녀님이셨어요. 수녀님인데요. 강의 끝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어머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그런데 그 수녀님이 오시더니요. 네. 아유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기도 시간이라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충격을 탁 받았어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0: 기도 시간.
1: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해도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0: 기도 시간입니다.
1: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와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조용기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도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데 네.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네요.
0: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네.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목사님 저보고 식사하고 하자고 한 적 없거든요. 네.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게 맞는 것 같을까요?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했으니까 내 기도 시간 확 제끼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저기 만사형통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네. 제가 지금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예, 불러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다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런 사람 부른 겁니다.
3: 아, 네.
1: 그런 사람 부른 거예요.
0: 그 시간 피해서.
1: 그 시간 피해서.
0: 이제 피해서.
1: 그 시간
0: 배려하겠죠.
1: 피해서. 네. 왜냐,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3: 아, 네.
1: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맡겨도 돼요.
3: 아, 네.
1: 그런 사람한테는 권력을 맡겨도 됩니다.
3: 아, 네. 네.
1: 그런 사람한테는 뭐 직분을 맡겨도 돼요.
3: 아, 네.
1: 그런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한테는 외모를 맡겨도 돼요.
3: 아, 네.
1: 왜냐? 그래도 교만해지지가
0: 그렇죠,
1: 않으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이렇게 얼굴이 예뻐도 아. 이렇게 다니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알렐루야. 근데 이제 얼굴 예쁜 거 주님이 맡겨주셨더니.
0: 걸음걸이는 참 이상한 걸 맡겨주셨네요.
1: 그렇죠. 그게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많은 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0: 감당하는 거. 네. 오, 감당한다는 거.
1: 권력이 높은 게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높은 권력을 잘
0: 감당하는 거.
1: 근데 누가 그런 걸 감당하냐면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3: 네.
1: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은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 하루에 한 30분은 운동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이렇게 산책을 여의도 교회 근처에 하루에 30분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네.
0: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1: 그렇죠.
0: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는 뭐 1년에 두 번은 가족하고 그 전 세계 여행은 못 가지만 그 전 여의도 여행을 갑니다.
0: 전 여의도. 네,
1: 이렇게 강병북로 뚝방이 걸으면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대단히 아름다운 추억을 쌓은 건 진짜 큰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아름다운 가족과 부모님과 그 식구들과의 추억은 큰 돈 들인 게 아닐 거예요. 조그만한 거 뭐 아름다운 추억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아 저는요 어렸을 적에 그냥 아버지하고 헬기를 타고 돌아다녀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0: 없어요.
1: 없을 거예요. 그냥 네. 아버지가 그냥 저기 그냥 이렇게 여기 면도 안 한 걸로. 아우 저를 막 이렇게 해줬는데요.
0: 거.
1: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0: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네. 군고구마 같은 거 사오셔서
1: 그렇죠,
0: 신문지에
1: 그렇죠.
0: 앞에서 이렇게 까서
1: 그렇죠.
0: 그런 거.
1: 돈 안 드린 거.
0: 네.
1: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나 시간이 없어. 나는 5분도 없어. 나는 가족하고 할 시간이 10분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0: 야.
1: 이거는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멘.
1: 이제 봄인데요. 제주도의 올레길이 그렇게 유명하대잖아요. 올레길은 원래 동네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길. 뭐 이런 길이니까 그 또 이렇게 여건이 되면 제주도 올레길 핑계대고 사실 올레길은 핑계일 뿐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갈
0: 그렇죠.
1: 구실. 구실일 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0: 그렇게
1: 아들들이 장가 가기 전에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0: 맞아요.
1: 군대 가기 전에. 딸들 시집 가기 전에. 딸 시집 가면 그냥 조국의 딸이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저는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아버지하고 한번 공항을 둘이 이렇게 가는데요. 엄마가 연고를 안 좋다고 못 나오셔가지고요.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하더라고요. 적절한 대사가 없더라고요.
0: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진짜?
1: 왜냐면 아버지랑 대화해서 걸어본 적이 별로?
0: 없어요.
1: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색하고 살짝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둘이 길을 걷는데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한가. 그런 사람이 많은 권력, 많은 인기, 많은 돈을 번다 한들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들, 어머니들로 많이 오셨으니까요. 자녀들하고 어색하더라도 한번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멘.
1: 그래서 바나나 껍질은 사실 바나나를 감싸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0: 네, 그렇죠. 필요하죠. 그래야 또 알맹이가 네,
1: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거는 먹는 거는
0: 아니다.
1: 아니다. 사람이 진짜 먹는 거는 껍질이 아니라
0: 알맹이.
1: 알맹이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건강.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시기 위해서 많은 거 잡수시지 마시고요. 그 송로버섯이 참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1kg에 500만 원인데요. 그래서
0: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먹으면 되겠네요.
1: 하루에 1,500만 먹으면 되는데요. 어머, 강사님 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거 소개해드리려고요. 송로버섯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약으로도 못 만들었고 음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면역력 강화하는 화학물질 21개랍니다. 언제 나오냐면 인간이 박장대소라는 걸 할 때 나온대요. 근데 오늘 이제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전 사실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웃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렇게 할 때 9초 정도 수명 연장된대요. 그럼 오늘 지금 한 20, 30분 동안 많이 웃으셨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거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헌금. 지금도 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헌금 하자고 할 땐 좀
0: 웃음이 좀 인상이 좀, 예.
1: 웃음이 좀.

잭슨 폴락이 살아있던 1950년대 미국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에는 새로운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부임합니다. 보수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이 정답이던 시대에 자유로운 그녀의 수업 방식은 곧 난관에 부딪히죠. 사회가 정해놓은 그대로 학생들은 현모양처가 여성의 목적지라고 믿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운 미술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림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미술인가요? 아닌가요? 난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싶었어요. 지도자의 부인이 아니라. 틀을 깨는 질문이 나의 세상을 뒤흔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용기를 내어 벽을 넘어서도 좋고 흔들리는 채로 서서히 변하는 유연함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이지 않고 흘러서 스스로 선택한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스팅던트 주연의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195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이런 예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을 다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라고 하면,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매 시대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랬겠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처음 살면서 누구나 그렇듯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오늘 오프닝에서 들었듯이 이런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순간 얼어버리고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냐면 살던 대로 살아온 거에서 내가 아니라는 그런 타격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누군가 공격하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또 나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수인 게 아닌가? 라고 할 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면요.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이 캐서린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진 않아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유리님. 저는 장애물을 못 넘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안절부절한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잘 설명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그 소주전쟁이라는 영화 보면서도 그 유해진 씨랑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옛날 시대 나라가 나고 조국이 나이던 그 시대의 그 남자 어른들과 가장과 가장으로서 살지만 그 기업이 나고 나라가 나인 그 주인공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순간순간도 많은 것을 영화에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라면서 불안감이 밀려들 때. 맞다. 이재훈님. 이재훈님이 거기서 또 나오셨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훈님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네, 변화는 무섭고 두려워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쉬리댄스를 보셨다고 오체법칙님이 그래서 더 반가운 OST라고 하셨네요.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할것 같죠? 쉐리 하면서 영화 쉐리댄스 중에서 오누키 타이코 쉐리댄스. 네, 2004년에 스토리를 살짝 각색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리처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수잔 서랜든 모르셨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수호 마사유키 감독의 쉐리 댄스와는 아무래도 정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메이크는 원래 원작이랑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니까 그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내 안의 모든 것, 앙브라스 무아, 나에게 키스해줘. 나에게 입 맞춰줘 였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신가요? 청개구리님. 강짱 언니 먹었던 제가 최근에 송은이 씨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히츠마보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배고프네요. 네네. 1980CCC님. 강희님, 저 내년 2월 본업 시작하기 전까지, 네. 새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못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오, 카르페디엠 16님. 네, 조원생님. 암튼 화이팅입니다. 저도 원생님이 지금 매일 오셔서 아쉬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또이 노래 오늘 나오나요? 쇼퍼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스콧 매튜, 랭귀지 이어서 미 비포 유 중에서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대체불가님, 참 노래가 좋네요. 물결 4개 해주셨네요. 대체불가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아니, 최근에. 그쵸? 네, 노래 들을 때마다 Me Before You 봐야 하는데 하는 중 짱바님. 네, 언제든 보면 되죠. 네. 옛날 영화도 이제 처음 보고, 그쵸? 또 요즘 영화도 보고. 사연 하나 소개하고 음악 들을게요. 신청곡이고요. 3408님, 녹음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이대 대학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에 뜻이 없는 줄 알고 많이 속상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공부 결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흐뭇했었는데 결실을 맺게 돼 너무 기쁩니다. 울 딸 시원아, 너의 멋진 모습이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엄만 너의 모든 걸 응원해. 저 녹음할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영화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신청하셔서 띄웁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세인트 엘머의 열정 중에서 존파,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였습니다. 워킹걸, 칼리 사이먼, 렛더 리버런 그 전에 들으셨는데 두 곡 참 잘 어울렸나요? 네, 하나는 사회 초년생이 열심히 일한 모습과 또 그 세인트 엘머의 열정, 그런 일하는 그 사회생들의 모습들, 그런 그 어우러짐 어떠셨나요? 네. 네. 아, 음악을 듣는 중간에 5413님. 안녕하세요, 최강희님. 첫 방송부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아, 무슨 문자인가 하고 봤어요. 강희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1년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또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네요.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웬걸요. 이번 개편 이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5413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방송까지 찾게 되고요.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강희님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막 뭉클한데요? 네. 네. 알면서 왜 계속했느냐. 아, 제가 막 우겨서 계속한 건 아니고. 저는 1년이 아니라 그 1년을 봐주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운명처럼 하게 됐고, 또 함부로 관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한 거는 맞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맞고,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율도 많이 좋게 나와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신기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주신 5413님 같은 분들의 이 마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7510님,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하죠? 97년에 영화 접속을 봤는데 영화 안에서 유니땡으로 PC통신을 하고 결말에 주인공이 만났는데 저도 그 PC통신으로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요? 신기해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건가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살아보네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농당곰님, 요즘은 너무 편하게 잘하셔서 예전에 긴장하시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 먼 옛날 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영화를 하는데요. 영화에는 이런 기분 느끼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네, 오늘 끝곡입니다. 0224님 신청곡 영화 바흐다드 카페 중에서 제베타 스틸 콜린요입니다.

0: your free heart's right. You are the same.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